0: 그랬더니 이제 지나다니시던 이제 매니저분께서 네. 캐스팅 하셔가지고
1: 어머 네. 우와
0: 그래서 이쪽에 세계에 발을 들여놓 반대 많이 하셨죠.
1: 아 왜요? 쉬운 길 아니다.
0: 사실 실력만 있다고 되는 길이 아니잖아요. 아, 이제 아 공부 잘하고 있다가 왜 그러냐 이렇게 되신 거죠.
2: 잘 되면 좋지만 안 될 확률이 높으니까 네. 그냥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1: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2: 그러면은 따님이나 아드님이 연기를 한다고 해서 말리지는 않으실.
0: 네 해보다가 안 돼도 그것도 재산인 것 같아요.
1: 가인 씨 생각도?
0: 거기는 좀 반대더라고요.
1: 근데 왜 이렇게 빨리 결혼했어요?
2: 이제 막 작품 많이 하기 하는데 딱 결혼해버리는 게.

0: 전우희는 뭐 그렇게 결혼이 뭘 방해한다라고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1: 다인 씨도?
0: 네. 그런 환상을 좀 꼭 꿈꿔왔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알콩달콩 이렇게
1: 가장
0: 예, 예쁘게 결혼을 해서 그냥 잘 사는 게 가장 좋지 않나? 네.
1: 자, 육고기, 해산물.
0: 저는 사실 육고기 쪽이죠.
1: 육고기?
0: 네.
1: 해산물입니다. 인천에 왔으니까.
0: 인천이니까.
1: 아, 인천이잖아요.
0: 어떤 물고기냐가 중요한데.
1: 어떤 물고기 좋아하시죠?
0: 저는 돔 좋아합니다.
1: 돔! 그럼 이것도 좋아할 겁니다. 요생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먹는 생선입니다.
0: 오.
1: 그리고 여름에 대표 보양식입니다. 여기는 심포시장 안에 있고 60년이 넘은 집이에요.
2: 10년?
1: 노포 중에 형님입니다, 형님.

0: 여기 사람 많으니까 이제 각오하시고.
1: 와우.
0: 와우. 야, 여길 또 오네. 여길 또 와. 여기는 늘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1: 야, 닭강정.
0: 내가 저번에 먹었던 닭강정이 여기야. 와, 아직도 줄을 서서 이렇게 먹네요.
1: 그럼.
0: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여전히 잘 되는구만요. 와, 근데 아직까지도 줄이 저렇게 긴 게 신기하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사람 많은 데서 좀 벗어나서 여름 보양식 드셔야지.
1: 아하. 어, 어, 저쪽 말고 또 이쪽도 있다.
0: 와, 여긴 또 조용하죠?
1: 어, 이건 뭐야? 오.
0: 그러니까 뭐, 신기하다.
1: 그치? 조용해졌다, 엄청.
0: 여기 또 수선거리네, 여기는.
1: 야, 여긴.
0: 와, 이런 데가 있구나.
1: 와, 대박이다. 냄새 봐. 와, 따네.
0: 세트장 같다, 여기는. 여기? 설마? 신스 1961년? 오!
1: 61년부터 61년생. 자연산
0: 민어!
1: 여름은
0: 민어.
1: 그렇구나.

0: 섭외로 가시죠.
1: 안녕하세요. 저녁 무게 회의에서 나왔는데 혹시 저희 세 명 먹는 거 촬영 가능할까요?
2: 사장님 좀
1: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녁 무게 회의라고 그래서 나왔는데 저희 세 명 연정훈 배우하고 저 튜브하고
3: 안녕하세요.
4: 네. 지금 2층이 좀
5: 자리가 그렇게 넓진 않아.
1: 괜찮아요.
6: 저희 테이블만 있어요. 있으면 돼요.
5: 네. 그럼 안쪽에 테이블 2층.
6: 아, 네네네. 네.
5: 네. 괜찮으시면 안쪽.
1: 젊은 사장님이시네.
6: 감사합니다. 이거 2층으로 올라가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
0: 우와, 여기 2층이 있구나.
1: 아, 대박.
6: 야, 여기 민어 전문이네요. 다 민어네, 메뉴가.
1: 여러분, 여름은 민어입니다.

0: 몰랐어요.
1: 전혀 몰랐어요.
2: 여기는 민어 정식이라고.
1: 아니 근데 10월부터 5월까지인데? 10월부터 5월까지인데? 여름이라며.
2: 여쭤봐야지. 아, 안녕하세요.
3: 요게 됩니까, 요거?
2: 10월부터 5월까지 됐는데 뭐 주네요? 언제까지 돼요, 정식이?
3: 오늘까지.
2: 네?
1: 오늘까지?
2: 진짜요?
3: 내일은?
2: 저희가 와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3: 아니, 아니요. 이게 6월달부터는 이제 민어가 경매가가 확 올라가요.
2: 아.
3: 그래서 보통 5월달까지가 안정적이라 그때까지 저희가 파는 거고 6월달은 경매가 보고.
2: 아. 우리 오는 식당마다 그러면 이거 보고 와도 못 먹네요?
3: 아니면 거의 단품으로 당분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가격이 좀 안정되니까 지금. 그러니까
4: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단품으로 드셔야 되겠네요.
3: 예,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2: 아니 근데 횟집이 어떻게 1961년부터 할 수 있어요?
3: 옛날에 여기가 여기서 바로 생선을 판매를 하고 남은 것 같다고 저희 할머니 때 분들이 남은 생선 잘라서 장사하시던 자리가 요 자리에요.
2: 아,
4: 어물전처럼?
3: 근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횟집 중에서는 제일 오래됐다. 시장 안에서도 제일 오래됐던.

0: 불에 나오죠?
1: 다 나옵니다.
0: 민어는 불을 먹어요.
2: 아 그래요?
3: 불회요?
2: 불회가 아니에요. 회를 구웠나 봐요.
0: 불에 불회가 아니라
2: 뜨는 거. 네. 어.
0: 민어가 천냥이면 불회가 900냥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 불회를 먹지 않으면 민어를 안 먹으나 다릅니다.
3: 아 그래요?
0: 불에 먹으려고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여름은 민어입니다.
3: 민어요?
2: 와양 회부터 좀 드릴게요. 이게 정식 회 양이에요?
0: 예. 이게 좀 설명 좀 해주시면?
4: 이게 껍질, 불에 뱃살하고요. 이거 민어 회.
3: 이게 민어야?
2: 이렇게 윤기가 난다고 해가?
0: 여름이 제철. 어서 드시죠.
3: 네. 너무 맛있다.
0: 쌀도 되게 부드러워요.
2: 아, 근데 도톰하게 써니까 씹는 맛이 확실히.
0: 배가 좋으면 두 종 하세요.
3: 아버지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크게 쓰시는 걸 좋아하더라고.
0: 밀가진 거죠?
3: 네. 이랑 맛이 좀 다른데?
2: 네, 그니까 여기가 잘 썰어서 그런가?
3: 철, 아, 여기가 잘해서?
2: 철에다가 썬 게 너무 잘 썰어서
0: 잘 썬 거지.
2: 꽉 찬 느낌 진짜.
0: 여기가 저 기사 보니까 두껍게 써는 게 매력이래요.
3: 아하.
5: 민어는 목포하고 신안에서 올라오고요. 보통 저의 물건이 여름에는 한 6에서 7kg 기준으로 쓰고 있긴 하거든요. 평일에는 kg로 따지면 45kg, 주말에는 7, 80kg. 숙성을 하게 되면 살 자체가 약간 부드러워지고 그때 이제 좀 작업을 해야 맛이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수성을 하다 보면은 약간 푸석해지거나 말랑말랑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카발레는 조금 두껍게 썰어야 그 식감이 좀 더 많이 살아나고 맛이 좀 더 있어요.

0: 늘 느끼지만 재료가 죽이네요. 좋은 재료를 완벽한 썰기로 이렇게 회가 되게 촉촉하고 막 일본의 되게 고급진 오마카세 이런 맛이에요. 회
1: 자체. 아, 거기보다 낫지. 아.
0: 이게 왜 몰랐을까 여름에?
1: 우리만 빼고 다 먹고 있었어.
0: 너무 맛있다. 야 이런 회가 있었구나. 진짜 신기하다.
1: 그러니까.
0: 너무 맛있다.
1: 드시는 것도 좋은데 좀 맛을 느끼면서 부위별로 한번
2: 알겠습니다.
1: 그게 뱃살입니다.
2: 뱃살은 어디에 찍나요?
1: 최종의 소금창입니다.
2: 아 이것도 소금창이에요?
1: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김치가 맛있는 줄 김치 싸 먹었어요.
0: 어허, 회를. 이게 뱃살이라고요?
1: 이게 뱃살.
0: 이게요? 우리랑 뱃살 좀 다르네요. 꼬들꼬들하면서 되게 단단하다. 위너의 재발견이네.
1: 김치랑 너무 맛있다.
0: 민어 회지 1등이다.
1: 와. 아, 너무 맛있네.
0: 보양식 얘기할 만한 게 되게 맛이 꽉 찬 느낌에.
1: 실제로 민어가 되게 고단백이고 우리가 알약으로 챙겨 먹는 오메가3 엄청 많고 비타민 당연하고 지방산. 하여튼 몸에 좋은 게 다 응축이 돼 있다 보시면 돼요. 여름에 그냥 빵빵하게.
2: 불회? 불회를 먹어야 90%를 먹어.
1: 맞아요.
0: 밖에 먹어야겠는데, 그러면?
2: 기름장인가요?
0: 아, 이건 기름장
1: 무조건. 이거 먹으면 치즈 못 먹어요.
2: 맛있다.
0: 야, 이거 진짜 맛있다.
1: 맛있지?
0: 아, 물회 진짜 대박이다.
2: 왜 90%라 그런지 딱 알겠어. 물에 뜨겠어.
1: 과장이 심하시네.
2: 어, 진짜로?
0: 불회 맛이었던 것 같잖아요.
2: 불이 아니네요.
0: 불회 장난 아니네요.
2: 왜냐면 불회를 먹고 보니까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알겠습니다.
0: 불회는 되게 고급진 소 간 먹는 느낌이에요.
2: 진짜 진짜
1: 고급진. 되게 부드럽지.
0: 그러니까 소 간이랑 비슷한데 느낌이 훨씬 깔끔하고.
2: 아 너무 맛있네.
0: 늘 느끼지만 재료가 죽이네요. 그건 뭐예요?
1: 껍질.
0: 껍질까지 먹는.
1: 껍질은 약간 또 약간 약간 뭐 약간 쥐포처럼 꼬릿함도 있어.
0: 부위별로 되게 다양한 맛이 나니까 좋다.
1: 그러니까. 전 나왔어. 아, 난
0: 민어전이 나.
1: 민어전.
2: 오 예.
1: 여기 민어정씨 중에 전.

0: 동태전, 명태전을 비교해보세요. 오. 우리 흔히 아는 생선전은 그런 거니까.
1: 녹는데요? 이건 명태. 명태나 동태는 그 이거 씹는 맛이 거의 안 느낄 정도로 촉촉하게 이거 사라진다 그냥.
2: 아, 그러네요. 부드럽고 촉촉하고 이 안 써도 될 걸
1: 이를 안 써도 사라져. 되게 싹 사라지네.
3: 판매하는 민어전은 똑같이 명태에 나가는 살. 생선살을 그대로 썰어서 나오기 때문에 식감하고 맛 자체가 나오죠.

0: 간장 위에 있는 고추를 이렇게 살짝 얹어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먹어봐. 아, 1등이야. 아.
1: 그리고 밑간이 거의 안 돼 있으니까 좀 찍어 먹으면 좋은 것 같아.
0: 그래도 올여름에는 그래도 덕분에 민어 먹네.
1: 아, 국무신 제대로인데?
0: 아, 좋다.
1: 싹 사라지네. 와. 내가 씹었나? 이런 느낌 들 정도로. 맛있어요, 여기.
0: 민어 먹으러 가야겠다, 여기.
1: 진짜 맛있다. 또 이게 한 살 차이 나시는데 결혼을 일찍 하셨고 아직도 안 하셨잖아요. 현무 형 보면 막 이렇게 궁금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왜냐면 너무 일찍 하셨으니까.
2: 뭐 인생을 즐기고 계시니까.
0: 남의 인생이라고 너무
2: 막. 인생을 만끽하라.
0: 본인은 만끽 못하고 있습니까?
2: 저는 너무 만끽을 했죠.
0: 내가 부럽거나 그러진 않아요?
2: 네, 부럽진 않아요. 저는 술 먹다가도 애들 생각나갖고 좀 빨리 가요.
3: 이제 100일 됐으니까 육아 선배로서 조언해줄 건 없어요?
2: 끝났다 싶어도 이제 시작이다.
1: 제가
2: 이제 기기 시작하면 누워있을 때가 그립고 서서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기어다닐 때가 그립고
3: 대화 시작하면 대화 안 될 때가 그립고 자,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봅시다.
2: 아, 네, 하시죠.
3: 부부싸움.
2: 부부싸움이요?
0: 부부싸움을 안 할 것 같은데?
2: 네, 안 해요. 그게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제가 항상 잘못했다 그래요.
1: 근데 이제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2: 억울하죠.
1: 그럼 이제 한 번 정도는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2: 근데 또 억울하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뭔가 나오죠.
1: 그 의미가 없구나.
2: 다 계속 나와요.
1: 근데 이게 사람이 계속 지고만 살 수는 없으니까.
2: 남한테 이기는 거는 이길 수 있어요. 네. 어허. 근데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데려온 사람 아니야.
1: 어머머. 최수정이네.
2: 아니, 책임을 져야지 그런 건.
1: 뭔 재미로 사냐?
2: 저요? 나 골프를 네. 1년에 4번 가요.
1: 골프를 1년에 4번 가는 건 합의를 한 거야?
2: 아니요.
1: 근데 왜 4번 먹어?
2: 자기 마음대로 추려요.
1: 진짜
2: 분이? 올해 2번 갔어.
1: 그러니까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2: 억울해요. 아니 원래 6번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4번이 됐어요.
1: 언성이 높아지네?
2: 어.
0: 지금 오늘 나와서 처음으로 내면의 목소리가 나온 거 알아요?
1: 지금 내면의 목소리가 나왔어. 막 억울해하는 게.
0: 아, 어머머머머.
1: 너무 공감된다.
0: 아우.
2: 여우.
0: 아우.
2: 여우.

0: 내 음탕 안 시켜서 못할 뻔했니? 어? 우와. 다르지?
1: 야.
0: 어우, 진짜 다르다.
2: 좋다.
0: 그러니까 이 민어탕이 다르다고 느낀 게 뭐냐면 생선 향이 달라요, 다른 매운탕이랑. 아, 국물 죽인다.
1: 야.
2: 같은 민어인데 다 느낌이 다르네.
0: 국물 너무 맛있는데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 맛이야.
2: 아우, 얼큰해. 아.
0: 강황가루 뿌린 맛이나. 좀 뭐지? 살짝 얼얼한 맛? 살짝 마라까지는 아닌데. 그걸 얼얼한 맛.
1: 진짜 그러네요.
2: 음식을 잘하네, 확실히.
0: 민어 손질부터 다르잖아요.
2: 자박자박하니.

0: 국물 진짜 맛있다. 코리안 마라탕 느낌.
1: 맛있다. 그냥 매운탕이랑 다르다.
0: 네.
1: 민어가 몸에 좋다고,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맛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가면 짜증나는데 맛이 있네. 재료도 좋고.
0: 민어가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어.
1: 감칠맛이. 맛있어.
2: 라면이 너무 기대되는데?

0: 와, 미쳤다. 스프 필요 없다.
1: 스프 넣으면 이상해질 것 같은데.
0: 아, 스프 없어야 돼, 이거. 간이 딱 맞아. 와. 아, 개념 민어 낚시 가서 마지막에 먹으면 진짜 낚시꾼들이 자기가 잡은 생선을 먹는 라면 맛이 나. 그니까 진짜.
2: 그치?
0: 아, 진짜 맛있다. 끝. 맵긴 한데 괜찮아. 민어 회하고 지금 전하고 탕에 민어를 먹어봤잖아요. 개인적으로 어느 민어가 제일 맛있어요?
1: 회 중에서는 불회가 진짜
0: 불회
1: 으뜸이요.
0: 불회 완전 푹 빠졌네.
1: 그리고 전이 진짜 맛있었어요.
0: 네. 회 먹으면서 놀랐는데 전 먹고 놀래고 마지막 탕 먹고 한 번 더 놀랐어요.
2: 여기 진짜 민어 1등집이다. 민어를 지구상에서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집이에요.
0: 여기 60년이 아니라 600년 해도 될 것 같아요.
2: 여기는 이 맛만 유지하면 앞으로 망할 일은 절대 없어. 절대로. 민어가 멸종되지 않는 한.

0: 어쨌든 이제 우리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책이 네. 이제 7월부터 네. 올라가요. 어디서요?
1: 저희 대학로.
0: 대학로.
1: 네. 죽은 시인의 사회를 이제 예전의 영화를 보시고 이제 추억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새롭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이제 현재를 즐기고 자기 인생을 맞게 가라.
0: 까르페디엠.
1: 네, 까르페디엠이죠. 그래서 기존의 어떠한 작품과는 다르게 좀 개개인에 맞게끔 그러한 향수를 불러올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약간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기 때문에 보러 와주시면 새로운 좀 감동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0: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rt changes that have brought about innovation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Yesun Tech, which provides advanced adhesive solutions for cutting-edge industries. Also, we look into Yuchang Metal, which has laid a firm foundation for different industries with precision extrusion technologies. And we explore Pin Corporation, a provider of fresh fruit and vegetable smoothies with highly added values. Stay tuned and explore the emerging businesses which have strengthened competitive power in the global market with smart technologies.
1: A variety of adhesive materials can increase the performances and quality of products in different industrial fields. Yesun Tech specializes in producing functional adhesive materials for a variety of industrial areas. By building a cutting-edge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through a smart factory solution, the company has strengthened the production capabilities. We explore Yesun Tech, a leading provider of premium adhesive materials. Yesun Tech is located in Gunpo, Gyeonggi-do Province. The company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materials industry by constantly developing functional adhesive materials. By cooperating with different businesses, it has developed innovative adhesive solutions.
2: Yesun Tech는 2005년 설립된 기능성 점착 소재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설립 초기 휴대전화용 연료접착 필름 공급을 시작으로 현재는 LCD와 OLED 등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자동차 2차 전지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여 다양한 기능성 점착 소재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재를 선제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소재 전문가와 디바이스 전문가를 두고 있으며 시장의 니즈가 형성되는 시점에 맞춰 상품화하여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의 성장을 바탕으로 2008년 중국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현재는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현지 법인을 두고 글로벌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 The adhesive products for displays are the major items of the company. Foam pad is a type of adhesive item which is specialized for thin displays. As well as prevent the inflow of impurities and backlight bleeding.
3: 예선테크는 내로우 베젤 TV가 개발되기 전부터 디스플레이 시장에서의 디자인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폼패드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점착층과 충기형 흡수형 폼, 기재층의 물리적 특성을 설계하고 이를 실제 양산의 제품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하반기부터는 기존보다 더 좁은 폭의 디자인에 대응할 수 있는 고신뢰성 제품과 내화성을 더욱 강한 신제품을 개발하여 양산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예선테크의 홈패드는 고객이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핵심 제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The designing of products for different purposes is the initial production stage. The products go through the cutting, processing, and testing process, and the finished ones are released to the market. The corner area of the products is precisely designed to prevent the leakage of light, and the product quality has increased.
4: 점착 제품은 온도와 습도 같은 환경과 공정 조건에 따라 품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전공정부터 제공품, 합지 재단 공정과 완제품 창고까지 전 과정의 온습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습도는 자동 제어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요구하는 주요 물성을 원재료부터 완제품 검사 단계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사 데이터는 원재료와 제공품, 완제품의 로트 정보와 함께 시스템에 저장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대상 로트를 추적하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The high mix and high precision products of the company needed a more systematic management solution. Escaping from the current method, which used to depend on human workers, the firm has introduced a data-based production and quality control solution.
4: 예선테크는 삼성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통해 MES 기반의 생산 품질 이력 관리와 AI 비전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원자재 로트부터 생산, 검사, 출하까지 공정별 이력을 하나로 연결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상 로트를 추적하고 원인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관 검사에 의존하던 부분을 AI 비전 검사로 보완하면서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른 편차를 줄이고 검사 결과도 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과 품질 전반을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Yesontech has constantly improved the functional adhesive materials and expanded the scope of its business. The company has developed an batteries. It has mass production of the material.
5: 예선테크는 현재 OLED 대형화 대응, 전장용 고신뢰 소재, 배터리 안전 소재와 AI 자동화 기반 제조 공정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사업에서는 신뢰성, 제작업성, 내화성 등을 강화한 차세대 홈패드와 OLED용 기능성 소재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장 분야에서는 진동과 고온 고습 환경에서도 점착력과 내구성을 유지하는 오토 디스플레이, HVAC용 고신뢰 점착 소재와 정밀 가공 조건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조 기술 연구도 병행함으로써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1: The firm has built overseas branches to better manage the local production and quality control process. And it has made a bit of effort to make rapid responses to the clients. By accelerating the mass production of the future adhesive items, the company aims to expand the supply network in overseas markets.
2: 예선테크는 현재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정적인 기존 사업을 기반으로 자동차와 2차전지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꾸준히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와 AI 기반 검사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생산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시장에 한 발 앞서 대응하고 점착 소재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1: All eyes are now on the future growth of Yesontech, which aims to provide more precise and stable technologies for a better future.

0: solutions. They can be converted into new materials with highly additional values. As a nationally designated Root Industry enterprise, Yutsa Metal has constantly developed aluminum extrusion technologies and made contribution to Korea's basic industries. From the designing of molds to the extrusion and processing process, the company has built an integrated production system and increased the product quality. We introduce Yutsa Metal, a developer of advanced aluminum processing skills, which have given a boost to Korea's manufacturing sector. Yutsa Metal is located in Ansan, Gyeonggi-do Province. Based on 30 years of experience and large-scale production facilities, the company has developed precision skills and provided customized molds to the clients. It has offered high-quality aluminum products to varied industrial sectors, including construction, automobiles, and electronic parts.
1: 저희 유창금속은 1995년 설립 이후 알루미늄 아틀 분야 한 우물만 집중해온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제조업 집중지인 안올시와 국가산업단지의 거점을 두고 지속적인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 품질 관리,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여왔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후방 산업을 보완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The firm has produced about 200 aluminum extrusion items. The company has analyzed and developed detailed specifications that have been required by different industries. And it has applied precision technologies to the products. As part of an effort to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market trends, the company has expanded the product lineups and made rapid responses to the needs of the clients. Sunshade frame for automobiles is one of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Thanks to the high durability and improved product quality, the products of the company have been applied to world-class automobiles.
2: 저희 유창금속이 공급하는 도어 커튼 프레임은 햇빛 가리개에 적용되는 프레임 부품으로 차량에 적용되는 부품 특성상 일반 압출 제품보다 공차가 타이트하고 정밀도가 요구됩니다. 압출 후 제품을 전수 검사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작업자가 직접 리워크하는 방식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2열 유리의 형상에 맞게 제품의 치수와 형상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생산 과정에서 품질 편차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0: With the aim of strengthening the quality of its products, the company has developed aluminum billets in a variety of sizes for different purposes. Even slight errors can determine the quality of the products, so it is important to precisely control the temperature and time during the production process. The company has accelerated investments in production facilities and built precise cutting and processing lines. And it has laid the foundation for a more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1: 저희 유창금속의 생산 능력 확대의 가장 큰 전환점 중 하나는 2018년 시화공장을 설립하고 2,350톤 압출 라인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규격과 제품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2022년에는 MCT 설비 라인을 신설하고 안산 공장의 1,500톤 압출기를 신규 설비로 교체하는 등 압출뿐만 아니라 가공 분야까지 생산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0: Yutsa Metal has implemented innovative changes to enhance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related industrial fields. Aside from internalizing the production stages, which used to depend on outsourcing businesses, the firm has introduced MES solution to manage the whole process in real time. As a result, it can prevent possible contamination and damage, as well as build a high-quality production system.
3: 저희 유창금속은 스마트 공정 도입 후 현장의 체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0: 공정위 실시간 데이터로 눈에 보이니 관리 업무가 훨씬 간결해졌습니다. 그리고 품질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왔다는 것도 큰 변화입니다. 외부로 나가던 세척 작업을 직접 통제하다 보니 우리가 원하는 품질 기준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됐고 외주 비용 절감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조도 개선이나 작업 대차 교체로 현장 불편 요소가 개선되어 직원들의 피로도는 줄고 생산 효율성은 훨씬 높아졌습니다.
1: Yuchang Metal has thoroughly tested the core properties of the finished products by checking the strengths, hardness, and electrical conductivity. Based on the collected data, the company has minimized errors and obtained trust from the clients. It has achieved a near zero defective rate.
2: Yuchang 공정은 KSD 6759 인증, KSQ ISO 9001, IATF 16949 등의 품질 관련 인증 획득은 물론 건축 분야에서도 알루미늄 압출 기술을 활용한 복합 단열장을 개발하여 2015년 조달청 우수 제품으로 지정되는 등 연구 개발 결과를 실제 제품과 사업으로 연결해 왔습니다. 또한 유럽 시장 진출에 대비해 ESG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and trust, the company has entered the Japanese market, which has high technical barriers. By constantly developing advanced technologies for the field of precise aluminum parts, the firm aims to gain recognition as a leading global partner in various cutting-edge industries.
3: 저희 유창금속은 지난 30여 년간 축적해온 알루미늄 압출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 영역을 한 단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 장비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을 확대하고 최고의 창호 업체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Yuchang Metal has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Korea's industries by continuously developing leading-edge technologies. And it is expected to take a huge leap forward as a global business that leads the growth of future industries.

0: There's a company which has strived hard to deliver the original nutrients and freshness of nature to consumers. Finn Corporation has developed and provided fresh fruit, and the company has developed its own facilities that can keep the nutrients from the raw ingredients. The advanced blending technology has seized a lot of attention in the related fields. We look into Finn Corporation, which has led the global healthy beverage market. Finn Corp. 경기도 province. By using selected premium ingredients, the firm has provided processed fruit and vegetable products. It has offered smoothies as OEM and ODM products, and the beverages have enjoyed positive reviews from the clients.
1: Finn Corporation은 2021년 지금의 사명으로 출범한 이후 과일과 채소가 품은 자연 그대로의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는 철학으로 달려온 과일 채소 가공 전문 기업입니다. 주력 사업은 갈아 만든 과채 주스, 과일 퓨레, 과채 아이스크림의 OEM, ODM 생산으로 설탕, 첨가물, 착색료를 일절 넣지 않고 과일과 채소 본연의 맛과 영양을 살리는 것이 저희의 원칙입니다. 특히 전문 제조사의 신선함은 그대로 가격과 품질은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를 목표로 현재는 각종 프랜차이즈, 특급 호텔, 국가대표, 진천선수촌, 전국 1,300여 개 개인 카페까지 다양한 고객들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0: The fruit and vegetable smoothie is the main product of the company.

0: 저희는 방금 짠 주스의 일관된 맛을 목표로 자체 개발한 착장에서 직접 착즙 대비 원가를 낮추면서 품질은 균일한 모두에서 재구매율이 높습니다.
1: The advanced production facilities are the major strength of the company. While minimizing the destruction of fibers and nutrients from fruits and vegetables, the ingredients can be crushed in a large scale. As a result, the product quality and productivity can be increased at the same time. The company has kept the improved tastes, colors, and textures without adding food additives, so high-quality products can be released to the market.
2: 갈아 만든 주스의 생산 공정에 있어서는 배합 공정의 온도, 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배합 시 온도가 오르면 영양소 파괴와 변색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온 상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배합, 충진, 냉동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배합 공정에서는 레시피별 정량 배합을 통해 어느 로트든 동일한 맛이 나오도록 관리하고 충전, 포장 후에는 금속 검출기와 중량 선별을 거쳐 이물과 규격을 전수 검사합니다.
1: Along Finn Corporation has faced limitations with the manual works and handwritten records. And it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to improve the workflow as well as the production efficiency.
2: 저희 Finn Corporation은 OEM, ODM 사업 특성상 거래처별 레시피와 생산 이력을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신뢰의 기본인데 이를 수기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삼성전자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생산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수기로 작성하던 생산 일지, 배합 기록을 디지털화해 로트별 생산 이력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코드 기반 원료 재고 관리로 입출고와 유통기한을 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되어 원료 손실과 재고 오차가 줄었습니다.
1: The firm has constantly carried out studies to enhance the quality of its products. It has constantly developed optimal mixing ratio and recipes to keep the nutrients of the original ingredients. By developing cutting-edge equipment and new products, the firm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enhance the competitive power.
0: Finn Corporation은 카페 농커피 시장을 겨냥한 신제품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OEM 제품의 특성상 다양한 파트너사와 함께 카페 운영에 최적화된 음료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첨가를 유지하면서 신선도와 소비기한을 늘리는 공정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과일 퓨레, 과채 아이스크림 등 과채 가공 카테고리 확장 연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achieved constant growth in Korea's B2B, or business-to-business market. By promoting premium items that can cope with the rise of K-food, the firm aims to mak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s, including Asia.
3: 당사는 과일, 채소, 가공식품 업계의 대표 OEM, ODM 기업으로 자리 잡고자 합니다. 특히 월 30톤 규모로 증설한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대형 프랜차이즈 급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스마트 팩토리의 2단계 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카페 프랜차이즈 중심의 유통 채널 확대 및 수출 확대를 이뤄나가고자 합니다.
1: Finn Corporation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processed fruit and vegetable smoothie market. And it is expected to achieve remarkable growth in the global field in the future.

로맨틱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백제인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내 노래 한 자락 하려고 하는데 들어보시겠어요?

0: 안녕하세요. 드러베이선 김태란입니다. 요즘 또 한국 관광이 엄청나게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한국에 많이 방문을 하시는데 좀 더 특별한 여행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국인인 제가 오늘 트립 큐레이터로 한국의 숨은 관광 명소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하십니까? 원하신다고요? 좋습니다. 가보시죠. 아유, 비가 오는구나. 오늘 이렇게 비가 오고 있는데요. 저는 비가 오는 것도 또 나름 낭만이 있다 생각하고 또 나름 특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선택한 곳은 바로 충남의 부여인데요. 이곳 충남의 부여는요, 백제시대의 수도여서 많은 역사 유적과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곳 부여에 오시려면 인천공항에서 리무진 버스를 타고 출발을 하시면 바로 이곳 부여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보실까요?
1: 이렇게 안 만들고 일단 갈게요.
0: 네, 비가. 여러분들은 여행하는 거 혹시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걷는 여행을 진짜 좋아하는데 저 혼자도 그렇고 부모님이랑도 산책하면서 약간 여행지를 이렇게 방문해서 걷는 걸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이 아 부모님이랑 왔으면 진짜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너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도 모시고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기에 지금 서동왕자랑 선화공주 두 분이 이렇게 손잡고 계시는데 오늘 저를 이곳에서 지금 맞이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두 분께서 저를 맞이해주시는 걸 보니까 동남지에 이제 다 온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국남지인데 지금 주차장도 무료고 그리고 국남지 입장료도 무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설명이 써져 있는데요. 국남지 설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 국남지. 국남지는 부여 시가지 남쪽에 위치한 백제시대의 별궁에 딸린 연못이다. 국 남쪽의 연못을 화따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따라 국남지라 부른다. 또 삼국사기에 한국이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삼국으로 나눠져 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기원전 1세기부터 7세기까지 역사적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쪽으로 가시면 국남지 여행자 쉼터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네, 이곳이 문화관광해설사의 집인데요. 이곳에 사전 예약을 하고 오셔도 되고요. 직접 오셔서 신청을 하셔도 이 국남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국남지를 한번 떠나볼까요?

이렇게 크고 높고 많은 연꽃은 현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풍경도 너무 좋고요. 지금 보면 여기에 살고 있는 식물들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또 이곳 이 연못에, 이 북남재 연못에 대한 또 배경 스토리가 있는데요. 백제의 서동왕자가 신라로 잔입해서 마장수로 위장을 합니다. 그 신라의 어린 아이들에게 말을 나눠주면서 서동요를 불렀는데, 서동왕자와 선화공주가 사랑에 빠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곡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노래가 울려 퍼지자 쫓겨나게 됐는데, 이제 서동왕자는 그걸 바라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실로 용서를 구하고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했지만 선화공주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서 속상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동왕자가 이 연못을 선화공주에게 선물로 만들어주게 된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스토리를 몰입하시면서 이 북남지를 걸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거보다도 약 3배 정도 더 컸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사이즈의 연못을 그 시대에 만들 수 있었을지 예상이 안 갑니다. 호용성, 용을 품은 정자라는 뜻이죠. 또 안에 보면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정을 통하고 소동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아, 서동요의 가사인데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는 잘 아시겠죠? 이곳이요, 선화공주와 백제 무왕이 사랑을 속삭이던 장소라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사랑을 속삭이다니 정말 낭만적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이렇게 큰 연못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남자로서 너무 부러운 것 같습니다.

0: 다음 여행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지금 버스를 불러볼 건데요. 이곳 우연은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장소나 정류장에서 어플을 통해서 버스를 호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도 한번 지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쉬운데요? 이제 곧 버스가 올 텐데. 가보실까요?
1: 안녕하세요.
2: 네,
1: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너무 편리한데요?
1: 이게 성인 기준 1,400원.
0: 이거 왜?
1: 이 버스가 성인 기준 요금이 1,400원이라서 부담 없이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저는 지금 백제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백제 문화단지로 이동을 하는 중입니다. 풍경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백제가 가장 영화로웠던 시기, 합의성 시기를 재현한 곳인데요. 그때 약 1500년 전 백제가 이곳 부여로 수도를 옮기면서 세운 공이 바로 사비공인데요. 이곳에 그 사비공을 무려 14년 동안 역사적 고증을 통해 재현했다고 합니다. 백제 무왕, 그러니까 허동왕자가 허나 공주와 살았던 사비공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들어가서 한번 함께 보실까요? 가보시죠. 서울에 있는 창덕궁과 경복궁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넓기 때문에 다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문. 하늘의 뜻대로 정체하는 문인데요. 안에 전이 있어가지고 직접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전으로 가시죠. 아름다움과 평화를 사랑했던 백제인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귀한 것 같아요, 이 분양이.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천정전입니다. 엄청 멋있는 게 보이는데 함께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서궁. 서궁은 정전과 외전으로 구성되었다. 정전인 무덕전은 서궁에서 가장 중심적인 건물로 왕이 평소 진물을 보는 공간이다. 외전은 인덕전으로 태평성대에 나타난다는 영물인 기린의 덕을 의미한다. 이곳이 백제 무관과 무신들이 회의를 하던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또 마침 백제 의상 체험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저도 입어보고 싶어가지고 빨리 가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려가보겠습니다. 어때요? 낫나요? 백제 옷도 입어봤으니까 여기 어저에 가서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뭄이 극심했는데 다행히 버스 작업을 통해 백성들의 피해가 크지 않았다니 짐이 걱정이 한시름 놓게 되었구려. 이 모든 경들이 애써준 덕분이라 내 노래 한 자락 하려고 하는데 들어보시겠소? 알겠소. 관두겠소. 제가 막상 이 자리에 앉으니까 지금 임금으로서의 책임감이 막 솟구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은근히 재밌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오셔서 챌린지 한번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보셨죠? 콩남지에 가득 피어있던 연꽃들. 아직 연잎밥을 제가 제대로 안 먹어봐서 무슨 맛일지 너무 궁금한데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가 선화밥상? 아까 선화공주의 이름을 따서 만든 메뉴인 것 같아요. 사장님, 선화밥상 하나 주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0: 반찬 종류가 엄청 많네요.
1: 네.
0: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네, 어우, 색깔 예쁘다.
1: 이렇게가 에피타이저로 먼저 나오는 거예요.
0: 네. 이거 어쩌죠? 감사합니다. 이거.
1: 원래 1인에 1피스거든요, 딱갈비가.
0: 네. 아, 진짜요?
1: 네, 너무 멋있고 잘생기셔가지고.
0: 감사합니다.
1: 한 피스 더 드렸습니다.
0: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진짜 반찬이 너무 많은데 가장 메인 메뉴는 우리 연잎밥이니까 연잎밥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데요? 오! 이 연잎향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향긋하시죠? 아, 이거 연근이고? 이거 혹시 네. 뭔가요, 이게?
1: 아, 이게 연꽃이라고도 하는데요.
0: 네.
1: 연자육이에요.
0: 아, 연자육?
1: 네네.
0: 아, 맛있나요?
1: 아. 환자증이고요.
0: 아, 진짜요? 네. 저 필요하겠네요. 네.
1: 활력.
0: 엄청 고소하고, 매력이 있어요. 너무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요. 밥도 한번 먹어보죠. 아, 향이 너무 좋습니다. 맛있어서 멘트가 생각나. 슴슴하고 그윽한 향이 있는데 밥 알에 하나하나 스며들어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메인 반찬 떡갈비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명품입니다. 명품 떡갈비고요. 육향이 되게 엄청 살아있어요. 약간 에피타이저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연근전도 한번 먹어볼게요. 근전을 생각보다 간이 돼 있고 그 연근에 씹히는 식감이 약간 그 나야 연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오, 이거 진짜 맛있다. 서울 돌아가면 생각날 것 같아요 이거 맛이. 네, 여러분도 부여에 오시면 다른 음식도 너무너무 맛있겠지만 연잎밥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향을 꼭 맡아봐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다시 집에 돌아가서 다시 생각나는 향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 마저 식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원픽은요? 너무 맛있는데 저 아직 약간의 애기 입맛이 있어가지고 연근전으로 하겠습니다. 연근전 일단

0: 이제 맛있는 밥도 먹었으니까 조금 활동적인 걸 해볼까 합니다. 와, 여기가 백제시대의 국제무역항이었다고 합니다. 저기 보이시죠? 저기 황포도배라고 하는데요. 옛날엔 저렇게 황토로 물들인 옷을 달고 물건도 실어 나르고 사람도 태우는 중요한 이동수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직접 타서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함께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1: 네,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십니까? 와우. 지금 제가 선장이 된 것 같습니다. 배 머리에 있는 건 처음이어서. 기분이 좋은데요?
1: 네, 여러분 여행하기 좋은 계절에 저희 백마강 유람선을 이용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0: 감사드립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산이 부소산성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큰 바위, 난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다 보이는 바위가 낙화암입니다. 백제말 의자왕 20년에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지요. 이때 삼천궁녀가 만국의 한을 품고 치마폭에 얼굴을 감싸고 이곳에서 떨어졌답니다. 떨어질 낙자, 꽃화자, 바위 양자를 써서 낙화암이라고 불려지는 바위가 오른쪽에 강에서부터 10m 높이에 빨간 글씨로 쓰여져 있습니다. 저 빨간 글씨는 조선시대 학자인 왕 송시열 선생님의 친필을 바위에 안각을 해 놓았답니다.
1: 와, 진짜 강이 진짜 크고 넓은 것 같아요. 이 강 이름이 백마강인데 아까 버스 타고 이동할 때도 한번 봤었죠. 백제의 큰 강이라는 뜻도 있고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신라와 연합해서 백제를 멸망시킬 때 백마의 머리를 미끼로 사용해서 강에 사는 용, 백제를 지키는 포궁용을 낚아 올렸다는 설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아까 낙화암의 삼천궁녀 얘기도 그렇고 정말 슬픈 설화인 것 같습니다.
2: 아파트 단지도 멋있네요.
1: 아, 저기요?
2: 어떤 슬픈 설화가 있을지.
1: 내 신발에 내 서러움.

다림성. 백제의 부흥을 꿈꿨던 이곳 정상에는 묘한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나무를 소개하고자 이곳에 왔는데요. 저와 함께 올라가 보시죠. 산에 올라갈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저와 함께 조심조심 가보시죠. 으쌰.

여러분, 어떤 나무인지 정말 궁금하시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나무가 바로 저 나무입니다. 수령이 약 400년 이상 된 느티나무인데요. 희한하게도 모양이 이렇게 하트 모양이라서 사랑나무로 불려집니다. 제가 이따가 또 사진도 찍어볼 건데요. 선화공주와 소동왕자의 애틋한 사랑이 이렇게 하트나무로 재탄생했다고 생각해서 한국인들이 꼭 남기고 싶어하는 인생샷 스팟 중 하나입니다. 저도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며 사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부여는요, 로맨스가 가득한 도시입니다. 밥도 맛있었고, 연못도 너무 멋있었고, 다 배 타본 것도 너무 재밌었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마지막에 사랑나무에서 마무리하는 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너무 로맨스 있고, 사진도 예쁘고. 아, 멤버죠? 아, 매튜요, 매튜요. 초록색 좋아하고, 갈색 좋아하고, 낭만 있는 거 좋아하니까 매튜가 와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여에 꼭 오시면요, 연잎밥을 꼭 드셔보셔야 됩니다. 나쁘지 않죠? 그래요? 그리고 제가 하는 게 두 가지 정도 더 남았는데, 두 가지 도시에서도 더 재밌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화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0: 여러분은 바다를 좋아하시나요? 산을 좋아하시나요?
1: 김치가 있고요.
0: 가슴이 확 트이는 것 같습니다. 날개를 단 천사 같나요?
1: 오케이, 오케이.
2: 네, 좋아요, 좋아요.
1: 오케이. 오케이.
0: 먹는 거? 그냥?

0: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Here, dictionaries more than a century old are carefully preserved. Books where Hangul sits beside Cyrillic, and English sits beside both Hangul and Chinese characters. Who made these dictionaries and why? To find out, our team went to see an expert.
1: 제가 초기에 한국어라는 것을 쓰는 글쓰기가 어떻게 현대에 와서 안정됐는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한국어를 한글로 써야 한다라는 그 개념 말고 실천 행위가 외국인들이 상당하게 참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이 사전을 만들고 문법서를 만들고 한국어 연구에 초기 초석을 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런 관심이 사전을 수집해서 영인해서 내고 해설도 하는 계기가

0: The villager recorded in the preface as Rian was a Korean who spoke a little Russian, thought to have been surnamed Yang. Father Palladius headed the Russian Orthodox mission in Beijing. A priest and a scholar of China, he was in the Usuri region at the time and helped Putsilo by checking the Chinese characters. And so, word by word, Putsilo began writing down the villager's speech. But this dictionary did more than translate words.
1: 단어만 실린 게 아니라 문장 단위가 실린다든지 혹은 관용구 자체를 표제어로 실는 그런 것이죠. 뭐 안녕하세요도 이제 실리게 되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안녕하세요 밑에 이제 새로운 주석을 다는 겁니다. 뭐 조선인들은 뭐 만났을 때 손을 위로 올려서 뭐 합장을 해서 어떻게 인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써주는 거죠.
0: It was far from a perfect dictionary. It said nothing of parts of speech or grammar, and it had its share of mistranslations.
1: 뭐 예를 들면 재기라는 거를 기술을 할 때 거기다가 뭐 금속 작은 원반을 뭐 뭐로 감싸서 차고 노는 놀이 뭐 이렇게는 기술을 했는데 중요한 건 러시아어로 며치라고 써놨어요. 근데 며치는 러시아어로 공이거든요. 근데 공과 재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다르죠. 공과 재기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발로 차고 노는 것밖에 없는데 재기는 발에서 떨궈지면 안 되잖아요. 바닥에 떨궈지면 안 되는데 공은 전혀 다른 거죠.
0: But the villagers did not forget Putsilo.
1: 푸칠로의 공적을 기려 그럼 푸칠로프카라는 이제 마을로 하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함경도 북부 주민들 이주한 한인들이 자신들의 의지에 의해서 푸칠로의 이름을 붙여서 푸칠로프카라는 이름을 지어준 마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In 1884, Joseon and Russia signed a treaty of amity and commerce, formally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10 years before the treaty, in a small border village, a clumsy but earnest dictionary had already begun a diplomat's work. And in 1880, in Yokohama, Japan, another diplomat, another dictionary, was printed. The name on its cover, Hanbul Jajeon, known as the Hanbul Jajeon, a dictionary that explained Korean and French. Why was a dictionary of Korean printed in Japan rather than Joseon and by French priests? The story begins with priests who risked their lives to enter Joseon.
2: 저는 부산대학교 불어불문학과에 재직 중인 이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언어학을 전공을 했고요. 리델 신부님과 페롱 신부님은 둘 다 파리 외방정교회라는 선교회 소속의 신부들입니다. 이미 조선에 입국해 있었던 다른 이제 신부님들과 함께 같이 전교도 하고 한국어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교리 번역 등등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0: At the time, Catholicism was forbidden in Joseon. The priests lived in hiding as they learned Korean. They took over the dictionary manuscript left by Bishop Davului, who had arrived before them, and added to it word by word. In 1866, the Pyongin persecution began. Along with countless Korean believers, 9 of the 12 French priests in Joseon were killed. 2 of the 3 survivors were Father Ridel and Father Ferron.
2: 그래서 그 두 분이 이제 병인 박해 때 살아남아서 일부는 불타서 소실됐던 그 다블리 주교의 그 사전 원고를 들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상하이에서 한 사람은 만주 차쿠라는 곳에서 남아서 이제 그 사전 집필을 하게 되고
0: Yet neither priest saw the dictionary through to print himself. Father Ferron never returned to Joseon, and Ridel, by then a bishop, entrusted the manuscript to a fellow priest.
2: 후임 신부였던 코스트라는 신부한테 그 원고를 주면서 일본 가서 이것을 출판을 해달라 그렇게 이제 전달을 하고 코스트 신부가 일본 요코하마에서 다양한 그 준비 작업을 통해서 활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파리에서 공수를 받아가지고 일본에서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1880년에 한불자전이 출간이 됐고요.
0: And yet, this dictionary carries the handwriting of one Korean.
2: 그 한글 자전에 쓰여져 있는 한글을 최지혁이라는 그 사람이 썼는데 그 사람은 이제 리델 신부의 굉장히 중요한 조력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이 사전은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쓴 필체를 그대로 본을 떠서 활자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한글 서체 1호 최지혁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0: A dictionary built on Korean head words. The Hanbul Jajon, the Korean-French dictionary, contains about 27,000 Korean entries and some 29,000 when place names are included.
2: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한국어로 된 사전 단일어 사전이 있었더라면 오히려 더 이 사전의 가치가 좀 떨어졌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단일어 사전이 없었죠. 그리고 한국어를 표제어로 놓는 그런 사전 없었고 자전만 있었. 옥편에 해당하는 자전만 있었던 상황이어서 사실상

0: 한국어 사전으로서는 최초에 출판된 최초의 한국어 사전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It is filled with words you would never find in a dictionary of Chinese characters. Not only Sino-Korean words, but the everyday Korean people spoke aloud. In 1886, Joseon and France signed a treaty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6 years after the Hanbul Jajon was published. And the Hanbul Jajon passed its work on to other dictionaries.
0: 그런데 이후에 그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에서 들어왔던 그 선교사들이 그 사전을 보고 이제 거기 있는 표제를 그대로 옮겨다가 영어로 뜻풀이를 달았죠. 그게 지금 여러 다른 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연구하고 계시는 한영자전의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한영자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샘플을 모아서 표제어 매핑을 했더니 거의 뭐 80%에 해당하는 표제어를 한영자전 1판이 가져가서 그대로 썼고요.
1: Earlier in 1882, Joseon had signed a treaty with the United States, its first with a Western nation. The following year, it signed one with Britain. Now, Western diplomats, credentials in hand, began to set foot in Joseon. And in their wake, new dictionaries began to appear. The English dictionaries hel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were born in this era. And one of them was made by an actual diplomat.
2: 스콧은 외교관이었습니다. 근데 스콧이 이제 흥미로운 거는 한국어 사전에 잊을 수 없는 하나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로 끝나는 해제. 먹다, 있다, 하다 하는 식의.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뭐뭐 했어. 이렇게. 그리고 하오 이런 식의 해제였거든요. 동사를 해제할 때. 근데 이제 스콧에 의해서 다라는 기본형을 해제어로 활용하는 방식이 일반화되기 시작해서 그렇게 많이 활용된 사전은 아니지만 스콧 사전이 꽤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James Scott, British Vice Consul. In 1887, he published a Korean phrase book, and in 1891, an English-Korean dictionary. And in 1890, American missionary Horace Grant Underwood published the Hanyoung Jajeon, a concise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Today, we know it as the Hanyoung Jajeon, a dictionary that explained Korean in English and English in Korean. And behind these dictionaries, too, stood Koreans.
2: 선교사들은 공식적으로 교구에서 조사를 둘 수 있었어요.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조사는 도와주는 선비. 그러니까 한국인 조력자죠. 그러니까 한국 사전을 만드는 건 그 언덕을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조사들 한국인들하고 같이 만든 거거든요.
1: Meanwhile, the standing of Hangul was changing. For centuries, official documents have been written in classical Chinese, while Hangul, dismissed as Onmun, the vernacular script, was not recognized as an official script. Then, in 1894, King Gojong ordered that laws and royal decrees be written primarily in Hangul. For the first time, Hangul became the official script of the nation. And in 1897, Canadian missionary James Scarth Gale published a new Korean English dictionary under the same title, Hanyoung Jajeon. It wasn't only foreigners who welcomed this dictionary. So did the 독립신문, or The Independent, a newspaper written in Hangul alone without Chinese characters. At the time, a young man was working at the paper. Chu Si-kyung, the scholar of the Korean language widely credited with giving the Korean script its name, Hangul.
2: 주시경 선생이 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바로 논설이 실려요. 뭐냐면

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건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여러분 헤드셋으로 잘 듣고 있어요?
1: 네.
0: 뭔가 이런 새로운 경험 어때요? 좋아요? 저도 이렇게 I'm Live 두 번째 오는 거지만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들한테 무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항상 이 경험이 좀 소중하고 또 재밌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남은 시간도 저와 함께 이제 보내게 되실 텐데 오늘 준비한 저의 공연은 제목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What am I afraid of when there's nothing there? 이라는 영어 문장이에요. 근데 요거는 제 이번에 나온 EP 앨범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거기엔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내용인데 제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좀 건강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 위해서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망설임이나 두려움 같은 것들을 어떻게 다뤄내고 있는지, 다루고 싶은지 저의 얘기로 채운 EP 앨범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곡들을 오늘 하나씩 불러보면서 여러분들과 얘기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스! 여기 CD도 보이는데요. 와우. 자, 좀 이따 사인해드릴게요. 이번 EP의 타이틀곡, 내가 그 벽을 허물게라는 곡이 있어요. 이 곡은 제가 할머니 댁에 가면 그 할머니 댁 소파에 항상 그 할머니 사진이 있어요. 흑백 사진, 소녀 때 사진. 그래서 그때 그 사진에 사진 속 할머니를 보고 제가 마치 제 여동생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렇게 곡으로 만들었고요. 여러분도 이제 마음속에 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모두 각자가 안고 있는 그런 벽들. 이 노래가 여러분들의 그 벽을 허무는 그런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격 좀 허물어졌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노래는요, 헛똑똑이라는 노래예요. 제가 사실 이렇게 조금 제 마음을 진실되게 좀 진솔하게 표현했던 좀 부정적인 마음도 좀 꺼내 보였던 그런 노래들은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 항상 제가 괜찮은 척하는 거, 아닌데 좋은 척하는 거, 뭔가 그런 저의 모습들을 가끔 느낄 때 스스로 좀 헛똑똑이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좋은 거 웃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하는 저를 딱 느꼈을 때 이 노래에 대해서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저의 어떤 개인적인 노래지만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와닿아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좀 공감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요, 펄스라는 곡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라스트 씬이라는 노래를 냈었거든요. 혹시 아세요? 네. 네. 라스트 씬을 저희 제주도 가서 뮤직비디오를 찍었어요. 근데 제가 그 뮤직비디오를 사실 진짜 많이 봐요. 저 혼자서 되게 많이 보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그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 나오는 그 여주인공 분께서 눈에 되게 펄을 이렇게 잔뜩 올리신 그런 메이크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밤 씬이었고 그게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그런 펄같이 그런 디테일한 메이크업을 요청드린 적은 없었는데 그게 너무 밤 씬과 잘 어울리면서 아 그냥 저를 스쳐간 우연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는 항상 계획을 하고 싶고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조금 불안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아 우연히 그냥 흐르는 대로 우연들이 나를 만드는 대로 이렇게 두어도 되게 예쁘고 또 아름다운 그런 결과가 있구나 하면서 그런 우연들을 펄스라고 이름 붙이고 이런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스쳐 지나간 수많은 펄스들에게 바치는 그런 감사의 노래고요.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도 저의 9월 16일의 펄스로서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듣고 있나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곡만 남았어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죠? 그쵸? 마지막 곡은 항아리라는 곡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 노래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저는 사랑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 응당 물이 차잖아요. 그냥 사랑도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래 알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알게 되고 물이 찬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리는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새로운 모습을 이제 알아가면서 아, 그게 다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또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항아리가 채워지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채워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해서 항아리라고 이름 붙이고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 노래를 항상 부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어쨌든 제가 만드는 이 음악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일상을 살아

가시면서 변해 가시면서 변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항아리처럼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처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많이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항아리 불러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노래 앞에 대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벌스에 그 부분 누군지 아세요? 네, 맞아요. 조지님께서 나레이션으로 함께 해주셨고요. 깰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 남자 부분도 한번 이렇게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아리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라이촌.
1: 안녕하세요. 오늘은 패션
0: 와이엇입니다.
1: 이것은 바로 명동입니다.
0: 명동.
1: 아, 진짜 오랜만에 나옵니다.
0: 맞아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1: 외국인 많은 분들께서 한국에 와서 10명 중에 9명이 이제 K뷰티템을 파는 곳에 가서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0: 저희가 이제 뉴욕에서 외국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면 구매해야 될 것들이 있죠.
1: 그렇죠.
0: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정했습니다. Must have K-beauty item. 오.

0: 와이어 씨 말했듯이 오늘의 주제는 머스트 해브 K 뷰티템인데 네. 한국에서 꼭 뭘 사가야 되냐?
1: 네, 우리나라에서
0: 이런 걸 직접 물어보면서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이제 인터뷰는 뭐 이제 뭐 사실 쉽잖아요. 이지해.
0: 아닌데?
1: 좀 어렵긴 하더라. 사람마다 다 달라.
0: 맞아요. 자, 머스트 해브 K 뷰티템을 찾으러 렛츠고.
2: 잘했죠?
1: 외국 분들이 뭘 사실까? 혹시나.
0: 스킨케어 위주로 많이 살 것 같아요.
1: 스킨케어.
0: 지금 K뷰티 중에 스킨케어가 굉장히 지금 핫해요. 너무 성분이 좋은 게 많이 나왔고 크림, 토너 너무 편리하게 또 토너 패드도 있고 이런 쪽을 많이 사지 않을까?
1: 아, 근데 나 최근에도 막 쇼츠를 막 보다 보면 느껴지는 게 색감! 색감이 한국 거가 좀 더 자연스럽다라는 얘기가 많아. 내추럴하고 부담 없다. 오.
0: 준비를 많이 했네, 와이어.
1: 그럼 나 이제 짬바가 있잖아.
0: 면츠가 네. 좀 전문성이 뛰고 있어.

0: brought her on a young.
1: Yeah.
0: So a lot of things.
2: Oh, 준비.
1: A lot of things.
2: 준비하셨어요?
1: We don't have today.
2: 하셨어요?
1: 이정희로 부자할 필요 없네요.
0: Yes, more skincare than I am.
1: Oh, she's doing more skincare.
0: Because I'm so very busy with my work. Uh-huh. Right now, it's a lot of skincare. So I just, as a mother.
1: Oh, yeah, as a mother, yeah.
0: I have to support her.
1: Yeah, of course. Oh, then can you show what you bought?
0: A lot.
1: Oh, a lot.
0: All of hers.
1: Okay, can you pick only three? The best of three.
2: One.
1: Ooh. One. That one. Okay. Ooh.
0: This is for sunscreen.
1: Sunscreen.
0: She has a very sensitive skin. To hydrate her skin more. Mm-hmm. This one is the soothing cream.
1: Oh.
0: Sometimes she has pimples, get irritated, so she needs a cream.
1: Oh.
0: Just to moisturize, because in the Philippines it's so hot. This one is not too oily.
1: Yeah.
0: When put in the skin.
1: Wow.
2: 다른 분에게 이 세 개 중 베스트 원이 머스트 해 아이템이 뭔지
0: 머스트 해. Mosaic
1: moisturizer. Oh, really?
2: Why?
1: Okay.
0: It soothes my skin. It doesn't make dry, because every time if I'm in the Philippines, it always feels dry and irritated. So I like the moisturizer better.
1: Ah, okay. Thank you for the interview. Thank you so much.
0: Thank you.
1: Have a nice day.
0: Thank you.
1: Thank you. 와 일단 네 순조롭습니다. 일단은 저기 요쪽 계시는데 인터뷰 하실래요?
2: 이동.
1: 이동이에요? 하시는 분 계세요? 하실래요? 이거 한국 분이세요? 네.
2: 日本に来ましたか?
3: 旅行に来ました。旅行。韓国の印象。印象。印象は何ですか？みんな可愛い。みんな可愛い。みんな可愛い。可愛いですか？可愛い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めっちゃ可愛い。可愛いだけじゃダメですか？日本でも韓国のKBeautyわかる？KKコスメティック。 有名じゃないですか。日本の友達に何をおすすめ K-beauty ありますか？パック。ナンバーズイン。ナンバーズイン。ナンバーズイン。ナンバーズイン。ナンバーズイン。ナンバーズイン。ナンバーズイン。ナンバーズイン。ナンバーズイン。ナンバーズイン。ナンバーズイン。ナンバーズイン。ナンバーズイン。ナンバーズイン。ナンバーズイン。ナンバーズイン。ナンバーズイン。ナンバーズイン。ナンバーズイン。ナンバーズイン。ナンバーズイン。ナンバーズイン。ナンバーズイン。ナンバーズイン。ナンバーズイン。ナンバーズイン。ナンバーズイン。ナンバーズイン。ナンバーズイン。ナンバーズイン。ナンバーズイン。ナンバーズイン。ナンバーズイン。ナンバーズイン。ナンバーズイン。ナンバーズイン。ナンバーズイン。ナンバーズイン。ナンバーズイン。ナンバーズイン。ナンバーズイン。ナンバーズイ
2: 나니 아누아.
4: 스킨케어 토너?
0: 세럼.
4: 세럼으로.
2: 아누아 세럼. 세럼.
4: 이유가 난데스까?
0: 하다가 기레. 아.
2: 피부가 예뻐진다고 합니다. 인터뷰 시대 굉장히 알려 드렸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2: 네. 심이
1: 아, 진짜로? 어, 이제 또
0: 신분이.
1: 맞다.
0: 교토
1: 오, 혹시 알아? 아니었네. 와, 진짜. 네, 너무. 네,
2: 고생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5: 네, 마다이마쇼.
1: 와, 좋았어, 좋았다. 저,
6: 지금 너무 나쁘지 않아. 응. 형, 이거 내가 생각했어. 일본어 형이 다 해. 영어 내가 다 할게.
2: 오케이.

0: 또 여기가 네. 굉장히 유명한 드럭스토어라고 합니다.
1: 오?
0: 여기 한번 가서 저희가 이제 여기 본기지에 가서 이 KBT를 알아보도록 하죠.
1: 좋아요. 여기 KBT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에도.
0: 그렇죠.
1: 야구장도 많나 보. 아, 많긴 하겠지.
0: 드럭스토어잖아요.
1: 그렇지.
0: 자, 자 원현 먼저 들어가시겠습니다.
1: 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구경해봐도 될까요?
1: 구경해도 돼요? 감사합니다.

0: 저 이게 다 이렇게 또 KBT팀 있단 말이에요.
1: 네, 이렇게.
0: 그렇죠.
1: 있어.
0: 있습니다.
1: 그러니까 팩이나 이런 수분 관리 그런 것도 있고. 이거 내가 먹는

0: 건데.
1: 진짜?
0: 이거 내가 먹는 거야.
1: 오, K 이너 뷰티. K 뷰티예요.
0: K 이너 뷰티 맞잖아요. 예. 네.
1: 어, 정말 맞습니다.
0: 네, 맞아요.
1: 요즘에 이 PDRN 성분이 진짜 그런가 봐요. 다시 PDRN 이걸 얘기하고 있네요. 네, 이 PDRN
0: 진짜 PDRN이 뭔데?
1: 퍼펙트 크림.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 주인장님께서 K뷰티에서 진짜 잘할 수도 있어. 외국인이 어떤 걸 많이 사가든지.
0: 맞지.
1: 그래서 한번 인터뷰를 딱 해보자고. 네. 뒤에 계시고. 근데 제가 인터뷰 살짝
0: 외국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약국에. 네. 많이 오셔가지고 혹시 많이 사가는 아이템 혹시나 있을까요? 그 뷰티 쪽으로.
2: 우선 여드름 관련 연고들.
0: 아, 여드름 관련 트러블 같은 거.
2: 네. PDRN 성분 요즘에 유행해가지고.
0: 네.
2: 그 PDRN 들어간 성분들 화장품류?
0: 네.
2: 뭐 이런 게 좀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0: 아, 그럼 여드름 관리, 좀 트러블 관리 쪽에 많이 외국인 분들이 집중을 하는 거네요.
2: 네네.
1: K뷰티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2: 아무래도 그 온앤오프 같은 아이돌 분들이 이렇게 이쁜 모습 많이 보여주시고. 아.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 유튜브나 매체를 통해서 보시고요.
0: 네.
2: 그걸 찾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좀 유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세요. 아, 또 이렇게
0: 네.
1: 또 많은 또 KBT 아이템 알아봤는데
0: 네.
1: 이제 정말로
0: 네.
1: 지금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그 알게 된
0: 아이템들을 머스트 해브 아이템
1: 리뷰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0: 예, yeah, let's go.
1: Let's go.
0: 야.
1: 자, 오늘 서울 명동에서
0: 명경.
1: 외국인들에게 한국에서 쟁여야 할 머스트해브 K뷰티템을 추천받았습니다.
0: 네, 네, 그중에서 저희가 또 가장 궁금한 또 세 가지 제품을 또 골라봤는데요.
1: 예.
0: 일단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뭘 할까요?
1: 먼저 추천받았던 것부터 해야죠.
0: 네, 당연한 얘기를 하네요.
1: 그렇습니다.
0: 이 제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콜라겐 랩핑팩.
3: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받은 PDRN 마스크의 재고 이슈로 같은 라인의 콜라겐 랩핑 마스크로 리뷰를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설명에 보면은 막 물광 보습 잠금도 있고.
1: 오, 자물쇠야.
0: 뜯어대면 물광 충전.
1: 그러니까 딱 그거네요. 물광에 완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0: 완전 촉촉 그 자체라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이런 거
0: 뜯어볼라 했는데
1: 현혹되면 안 돼요.
0: 오, 왜요?
1: 직접 해봐야 됩니다.
0: 맞아요. 저희 냉정한 뷰티 그렇죠. 그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물광에 대해서 엄청 많이 지금 했기 때문에 물광 기대하겠습니다.
0: 네, 진짜 저희 속지 않아요. 짜라라라.
1: 오, 자, 구성품은 일단 이렇게 실리콘 팩 브러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스크 본품.
0: 네.
1: 자, 일단 이 사용 방법은
0: 네.
1: 굉장히 간단합니다.
0: 어, 왜죠?
1: 세안하시고 나서
0: 네.
1: 이 스킨케어 마무리 단계에서
0: 네.
1: 이제 이 브러쉬로 얇게 펴 바르고 그냥 자면 돼요.
0: 아, 그냥 이거 브러쉬로만 이렇게 하면 된다고?
1: 그렇죠. 얇게 펴 바르면은 마스크팩이 굳습니다.
0: 굳어요?
1: 처음에 애취였다가 자는 사이 굳어요. 근데 그걸 띄어내면은 밤사이 콜라겐을 듬뿍 먹은 피부가 되죠. 그러면 광이 난다고 해요.
0: 아, 촉촉하게.
1: 그래서 물광 보습 잠금이라고 합니다.
0: 와우. 일단 궁금하니까 저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1: 그렇죠. 해봐야죠, 사실.
0: 네. 누구 얼굴로 할까요? 저희 얼굴은 안 되겠죠, 지금
1: 되게. 그렇죠, 여기 있다 할까 봐요. 네, 원래 좋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0: 맞아요, 원래 했던 대로 해요.
1: 네. 자. 오!
0: 이 정도.
1: 일단 뭐 이렇습니다.
0: 네.
1: 투명한 액체인데.
0: 맞습니다.
1: 자, 이걸 펴 발라볼게요.
0: 네.

0: 되고 있나요?
1: 여기 되고 있나?
0: 전혀 모르겠어요.
1: 네, 예상하고 안, 안 될 것 같지, 마지막.
2: 리얼로 갑시다.
1: 네. 네. 자, 이제 드라이로 이용해서 좀 빨리 말려고 했는데.
2: 네. 그래도 화상나겠어요.
1: 네. 그래서 네. 15분 정도 있으면 이제 딱 붙는다고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1: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2: 네.
1: 효율적인 다른 리뷰로

0: 해보자고요.
1: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0: 두 번째
1: 제품을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제 두 번째 제품은 지금 여기 보이시면은 한때 열풍했던 K-POP 데몬 헌터 캐릭터가 있는 진우 그림이죠.
0: 콜라보 제품이에요.
1: 네, 콜라보 제품입니다. 이 이름은 안우아의 PDRN 세럼입니다.
0: 그쵸. 그렇지, 안우아가 세럼 맛집,
1: 네,
0: 수분 맛집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1: 맞죠.
0: 그중 또 오늘 추천받은 제품이 PDRN 히알루론산입니다.
1: 네.
0: 자, 이름이 갓세럼이래요.
1: 왜 갓세럼이에요?
0: 이제 보시면 압니다. 어? 자, 열어봐 주시겠어요?
1: 네. 오! 아, 이렇게!
0: 그렇죠.
1: 어머! 귀엽네!
0: 귀여워요. 완전 K-바이브입니다.
1: 네, K-바이브예요. 여기 보시면은 갓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걸 뚜껑을 오해하실까봐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0: 오.
1: 네, 따로 이제 모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따로 이렇게 빼서 할 수 있는데 용도가 키링입니다.
0: 아, 키링!
1: 키링인데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사실 가끔씩 바지에다가 키링을 달고 다닐 때
0: 있거든요. 그쵸.
1: 그러면 되게 이쁠 수도 있어요.
0: 오! 오! 오!
1: 제가 봤을 때
0: 가방에!
1: 가방에 달도록 하세요. 예. 핸드폰이 아시겠죠?
0: 예, 예.
1: 바지는 안 달도록 해요.
0: 아니 근데 이렇게 손가락 끼면 되잖아. 잉!
2: 반응이
0: 너무 처참한데? 아, 좋습니다.
1: 네, 일단 패키지부터 일단은 좋아요. 뭐 네. 어떻게 뭐 이것도 당연히 샘플이지만
0: 샘플이 아니라 이제 리필.
1: 리필
0: 할 수 있는 거죠.
1: 오, 그 리필인데 안에 있어.
0: 그러니까 아, 리필을
1: 아니, 아니, 이렇게 리필하는 거야.
0: 아, 힘들어요. 내려놔주시고 본품만 하자고. 이 제품이 네. SNS에서 엄청 유행했다고 해요.
1: 진짜로?
0: 네. 네. 보통 이제 이 제품이 마를 타입이고.
1: 네, 보틀 타입.
0: 하나는 이제 인공 눈물 아시죠?
1: 네.
0: 인공 눈물처럼 하나하나 일회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패키지 눈물 세럼으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1: 아, 진짜로?
0: 네.
1: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0: 맞아요. 또
1: 한번 발라보아야죠. 제 손에
0: 바이오천에다가.
1: 제가 손이 또 이쁜 편이니까.
0: 네. 오! 흐르는 네. 완전히 좀 제형 자체가 네. 좀 가볍네요. 네. 제형이 좀 물 제형인 네. 것 같다면 좀 굉장히 가볍게 잘 발린다.
1: 네.
0: 이런 것 같고 한번 네. 해보세요. 어때요? 흡수가 좋나요? 이게 흡수가 잘 돼야 돼요, 세럼은. 겉돌면 안 돼요.
1: 네, 톡톡톡톡 여유 있게 하는데 아니, 어, 솔직히 바로
0: 이거 안 돼요, 흡수가 잘?
1: 아, 잘 된다. 괜찮다. 나쁘진 않아. 근데 끈적하긴 해.
0: 끈적하면 또 다른 테스트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준비했습니다.
1: 와.
0: 종이를 네. 위에 뿌리면은 바로 알 수 있어요.
1: 오, 아, 붙는지 안 붙는지?
0: 그렇죠, 객관적으로. 완전 객관적 리뷰.
1: 어.
0: 과학적 리뷰.
1: 어.
0: 자,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분다 수 어, 어. 바람이 분다 수 어, 어. 한번 들어봐. 과연 원, 투,
1: 쓰리.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다섯. 화장품 세럼 중에 다섯 개 정도면은 굉장히 네. 산뜻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 종이를 얼굴에 뿌릴 일이 있어요?
1: 맞아요.
0: 없습니다.
1: 뭐 그럴 일 없잖아요. 뭐 이 정도 끈적함 나쁘지 않습니다. 네, 산뜻하고 위안은 뭐 별게 다 있대요.
0: 근데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네. 봤을 때도 일단 제형 자체가 물처럼 흐르고
1: 네.
0: 그렇다면 흡수가 빠르다는 거예요.
1: 네.
0: 끈적임도 제가 봤을 때는 많지 않습니다. 세럼
1: 네.
0: 중에서는.
1: 네.
0: 그렇지만 광채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1: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또 세 번째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0: 그렇죠.
1: 세 번째 제품.
0: 그렇죠. 근데 세 번째 하기 안 말랐는데요. 이거 괜찮나요?
1: 다 하고. 다 하고 그때 드라이기로 해보죠.
0: 어, 이거.
1: 아니면은 나중에 집 가서 이거
0: 제가 영상
1: 바르고 그걸 네. 해서 주세요. 아셨죠? 네.
0: 자, 세 번째 제품.
1: 아, 이 제품 솔직히 말하면 너무나도 기억에 남는 제품이죠.
0: 그렇죠. 아, 뭐야.
1: 네.
0: 자, 이 제품.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쟁여가야 할 머스트 해브 K-뷰티 마지막 추천템입니다.
1: 네.
0: 닥터지의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크림.
1: 수딩 크림.
0: 이것도 뭐 콜라보야.
1: 뭐야. 왜 이렇게 귀여워 얘.
0: 사실 이 크림도 굉장히 네. 좀 알잖아요 저희 이 닥터지 제품은.
1: 아, 맞죠. 닥터지는 사실 저희의 군 생활을 책임져줬죠.
0: 그렇죠.
1: 네.
0: 오, 보세요. 푸딩 같아요. 띵. 수딩 완전. 제형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형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1: 그 정도. 좀 많이 발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계속 조금씩 발라가지고.
0: 됐어. 자, 이 정도.

0: 괜히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세요.
1: 했잖아요. 끈적함이 없다고.
0: 근데 확실히 네. 수분을 더 많이 채워준 것 같아요.
1: 네. 그러면서도 수분감까지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0: 네.
1: 와, 이거는 일석이조인 거죠.
0: 그렇죠. 한번 바르면 또 네. 보습력이 네. 무려 100시간까지 유지된다고 합니다.
1: 100시간.
0: 그렇죠.
1: 100.
0: 완전 저같이 수부지나 완전 지성인 분들에겐 딱인 그런 크림인 것 같습니다.
1: 네, 거기다가 이제 피부 진정 성분도 잔뜩 들어있어서 저 같은 민감성 이제 피부한테도 좋고 피부 열감이 진정해도 좋대요.
0: 맞아 맞아.
1: 제가 진짜 열이 엄청 많고 운동도 많이 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면 이런 거 이걸 바르면은 바로 식겠죠.
0: 그렇죠.
1: 아 그리고
0: 또 너무 많이 바르면 네. 동상 걸려요. 약간 피부에
1: 좋습니다. 네, 네. 여러분을 책임져줄 네, 또 제품일 수도 있고 이렇게 세 개의 제품을 또 써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0: 그렇죠. 드디어
1: 콜라겐 랩핑팩. 오.
0: 두근두근 갑니다.
1: 네.
0: 갈게요.
1: 네.
0: 말랐어. 살살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네. 아픈 것 같아요 느낌이. 살 뜯어지는 것 같아. 아! 오! 오!
1: 와우!
0: 오!
1: 와우! 야!
0: 우와!
1: 우와! 오 되네. 아 이게 진짜 마스크 그 성능 맞는 애.
0: 이야, 신기하네.
1: 그러니까
0: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와 그러면 마스크팩 굳이 막 할 필요 없이 나 자기 전에 이것만 바르고 자도 된다는 거죠?
0: 그렇죠. 자고 나면 아침에 띄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콜라겐이 다 흡수되는 거죠.
1: 와우.
0: 약간 좀 도마뱀의 그 탈피하는 그런 것도 네. 느껴보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1: 아 근데 또 탈피를 하면 뭘 확인해야 돼요?
0: 그렇죠. 이제 수분감이 얼마나 들어갔냐, 네. 콜라겐이 얼마나 들어갔냐.
1: 네.
0: 촉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0: 오. 오!
1: 아 내가 차라리 느껴볼게.
0: 오!
1: 내가 진짜 보호 됐어.
0: 뭔 소리야. 보호 됐어요. 보호가 아니라
1: 뭔가
0: 일단 보여드릴게요. 제가 느꼈을 때는 보송보송해졌어 굉장히.
1: 아 그치 내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였어. 보송보송을
0: 네. 근데 진짜 좀 보들보들해지고
1: 네.
0: 속수분이 채워진 느낌이에요.
1: 와
0: 보들보들.
1: 콜라겐 잘 먹었네.
0: 그니까 지금 얘 거의 한 22살이었어.
1: 22살?
0: 여기만. 자 이제 추천 제품 3개를 모두 살펴봤는데
1: 네.
0: 이제 각자의 또 픽을 고를 시간이잖아요.
1: 아 맞아요.
0: 외국 분들에게
1: 네.
0: 한국에서 딱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 네. 그걸 추천해 주는 거죠. 그 원픽.
1: 원픽. 오늘은 이전부터
0: 좋습니다. 네. 저부터 할게요. 갑니다.
1: 네.
0: 저는 정성을 좀 많이 들였죠 리뷰에.
1: 네네네.
0: 많은 시간에 공을 들였던
1: 네.
0: 이 녀석.
1: 아 이 녀석.
0: 이 친구입니다.
1: 이 녀석.
0: 근데 재밌었어요.
1: 아~
0: 좀 과하게 발전을 좀 놀랐고 네. 저는 정말로 이 보들보들해짐을 느껴서
1: 네.
0: 이거를 정말로 꾸준히 쓰면은 진짜 보들보들해지겠구나.
1: 광채. 네.
0: 집에서도 시간 날 때마다 하면은
1: 네.
0: 좀 확실히 좀 효과가 좀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 저 같은 경우에 이 세럼 아누아 PDR의 히알루로산 이게 또 콜라보를 했다고 해서 고른 건 아니고요.
0: 네.
1: 어제 광채 형이 또 이제 좀 쓰기에도 부담 없이 쓸 수 있고 물광 노화 방지가 큽니다.
0: 안티에이징 신경 써야죠.
1: 네, 안티에이징. 또 이거 하나면 만능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께서도 사용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0: 1픽을 또 골라봤으니까
1: 네.
0: 뷰티북을 꾸며보도록 할 텐데요.
1: 뷰티북.
0: 바로 꾸며보시죠. 뷰티북 꾸!
1: 와주세요. 네, 본격적으로 한번 저희 뷰티북. 뷰티북 꾸 가보도록 하죠.
0: 좋습니다.
1: Let's go! 아. 이 뷰티북 꾸미기가 정말 인기가 있나?
0: 없지 않을까?
1: 우리로 인해 유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치? 아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이거 꾸미면서 생각이 드는 건데 팬분들은 앨범 꾸미시잖아.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하실까?
0: 그렇지. 오, 멋있는데? 괜찮아.
1: 아니 왜 나 끝 내 거까지?
0: 아 미안해.

0: 미안해.
1: 어때요? 그래도 잘 못 썼는데.
0: 니 끝감 생겨잖아.
1: 잘 만들지 않았어.
0: 자, 네. 저는 이제 콜라겐이 그 완전 이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완전 콜라겐을 담았습니다.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잘 때 그 바르면은 밤새 베스트 프렌드가 되라고.
1: 베스트 프렌드.
0: 피부와 콜라겐.
1: 좋은데?
0: 와!
1: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콜라보한 거에 대해 엄청 언급을 많이 했고요. 사자가 혼문을 이제 지키며 광채가 열렸다.
0: 와.
1: 예. 그래서
0: 물광 충전!
1: 그래서 버스트 헤브 K 뷰티 아이템으로서 추천을 드린다. 라고 꾸며봤습니다.
2: 네, 여러분들 또 한국에 오시면은 꼭 추천해준 제품들을 꼭

0: I'm astronomer Ji Woongbae, and today I'll be taking you on a journey through the universe to uncover the origin of gold. Do you like gold? I like it a lot. I like it because gold was born in space. In astronomy, gold is a very meaningful element. But is it so expensive? Because it came from space. Before we discuss the value of gold from a scientific perspective, let's first examine it from an economic one.
1: 금은요, 실물 자산이거든요. 한마디로 각국 나라가 만들어낸 종이 채권이 아닙니다.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뭐 나라가 망한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발행한 채권은 종이 조각이가 되겠죠. 가치가 0원으로 수렴됩니다. 근데 금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실물로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전통을 이어오면서 금에 대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항상 인정을 받아왔던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마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IMF 때였죠.
2: 97년 환율이 폭등하고 대기업들이 잇따라 도산하는 가운데
1: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완전히 뭐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아무도 원화를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달러를 원했었고요. 근데 우리는 사실상 달러가 없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바로 금이었습니다. 금 다 갖고 와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이 금을 다 팔았습니다. 그거를 이제는 은행들이 사서 해외에 가서 이제 달러로 바꿔서 우리가 외환위기를 벗어났었거든요.

0: Ancient times, it was mostly found in rivers. Many people think that gold is mined from veins deep underground, but there is still much gold left in rivers. That is where we can find it. Gold panning is finding gold in nature. Anyone can dig gold as long as they have the necessary tools.
1: 이 도구는 석션기라고 하는 도구인데 자잘한 자갈 모래들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도구입니다. 요거는 이제 슬루이스라고 그 물살이 이제 흐르게 되면서 비중이 높은 그러한 이제 금속 물질들이 여기에 남아 있게 됩니다. 상류에서 하류로 물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 과정에서 저기 안반이랑 안반 사이에 보면 물이 강하게 쓸려 나오고 그리고 저 안반 바로 뒤쪽에는 물결이 좀 잔잔해 보이잖아요. 저쪽이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색깔이 좀 황토색인데 그런 흙들은 금이 들어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사라고 해서 그 비중이 있는 그러한 모래들 그리고 광물 성분들 그러한 성분들이 황토층 흙에 같이 모이기 때문에 색깔이 그렇게 좀 어둡게 띄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채취는 다 했고요. 이제 선별 작업하러 이동하겠습니다. 물살이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살을 이용을 해서 비중 선별을 하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스쿱 부어 보겠습니다. 한 스쿱을 이렇게 부어 버리게 되면 모래들은 금방 씻겨져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비중 있는 돌이라든지 자잘한 광물질 같은 경우에는 쓸려 내려가지 않고 여기 남아 있게 되는 거죠.

0: Once the molten gold is cast into 1,300-gram gold bar, the second stage begins.
1: 금을 녹여가지고 나온 이 골드바 제품을 가지고 아변기를 이용해서 금을 얇게 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얇게 핀다는 것 자체가 금의 두께를 맞추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골드바의 각 중량마다 그 금의 두께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 두께를 맞추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0: 방금 타발에서 나온 이 100g짜리 골드바를 정확한 중량으로 맞추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여기 현재 금을 올려보면은 여기에 올려보면 금이 중량이 높게 나오는 상태, 100g보다 더 높게 나오는 상태고 이거를 정확한 100g으로 맞추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1: 'Because gold is so pricey, every bar must be weighed precisely. 'The finished gold bar is 99.99% pure gold, known as four nines.
2: 보통 시중에서 이제 유통되는 금은 14K, 18K, 24K, 그다음에 4-9 골드바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14K는 58.5%의 금, 나머지는 이제 그 외에 이제 그 금속이 되겠고요. 18K는 75%의 금, 그 외에 이제 또 다른 여타 금속의 이제 합금 형태입니다. 4-9 골드 같은 경우는 9가 4개 있다라고 해서 4-9 순도의 이제 금이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1: The gold you just saw is truly golden in color. But do you know why gold is yellow? Surprisingly, it is because of relativistic theory. Gold is a very heavy element with 79 protons. The electric field of its nucleus is very strong. The outer electrons move at speeds close to the speed of light. At this point, the mass increases. The transition energy which absorbs UV light moves to the visible blue light range. That is why gold mainly absorbs blue light. The remaining light is reflected, so our eyes perceive the opposite color, yellow. Shall we briefly return to space once again? There is a romantic story about gold and the universe. In 1977, NASA sent a gold-plated disc aboard the Voyager 1 and 2 spacecraft. They contained various recordings from Earth. With the hope that humanity's greeting would remain intact in space for a very long time, it contained a piece of gold that humanity has sent the farthest into space. Gold was used for the golden record because of its unique... Gold is highly resistant to oxidation and corrosion, making it one of the most stable metals. We visited a laboratory to witness this remarkable property firsthand. The metals to be compared with gold are aluminum, iron, zinc, and nickel.
3: 질산 용액에다가 금속판을 넣어서 녹는지를 보여줄 건데요. 제일 먼저 철을 넣어볼게요. 요만한 조각이고, 그 다음에 니켈, 아연, 징크라고 하죠. 그리고 알루미늄도 있습니다.

0: 불에 넣어볼게요. 납이 있죠? 납.
1: When immersed in an acidic solution, releasing bubbles, but pure.
0: 금속들이 이제 그 산화 환원 반응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철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금을 녹여요. 얘 둘이 서로 맞닿게 했을 때 금 이온이 철 금속으로부터 전자를 빼앗아가서 철을 이온화시키고 금이 고체로 변하는 이런 반응을 하게 될 거예요. 철판 위에다가 올려볼게요.

0: 것처럼 금은 전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금속 상태의 금이 전자를 안 뺏기기도 하지만 양이온 상태의 금은 전자를 뺏어오는 힘이 강하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자기보다 약한 철로부터 전자를 뺏어와서 자기가 금속 상태, 중성 상태로 바뀌어서 달라붙고 철은 양이온이 돼서 용액 속으로 녹아나가는 거죠.
1: Simply put, the electrons in the iron are replaced by gold. The plating process is complete after the two metals trade their positions.
2: 첫 번째 실험은 산에 녹이는 실험은 금이 다른 금속들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안정한 금속이냐, 즉 전자를 잘 잃지 않는 금속이냐, 산화가 잘 안 되는 금속이냐를 보여드린 거고, 두 번째 실험은 다른 금속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금이 빼앗아 가는지 안 가는지를 보여 눈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금속 중에 금속들 중에 전자를 제일 안 잃는 금속이 금이에요. 1등이죠. 변하지 않는 가치라고 본다면 백금보다 금이 더 우수한 거죠.
1: Even now, somewhere in the universe, new gold is likely being created through violent collisions between stars. However, the gold produced in space almost never makes its way to Earth. Based on current technology and economic viability, humans can recover around 60,000 tons of gold from Earth. However, from an astronomer's perspective, the value of gold is not simply in its rarity or price tag. Gold is a precious metal that was created through the collisions and deaths of stars and traveled across billions of years. By using gold every day, we may be touching a piece of the universe. Then maybe we should remember gold, not simply as money, but as one of the oldest messages from the universe. I'm astronomer Ji Woong-bae, and this has been a journey in search of the traces of gold in the universe.

0: 안녕하세요.
1: 아,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홍성 한우가 진짜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여기 배우러 왔어요. 근데 잠깐만, 그거 다 한우예요?
1: 아, 네, 한우.
0: 종류가 많네요. 이거 다 부위별도 네. 이거 다 나눠 있어요. 야, 진짜 신기하다.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 점은 왜 이렇게 유명해요? 왜 특별해요?
1: 아, 일단 홍성 자체가 공기도 좋고 넓은 사육장에 좀 잘 관리가 된 소들을 이렇게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오늘 배워야 되는 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 아, 여기 3층에 이제 발굴하는 현장도 있어서 어? 네, 보시겠어요?
0: 아, 진짜? 구경할 수 있을까요?
1: 네. 네. 어?
2: 들어가십시오.
0: 여기?
2: 네.
0: 들어가도 돼요?
1: 네. 오. 이제 작업장에 들어가려면 가운이나 뭐 위생복 이런 뭐 덧신까지 다 착용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0: 아, 당연하죠. 위생 네. 때문에. 네.
1: 우와. 여기가 이제 한우 발굴을 이제 하는 곳입니다. 자세히 한번 가서 보실까요?
0: 네.
1: 지금 이쪽은 이제 뼈를 이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가서 이쪽에서 이제 기름 제거.
0: 기름 제거. 아, 여기 다.
1: 성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아, 기름 이렇게 빼고?
1: 뒤쪽에서 포장을 이제 합니다.
0: 포장? 아, 포장. 여기 다 포장까지 있어요?
1: 네네. 이렇게 이제 부위별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뒤쪽으로 넘깁니다.
0: 그리고 저기서 이거 진공 백으로 이렇게 쫙. 그리고 이 상태로 정육점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이렇게. 와.
1: 네, 여기 들어가십니다.
0: 와, 신기하다.
1: 방금 아까 발굴하고 이제 포장을 한 후 라벨링을 해서 이쪽에 등급별로 다 이제 부위별로
0: 색깔이 네. 송룡하네요. 맞죠?
1: 이건 이제 투풀 등급 이제 양지.
0: 양지. 와, 여기 와. 이런 귀한 고기로 진짜 요리하고 싶어요.
1: 소금 후추만 뿌려서 구워 드셔도 맛있어요.
0: 그거 맞아요. 날로 네. 생으로도
1: 생 걸로.
0: 맞다. 네. 아니면 타르타르하시죠. 네. 육회랑 네. 진짜 비슷한 거죠.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대표 한식이라면 소고기, 불고기죠.
1: 아, 한우 불고기.
0: 네, 한우 불고기. 그러면 오늘 이런 맛있는 고기로 타르타르 해볼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불고기. 근데 저는 전돈주 발견하러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혹시 어떤 특별한 전돈주 있을까요?
1: 황금 보리소주라고 해서
0: 황금 보리소 네. 보리소주?
1: 보리소주. 그래서 보리로 이제 소주를 만들어서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0: 그럼 양조장이 여기 근처에 있을까요?
1: 네, 근처에 이제 황금 보리소주라고.
0: 아, 양조장 자체 이름은
1: 네, 황금 보리소주. 그
0: 황금 보리소주. 네. 근데 먼저 조금 더 작은 부위 어디 살 수 있을까요?
1: 네, 1층에 이제 소매점에서 이제 또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0: 아, 진짜?
3: Finally. Some delicious meat shopping.
0: 반갑습니다. 네. 저는 맛있는 홍성 한우 진짜 사러 왔어요. 네. 저는 타르타르, 육회, 그리고 대표 한식, 불고기.
4: 아, 불고기? 좋죠. 그럼 일단은 육회부터 보여드릴게요.
0: 있을까요? 맛있는 거? 신선한 거 있을까요? 오, 예쁘다. 맛있는 식감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자르면 돼요?
4: 결 반대로 자르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아, 결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는 게 제일 맛있어요.
0: 전문가에게 이렇게 추천받는 게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소중한 거예요.
4: 네네.
0: 그러면 이걸로 타르타르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불고기. 불고기 제일 맛있는 부위 뭔가요?
4: 우리는 앞다리 위주로 거의 썰어 놓거든요.
0: 앞다리.
4: 예, 여기 보시면은
0: 이거 앞다리예요. 아, 그러면 이렇게 우둔 그리고 앞다리. 이렇게 맛있는 요리 해 보겠습니다.

0: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오신이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여기 왕금보리 이한조장 맞으시죠?
0: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먼 곳까지 오신이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여기서 그럼 만드는 곳이에요?
0: 네, 아니면? 통보리 자체가 들어와서 거기에서부터 다 처음 입고되면서부터 출고까지 다 하는 공장입니다.
1: 혹시 구경해도 될까요?
0: 그럼요, 다 우리만 특별히 보여드리겠습니다.
1: 특별하게? 네, 네. 스페셜하게. It's a very special day. Another time, my friends. Another time. 이런 기계 뭐예요?
0: 주입하는 과정이에요.
1: 병안에?
0: 네, 병에.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1: 아, 진짜?
0: 네. 오, 이렇게 8개예요.
1: 8개.
0: 8개인데 8개. 이걸로 나란히
1: 진짜 완벽하게
0: 수리하면 수리 쭉 내려와요. 신기하죠?
1: 진짜 신기해요.
0: 네, 자동으로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렇게
1: 바로 이렇게 쭉
0: 이렇게 쭉
1: 이제 시작, 여행 시작. 예.
0: 한번 해주시겠어요?
1: 자, 오케이.
0: 네.
1: 이거
0: 4병씩. 하시고 또 4개를 집어서.
1: 4개, 자, 3개, 그리고 3개.
0: 1개 더.
1: 하나, 오케이.
0: 그리고
1: 자, 이제 이걸로
0: 나란히.
1: 오케이. 네. 잘 눌렀어요.
0: 수입.
1: 이제 수입. 와. 하나, 둘, 셋. 고!
0: 나란히.
1: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스텝.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뚜껑 떠는 거.
0: 그리고 라벨이 자동으로.
1: 와.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런 시스템. 네,
0: 그리고 이제
1: 신기해요.
0: 저기에서는 포장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1: 박스 안에 포장하고 박스 그다음에 쭉 전국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0: 세 개로.
1: 아, 해외에서도?
0: 네, 그럼요.
1: My friends, you can taste it. She just said they send just all over the world. Great, maybe you can find it at your store.
0: 제가 맛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불이 100%로 내린 소주예요.
1: 맛도 소주 하나도 아닌 것 같아요.
0: 그렇죠. 굉장히 부드럽고 청량감이 있죠.
1: 제 생각에는 음식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맞죠?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거 쫙 이렇게 한 잔. 너무 입안에 진짜 조리해주는 거예요.
0: 네,
1: 맞아요.
0: 맞습니다.
1: 딱 이런 음식에 대한 말 나와서 자, 봐주세요. 여기 홍성이라서 무조건 한우죠.
0: 저희 한국보리주와도 완전 찰떡궁합이에요.
1: 오, 그러면 저는 이걸로 육회 같은 거,
0: 네.
1: 이거 고기 날로, 그냥 이거 저는 고기의 본연을 이렇게 맛보고 싶어서 그거 맞을 거예요.
0: 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그리고 진짜 전통적인 한식 불고기.
0: 궁합이에요.
1: 근데 요리할 수 있는 장소 필요해요. 있을 거예요, 여기?
0: 있어요. 제가 노랗게 이건 보리밭으로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거기가 장소가 딱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우리 가봅시다. 오 마이 갓, look at this. Isn't it magic? I'm in the middle of a barley field and I'm about to cook two delicious recipes using 홍성 한우. Tartar and bulgogi. A nice menu sequence. Tartar for starter and then the main bulgogi. So as you can see, there's no meat on my table because I want to keep as fresh as possible inside the fridge. So now, the seasoning of the tartar. I have to tell you that I had to prepare two things that will go onto the tartar, a little bit of time to develop the flavor. One is this one, egg yolks. I took two fresh egg yolks and I marinate with ganjang and wangeum bori soju. Second one is shallot. Look at this beautiful color.

Now, all together. And the spring onion. Done. Now, plate it.

0: So now, sesame seeds, sesame oil, and then black pepper. Oh my God, so beautiful. Let's go and try.
1: Sajanim!
0: She's gone.
2: Maciço,
0: 근데 우리 같이
2: 한참 기울여야죠.
0: 우리 조금 잘 울릴지 확인해야 되죠. 오늘 우리 목표
2: 시식 해보겠습니다. 흥분보리주와 더불어서 짠.
0: Salute.

0: 제가 육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까지 먹어본 중에 최고 베리베리 굿이에요.
1: 이제 우리 생고기랑 왕금보리 소주 잘 맞는 걸 잘 확인했어요. 성공.
0: 네, 성공.
1: 이제 우리 익은 걸로 맛있게 드세요. 솔직히 말하면 불고기랑 더 많이 잘 어울린 것 같아요. 맞죠?
0: 맞아요.
1: 왜냐면 살짝 그런 짭짤한 맛이 있어서 네. 그리고 감칠맛도 있어서
0: 네.
1: 여기 살짝 신맛도 있어요. 맞아요?
0: 살짝
1: 이 새콤한 맛이 저는 느껴질 수 네. 있어서 아, 여기서 완벽해요. 오늘 새로운 신기한 조합을 발견했어요. 우리 소주 맛은 불고기 아니면 그 타르타르 그런 고소함을 그냥 감싸주는 거예요. 맞아요?
0: 맞아요. 입안을 싹 감싸주는 거예요.
1: 너무너무 좋아요. So my friend, I discover another beautiful thing about Korea. So every time I go around, every time I visit a new city, it's always a new experience that I really hope you can make one time in your life. Maybe with me, maybe with your friends, I don't know. But today I discover the beauty of Hongsong and they are pairing well together. So please, let's meet another time, the next episode. I still don't know where, but it will be fun and interesting.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0: materials can increase the performances and quality of products in different industrial fields. Yeson Tech specializes in producing functional adhesive materials for a variety of industrial areas. By building a cutting-edge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through a smart factory solution, the company has strengthened the production capabilities. We explore Yeson Tech, a leading provider of premium adhesive materials. Yeson Tech is located in Gunpo, Gyeonggi-do Province. The company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materials industry by constantly developing functional adhesive materials. By cooperating with different businesses, it has developed innovative adhesive solutions.
1: 예선테크는 2005년 설립된 기능성 점착 소재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설립 초기 휴대전화용 연료접착 필름 공급을 시작으로 현재는 LCD와 OLED 등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자동차 2000년대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여 다양한 기능성 점착 소재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재를 선제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소재 전문가와 디바이스 전문가를 두고 있으며 시장의 니즈가 형성되는 시점에 맞춰 상품화하여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의 성장을 바탕으로 2008년 중국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현재는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현지 법인을 두고 글로벌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0: The adhesive products for displays are the major items of the company. Foam pad is a type of adhesive item which is specialized for thin displays. It can fix the panels as well as prevent the inflow of impurities and backlight bleeding.
2: 예선테크는 내로우 베젤 TV가 개발되기 전부터 디스플레이 시장에서의 디자인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폼패드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점착층과 충기형 흡수형 폼, 기재층의 물리적 특성을 설계하고 이를 실제 양산의 제품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하반기부터는 기존보다 더 좁은 폭의 디자인에 대응할 수 있는 고신뢰성 제품과 내화성을 더욱 강화한 신제품을 개발하여 양산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예선테크의 홈패드는 고객이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핵심 제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0: The designing of products for different purposes is the initial production stage. The products go through the cutting, processing, and testing process, and the finished ones are released to the market. The corner area of the products is precisely designed to prevent the leakage of light, and the product quality has increased.
3: 점착 제품은 온도와 습도 같은 환경과 공정 조건에 따라 품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전공정부터 제공품, 합지 재단 공정과 완제품 창고까지 전 과정의 온습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습도는 자동 제어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요구하는 주요 물성을 원재료부터 완제품 검사 단계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사 데이터는 원재료와 제공품, 완제품의 로트 정보와 함께 시스템에 저장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대상 로트를 추적하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 The high mix and high precision products of the company needed a more systematic management solution. Escaping from the current method, which used to depend on human workers, the firm has introduced a data-based production and quality control solution.
3: 예선테크는 삼성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통해 MES 기반의 생산 품질 이력 관리와 AI 비전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원자재 로트부터 생산, 검사, 출하까지 공정별 이력을 하나로 연결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상 로트를 추적하고 원인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육안 검사에 의존하던 부분을 AI 비전 검사로 보완하면서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른 편차를 줄이고 검사 결과도 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과 품질 전반을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Yeson Tech has constantly improved the functional adhesive materials and expanded the scope of its business. The company has developed an insulation material for industrial batteries. It has tested the performances and promoted the mass production of the material.
4: 예선테크는 현재 OLED 대형화 대응, 전장용 고신뢰 소재, 배터리 안전 소재와 AI 자동화 기반 제조 공정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사업에서는 신뢰성, 제작업성, 내화성 등을 강화한 차세대 홈패드와 OLED용 기능성 소재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장 분야에서는 진동과 고온고습 환경에서도 점착력과 내구성을 유지하는 오토 디스플레이, HVAC용 고신뢰 점착 소재와 정밀 가공 조건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조 기술 연구도 병행함으로써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0: The firm has built overseas branches to better manage the local production and quality control process. And it has made a bit of effort to make rapid responses to the clients. By accelerating the mass production of the future adhesive items, the company aims to expand the supply network in overseas markets.
1: 예선테크는 현재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정적인 기존 사업을 기반으로 자동차와 2차 전지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꾸준히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와 AI 기반 검사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생산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시장에 한 발 앞서 대응하고 점착 소재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0: All eyes are now on the future growth of Yesontech, which aims to provide more precise and stable technologies for a better future.
5: When aluminum cylinders go through metal molds under high temperature and high pressure conditions, they can be converted into new materials with highly additional values. As a nationally designated route industry enterprise, Yutsang Metal has constantly developed aluminum extrusion technologies and made contribution to Korea's basic industries. From the designing of molds to the extrusion and processing process, the company has built an integrated production system and increased the product quality. We introduce Yutsang Metal, a developer of advanced aluminum processing skills, which have given a boost to Korea's manufacturing sector. Yutsang Metal is located in Ansan, Gyeonggi-do Province. Based on 30 years of experience and large-scale production facilities, the company has developed precision skills and provided customized mold. It has offered high-quality aluminum products to varied industrial sectors, including construction, automobiles, and electronics.
6: 저희 유창금속은 1995년 설립 이후 알루미늄 아틀 분야 한 우물만 집중해온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제조업 집중지인 안올시와 국가산업단지의 거점을 두고 지속적인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 품질 관리,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여왔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후방 산업을 보완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 The firm has produced about 200 aluminum extrusion items. The company has analyzed and developed detailed specifications that have been required by different industries. And it has applied precision technologies to the products. As part of an effort to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market trends, the company has expanded the product lineups and made rapid responses to the needs of the clients. Sunshade frame for automobiles is one of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Thanks to the high durability and improved product quality, the products of the company have been applied to world-class automobiles.
7: 저희 유창금속이 공급하는 도어 커튼 프레임은 햇빛 가리개에 적용되는 프레임 부품으로 차량에 적용

0: 사용되는 부품 특성상 일반 압출 제품보다 공차가 타이트하고 정밀도가 요구됩니다. 압출 후 제품을 전수 검사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작업자가 직접 리워크하는 방식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2열 유리의 형상에 맞게 제품의 치수와 형상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생산 과정에서 품질 편차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With the aim of strengthening the quality of its products, the company has developed aluminum billets in a variety of sizes for different purposes. Even slight errors can determine the quality of products, so it is important to precisely control the temperature and time during the production process.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accelerated investments in production facilities and built precise cutting and processing lines. And it has laid the foundation for a more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2: 저희 유창금속의 생산 능력 확대의 가장 큰 전환점 중 하나는 2018년 시화 공장을 설립하고 2,350톤 압출 라인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규격과 제품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2022년에는 MCT 설비 라인을 신설하고 안산 공장의 1,500톤 압출기를 신규 설비로 교체하는 등 압출뿐만 아니라 가공 분야까지 생산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1: Yuchang Metal has implemented innovative changes to enhance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related industrial fields. Aside from internalizing the production stages, which used to depend on outsourcing businesses, the firm has introduced MES solution to manage the whole process in real time. As a result, it can prevent possible contamination and damage, as well as build a high-quality production system.
3: 저희 유창금속은 스마트 공정 도입 후 현장의 체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정이 실시간 데이터로 눈에 보이니 관리 업무가 훨씬 간결해졌습니다. 그리고 품질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왔다는 것도 큰 변화입니다. 외부로 나가던 세척 작업을 직접 통제하다 보니 우리가 원하는 품질 기준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됐고 외주 비용 절감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조도 개선이나 작업 대차 교체로 현장 불편 요소가 개선되어 직원들의 피로도는 줄고 생산 효율성은 훨씬 높아졌습니다.
1: Yuchang Metal has thoroughly tested the core properties of the finished products by checking the strengths, hardness, and electrical conductivity. Based on the collected data, the company has minimized errors and obtained trust from the clients. It has achieved a near zero defective rate.
2: 유창금속은 KSD 6759 인증, KSQ ISO 9001, IATF 16949 등의 품질 관련 인증 획득은 물론 건축 분야에서도 알루미늄 압출 기술을 활용한 복합 단열장을 개발하여 2015년 조달청 우수 제품으로 지정되는 등 연구 개발 결과를 실제 제품과 사업으로 연결해 왔습니다. 또한 유럽 시장 진출에 대비해 ESG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and trust, the company has entered the Japanese market, which has high technical barriers. By constantly developing advanced technologies for the field of precise aluminum parts, the firm aims to gain recognition as a leading global partner in various cutting-edge industries.
2: 저희 유창금속은 압출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 영역을 한 단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 장비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을 확대하고 최고의 상호업체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Yuchang Metal has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Korea's industries by continuously developing leading-edge technologies. And it is expected to take a huge leap forward as a global business that leads the growth of future industries.

0: There's a company which has strived hard to deliver the original nutrients and freshness of nature to consumers. Finn Corporation has developed and provided fresh fruit and vegetable smoothies. The company has developed its own facilities that can keep the nutrients from the raw ingredients. The advanced blending technology has seized a lot of attention in the related fields. We look into Finn Corporation, which has led the global healthy beverage market. Finn Corporation is located in Namyangju, Gyeonggi-do Province. By using selected premium ingredients, the firm has provided processed fruit and vegetable products. It has offered smoothies as OEM and ODM products, and the beverages have enjoyed positive reviews from the clients.
1: Finn Corporation은 2021년 지금의 사명으로 출범한 이후 과일과 채소가 품은 자연 그대로의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는 철학으로 달려온 과일 채소 가공 전문 기업입니다. 주력 사업은 갈아 만든 과채 주스, 과일 퓨레, 과채 아이스크림의 OEM, ODM 생산으로 설탕, 첨가물, 착색료를 일절 넣지 않고 과일과 채소 본연의 맛과 영양을 살리는 것이 저희의 원칙입니다. 특히 전문 제조사의 신선함은 그대로 가격과 품질은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를 목표로 현재는 각종 프랜차이즈, 특급 호텔, 국가대표, 진천선수촌, 전국 1,300여 개 개인 카페까지 다양한 고객들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0: The fruit and vegetable smoothie is the main product of the company. The smoothie products are made based on the patented extracting technology, and the products have a thick texture and a fresh taste. The firm has developed varied lineups so consumers can choose according.
2: 저희 핀코퍼레이션의 대표 제품은 갈아 만든 과채 주스입니다. 시중 주스의 상당수는 농축액을 물에 환원하거나 당 첨가물을 더해서 생과일을 직접 착즙하면 신선하지만 인건비가 높고 매장마다 맛이 달라집니다. 저희는 방금 짠 주스의 일관된 맛을 목표로 자체 개발한 착즙 설비를 통해 섬유질과 영양 파괴를 최소화한 주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장에서 직접 착즙 대비 원가를 낮추면서 품질은 균일하게 유지한다는 점에서 프랜차이즈, 호텔, 개인 카페 모두에서 재구매율이 높습니다.
0: The advanced production facilities are the major strength of the company. While minimizing the destruction of fibers and nutrients from fruits and vegetables, the ingredients can be crushed in a large scale. As a result, the product quality and productivity can be increased at the same time. The company has kept the improved tastes, colors, and textures without adding food additives, so high-quality products can be released to the market.
3: 갈아 만든 주스의 생산 공정에 있어서는 배합 공정의 온도, 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배합 시 온도가 오르면 영양소 파괴와 변색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온 상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배합, 충진, 냉동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배합 공정에서는 레시피별 정량 배합을 통해 어느 로트든 동일한 맛이 나오도록 관리하고 충전, 포장 후에는 금속 검출기와 중량 선별을 거쳐 이물과 규격을 전수 검사합니다.
0: Along with the growing amount of product faced limitations with the manual works and handwritten records. And it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to improve the workflow as
3: 특성상 거래처별 레시피와 생산 이력을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신뢰의 기본인데 이를 수기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삼성전자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생산 관리 시

0: cutting-edge equipment and new products, the firm has made ceaseless.
1: 핀코퍼레이션은 카페 농커피 시장을 겨냥한 신제품 기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 생산도와 소비 기한을 늘리는 공정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과일 퓨레, 과채 아이스크림 등 과채 가공 카테고리 확장 연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achieved constant growth in Korea's B2B. By promoting premium items that can cope with the rise of K-food, the firm aims to mak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s, including Asia.
2: 당사는 과일 채소 가공 식품 업계의 대표 OEM, ODM 기업으로 자리 잡고자 합니다. 특히 월 30톤 규모로 증설한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대형 프랜차이즈 급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스마트 팩토리의 2단계 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카페 프랜차이즈 중심의 유통 채널 확대 및 수출 확대를 이뤄나가고자 합니다.
0: Fin Corporation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processed fruit and vegetable smoothie market, and it is expected to achieve remarkable growth in the global field in the future.

0: 나, 아니 나 한국에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
1: 나도.
0: 기와 집이랑 막 돌탕길?
1: 돌탕길?
0: 뭐 뭐라 그러지? 아무튼 이런 길 좋아해.
1: 근데 이게 좋다. 기본적으로 이거 있으면 다 관광지니까 너무 사람 많아서 보이지도 않아.
0: 맞아.
1: 근데 여기 너무 예뻐. 다 집, 그러니까. 집들이 다 한옥이고 다 낙고.
0: 앞에 바로 나무 보이고.
1: 너무 좋아. 그러니까. 여기 오래된 한옥 집 같아. 봐봐.
0: 여기는 좀 오래됐어.
1: 기와 오래되고 여기는 오,
0: 맞아 태고. 맞아. 좀 달라. 아니 그리고 기와 보면 이게 다 다르네. 그 그려져 있는 모양이랑 그런 네. 게 그런 게 다 다르네.
1: 아니 여기 사, 안 사는 집 내가 살까? 어? 리모델링
0: 언니 한번 플렉스 한번 해줘.
1: 어 내가 살까?
0: 여기 온 김에
1: 그냥 하나 살까?
0: 땅 찾게 하나 뭐 하나 이렇게 사서.
1: 나 여기 나 딸기 좋아하는데 여기 딸기 많아.
0: 그니까 나 완전 딸기 러버야.
1: 그림이 딸기 다 그
0: 그러니까.
1: 딸기야.
0: 너무 좋지.
1: 아니 기와집 귀엽다. 이게 꼬꼬스 다 있네.
0: 여기 다 한옥이네. 여기도 기와집인데?
1: 저기 뭐지?
0: 여기 뭐야? 언니 이거 밭출소인데?
1: 밭출소라고?
0: 아니겠지? 아니
1: 밭출소. 밭출소가 기와집이야?
0: 밭출소 왜 한옥집이야?
1: 가자.
0: 헐 너무 신기한데? 잠깐 이건 찍어야 돼. 너무 신기한데?
1: 찍어줘.
0: 사람도
1: 이상한 여자가
2: 예쁜 안치로 잡혔다 뭐 이런 느낌.
1: 잡혀갔어.
0: 어? 어 계셔.
1: 어 안녕하세요.
3: 네.
0: 어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어. 예, 어떻게 오셨습니까?
0: 아 저희가 신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잠깐 들렀거든요. 어떻게 밭출소인데 한옥으로 그러니까 아. 이렇게 생겨가지고.
3: 아 그렇지요. 저희 우리 산천군 저 신덕면 지역은 전통 한옥 단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돌담도 네.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돌담도.
1: 아, 역시.
0: 어쩐지
1: 이게 한국의 미는 제대로 여기는 보호된 느낌이어서 너무 네. 좋아요.
0: 그러니까.
3: 그리고 우리 신덕면 지역에는 공동체 파출소로서 우리 신덕 파출소로 지정되어서 1인이 혼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0: 지금 혼자세요?
3: 그렇습니다.
0: 심심하시겠네요. 저희가 어떻게 좀 일 좀 만들어 드려요? 일 좀 만들어 드려요? 여기서?
3: 아니요.
1: 나 거꾸로 일하고 싶었는데 여기 잠깐만.
0: 심심하실까 봐.
3: 그렇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100m만 내려가면은 100m 내려가서 우측으로 가시면은 초등학교 정문이 있습니다.
0: 아,
3: 초등학교 역시. 정문도 기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0: 오, 네.
1: 너무 보고 싶어요.
3: 네. 가보고 하시고 가셔서 구경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0: 하지 말래.
1: 너무 예뻐. 나 이게 너무 예뻐.
0: 그러니까 기와 여기 보이네. 언니
1: 잠깐만,
0: 여기
1: 이게 학교 아니야?
0: 여기가 학교야. 그래 맛있는 교육이래. 맛있는 교육이래. 와 대박.
1: 교육 맛집이야 여기.
0: 그러니까.
1: 저거 한자.
0: 아 여기.
1: 읽을 줄 압니까?
0: 나 한자로 문밖에 안 배웠어.
1: 그럼 비는 무슨 뜻일까?
0: 비가 내려와요.
1: 날다
0: 비가 내려와.
1: 날다는 비.
0: 날라다닌다? 운이 날라다닌다고?
1: 아니 이게 많은 이들이 날아갈 수 있게 해주는 문 아닐까? 이게 내 예상.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0: 다시 학생 되고 싶다 진짜.
1: 아 알로 갈로.
0: 아니 학교가 이렇게 예뻐도 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예뻐?
2: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원래 이게 돌 던지는 거 아니야?
0: 대박인데?
2: 팅!
1: 뭐가 어려워?
0: 그리고 한 발로 이거를 잡아야 된단 말이야. 올! 몸이 아직 기억하네.
1: 너무 좋다!
2: 야.
0: 와, 진짜 너무 좋다. 너무 힐링되는데, 언니?
1: 너무 좋아.
0: 학생 된 기분이야. 아, 너무 좋다. 역시 나는 조딩이야. 조딩이서 멈췄어, 나는.
2: 어? 그래도

0: 아니 진짜 근데 역시 학교 언제 오든 이게 동심이 느낄 수밖에 없어.
1: 나는 하나 참고로 하고 싶은 게 여기가 더 그래. 왜냐면 맞아. 우리 고향의 맞아. 학교는 다 회색이야.
0: 아 진짜?
1: 다 회색.
0: 아 이게 너무 아 맞아 맞아 맞아. 한국 학교는 약간 그 건물 자체가 알록달록하잖아.
1: 너무 좋아.
0: 아 그리고 한국 있다는 게 일단 이게 안 믿겨.
1: 신기하지 않아? 학교 앞에서 맞아. 있는데 돌담길이 되게 낮잖아요.
0: 맞아 맞아 맞아. 아니 서울 학교 보면은 뭔가 문도 그렇고 그 주변 약간 이런 펜스 되게 높잖아.
1: 근데 안에 볼 수 있어서 너무
0: 근데 솔직히 예뻐. 내가 학생이잖아? 뭔가 이거 튀어서 나라면 그럴 것 같아.
1: 아니면 낮잖아.
0: 그럼 나는 바로
1: 늦게 와서 빨리 여기로 그냥 늦게 와서 그냥 뛰어서 슉 옛날 스타일. 숙소 가서 조금 씻길까?
0: 어 좋아.
1: 숙소는 예뻐? 좋아?
0: 언니 근데 심쿵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물론 지금도 심쿵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 얼굴 보고 있어서. 근데 더 예쁜 거 내가 준비해봤어.
1: 저 설마 저거 아니야?
0: 어때?
1: 진짜?
0: 우리 숙소야.
1: 자, 이게 우리 숙소?
0: 어서 와. 대박이지?
1: 너무 좋은데?
0: 내가 말했잖아.
1: 그냥 들어갔는데?
0: 또 이 언니 신났네. 아, 이 언니 신났네. 에이, 내 매력에 빠졌네 이거. 아하.
1: 너무 예쁘다 아, 여기.
0: 자, 언니 열어봐.
1: 열어도 돼?
0: 열어, 열어. 대박.
1: 오, 감성님. 안녕하세요. 이 친구가 예약을 해가지고 제가 처음 보거든요.
2: 그러셨군요. 예, 이 집은 책을 읽으면서 쉬는 집이에요.
1: 야, 언니 알고 있었어?
0: 알고 있었죠.
2: 출발하고요. 거실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1: 와, 리딩룩 있어.
0: 그러니까 여기 포토존이야.
1: 멋있다.
0: 책 진짜 많네요. 네,
2: 두 분이 여기 앉아서 편안하게 책을 읽으시는 곳이에요.
1: 저도 여기서 책 읽고 싶어요, 사장님.
2: 네, 어, 맞아요. 여기 이렇게 누워서 쉬는 거예요.
0: 너무 좋아.
2: 여기 좋아하는 한옥 보이시죠?
1: 어, 너무 좋아.
2: 이렇게 한옥 보면서 책을 읽으시면
0: 너무 좋다.
2: 다음 요 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와, 내 방이구나.
0: 언니 여기 마음에 들지?
1: 다 마음에 들어.
0: 오케이. 언니 여기 쓰면 되겠네.
2: 여기에서는
0: 대박이다.
2: 차를 마실 수 있게 준비해놨어요. 보면 말.
0: 다르다.
2: 차 마시고 명상할 때 창문을 한번 이렇게 열어보시면 좋은데.
0: 우와. 대박이다.
1: 우리 집이다. 여기서 살자.
0: 나 진짜 여기서 살고 싶어. 진짜 진심.
1: 진짜 이게 뷰가 여기서 진짜.
2: 이 방은 잠이 작은 방이에요.
1: 아, 귀여워. 가만히 귀엽다.
2: 편안한 시간 되시고.
1: 감사합니다.
0: 사장님 진짜 감사합니다.
2: 네.
0: 감사합니다.
1: 너무 좋아요.
0: 이런 동생 어떤데?
1: 야, 그럼 앞으로 너가 플랜해야겠네, 우리 여행.
0: 그건 좀. 그건 좀 그래. 그건 좀 부담스. 이거 뭐야? 환영합니다. 산뜻, 아, 이건 잔잔한 목소리로 읽어줘야 돼. 환영합니다. 산뜻한 가을을 맞이하는 비가 내린 날 방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따끈한 대추차로 마음을 안정시키시고 멋진 추억 만들어 가세요. 어, 사장님께서 이게 섬세하시다. 짜잔. 오, 향기 진짜 좋다. 꿀도 들어간 것 같은데?

0: 되게 위험한 게 여기 사실 마을 전체를 구경해도 진짜 예쁠 게 많은 것 같은데 여기만 있을 것 같아. 책 너무 많잖아. 읽어야지.
1: 맞아, 맞아.
0: 읽어줘야지.
1: 언니 다 읽고 가. 나는 부엌 차고 갈게. 어때?
0: 그래.

0: 기도 없는 행동은 화살 없는 활과 같다.
1: 급하게 갈 필요 없어요. 당신의 속도로 가다 보면 그 속도에 맞는 사람들을 한 명씩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그들과 함께 가면 됩니다.
0: 그치.
2: 진짜 너무 와닿는 말이다.
0: 아, 진짜 이게 완벽한 한옥집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게다가 책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은가요? 앉아서 읽을 수 있고 아니면 의자에 앉을 수 있고 거기 창문 옆에서 다 그냥 하나하나에 몇 시간 동안 그냥 혼자 말 안 하고 그냥 책 따지고 싶은 느낌? 너무 좋았어요.
2: 진짜 개인적으로 한옥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딱 여기 왔을 때 느꼈던 게 제대로 힐링하고 갈 수 있겠다. 여기서 살고 싶다. 정말 진짜 진심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 요리는 뭔데? 곧 내 생일이기 때문에 미역국이랑
0: 나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해주는 거구나.
3: 맞아. 아. 나를 위해서 하는 요리야.
0: 알았어.
3: 맛있게 먹고 싶으면 말 걸지 마. 진짜 진심.

0: 그치, 내가 계속해도 되지.
1: 인사, 인사. 이런 식으로 살려주는 거지. 괜찮아, 인사. 괜찮아, 딩딩딩딩딩, 딩딩딩딩.
0: 괜찮아.
2: 할 수도 있어, 이거. 이 정도면.
3: 어머, 어머, 어라? 어라, 어라, 어라? 이거를 그냥 시켰네? 어라, 어라, 어라.
0: 왜, 왜, 왜, 뭐 도와줘?
1: 아니, 아니.
3: 언니, 진짜 계속 이렇게 나 못 믿잖아? 그럼 나 더 불안해져.
0: 아, 내 코, 나는 마음으로 믿지. 내 코가.
2: 바람 좀 쐬고 와.
3: 이거 열고 바람 좀 쐬고 와. 괜찮아, 괜찮아.
4: 아, 이거 언제 됐냐, 근데? 이렇게 안 돼.
3: 모르겠다, 못 기다리겠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맛이 중요하잖아. 됐어, 됐잖아. 그리고 이거를 그냥 엄청 끓이는 거지, 이제. 괜찮아, 괜찮아. 얘 닦으면 되지, 뭐.
0: 좋다.
3: 아, 다 됐다. 언니!
0: 어.
3: 다 됐어. 먹자, 먹자.
0: 다 됐어?
3: 응. 와, 열일 했다. 오랜만에.
4: 어떻게 비주얼?
3: 일단 색깔, 그니까
2: 비주얼 합격.
0: 인정이지, 인정. 아이 완전 인정. 기다릴 보람이 있었네. 내가 그러니까. 괜히 의심했다.
3: 어, 근데 어 마늘 단맛이 나긴 해. 나도 그거가 좀. 고기는 근데 맛있더라. 아니.

0: 만족.
1: 자신감 가져도 돼. 맛있는데요.
0: 과정이 지저분 패스. 난 맛은 있잖아.
1: 그래. 내가 미안하게 됐다. 너 위심해. 너 위심해서 미안하게 됐다. 생일 네. 축하해.
0: 고마워. 먹었잖아. 그럼 한 살 먹었어. 괜히 먹었네.
1: 설거지는 인정. 내가 해줄게.
0: 고마워. 뒤를 못 보겠어. 역시 언니.
1: 나도 든든해. 어렵긴 해. 보는 게. 그 뒤에 뭐 좋아. 하지?
0: 일단 너무 배부르잖아. 산책 괜찮지? 내가 알아낸 게 있거든.
1: 생각한 게 있었구나.
0: 오늘 좋아. 진짜 산책 코스가 장난 아니야, 언니.
1: 기대되는데?
0: 기대해도 좋아.
1: 그래.
0: 거기는 진짜 기가 막혀.
2: 그럼 내 설거지 하고 있을게.
0: 잘 왔습니다.

0: 너무 예쁘잖아.
1: 아 근데 진짜 운이 좋은 게 생각해봐. 날씨.
0: 그러니까. 그러니까.
1: 진짜 봐봐 이게 바람이
0: 진짜.
1: 여기 예쁘네.
0: 아니 이게 사람도 없고 자연밖에 안 보여서 너무 좋다.
1: 귀여워.
0: 와.
1: 어 잠깐만. 난 정말 최고야. 봐봐.
0: 아 여기 또 뭐야? 사실 여기보다 나는 끌리는 데 하나 더 있거든. 요거.
1: 이렇게? 이렇게?
0: 하나, 둘, 셋, 넷, 다섯.
1: 똑같이. 근데 약간 얘네들 일자로 안 있어. 너 이래야 돼.
0: 얘 부정 어떻게 한 거야? 아 약간 진지하게 했네.
1: 약간 아 dance dance dance with my hands above my hands.
0: 귀엽네.
1: 장수.
0: 아 언니 언니 아 또 언니에게 이렇게 허락 없이 있으면 어떡해. 아. 예쁜 것은 다 너를 닮았다래.
1: 어떡해.
0: 써봐 써봐 써봐.
1: 맞는 거 같아.
0: 안 되겠다.
1: 글씨는 난데.
0: 그렇지. 야 대박인데 그림이다 완전.
2: 선글라스 빨리 껴. 눈부시니까.
1: 어머.
0: 나는 잘나네. 이 얘기 말이야. 오, 눈부시니까 다들 선글라스.
1: 예쁘네. 선글라스 끼기 잘했네.
0: 와, 진짜 이미지요. 그림이다. 그림이야.
1: 그래, 여기 있어.
0: 언니, 먼저 서울로 가. 그러니까, 아니,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나. 완전 도시에
1: 근데 얘기냐고.
0: 드디어 맞는 시골을 찾은 것 같아. 어... 이 정도면 나는 오케이.
1: 그치. 커피도 진짜. 있고 시설 좋은 숙박도 있고 카페도 그러니까. 있고.
0: 아니 봐봐 나 진짜 그리고 또 내가 기회를 엄청 좋아한단 말이야.
1: 이게 진짜
0: 지나가면서 기회야? 이렇게 따서 먹어도 되잖아.
1: 아 근데 이게
0: 따도 되나?
1: 이게 진짜 키위야?
0: 이게 우리 알고 있는 키위보다는 좀 다른 건데 다래야 이거.
1: 한국 키위.
0: 한국식 키위.
1: 아하.
0: 그런 거 있잖아. 멜론. 그리고 오, 참외. 예뻐. 참외는 한국식 그 멜론이잖아.
1: 봐봐 얘가 큰 거.
0: 어 그러니까.
1: 내가 달 수 있으면 해.
0: 아니면 숙소 가서 언박싱 해볼게.
1: 아 그래.
0: 예,
1: 이거를
0: 다래.
1: 천천히. 조그매. 너무 조그매.
0: 여기 여기. 여기!
1: 여기 커?
0: 응. 큰 거 하나 찾아. 엄청 크지는 않지만. 어, 야. 마사지 효과 대박인데?
1: 괜찮네.
0: 와, 와, 와.
1: 다리 마사지. 아, 야, 야. 내가 전문가거든.
0: 여기, 여기, 여기.
1: 다리 오, 마사지.
0: 진짜 시원한데? 언니, 진짜 시원한데? 이거 뭐야?
1: 다리 마사지 모르지? 아, 난 전문가거든.
0: 오, 아우, 시원. 아우, 아, 좋다! 좋다! 아, 조금 더 해봐라. 조금 더 해봐라.
1: 요리 잘해주면.
0: 안 까먹었네. 까먹을 줄 알았는데.
1: 시원하고 좋구만요. 애들아, 안 와?
0: 여러분.

0: 미쳤는데? 이거 뭐야?
1: 이거 활짝 웃어봐. 걱정 마. 지금도 충분히. 햇살보다 따뜻한 당신.
0: 아, 언니 이건 진짜 꿈 같아.
1: 지금 모습 그대로 충분해.

0: 언니 솔직히 우리 여행 간 장소에서 난 여기 제일 최고야.
1: 응, 나도.
0: 비, 아 오, 이거
2: 봐봐 봐봐 봐봐 영 꽃 예쁘다. 거기 떨어졌잖아.
0: 그러네. 나 떨어졌네. 야 잎 진짜 크다.
2: 어 얘는 언니. 지금은 얘네들이 이미 폈던 식인데 얘 마무리. 걔는 필 거야. 앞에 보여?
0: 아 그러네.
2: 아직도 안 핀 친구도 있어. 해서 봐. 나 여기서 얘 14.
0: 아, 말 필요도 없어. 나 진짜 진심.
2: 봐봐 얘네들 입고 있어.
1: 너무 멋있어.
0: 여기 가만히 들어보자.
2: 멋있잖아.
0: 비 날리는 바람 소리 어때? 이건 서울에서 그러니까 들으려면 뭐 들을 수는 있겠지. 근데 들을 여유가 없잖아, 서울에서는. 바람 소리 안 듣잖아.
2: 여유라는 게 선택인 거야.
0: 아 근데 언니 진짜 여기 오니까 솔직히 서울에 있을 때 생각하는 것들 생각이 안 나. 나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 아 그냥
2: 왜 맑아지는 거지 생각들이.
0: 나 진심 여기서 조금 더 있다가 가고 싶어.
2: 그래야지. 그러면 우리 그냥 2주 있을까? 한 달 있을까?
0: 이래야 돼. 이러러 가야 돼.
2: 이런 데를 돈 내기 위해 와서 놀라주기 위해 열심히
0: 근데
2: 일해야지.
0: 근데 우리 알아냈잖아 지금 이 코스를. 응. 다시 여유 느끼고 싶을 때마다 우리끼리 약간 스케줄 비고 오면 되잖아. 야 이게 행복이야.
2: 예쁘네 여기 진짜. 올 가치가 있었네
0: 진짜로.

0: 왔고 여기까지 왔으면 맞아?
1: 너무 예쁜데?
2: 그치. 우와. 그래서 내가 언니를 위해서 진짜 딱 맞는 카페를 찾았어.
1: 이 정도 올렸어.
3: 어떻게 이게 너무 멋있네.

0: 봐도 다 예뻐.
1: 고양이들 너무 귀엽네.
2: 안녕하세요.
1: 진짜
0: 네. 대박이에요. 어디로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3: 아까 만났지 않았어요?
1: 맞아요.
0: 숙소하고 여기를 카페도 운영하시는 거예요?
3: 네, 같이 하고 있어요.
0: 어쩐지 감성이에요.
1: 진짜.
0: 방송이 어디 갈 수는 없어요.
1: 그러면 네. 일단 시그니처로 딸기 라떼 하나랑 네. 돌체 딸기 하나랑요.
0: 아이스크림 와플?
3: 그렇게 준비해드릴까요?
1: 네, 네 감사합니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0: 어,
1: 얘 생각하고 있대.
0: 별이야? 고양이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
1: 그래서 나 너무 좋아. 나 완전 고양이 엄청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여기 나한테 전국이야. 소리도.
0: 이 풍경 소리가 진짜 이 감성을 완벽화시키는 것 같아.
4: 그럼 어차피 시켰으니까 조금 걸릴 건데 조금 구경해도
1: 그래?
4: 될까?
1: 구경하자.
0: 그 한옥 집에 고양이가 드나드는 게 진짜 낭만적인 것 같아.
1: 그지? 우와, 너무 예뻐! 서점 갈 때 나 책을 좀 많이 읽지는 않아. 근데 한 번 읽잖아? 딱 확실한 책을 읽는 걸 좋아해. 그래서 어떻게 책을
0: 고쳐야죠.
1: 고르냐? 나는 이런 식으로 골라. 제목이랑 커버를 봐. 그리고 딱 이렇게 랜덤으로 봐. 눈에 들어오는 약간 마음에 드는 문구가 있다. 그러면 그걸 사고 없으면 약간 너는 아니야. 아하, 나는 저쪽으로 가봐야겠다.
0: 할머니, 그 고양이 삶아서 드실 거예요? 이게 제가 맞는 게 아니야, 진짜.
1: 언니, 여기 감성 미쳤다.
0: 난 여기서 숨을래.
1: 우와. 언니 머리 조심.
0: 여기 쓸 수 있는 공간이네. 단독 공간 이용한대.
1: 들어간다?
0: 두 시간. 우리한테는
1: 이따 봐요. 괜찮아. 머리는 필요 없어.
0: 그래.
1: 머리는 필요 없어.
0: 그래.
1: 머리 쓸 일이 없어.
0: 그치. 들어와. 우리 두 시간밖에 없어.
1: 아 시간이 없네.
0: 있어. 시간 한 개. 이게 봤어요? 이게 너무 예쁜데?
1: 그니까.
0: 이게 옛날 스타일이잖아.
1: 진짜.
0: 찐이다, 찐.
1: 고무신 귀여운 거 봐라.
0: 아, 귀여워.
1: 미치겠다. 이거 봐. 이거 옛날에 막 여기 막 중요한 것들 놓고 막 줄리리도 놓고 보석이랑 옷이랑 뭐 이런 거. 이집트도 옛날에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었거든? 이런 거 좀 다른 거 같아. 이집트는 진짜 이런 모습 볼 수 없거든? 오늘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0: 동양 쪽에만 있으니까.
1: 선풍기도 완전 옛날 거네. 이거 한번 이렇게 노래 불러줘야 돼. 영 마라영 하비베 나 꼰대 바람 빅 바닉 위에마 스탠나 알비 영 마라영 하비비 마겐이노 하비비 아지니게 하비비 와디니게이트. 언니 이거 봐봐. 요즘 그거잖아, 뭔지 알지?
0: 띠리띠리띠리 띠리띠리
1: 야마사라팜말라사라팜 대박이지?
0: 너무 멋있네.
1: 잘 어울리지 않아?
0: 멋있어.
1: 와!
0: 너무 감사합니다.
3: 이게 돌체 딸기 라떼고요. 이게 딸기 라떼인데 잘 섞어서 드셔야 맛있어요.
0: 여기 딸기로 만드신 거예요?
3: 예, 단계 딸기가 유명한데 그 단계 딸기로 직접 우리가 청을 담아서 만든 와, 거예요.
1: 감사합니다. 아, 찍어야 돼. 이건 대박이다.
0: 예쁘게 올릴게요.
1: 아, 여기? 오케이.
0: 이거를 한국에 비를 살려줘야
1: 좋아, 좋아, 좋아.
0: 이렇게 하고
1: 진짜 뭐야.
0: 사진인 줄 알고 있나 봐.
1: 영상이야. 영상이야? 영상이었어?
0: 먹자.
1: 맛있겠다. 언니 이거 진짜 찐딸기인데? 자, 이제 먹어볼게요.
0: 행복해. 이거지? 이것도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게 달달할 것 같아, 나한테는. 먹어도 돼?
1: 응. 아, 이게 칼 있었잖아. 인카였어?
2: 오, 이거 진짜 와.
1: 좀.
2: 와.
1: 이게 와, 너무 맛있다. 딸기. 장난 아니네.
0: 나 딸기 좋아.
1: 아, 나 흘릴 것 같은데.
0: 흘렸네, 흘렸어.
1: 와우. 달달한 거 땡겼어.
0: 이제 당 떨어졌어. 당 떨어졌어.
1: 언니, 근데 여기 딸기 대박이지?
0: 너무 맛있어.
1: 언니가 계속 그랬잖아. 딸기 먹어보고 싶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내가
0: 처음 먹어봐서 고마워.
1: 내가 그곳까지 다 부탁했단 말이야.
0: 뭐.
1: 여기서 클래스 받을 수 있대.
0: 체험
1: 체험 같은 거.
0: 어떤 클래스?
1: 체험 받아가지고 딸기로 뭐 잼도 만들고 뭐 그런 이런 약간 수제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내가 부탁을 드렸는데. 맞아.
5: 맛있게 드셨어요?
1: 네, 너무 맛있었어요.
5: 그 쿠킹 클래스 신청하셔서 이제 준비 됐는데.
1: 다 됐어요?
5: 예, 해드리고.
1: 좋아요. 다 됐어요.
5: 네, 여기에서 잠깐 기다려 주시겠어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5: 자, 이쪽 준비 끝나 봐요.
1: 우와, 땡겨졌나?
6: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5: 제 아내입니다.
7: 와, 반갑습니다.
1: 너무 예쁜데요? 얼굴도 그렇고 이름까지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진짜.
7: 사실은 저희가 이제 언젠가는 도시를 떠나서 시골에 와서 살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는데.
0: 원래는 여기 사람 아니세요?
7: 그렇죠. 도시.
1: 어쩐지.
7: 책과 함께하면 좋겠다. 책방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매력에 빠져.
5: 나는 한옥을 좋아하고 나는 책방을 하고 싶고. 그럼 한옥에서 책방을
1: 잡치자.
0: 아, 최고. 뭔가 꿈 같아. 제가 하고 싶은 것들.
1: 아, 근데
0: 제가 옆집으로 있어 볼게요.
1: 그럼 시끄러우실 텐데.
7: 괜찮아요.
5: 저는 이제 갈 테니까 즐거운 유리 시간 되세요.
1: 좋아요.
0: 감사합니다.
7: 저희 마을은 딸기 마을이에요.
1: 우와.
7: 소문을 들으셨죠?
0: 네, 곳곳에도 있더라고요.
7: 그래서 원래는 정말 한 12월부터 6월까지는 정말 딸기를 실컷 먹을 수 있어요.
0: 그냥 있으니까?
7: 네, 바로 이제 농장에서 가져온 딸기를 실컷 먹을 수 있는데. 우와. 아쉽게도 지금은 이제 냉동 딸기로 이제 한번 잼을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1: 좋아요.
7: 조금 녹였어요.
1: 네. 좋아요, 좋아요.
7: 저는 약간 식감 있는 걸 좋아해서 씹는 식감. 그래서 딸기를 이렇게 좀 반 정도씩 잘라서. 썰어서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1: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7: 네, 우리 단계 딸기는 많이 빨갛지는 않은데. 잘하시네 아주.
1: 제가 또 손으로 하는 것들 좀 하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7: 썰은 딸기를 여기에 넣어요.
1: 네.
7: 살짝 딸기를 먼저 끓인 후에.
0: 네. 그다음에 설탕.
7: 그다음에 이제 설탕을 넣을게요. 근데 요즘에는 건강을 생각해서 예전에는 이제 딸기가 800g이면 설탕도 800.
1: 네.
7: 그런 식으로.
1: 네.
0: 절반.
7: 예, 요즘에는 근데 저당 딸기잼.
1: 오, 좋아요, 좋아요.
0: 저도 적게 넣어요, 만들 때.
7: 그렇죠.
0: 제가 마지막으로 만들었을 때 완전 아예 그 끈적거릴 수 있게 원정 뭐 2시간이 3시간 끓였거든요.
7: 그랬구나.
0: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7: 예전에 그렇게 많이 졸이는 게 이제 유행이었으면 요즘은 좀 약간 그 식감 살려서 설탕도 적게 넣고. 근데
1: 이건 뭐예요?
7: 요거는 레몬즙.
1: 레몬즙이요?
7: 이거는 왜냐하면 레몬즙이 들어가면 그 단맛도 좀 올려주고 그다음에 그 잘 응고되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0: 있어야죠.
7: 향기 나요?
1: 딸기 냄새 대박이에요 지금.
7: 딸기. 자, 그러면 이 정도 좀 녹인 다음에 설탕을 한번 넣어주실래요? 네, 얘는 한 350g 정도 돼요. 실은 요즘에는 특히 저희 마을은 고추장 담글 때도
0: 딸기를 넣어요? 네,
7: 딸기를 넣어요.
1: 고추장이에요?
7: 예. 그러니까 설탕 대신에.
1: 설탕 대신.
7: 우와. 설탕을 조금만 넣고 고추장에 넣으면은 딸기 그 고추장이 색깔도 예쁘고.
1: 오. 그러겠다.
7: 네, 저도 한번 담아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1: 우와.
0: 맛있겠다.
7: 네.
0: 그렇죠.
7: 괜찮아요? 왜
1: 벌레요?

0: 갔어요.
1: 근데 무서워해서 그래. 그 야스민이 뭐 벌레
0: 저 벌레 진짜 무서워해요. 아, 저도 완전 도시 거일이에요.
2: 아, 도시냐.
0: 와, 사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우와.
1: 멋있다.
3: 모기뿔. 쑥 알아요?
1: 네.
3: 그걸 베다가 하루 정도 말려서 이렇게 밤에 모기 있고 그럴 때 모기뿔 피운다고 그래요.
1: 그럼 이게 약간 건강적인데.
3: 네, 향기도 좋고 모기들은 저걸 싫어하는데 우리는 나쁠 게 없죠.
1: 그러네. 네. 우리가 요리하고 있는데 남편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쑥을 태우고 있네요.
0: 진짜. 너무 좋아요. 근데 두 분 너무 네. 그 사랑이 넘치시는 것 같은데 비결이 뭐예요?
3: 비결은 귀촌에서. 왜냐하면 이게 귀촌을 하면 정말 좋은 친구가 필요한데 그게 남편이에요.
1: 그렇죠. 네. 그럼 같이 뭐 모든 걸 하게 되니까 더더욱.
3: 근데 이건 기존. 제 말이 아니라 여기 귀촌하신 분들 다 공통적으로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진대요.
1: 산청의 비법 아닐까요, 산청?
3: 맞아요. 산청이 살아보니까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밖에 없구나.
1: 왜냐면 어떻게
3: 부지런해야 돼.
1: 그럼 전해와야 되네.
3: 요거를 이렇게 해서 내일 아침에 직접 만든 잼으로 빵에 발라먹으면 어떨 것 같아요?
1: 맛있겠다, 네.
4: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3: 그쵸?
0: 저는 빵보다 요거트를 진짜 많이 먹거든요.
3: 그렇구나.
0: 네. 그래서 딱 이 정도면 좋을 것 같긴 해요.
3: 먹어요, 그렇게.
0: 좋아요, 좋아요.
1: 좋아.
0: 네. 먹을 맛있겠다.
3: 거, 맛있을 것 같아요.
2: 와우,
1: 진짜 시키는 네. 공간을 줘야 될 것 같아서. 네,
3: 맞아요.
0: 와.
2: 내가 만든 딸기.
0: 뿌듯하네요, 진짜 이게.
1: 귀여워, 짠.
2: 귀여워.
0: 너무 예쁜데요?
1: 감사합니다, 사장님.
4: 감사합니다.
1: 저희 숙소 가서 쉴게요. 내일 아침 봬요.
2: 좋아요.
4: 좋아요. 감사합니다.
1: 꿀잠 자야죠.
0: 딸기 참 잘게요.
1: 딸기잼 갈게요.
0: 딸기 참 자야지.

0: 그림인데 진짜로? 이럴 수가 있다고?
1: 잠깐 감상 좀 해볼게요.
2: 아침의 야스민. 와.
0: 대박이다 진짜.
2: 너무 잘했어요.
3: 아침에 알람 딱 울렸을 때 그때 일어났어요.
2: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0: 완전이요.
2: 이게 침대인지 구름인지는 잘 모를 우와. 정도 너무 맛있었어요.
3: 아, 이거 보니까 맛있었어요. 라고 남았네. 정신이 없다.
0: 감사합니다. 네. 와!
4: 예, 낯익지 않아요?
0: 어, 우리가 어제?
3: 응. 맞아요? 어제 만든 쟁.
0: 우리 거예요.
4: 요거는 샐러드.
2: 여름 샐러드.
4: 여기는 이제 그 블루베리랑 요 복분자도 다 농사 지으신 분들이 주신 거예요. 특별한데 우리 산청에서 1호로 네. 한 분이.
0: 어, 오래요?
4: 키우신 그 계란.
0: 네. 이것도 맛있겠다.
3: 잘 먹자. 감사합니다.
2: 네. 좋아.
0: 야, 이건 진짜 그림인데?
3: 언제부터 먼저 먹어보고 싶다.
5: 부드러워 보인다.
0: 사장님 센스 조금 살짝 부려주셨네.
3: 그럼 우리 팀 열심히 만들 비유가 있었네. 맛있죠?
0: 먹기가 아까워.
1: 자, 샐러드를 먹어볼게요.
5: 블루베리랑 리코타 치즈가 잘 어울릴 것 같아.
0: 먹어볼게. 언니, 샐러드 대박이야.
3: 오, 오렌지 맛이
0: 유자네.
3: 아, 유자.
0: 너무 맛있네.
5: 잠깐만, 나도 먹어야지. 아침에 상큼한 샐러드 좋은 아이디어네.
0: 아, 이런 아침밥 진짜 좋으면. 서울에서 나 진짜 아침밥 진짜 안 챙겨 먹거든? 대박이다. 진짜. 와우.
5: 여기서 재배된 산딸기랑 블루베리.
0: 너무 맛있다.

0: 이런 브런치? 아침 식사? 이렇게 하는 거 같아.
1: 아, 그거 인정.
0: 예상도 못했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1: 나 탐 플랜은 내가 짰어.
0: 뭔데?
2: 여기 동네 권 씨라는 사장님 계신데 거기 되게 오래된 집이 있거든. 거기를 우리가 들어가게 해준대.
1: 진짜?
2: 아, 내가 급하게 섭외했는데.
0: 좋아. 갈까?
2: 응.
0: 가자. 재밌겠다.
1: 고맙습니다.
0: 잘 먹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희는
3: 잘 계시고 네. 내일 아침에 또 만나요.
1: 네, 좋아요.
0: 감사합니다.
1: 빨리 가자, 재밌을 것 같아.
4: 네.
0: 와, 길 봐봐. 나 이렇게 그 기와랑 돌 이렇게 한 번에 나와 있는 게 너무 예뻐.
1: 이게 돌 따면 또 아까보다 더 높잖아. 진짜네 이게.
0: 집도 다
1: 보여. 이거 같아. 요 집 같아.
0: 아, 요거야?
1: 예, 보면 이게 오래됐잖아, 완전. 어, 이 집 같아.
0: 어, 여기 문이 있네. 뭐야? 완전 옛날 집이네. 이거 우리 숙소랑 완전 느낌이 다르잖아. 이거 누가 봐도 옛날 집이다.
1: 이게 야. 집이야? 궁이지?
0: 우와.
1: 이렇게 넓은 거 처음 봐.
0: 약간 경복궁 느낌인데, 진짜?
1: 이게 궁 같아.
0: 약간 민속촌 느낌이네. 아니, 여기 돌 보기만 해도 이게 완전 옛날 거네. 돌 봐봐, 밖에 있는 거. 우리 숙소 앞에 있는 돌이랑 좀 다르네.
1: 그거는 그렇지.
0: 와, 집 진짜 대박이다. 근데 계시나?
1: 인가?
0: 들어가 봐야겠다.
5: 아, 저기 혹시 계세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여기 주인이세요? 권씨세요?
0: 쉬고 계시는데.
1: 여기서 권씨는 아니세요? 근데 권씨가 아니신데 어떻게 여기서 사시게 된 거예요?
0: 우와, 여기 사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6: 나는 여기 산 지가 30년이네요.
0: 30년이요? 그러면 여기 거의 뭐 집주인 수준이시네요.
6: 집주인 뭐 다 죽고 없는데 뭐 누 말 맞더라 뭐 내가 살면 내 집이지 뭐.
0: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 여행 왔거든요. 근데 여기가 너무 딱 옛날 느낌이 나가지고 신기해서 집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6: 옛날 고가고 권씨 성이 근가라. 권씨 고가.
0: 아, 권씨.
6: 권씨 고가.
1: 근데 여기는 건물이 굉장히 많은데 몇 개인지 몇 개예요?
6: 때깔이가 세워서 여덟 때깔이라.
0: 여덟 개요?
6: 지붕이 여덟 때깔이라.
0: 근데 그걸 혼자서 다 쓰고 계시는 거예요?
6: 내 혼자 썼는데 내 간이 크지?
5: 그러면 제가 한번 여기서 합숙해도 될까요?
6: 간이 크여서 살아. 이 집이 터가 굉장히 좋아.
0: 아, 뭐가 좋다고요?
6: 터가 좋은 게네. 주인이 옛날에 이어서 천수꾼, 만수꾼 때였는데 부재라.
1: 여기 고양이 키우세요? 아까
0: 고양이 아까 보이던데 맞아요.
6: 우리 개가 저 아파갖고 저 물이 저 밭에 한 들어앉았다.
1: 거기 개요?
0: 어떤 거요?
1: 고양이?
6: 개.
0: 개요? 왈왈 개요? 진짜요?
1: 아, 고양이 말고 개 키우시는 거예요?
6: 네, 나서 괜찮아. 어디? 저 보소.
1: 강아지 어떤 강아지예요?
0: 개가. 어머, 아이고야, 야 너무 귀엽잖아.
1: 이름이 개요? 저 방에?
6: 깡순이.
0: 깡순이. 깡순아, 일로 와봐.
1: 한국에서 일로 강아지를 와봐. 밖에서 두지 않아요?
0: 답답했지, 깡순아. 아니, 근데 어머니, 저 궁금한 게 이렇게 저희 이게 깡순이가 이렇게 따로 사랑방에서 살고 있다는
6: 있어요.
0: 게
6: 진짜 있는데 몸이 안 좋다고 내가 깨끗하라고 그래. 이런 데 막 벌기가 생겨갖고 막 치료받았어.
0: 진짜 세상에서 제일

0: 나라 때 고장이고
1: 우와 이어서 꼭 하는데 여기서 따뜻하게 하고
0: 저 우물이 있고
1: 아 우물 거기서 찾으러 가고 여기 우물이 있네 봐봐 여기 여기
2: 우와 여기 물이 있어
1: 나 이거 살면서 처음 봤어.

0: 진짜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경 시켜주셔서 감사하고
1: 한번 너무 오래 사세요. 행복하게 진짜
0: 행복하게 사세요.
2: 다음에 또
0: 그럴게요. 심심하실 때마다 네. 저희가 바로 달려올게요.
2: 사탕도 사고 그리고 와.
0: 당연하죠. 아, 그러니까 당연하죠. 드세요.

0: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Here, dictionaries more than a century old are carefully preserved. Books where Hangul sits beside Cyrillic, and English sits beside both Hangul and Chinese characters. Who made these dictionaries and why? To find out, our team went to see an expert.
1: 제가 초기에 한국어라는 것을 쓰는 글쓰기가 어떻게 현대에 와서 안정됐는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한국어를 한글로 써야 한다라는 그 개념 말고 실천 행위가 외국인들이 상당하게 참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이 사전을 만들고 문법서를 만들고 한국어 연구에 초기 초석을 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런 관심이 사전을 수집해서 영인에서 내고 해설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0: The dictionaries he gathered came back into the world as an 11-volume facsimile edition published with his colleague, Professor Lee Sang-hyun. From the Korean-French Dictionary of 1880 to 1937, more than half a century of dictionaries brought together in one place. But this raises a question. Why did dictionaries pairing Korean with foreign languages come before those that explained Korean in Korean?
1: 사실 생각해 보면 한국어는 우리한테 너무 자명하잖아요. 한국어를 한국어로 사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발상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먼저 의식되는 건 외국어와의 관계입니다.
0: In Joseon, where writing was largely done in classical Chinese, dictionaries explaining Chinese characters had long existed, but books linking Korean with Western languages were rare. Those who first built that bridge were outsiders who needed to learn the language. Of the dictionaries they made, the first to be published with dictionary in its title came from across the northern border. In 1874, in St. Petersburg, capital of the Russian Empire, a book was printed. Its title translates as An Attempt at a Russian-Korean Dictionary.
2: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또 연구도 진행하고 있는 노원어문학과 박수빈이라고 하고요.
0: What caught Professor Park's eye was the very first word of the title.
2: 앞에 오프잇이라는 러시아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뒷부분에는 뭐 루스커 까레스커버 슬라바리아라고 해가지고 러한 사전이 뒷부분에 있고 앞에 오프잇이 있는데 그 오프잇이 시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노한 사전이 아니라 노한 사전의 시도인 거죠. 아마도 사전스러운 뭔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사전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 아마 어휘집 정도의 성격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0: A dictionary that called itself an attempt. The man who made it was no linguist. Mikhail Pavlovich Putsilo. He was an official of the Russian Empire. He was posted to the empire's far east in what is now Primorsky Krai. Living there were Koreans who had crossed the border. In the late 1860s, driven by drought, famine, and heavy taxes, people from northern Hamgyeongdo province crossed the Tuman River. But when he arrived at his new post, he had no interpreter. Putsilo needed people at his side.

0: The villager recorded in the preface as Rian was a Korean who spoke a little Russian, thought to have been surnamed Yang. Father Palladius headed the Russian Orthodox mission in Beijing. A priest and a scholar of China, he was in the Usuri region at the time and helped Putsilo by checking the Chinese characters. And so, word by word, Putsilo began writing down the villager's speech. But this dictionary did more than translate words.
1: 단어만 실린 게 아니라 문장 단위가 실린다든지 혹은 관용구 자체를 표제어로 실는 그런 것이죠. 뭐 안녕하세요도 이제 실리게 되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안녕하세요 밑에 이제 새로운 주석을 다는 겁니다. 뭐 조선인들은 뭐 만났을 때 손을 위로 올려서 뭐 합장을 해서 어떻게 인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써주는 거죠.
0: It was far from a perfect dictionary. It said nothing of parts of speech or grammar. And it had its share of mistranslations.
1: 뭐 예를 들면 재기라는 거를 기술을 할 때 거기다가 뭐 금속 작은 원반을 뭐 뭐로 감싸서 차고 노는 놀이 뭐 이렇게는 기술을 했는데 중요한 건 러시아어로 며치라고 써놨어요. 근데 며치는 러시아어로 공이거든요. 근데 공과 재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다르죠. 공과 재기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발로 차고 노는 것밖에 없는데 재기는 발에서 떨궈지면 안 되잖아요. 바닥에 떨궈지면 안 되는데 공은 전혀 다른 거죠.
0: But the villagers did not forget Putsilo.
1: 푸칠로의 공적을 기려 그럼 푸칠로프카라는 이제 마을로 하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함경도 북부 주민들 이주한 한인들이 자신들의 의지에 의해서 푸칠로의 이름을 붙여서 푸칠로프카라는 이름을 지어준 마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In 1884, Joseon and Russia signed a treaty of amity and commerce, formally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10 years before the treaty, in a small border village, a clumsy but earnest dictionary had already begun a diplomat's work. And in 1880, in Yokohama, Japan, another diplomat, another dictionary, was printed. The name on its cover, Hanbul Jajeon. Today, we know it as the Hanbul Jajeon, a dictionary that explained Korean and French. Why was a dictionary of Korean printed in Japan rather than Joseon and by French priests? The story begins with priests who risked their lives to enter Joseon.
2: 저는 부산대학교 불어불문학과에 재직 중인 이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언어학을 전공을 했고요. 리델 신부님과 페롱 신부님은 둘 다 파리 외방 정교회라는 선교회 소속의 신부들입니다. 이미 조선에 입국해 있었던 다른 이제 신부님들과 함께 같이 전교도 하고 한국어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교리 번역 등등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0: At the time, Catholicism was forbidden in Joseon. The priests lived in hiding as they learned Korean. They took over the dictionary manuscript left by Bishop Davului, who had arrived before them, and added to it word by word. In 1866, the Pyongin persecution began. Along, 9 of the 12 French priests in Joseon were killed. 2 of the 3 survivors were Father Ridel and Father Ferron.
2: 그래서 그 두 분이 이제 병인 박해 때 살아남아서 일부는 불타서 소실됐던 그 다블리 주교의 그 사전 원고를 들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상하이에서 한 사람은 만주 차쿠라는 곳에서 남아서 이제 그 사전 집필을 하게 되고
0: Yet neither priest saw the dictionary through to print himself. Father Ferron never returned to Joseon, and Ridel, by then a bishop, entrusted the manuscript to a fellow priest.
2: 후임 신부였던 코스트라는 신부한테 그 원고를 주면서 일본 가서 이것을 출판을 해달라 그렇게 이제 전달을 하고 코스트 신부가 일본 요코하마에서 다양한 그 준비 작업을 통해서 활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파리에서 공수를 받아가지고 일본에서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1880년에 한불자전이 출간이 됐고요.
0: And yet, this dictionary carries the handwriting of one Korean.
2: 그 한불자전에 쓰여져 있는 한글을 최지혁이라는 그 사람이 썼는데 그 사람은 이제 리델 신부의 굉장히 중요한 조력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이 사전은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쓴 필체를 그대로 본을 떠서 활자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한글 서체 1호 최지혁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0: A dictionary built on Korean headwords. The Hanbul Jajon, the Korean-French dictionary, contains about 27,000 Korean entries and some 29,000 when place names are included.
2: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한국어로 된 사전, 단일어 사전이 있었더라면 오히려 더 이 사전의 가치가 좀 떨어졌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단일어 사전이 없었죠. 그리고 한국어를 표제어로 놓는 그런 사전 없었고 자전만 있었죠. 5편에 해당하는 자전만 있었던 상황이어서 사실상 한국어 사전으로서는 최초에 출판된 최초의 한국어 사전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It is filled with words you would never find in a dictionary of Chinese characters. Not only Sino-Korean words, but the everyday Korean people spoke aloud. In 1886, Joseon and France signed a treaty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6 years after the Hanbul Jajon was published. And the Hanbul Jajon passed its work on to other dictionaries.
2: 그런데 이후에 그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에서 들어왔던 그 선교사들이 그 사전을 보고 이제 거기 있는 표제를 그대로 옮겨다가 영어로 뜻풀이를 달았죠. 그게 지금 여러 다른 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연구하고 계시는 한영자전의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한영자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샘플을 모아서 표제어 매핑을 했더니 거의 뭐 80%에 해당하는 표제어를 한영자전 1판이 가져가서 그대로 썼고요.
0: Earlier in 1882, Joseon had signed a treaty with the United States, its first with a Western nation. The following year, it signed one with Britain. Now, Western diplomats, credentials in hand, began to set foot in Joseon. And in their wake, new dictionaries began to appear. The English dictionaries hel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were born in this era. And one of them was made by an actual diplomat.
3: 스콧은 외교관이었습니다. 근데 스콧이 이제 흥미로운 거는 한국어 사전에 잊을 수 없는 하나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로 끝나는 해제. 먹다, 있다, 하다 하는 식의.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뭐뭐 했소, 이렇게 그리고 하오 이런 식의 해제였거든요. 동사를 해제할 때. 근데 이제 스콧에 의해서 다라는 기본형을 해제어로 활용하는 방식이 일반화되기 시작해서 그렇게 많이 활용된 사전은 아니지만 스콧 사전이 꽤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James Scott, British Vice Consul. In 1887, he published a Korean phrase book. And in 1891, an English-Korean dictionary. And in 1890, American missionary Horace Grant Underwood published the Hanyoung Jajeon, a concise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Today, we know it as the Hanyoung Jajeon, a dictionary that explained Korean in English and English in Korean. Behind these dictionaries too stood Koreans.
3: 선교사들은 공식적으로 교구에서 조사를

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건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여러분 헤드셋으로 잘 듣고 있어요?
1: 네.
0: 뭔가 이런 새로운 경험 어때요? 좋아요? 저도 이렇게 I'm Live 두 번째 오는 거지만 이런 환경에

해서 여러분들한테 무대를 할수 있어서 너무 항상 이 경험이 좀 소중하고 또 재밌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남은 시간도 저와 함께 이제 보내게 되실 텐데 오늘 준비한 저의 공연은 제목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What am I afraid of when there's nothing there? 이라는 영어 문장이에요. 근데 요거는 제 이번에 나온 EP 앨범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거기엔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내용인데 제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좀 건강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 위해서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망설임이나 두려움 같은 것들을 어떻게 다뤄내고 있는지, 다루고 싶은지 저의 얘기로 채운 EP 앨범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곡들을 오늘 하나씩 불러보면서 여러분들과 얘기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스! 여기 CD도 보이는데요. 와우! 자, 좀 이따 사인해드릴게요. 이번 EP의 타이틀곡 내가 그 벽을 허물게 라는 곡이 있어요. 이 곡은 제가 할머니 댁에 가면 그 할머니 댁 소파에 항상 그 할머니 사진이 있어요. 흑백 사진, 소녀 때 사진. 그래서 그때 그 사진에 사진 속 할머니를 보고 제가 마치 제 여동생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렇게 곡으로 만들었고요. 여러분도 이제 마음속에 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모두 각자가 안고 있는 그런 벽들. 이 노래가 여러분들의 그 벽을 허무는 그런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격 좀 허물어졌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노래는요, 헛똑똑이라는 노래예요. 제가 사실 이렇게 조금 제 마음을 진실되게 좀 진솔하게 표현했던 좀 부정적인 마음도 좀 꺼내 보였던 그런 노래들은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 항상 제가 괜찮은 척하는 거, 아닌데 좋은 척하는 거, 뭔가 그런 저의 모습들을 가끔 느낄 때 스스로 좀 헛똑똑이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좋은 것만 드러내고 싶어 하고 웃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하는 저를 딱 느꼈을 때 이 노래에 대해서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저의 어떤 개인적인 에게도 와닿아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좀 공감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요, 펄스라는 곡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라스트 씬이라는 노래를 냈었거든요. 혹시 아세요? 네. 라스트 씬을 저희 제주도 가서 뮤직비디오를 찍었어요. 근데 제가 그 뮤직비디오를 사실 진짜 많이 봐요. 저 혼자서 되게 많이 보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그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 나오는 그 여주인공 분께서 눈에 되게 펄을 이렇게 잔뜩 올리신 그런 메이크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밤 씬이었고 그게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그런 펄같이 그런 디테일한 메이크업을 요청드린 적은 없었는데 그게 너무 밤신과 잘 어울리면서 아 그냥 저를 스쳐간 우연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는 항상 계획을 하고 싶고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조금 불안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아 우연이 그냥 흐르는 대로 우연들이 나를 만드는 대로 이렇게 두어도 되게 예쁘고 또 아름다운 그런 결과가 있구나 하면서 그런 우연들을 펄스라고 이름 붙이고 이런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스쳐 지나간 수많은 펄스들에게 바치는 그런 감사의 노래고요.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도 저의 9월 16일의 펄스로서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듣고 있나요, 여러분? 이제 어느덧 마지막 곡만 남았어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죠? 그쵸? 마지막 곡은 항아리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저는 사랑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 응당 물이 차잖아요. 그냥 사랑도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래 알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알게 되고 물이 찬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리는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새로운 모습을 이제 알아가면서 아, 그게 다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또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항아리가 채워지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채워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해서 항아리라고 이름 붙이고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 노래를 항상 부르면서 드는 생각은, 어쨌든 제가 만드는 이 음악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변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항아리처럼,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처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많이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항아리 불러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노래 앞에 대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벌스에 그 부분 누군지 아세요? 네, 맞아요. 조지님께서 나레이션으로 함께 해주셨고요. 깰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 남자 부분도 한번 이렇게 잘 들어봐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아리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맨틱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백제인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내 노래 한 자락 하려고 하는데 들어보시겠소?

안녕하세요. 졸업일선 김태란입니다. 요즘 또 한국 관광이 엄청나게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한국에 많이 방문을 하시는데 좀 더 특별한 여행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국인인 제가 오늘 트립 큐레이터로 한국의 숨은 관광 명소를 원하십니까? 가보시죠. 아유, 비가 오는구나. 오늘 이렇게 비가 오고 있는데요. 저는 비가 오는 것도 또 나름 낭만이 있다 생각하고 또 나름 특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선택한 곳은 바로 충남의 부여인데요. 이곳

0: 충남의 부여는요, 백제시대의 수도여서 많은 역사 유적과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곳 부여에 오시려면 인천공항에서 리무진 버스를 타고 출발을 하시면 바로 이곳 부여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보실까요?
1: 안 만들 일단 갈게요.
0: 네, 비가... 여러분들은 여행하는 거 혹시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걷는 여행을 진짜 좋아하는데 저 혼자도 그렇고 부모님이랑도 산책하면서 약간 여행지를 이렇게 방문해서 걷는 걸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이 아 부모님이랑 왔으면 진짜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너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도 모시고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기에 지금 서동왕자랑 선화공주 두 분이 이렇게 손잡고 계시는데 오늘 저를 이곳에서 지금 맞이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두 분께서 저를 맞이해주시는 걸 보니까 동남지에 이제 다 온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국남지인데 지금 주차장도 무료고 요 국남지 입장료도 무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설명이 써져 있는데요. 국남지 설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 국남지. 국남지는 부여 시가지 남쪽에 위치한 백제시대의 별궁에 딸린 연못이다. 궁 남쪽의 연못을 화따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따라 국남지라 부른다. 또 삼국사기에 한국이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삼국으로 나눠져 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기원전 1세기부터 7세기까지 역사적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쪽으로 가시면 국남지 여행자 쉼터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네, 이곳이 문화관광 해설사의 집인데요. 이곳에 사전 예약을 하고 오셔도 되고요. 직접 오셔서 신청을 하셔도 이 국남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국남지를 한번 떠나볼까요?

이렇게 크고 높고 많은 연꽃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풍경도 너무 좋고요. 지금 보면 여기에 살고 있는 식물들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또 이곳 이 연못에, 이 북남지 연못에 대한 또 배경 스토리가 있는데요. 백제의 서동왕자가 신라로 잔입해서 마장수로 위장을 합니다. 그 신라의 어린 아이들에게 말을 나눠주면서 서동요를 불렀는데, 서동왕자와 선화공주가 사랑에 빠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곡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노래가 울려 퍼지자 쫓겨나게 됐는데, 서동왕자는 그걸 바라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실로 용서를 구하고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했지만 선화공주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서 속상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동왕자가 이 연못을 선화공주에게 선물로 만들어주게 된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스토리를 몰입하시면서 이 북남지를 걸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거보다도 약 3배 정도 더 컸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사이즈의 연못을 그 시대에 만들 수 있었을지 예상이 안 갑니다. 호, 용, 정. 용을 품은 정자라는 뜻이죠. 또 안에 보면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정을 통하고 서동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아, 서동요의 가사인데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는 잘 아시겠죠? 이곳이요, 선화공주와 백제 무왕이 사랑을 속삭이던 장소라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사랑을 속삭이다니 정말 낭만적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이렇게 큰 연못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남자로서 너무 부러운 것 같습니다.

0: 다음 여행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지금 버스를 불러볼 건데요. 이곳 구현은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장소나 정류장에서 어플을 통해서 버스를 호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도 한번 지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쉬운데? 이제 곧 버스가 올 텐데. 가보실까요?
1: 안녕하세요.
2: 네,
1: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너무 편리한데요?
1: 이게 성인 기준 1,400원. 이 버스가 성인 기준 요금이 1,400원이라서 부담 없이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저는 지금 백제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백제 문화단지로 이동을 하는 중입니다. 풍경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백제가 가장 영화로웠던 시기, 합의성 시기를 재현한 곳인데요. 그때 약 1500년 전 백제가 이곳 부여로 수도를 옮기면서 세운 공이 바로 사비공인데요. 이곳에 그 사비공을 무려 14년 동안 역사적 고증을 통해 재현했다고 합니다. 백제 무왕, 그러니까 허동왕자가 허나 공주와 살았던 사비공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들어가서 한번 함께 보실까요? 가보시죠. 서울에 있는 창덕궁과 경복궁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넓기 때문에 다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문. 하늘의 뜻대로 정치하는 문인데요. 안에 전이 있어가지고 직접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전으로 가시죠. 아름다움과 평화를 사랑했던 백제인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귀한 것 같아요. 그냥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천정전입니다. 엄청 멋있는 게 보이는데 함께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서궁. 서궁은 정전과 외전으로 구성되었다. 정전인 무덕전은 서궁에서 가장 중심적인 건물로 왕이 평소 진물을 보는 공간이다. 외전은 민덕전으로 태평성대에 나타난다는 영물인 기린의 덕을 의미한다. 이곳이 백제 무관과 무신들이 회의를 하던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또 마침 백제 의상 체험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저도 입어보고 싶어가지고 빨리 가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아입어 보겠습니다. 어때요? 좀 백제 사람 같나요? 백제 옷도 입어봤으니까 여기 어좌에 가서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뭄이 극심했는데 다행히 버스 작업을 통해 백성들의 피해가

익숙하지 않았다니 심히 걱정이 한시름 또 교육구렴 이 모든 경들이 애써준 덕분이라 내 노래 한 자락 하려고 하는데 들어보시겠소? 알겠소. 관두겠소. 제가 막상 이 자리에 앉으니까 지금 임금으로서의 책임감이 막 솟구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은근히 재밌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오셔서 챌린지 한번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까 보셨죠? 콩남지에 가득 피어있던 연꽃들. 아직 연잎밥을 제가 제대로 안 먹어봐서 무슨 맛일지 너무 궁금한데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가 선화밥상? 아까 선화공주의 이름을 따서 만든 메뉴인 것 같아요. 사장님, 선화밥상 하나 주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와, 어서오세요.
0: 반찬 종류가 엄청 많네요.
1: 네.
0: 맛있겠다. 네, 어우, 색깔 예쁘다.
1: 이렇게가 에피타이저로 먼저 나오는 거예요.
0: 네. 고기 버섯이랑

0: 원래 1인에 1피스거든요, 닦갈비가.
1: 네. 아, 진짜요?
0: 네, 네. 너무 멋있고 잘 드셔가지고.
1: 아, 감사합니다.
0: 1피스 더 드렸습니다.
1: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진짜 반찬이 너무 많은데 가장 메인 메뉴는 우리 연잎밥이니까 연잎밥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데요? 오! 이 연잎향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향긋하시죠? 아, 이거 연근이고? 이게 뭐지? 사장님, 이거 혹시 네. 뭔가요, 이게?
0: 아, 이게 연꽃이라고도 하는데요.
1: 네.
0: 연자육이에요.
1: 아, 연자육?
0: 네네.
1: 맛있나요?
0: 아, 환자 좀 이거예요.
1: 아, 진짜요? 네. 저 필요하겠네요. 네.
0: 활력, 활력.
1: 엄청 고소하고, 매력이 있어요. 너무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요. 밥도 한번 먹어보죠. 아, 향이 너무 좋습니다. 맛있어서 멘트가 생각나. 슴슴하고 그윽한 향이 있는데 밥 알에 하나하나 스며들어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메인 반찬 떡갈비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명품입니다. 명품 떡갈비고요. 육향이 되게 엄청 살아있어요. 약간 에피타이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연근전도 한번 먹어볼게요. 연근전을 생각보다 간이 돼 있고 그 연근의 씹히는 식감이 약간 그 나야 연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오, 이거 진짜 맛있다. 서울 돌아가면 생각날 것 같아요, 이거 맛이. 오케이. 여러분도 부여에 오시면 다른 음식도 너무너무 맛있겠지만 연잎밥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향을 꼭 맡아봐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다시 집에 돌아가서 다시 생각나는 향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 마저 식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원픽은요? 너무 맛있는데 저 아직 약간의 애기 입맛이 있어가지고 연근전으로 하겠습니다. 연근전 일단

0: 이제 맛있는 밥도 먹었으니까 조금 활동적인 걸 해볼까 합니다. 와, 진짜 크다 여기. 여기가 백제시대의 국제무역항이었다고 합니다. 저기 보이시죠? 저기 황포노배라고 하는데요. 옛날엔 저렇게 황토로 물들인 못을 달고 물건도 실어 나르고 사람도 태우는 중요한 이동수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직접 타서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함께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1: 네, 어서 오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와우. 지금 제가 선장이 된 것 같습니다. 배 머리에 있는 건 처음이어서. 기분이 좋은데요?
1: 네, 여러분 여행하기 좋은 계절에 저희 백마강 유람선을 이용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산이 부소산성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큰 바위, 난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다 보이는 바위가 낙화암입니다. 백제말 의자왕 20년에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지요. 이때 삼천궁녀가 만국의 한을 품고 치마폭에 얼굴을 감싸고 이곳에서 떨어졌답니다. 떨어질 납자, 꽃화자, 바위암자를 써서 낙화암이라고 불려지는 바위가 오른쪽에 강에서부터 10m 높이에 빨간 글씨로 쓰여져 있습니다. 저 빨간 글씨는 조선시대 학자인 우암 송시열 선생님의 친필을 바위에 안각을 해놓았답니다.
0: 와, 진짜 강이 진짜 크고 넓은 것 같아요. 이 강 이름이 백마강인데 아까 버스 타고 이동할 때도 한번 봤었죠. 백제의 큰 강이라는 뜻도 있고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신라와 연합해서 백제를 멸망시킬 때 백마의 머리를 미끼로 사용해서 강에 사는 용, 백제를 지키는 호국용을 낚아 올렸다는 설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아까 낙화암의 삼천궁녀 얘기도 그렇고 정말 슬픈 설화인 것 같습니다.
2: 아파트 단지도 멋있네요.
0: 아, 저기요?
2: 어떤 슬픈 설화가 있을지.
0: 내 친구가 내 서로.

다림성. 백제의 부흥을 꿈꿨던 이곳 정상에는 묘한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나무를 소개하고자 이곳에 왔는데요. 저와 함께 올라가 보시죠. 산에 올라갈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저와 함께 조심조심 가보시죠. 으쌰.

여러분, 어떤 나무인지 정말 궁금하시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나무가 바로 저 나무입니다. 수령이 약 400년 이상 된 느티나무인데요. 희한하게도 모양이 이렇게 하트 모양이라서 사랑나무로 불려집니다. 제가 이따가 또 사진도 찍어볼 건데요. 선화공주와 소동왕자의 애틋한 사랑이 이렇게 하트나무로 재탄생했다고 생각해서 한국인들이 꼭 남기고 싶어하는 인생샷 스팟 중 하나입니다. 저도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며 사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0: 바다를 좋아하시나요? 산을 좋아하시나요?
1: 김치가 있고요.
0: 가슴이 확 트이는 것 같습니다. 날개를 단 천사 같나요?
2: 오케이, 오케이.
3: 네, 좋아요, 좋아요.
0: 오케이. 오케이.
2: 먹는 거? 그냥?

아버님이 한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 회초리 맞아가면서 초등학교 때 천자문을 배웠습니다. 한자를 배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더욱 한자와 한글을 이제 비교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제가 신문을 봤는데 1977년 무렵에 그 아기를 영화라고 그랬어요. 근데 영자가 그 아기 영자입니다. 그게 되게 복잡해요. 그때 신문이 진짜 조사와 은느니가 하고 순 우리말

0: 만 한글이고 거의 다 한자였어요. 대중적인 정보를 주고받는 신문에서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고등학 1학년 때 한글학자가 또 한글운동가가 되어야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이 훌륭한 문자를 500년 넘게 무시하고 깔보고 이름자 취급한다는 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그 한글이 주는 무한한 매력이죠. 정말 쉽고 과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멋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한글이? 원래 제 이름이 한자식 이름이죠. 그 중용의 용자랑 성리학의 성자인데 용성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공무원이 된 학교니까 공문서를 쓰는데 이 김용성 이거를 한자와 한글로 적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한자로 적는 걸 거부했습니다. 이건 내 이름이 아니다. 내 이름은 한국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니까 순 우리말 이름 짓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죠. 그래서 슬기롭고 옹골찬 옹달샘이 되자라고 해서 우리말과 그래. 그래서 이제 슬옹이라는 이름을 제 스스로 짓게 됐습니다. 한글은 1443년 12월 달에 세종대왕이 한국 나이 만 7살 때 처음으로 공표한 거예요. 이게 세종실록에 창제를 공표했던 그 당시 1443년 음력 12월 30일자 실록에 보면 훈민정음이라는 그 명칭은 당연히 세종대왕이 만든 분께서 붙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건 창제자만이 붙일 수 있는 거죠. 이 훈민정음 해례부호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새 문자, 훈민정음 설계도이자 해설서이자 학습서예요. 이 문자를 어떻게 쓰면 좋은지. 거기다가 이 모든 백성들이 쉽게 이걸 배울 수 있도록 또 용자리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1977년에 세계 기록사로 등재된 까닭은 저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봅니다. 하나는 진정성이죠. 이 책의 진정성. 저는 이 해례본의 많은 내용들이 가슴에 와닿았지만 저 가장 감동적인 말은 뭐냐면 세종 서문에 내가 이것을 가엽게 여겨라는 말입니다. 이것이라는 것은 글 모르는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을 못한다. 이거를 가엽게 여겼다는 한자 민연이라고 하는데 가엽게 여겼다는 말이 나와요. 저는 이 낱말만 볼 때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15세기에 진짜 그 시대에 한자 모르는 백성들을 가엽게 여길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가볍게 여겼어도 임금이 가엽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런 말을 했고 문제를 해결했고 그걸 기록에 남겼어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 훈민정음을 창제를 공표한 뒤에 세종대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10여 명의 서리들, 대민 업무를 맡은 그 공무원,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들이죠. 그분들한테 막 가르쳤어요. 왜냐면 대민 업무를 통해서 빨리 보급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세종대왕이 한글이 주류 문자가 된 걸 꿈꿨지만 이 한글이 이 주류 문자가 되어온 역사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최만리 선생을 비롯해서 한 7명의 그 당시 양반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대부들이 막 반대하는 겁니다. 대단히 이 문자 훌륭하지만 이거 반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안 되겠다. 이 양반 사대부들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이 문자가 살아남을 수도 없고 백성들의 문자가 되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년 9개월이 걸린 겁니다. 2년 9개월 동안 뭘 하셨습니까? 바로 양반들을 설득하고 또 진짜 그 천년이라는 문자를 만들기 위한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2년 9개월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446년 음력 9월 상순 지금의 한글날에 책을 통해서 반포하게 된 겁니다. 세종대왕께서는 훈민정음 반포한 뒤에 그야말로 그 문자를 만들고 반포한 사람으로서의 정도를 걷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포하고 나서 한 달쯤 뒤인가요? 이 공문서에 써요. 실제 본인이. 그 다음 11월 달에 업문청을 만듭니다. 이 공식 기구를 만들어 빨리 보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2월 달에는 과거 시험에도 도입해요. 왜냐면 공무원 시험에 도입을 해야 이 빨리 이게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이런 진짜 문자를 반포한 데서 그치지 않고 이 문자가 진짜 그 백성들 문자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진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인 거예요.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펴내고 나서 1447년 무렵에 이 월인청강지곡이라는 책을 펴내요. 그래서 월인청강지곡은 그 천개의 강에 떠오른 달의 노래죠. 그래서 마치 달빛이 천개의 강에 떠오르듯이 이 훈민정음이 모든 백성의 문자로 떠오르도록 그런 염원을 담은 게 월인 청왕지곡이죠. 곧바로 사용되지 않았냐, 이거는 좀 그 시간의 범위까지 모호하긴 한데, 최대한 그래도 빨리 보급됐다는 증거가 하나 실록에 실려있어요. 그게 1449년 세종실록입니다. 하연이라는 대감, 지금은 장관급이신데, 그 하연 대감이. 이분을 그 비판, 비난하는 한글 벽서가 그 하연 대감 담벼락에 붙는 겁니다. 하정승아, 또 공사를 망령 뒤 하지 마라. 그런 한글 벽서가 붙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만에 그 일반 민중의 한글 벽서가 붙었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보급이 됐다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최소한 3년 전에 어느 정도 보급이 됐다라는 걸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는 주로 어문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할 때만 훈민정음이라 불렀고요. 주시경과 그 제자들이 한 나라의 글을 줄여서 오직 하나의 큰 글, 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한글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명칭을 만든 겁니다. 1919년에 조선의 연구회가 조직이 돼요. 우리말과 글을 지켜야 된다, 연구해야 된다, 그래야 독립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일제강점기 때 말글을 빼앗기고 이런 진짜 엄청난 세월 속에서 한글을 가꾸고 지켜온 이 역사가 대단히 감동스럽고, 인도네시아 부톤섬 찌아찌아족 한글 훈민정음 보급한 게 2009년 무렵부터 되거든요. 그때 왜 시도했냐면은 그 찌아찌아족의 그다지 쓰는 말을 그 인도네시아 공인문자 로마자로 이게 표기 안 되는 게 많았다고 합니다. 저 원래 적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던 사이 이제 훈민정음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쪽에 아비딘이라든가 그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서울대학교 와서 우리 한글을 배우고, 그래서 이제 한글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 거고요. 찌아찌아 정이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있어요.
1: The King Sejong Literacy Prize.
0: Ah, 진짜 세종대왕께서 진짜 지금 환생하신다면 진짜 내가 만든 문자가 이렇게 널리 쓰이고 있다니, 그것도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로 쓰이고 있다니, 참으로 감동스럽구나, 뭐 이런 말씀을 반드시 하실 것 같고요. 저는 한글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진짜 그 자기 생각 느낌을 마음껏 적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언어가 6천 개, 7천 개라고 그래요. 하루에 하나씩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사라져가는 말들 왜 사라집니까? 그 적을 수 있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훈민정음을 바로 그런 사라져가는 말을 적는 문자, 바로 찌아찌아 말을 적는 문자로 활용하듯이 이런 사업을 제가 전 세계 운동을 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벌이고자 합니다.

0: 인어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1: 제목이 참 강렬하다. 목소리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2: 그것이 상상이 아닌 실존임을 이해하는 건 우리 둘 뿐이라는 거죠.

0: Payne, 이청아, 강하늘, 유재명, and musical actress Kim Sun-young participated in the voice acting, enhancing the quality of the production.
1: 그 인어 남자와는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2: 아가, 정신 차려봐.
3: 얘 귀 뒤에 상처가 있어.
4: 세상에서 완벽히 버려진 거지.
5: 아무 관심도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데.
6: 잘 생각해.
7: 다 나 때문이야.
8: 날 죽이고 싶진 않아.
6: 가라고.
0: Let's watch Gil together. It's the deep of night.
9: 안 돼. 나는 자살 희망자가 아니었어요.
0: Heryu accidentally falls into the river. Just as she reaches the brink of death, from afar, a man swims closer.
1: 이 사람은 나를 구해주려고 뛰어든 모양이구나.
0: In her hazy state, she knows strange wounds on the man's neck. He lays her down on dry ground. Then he leaves.
9: 왜 거기 그러고 있어요? 사람들은 저 건너편에 있는데.
8: 내 편의대로 해서 미안하지만 건너편엔 사람이 너무 많아서.
0: Not moving towards dry land, but into the water.
8: 괜찮아요.
0: Are those scales on his back? And just like that, Hoon, the merman, vanishes from Heryu's view. That brief encounter remains seared in Heryu's mind.
1: 내가 그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건 그로부터 1년 뒤였어요.
0: She tries to track him down. Just as she's about to give up, she receives a message from Kang-ha.
10: 비공개로 돌리시기 전에 우연치 않게 인어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1: 그 인어 남자와는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10: 이야기가 길어질 텐데 괜찮아요?
1: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 온 걸요.
0: From him, she gets to hear about Kun's past. The timeline moves back to a long while ago.
4: 어제 무슨 문제가 생겼구만.
3: 어딜 가는 거야 이 밤에?
4: 둘러보고 올 테니 어서 자가라.
0: Young Kang-ha and his grandfather live in isolation by a closed-off lake. One day, while looking out on the water, grandfather sees that a car has crashed into the lake.
4: 한동안 뜸하다 했더니 산 사람을 건지긴 글렀구만.
0: It takes him a moment to discover and pull a boy out of the water.
2: 아가! 아가, 정신 차려봐! 아가! 아가!
0: That boy is none other than Hoon.
3: 감촉이 이상하네.
0: Kang-ha realizes that Hoon is no ordinary boy.
3: 얘 귀 뒤에 상처가 있어.
0: They're not wounds, but gills that had formed spontaneously to save the boy from drowning.
3: 어째서 물고기?
4: 자꾸 물가루 가서 하나 꺼내줬더니 잘하고 있다. 경찰한테 알려야 하는 것 아니니?
3: 저게 사람인지 물고기인지 몰라. 어디 알 수 없는 비밀기관에 끌려가 산채로 실험대에 오를걸? 아, 그러니까 그냥... 뒤질려고 환장했나? 진짜 물고기 아니야?
0: Thanks to that change, Kun survived. But he ends up half human, half fish, and is forced to keep his existence hidden. As time passes, both Kang-ha and Kun grow into young men.
11: 야, 그만하고 빨리 나와!
0: Kang-ha still grumbles, but he looks after Kun. They live a quiet life.
10: 어느새 녀석은 그냥 몸에 남다른 상처가 있을 뿐인 보통 사람이 되어 있었죠. 다름을 인정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채로 좁은 세계에 가둬뒀었죠.
0: But one day, a figure appears to shatter the tranquility. It is Kang-ha's mother.
1: 아버지, 애는?
2: 네가 지금 나한테 그걸 묻는단 말이냐?
0: 인영, who abandoned young Kang-ha and went off on her own. She sees Go-on.
3: 애가 아직 이렇게밖에 안 돼.
0: And as a mom, she's so out of touch that she almost confuses him for Kang-ha.
2: 보면 모르냐?
6: 누구 왔어?
0: longing for a glorious past, In-young lives in a denial of her reality that she thinks leaves her nothing but scars.
5: 나가면 안 돼요.
3: 누가 날 기다린단 말이야.
5: 이대로 나가면 안 돼요.
3: 네가 날 망쳤어.
0: Because of her, Hoon and Kang-ha's lives are thrown into turmoil.
5: 그만 쳐 울고 지금부터 내 말 똑바로 들어.
7: 다 나 때문이야.
0: How will they deal with the way things change? A dazzling story of survival and salvation. It is the animation Gil.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the voice actors. In the process of visualizing the original novel, a work where beauty and sorrow coexist, director An Jae-hoon changed the setting to Europe.
11: 이야기가 한국어가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문체로 돼 있어서 과연 애니메이션 속에서는 구경모 작가의 문체나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을까? 배경을 조금 옮겨옮으로 인해 가지고 애니메이션이 줄 수 있는 아름다움을 주면서 원작에 좀 온전하게 집중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0: The cast is impressive. An chose actor Jung Hae-in for Go-on as the voice that would best capture the essence of the original work.
11: 고병모 작가가 특이하게 곤의 목소리만 어떤 목소리다라는 것을 정확히 명명해 놨어요. 계속해서 어떤 얼굴이 어울릴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정혜인 배우님 이름이 처음 나왔을 때 그분의 소리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혼자서 상상을 해가면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게 됐고요.
0: Actor Kang Han-eul acts the voice of Kang-ha, Go-on's friends and part of his new family who deals with mixed feelings.
12: 강하라는 친구가 곤이라는 인물을 만나서 인생이 변하고 세계관 자체가 변한다고 생각해요. 그 성장을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여서 참 재밌게 읽었고 이제 실사 영화 안에서는 조금 더 1인칭으로 연기를 한다면 이런 목소리 연기라는 거는 조금 더 3인칭으로 봐지는 것 같아요.
0: For veteran actor Yoo Jae-myung, this was his first voice acting role. This is how he came to join the project.
13: 이 작품을 제안을 받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서 다른 어떤 실사보다 훨씬 자유롭게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해내는 애니메이션이구나. 상처를 실사로 만든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어떤 장면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는 훨씬 더 감수성이 풍부하게 또 미학적으로 그 상처에 대해서 또 그런 표현에 대해서 열려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0: In-young, the character who triggers the events that lead Go-on to leave home and venture out into the world, is portrayed by musical actress Kim Sun-young.
14: 배우이기도 하면서 노래도 하는 그런 캐릭터라서 유질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지점이 있어서 그 인형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다가가지 못했던 그곳에 조금 더 제가 상상력을 더해서 할 수 있었던 거라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0: A blend of deep meaning from literary roots, the fantasy of animation, and subtle acting. It is the animation movie, Kill. The character from Kill that captured the attention of Kay's story.
3: 얘 귀 뒤에 상처가 있어.
0: A child who grew gills to survive a deadly situation.
15: 고는 저로선 들어본 적 없는 세계에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이루어진 존재였어요.
0: The mutant Go-on, who is most himself in the water, but so lonely. Actor Jung Hae-in lent his voice to Go-on. Modulating vocal pitch and breath, he is said to convey deep, rich emotion in each line of dialogue.
16: Go-on을 연기할 때는 감정을 크게 드러내기보다는 말과 말 사이에 남아있는 말 끝에 있는 외로움 그리고 조심스러운 마음 그리고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살아 숨쉬고 있는 감정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0: Witness a heart-wrenching coming-of-age story shared by Jung Hae-in. A meeting of K-literature and K-animation This is the animation movie, Gear.

기존 뮤지컬이랑은 조금 다르게 1인극입니다. 그래서 1인 다역이고 배우 한 명이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연기하고 그리고 이제 반주자님과 호흡을 맞춰서 이 작품을 처음 끝까지 쭉 이끌어 나가는 그런 굉장히 특별한 뮤지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약!

0: 새로운 도파민 유닉. 안녕하십니까. 저는 명품 패션 브랜드를 기획하는 스타트업 CEO 김정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모여보세요. 지난 몇 달간 시장 조사하고 아이디어 짜내느라 아주 애들 썼습니다. 근데요, 나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거랑 이거랑 이거. 처음 나한테 올 때부터 영 느낌이 안 오네. 이 카피라이팅도 그렇고. 됐어요? 됐다고. 톤온톤 진짜 몰라 김과장. 원단 선택 못하는 너.
1: 작년 2025년 빔프 뮤지컬 창작 아카데미에서 이 이야기가 처음 기획이 되었는데요. 멘토링을 통해서 작가인 저와 가장 가까운 이야기가 무엇이 있을까 소재를 찾아보다가 제가 집에서 혼자 발견했던 징그러운 벌레 한 마리를 잡았던 기억을 발전시켜서 이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2: 이게 뭐야? 머리가 새하얘졌어. 내 배 위에 이불 위에 있는 몸. 처음 봤어 이렇게 새까만. 처음 봤어 이렇게 가까이. 코가 간지러워. 내 코를 만지는 그 내 코를 만지는 그 내 코를 만지는 그 그 더듬이. 그놈이 이렇게 막 이렇게 도망갔습니다. 저놈을 빨리 잡아야 돼. 저놈 못 잡으면 난 잠을 못 자고. 그런데 주변을 둘러봤는데 오늘 아침에 도착한 먼지덩어리가 보였습니다. 전 이걸 잡고 놈을 노려봤어. 뭐야, 어디 갔어? 어디 설마 천장. 천둥에 비친 검은 광태 삐죽삐죽 나온 다리들. 거기에 보이는 솜털 같은 무언가.
3: 정우가 패션 스타트업 CEO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일이 굉장히 이제 발전이 되는 어떤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야근을 한 뒤에 굉장히 늦은 시간에 이제 집에 귀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늦은 시간에 이제 빨리 자야 다음날에 오전에 있는 미팅을 이제 잘 해낼 수 있는데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방해 요소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방해 요소가 결국에는 정우를 집에서 내쫓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망할 놈의 벌레 때문에. 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놈이 제 집을 막 해집고 다닐 것만 생각하면 아 스트레스. 그래,

0: 세스코를 부르자. 아주 한 번에 씨를 말려버리자. 저는 단숨에 세스코에 전화를 걸어버리려고 했죠. 근데
1: 정우가 만나는 사건들 자체가 굉장히 다채롭고요. 또 연기해야 하는 캐릭터들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네 개의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음악이 같이 표현을 해줘야 해서 그냥 하나의 색깔이 아니라 묘사적인 클래시컬한 음악부터 발라드, 또 락 음악, 춤 음악 등등으로 다채롭게 구성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0: 침착해 김정우 한 번에 가자. 내 해병대 군번에다가 내가 파인다이닝 처음 가본 날,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에 그리고 우리 회사 우편 번호, 그리고 전 여자친구 휴대폰 번호는 나중에 바꿔야겠다. 왜 이러지? 뭐야 왜 이래? 도어락이 죽었어. 건전지가 나갔어. 어떻게?
2: 정우는 굉장히 완벽해야 되고 틀에 맞춰서 뭔가 일이 진행이 돼야만 안정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또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강미훈이라는 저 개인의 사람과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계속 조금씩 어그러지면서 나타나는 그 인물로서의 감정 변화도 있지만 그 그냥 배우로서 제 개인으로서도 나타나는 그런 감정 변화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1인극이기 때문에 모든 관객분들이 저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인물로서 뭔가 실수를 했을 때 나타나는 그 감정과 그리고 배우로서 뭔가 실수를 했을 때 나타나는 감정들이 굉장히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그냥 가감없이 보여진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0: 자네 마누라는 이 키패드에 건전지를 뽑아버리고 문을 잠가버렸어요. 밖에서 열지도 못하도록.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나도 알지? 나 봐요. 나도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쩌나? 이 자네가 가진 건전지로는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9볼트짜리 사각형 배터리만이 키패드를 열 수 있다. 자네 나만 난 거

0: 자, 이 오밤 중에 살아남는 방법 첫 번째, 9V짜리 건전지를 챙긴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냐? 내가 우리 집 우편함에 미리 구비를 해놓았다. 자, 우리 집이 501호니까 원, 투, 차차차, 투, 투.
1: 연주자로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연기를 배우거나 경험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정우와 함께 한 시간 이상 무대에 함께 하는 입장으로서 정우가 그래도 기댈 수 있는 한 사람의 파트너가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음악적으로 정우와 소통을 할 때는 저도 정우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감정에 몰입을 해서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2: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 너무 더러워요. 이것도 아니야. 아이 다 아니야. 쓰레기.
3: 패션 스타트업 CEO이기 때문에 이 패션에 굉장히 민감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자기 전에 옷을 벗은 채로 그 집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그 패션에 관한 어떤 그런 철학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요. 입을 수 있는 옷이 없으니까 헌옷수거함도 뒤지게 되고. 근데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발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남들이 버린 옷들 사이에서도 정말 되게 가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해낼 수 있구나 라는 어떤 지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우가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냥 나만의 그냥 어떤 기준일 수도 있다. 세상과는 닿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우가 자신을 올가매던 완벽주의라는 그 기준이 사실은 삶의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객분들도 이제 이 공연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쓰게 되었습니다.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Hey, so you know how we're both wearing denim on denim today? Mm-hmm. Doesn't it look like we're in some kind of drink commercial?
1: 그러니까요. 약간 보기만 해도 시원한 게 말 나온 김에 한번 한 컷 가볼까요?
0: Good idea. Uh-huh. Let's go with two different concepts. Fizzy soda versus fresh sports drink.
1: 좋아요. 그러면은 형이 콜라로 가고 제가 한번 이온 음료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Okay.
1: 네, 바로 가보죠. Hi, go!

0: 오케이 오케이. 어 제법 시원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1: Don't laugh. Let's see how well you do then, Wonjin.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1: All right, ready? Action.
0: 다라라라라라라 널 좋아한다고.
1: Alright, that was very refreshing. Pretty good, not bad.
0: 아, 감사합니다. 그럼 이 청량함 그대로 이어서 다음 무대 한번 바로 만나볼까요? 뮤직 스타트!

0: Hey bro, I'm getting butterflies these days.
1: 설렌다고요? 왜요?
0: Because summer's coming.
1: 아 근데 덥고 약간 땀도 나고 벌레도 많고 근데도 여름이 좋다고요?
0: Sure, summer's hot, but the bright green scenery is pretty nice, isn't it?
1: 아, 그건 그렇긴 하죠. 인정, 인정.
0: Haha, just like the upcoming summer, our next teams are full of excitement and feel-good vibes. Please introduce them to us, Wonjin.
1: Okay, 네, 슈퍼, 루키, 모디세이, 그리고 레전드의 컴백, 박혜경 선배님까지 뮤직 스타트!

0: 심플리 K-POP 아티스트 뷰티 스타일링의 초음을 찾아보는 시간 아티스트 뷰티 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where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 바로 모셔볼까요?
1: Yes, the girl group with captivating charms. Please give it up for the hot girls, Kiss of Life. Welcome!
0: 우후! 여러분 뜨거운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1: Alright.
0: 좋습니다, 좋습니다.
1: Welcome, Kiss of Life.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Hello, everyone. We are Kiss of Life.
0: 와우, 반갑습니다. 이번 휘스 씨 요즘 뜨거운 사랑을 또 받고 있는데요.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2: 휘스 씨는 저희 Kiss of Life가 굉장히 오랜만에 들고 온 이번에 앨범인데요. 음? Don't Mind Me 그리고 휘스 씨 이렇게 두 곡이 수록되어 있고요.
3: 네, 타이틀 휘씨는 Kiss of Life가 처음 보여주는 팝 라인이 돋보이는 곡입니다.
1: Alright. Well, I've also watched your performances and noticed a lot of powerful choreography using your hands.
0: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안무 포인트 동작도 직접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저희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좋습니다. 일단 저희가 또 노래가 휘씨인 만큼 너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0: 누구야? 누구야?
4: 네, 앞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혼내는 것처럼 손짓을 하면 됩니다.
0: 너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4: 그렇군.
5: 누군지 보여.
0: 후알려, 후알려, 후알려.
4: Yeah.
0: 자, 그러면 저희랑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4: 좋습니다.
0: 아, 좋습니다.
1: Alright.
4: Let's go.
1: 자, 준비됐다면 뮤직 큐.

0: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rt changes that have brought about innovation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Yesun Tech, which provides advanced adhesive solutions for cutting-edge industries. Also, we look into Yuchang Metal, which has laid a firm foundation for different industries with precision extrusion technologies. And we explore PIM Corporation, a provider of fresh fruit and vegetable smoothies with highly added values. Stay tuned and explore the emerging businesses which have strengthened competitive power in the global market with smart technologies.
1: A variety of adhesive materials can increase the performances and quality of products in different industrial fields. Yesun Tech specializes in producing functional adhesive materials for a variety of industrial areas. By building a cutting-edge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through a smart factory solution, the company has strengthened the production capabilities. We explore Yesun Tech, a leading provider of premium adhesive materials. Yesun Tech is located in Gunpo, Gyeonggi-do Province. The company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materials industry by constantly developing functional adhesive materials. By cooperating with different businesses, it has developed innovative adhesive solutions.
2: 예선테크는 2005년 설립된 기능성 점착 소재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설립 초기 휴대전화용 연료접착 필름 공급을 시작으로 현재는 LCD와 OLED 등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자동차 2000년대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여 다양한 기능성 점착 소재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재를 선제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소재 전문가와 디바이스 전문가를 두고 있으며 시장의 니즈가 형성되는 시점에 맞춰 상품화하여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의 성장을 바탕으로 2008년 중국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현재는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현지 법인을 두고 글로벌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 The adhesive products for displays are the major items of the company. Foam pad is a type of adhesive item which is specialized for thin displays. It can fix the panels as well as prevent the inflow of impurities and backlight bleeding.
3: 예선테크는 내로우 베젤 TV가 개발되기 전부터 디스플레이 시장에서의 디자인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폼패드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점착층과 충기형 흡수형 폼, 기재층의 물리적 특성을 설계하고 이를 실제 양산의 제품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하반기부터는 기존보다 더 좁은 폭의 디자인에 대응할 수 있는 고신뢰성 제품과 내화성을 더욱 강화한 신제품을 개발하여 양산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예선테크의 폼패드는 고객이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핵심 제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The designing of products for different purposes is the initial production stage. The products go through the cutting, processing, and testing process, and the finished ones are released to the market. The corner area of the products is precisely designed to prevent the leakage of light, and the product quality has increased.
4: 점착 제품은 온도와 습도 같은 환경과 공정 조건에 따라 품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전공정부터 제공품, 합지 재단 공정과 완제품 창고까지 전 과정의 온습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습도는 자동 제어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요구하는 주요 물성을 원재료부터 완제품 검사 단계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사 데이터는 원재료와 제공품, 완제품의 로트 정보와 함께 시스템에 저장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대상 로트를 추적하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The high mix and high precision products of the company needed a more systematic management solution. Escaping from the current method, which used to depend on human workers, the firm has introduced a data-based production and quality control solution.
4: 예선테크는 삼성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통해 MES 기반의 생산 품질 이력 관리와 AI 비전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원자재 로트부터 생산, 검사, 출하까지 공정별 이력을 하나로 연결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상 로트를 추적하고 원인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육안 검사에 의존하던 부분을 AI 비전 검사로 보완하면서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른 편차를 줄이고 검사 결과도 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과 품질 전반을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Yesontech has constantly improved the functional adhesive materials and expanded the scope of its business. The company has developed an insulation material for industrial batteries. It has tested the performances and promoted the mass production of the material.
5: 예선테크는 현재 OLED 대형화 대응, 전장용 고신뢰 소재, 배터리 안전 소재와 AI 자동화 기반 제조 공정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사업에서는 신뢰성, 제작업성, 내확성 등을 강화한 차세대 홈패드와 OLED용 기능성 소재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장 분야에서는 진동과 고온고습 환경에서도 점착력과 내구성을 유지하는 오토 디스플레이, HVAC용 고신뢰 점착 소재와 정밀 가공 조건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조 기술 연구도 병행함으로써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1: The firm has built overseas branches to better manage the local production and quality control process. And it has made a bit of effort to make rapid responses to the clients. By accelerating the mass production of the future adhesive items, the company aims to expand the supply network in overseas markets.
2: 예선테크는 현재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정적인 기존 사업을 기반으로 자동차와 2차 전지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꾸준히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와 AI 기반 검사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생산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시장에 한 발 앞서 대응하고 점착 소재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1: All eyes are now on the future growth of Yesontech, which aims to provide more precise and stable technologies for a better future.
0: When aluminum cylinders go through metal molds under high temperature and high pressure conditions, they can be converted into new materials with highly additional values. As a nationally designated route industry enterprise, Yutsang Metal has constantly developed aluminum extrusion technologies and made contribution to Korea's basic industries. From the designing of molds to the extrusion and processing process, the company has built an integrated production system and increased the product quality. We introduce Yutsang Metal, a developer of advanced aluminum processing skills, which have given a boost to Korea's manufacturing sector. Yutsang Metal is located in Ansan, Gyeonggi-do Province. Based on 30 years of experience and large-scale production facilities, the company has developed precision skills and provided customized molds to the clients. It has offered high-quality aluminum products to varied industrial sectors, including construction, automobiles, and electronic parts.
6: 저희 유창금속은 1995년 설립 이후 알루미늄 압질 분야 한 우물만 집중해온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제조업 집중지인 안올 시와 국가산업단지의 거점을 두고

0: 지속적인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 품질 관리,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여왔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후방 산업을 보완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The firm has produced about 200 aluminum extrusion items. The company has analyzed and developed detailed specifications that have been required by different industries. And it has applied precision technologies to the products. As part of an effort to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market trends, the company has expanded the product lineups and made rapid responses to the needs of the clients. Sunshade Frame for Automobiles is one of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Thanks to the high durability and improved product quality, the products of the company have been applied to world-class automobiles.
2: 저희 유창금속이 공급하는 도어 커튼 프레임은 햇빛 가리개에 적용되는 프레임 부품으로 차량에 적용되는 부품 특성상 일반 압출 제품보다 공차가 타이트하고 정밀도가 요구됩니다. 압출 후 제품을 전수 검사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작업자가 직접 리워크하는 방식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2열 유리의 형상에 맞게 제품의 치수와 형상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생산 과정에서 품질 편차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With the aim of strengthening the quality of its products, the company has developed aluminum billets in a variety of sizes for different purposes. Even slight errors can determine the quality of the products, so it is important to precisely control the temperature and time during the production process.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accelerated investments in production facilities and built precise cutting and processing lines. And it has laid the foundation for a more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0: 저희 유창금속의 생산 능력 확대의 가장 큰 전환점 중 하나는 2018년 치화 공장을 설립하고 2,350톤 압출 라인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규격과 제품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2022년에는 MCT 설비 라인을 신설하고 안산 공장의 1,500톤 압출기를 신규 설비로 교체하는 등 압출뿐만 아니라 가공 분야까지 생산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1: Yuchang Metal has implemented innovative changes to enhance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related industrial fields. Aside from internalizing the production stages, which used to depend on outsourcing businesses, the firm has introduced MES solution to manage the whole process in real time. As a result, it can prevent possible contamination and damage, as well as build a high quality production system.
3: 저희 유창금속은 스마트 공정 도입 후 현장의 체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정이 실시간 데이터로 눈에 보이니 관리 업무가 훨씬 간결해졌습니다. 그리고 품질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왔다는 것도 큰 변화입니다. 외부로 나가던 세척 작업을 직접 통제하다 보니 우리가 원하는 품질 기준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됐고 외주 비용 절감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조도 개선이나 작업 대차 교체로 현장 불편 요소가 개선되어 직원들의 피로도는 줄고 생산 효율성은 훨씬 높아졌습니다.
1: Yuchang Metal has thoroughly tested the core properties of the finished products by checking the strengths, hardness, and electrical conductivity. Based on the collected data, the company has minimized errors and obtained trust from the clients. It has achieved a near zero defective rate.
0: 유창금속은 KSD 6759 인증, KSQ ISO 9001, IATF 16949 등의 품질 관련 인증 획득은 물론 건축 분야에서도 알루미늄 압출 기술을 활용한 복합 단열창을 개발하여 2015년 조달청 우수 제품으로 지정되는 등 연구 개발 결과를 실제 제품과 사업으로 연결해 왔습니다. 또한 ESG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 There's a company which has strived hard to deliver the original nutrients and freshness of nature to consumers. Finn Corporation has developed and provided fresh fruit and vegetable smoothies. The company has developed its own facilities that can keep the nutrients from the raw ingredients. The advanced blending technology has seized a lot of attention in the related fields. We look into Finn Corporation, which has led the global healthy beverage market. Finn Corporation is located in Namyangju, Gyeonggi-do Province. By using selected premium ingredients, the firm has provided processed fruit and vegetable products. It has offered smoothies as OEM and ODM products, and the beverages have enjoyed positive reviews from the clients.
1: Finn Corporation은 2021년 지금의 사명으로 출범한 이후 과일과 채소가 품은 자연 그대로의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는 철학으로 달려온 과일 채소 가공 전문 기업입니다. 주력 사업은 갈아 만든 과채 주스, 과일 퓨레, 과채 아이스크림의 OEM, ODM 생산으로 설탕, 첨가물, 착색료를 일절 넣지 않고 과일과 채소 본연의 맛과 영양을 살리는 것이 저희의 원칙입니다. 특히 전문 제조사의 신선함은 그대로 가격과 품질은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를 목표로 현재는 각종 프랜차이즈, 특급 호텔, 국가대표, 진천선수촌, 전국 1,300여 개 개인 카페까지 다양한 고객들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0: The fruit and vegetable smoothie is the main product of the company. The smoothie products are made based on the patented extracting technology, and the products have a thick texture and a fresh taste. The firm has developed varied lineups so consumers can choose according to their preferences.
2: 저희 핀코퍼레이션의 대표 제품은 갈아 만든 과채 주스입니다. 시중 주스의 상당수는 농축액을 물에 환원하거나 당 첨가물을 더해 만들어집니다. 반면 카페에서 생과일을 직접 착즙하면 신선하지만 인건비가 높고 매장마다 맛이 달라집니다. 저희는 방금 짠 주스의 일관된 맛을 목표로 자체 개발한 착즙 설비를 통해 섬유질과 영양 파괴를 최소화한 주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장에서 직접 착즙 대비 원가 가를 낮추면서 품질은 균일하게 유지한다는 점에서 프랜차이즈, 호텔, 개인 카페 모두에서 재구매율이 높습니다.
0: The advanced production facilities are the major strength of the company. While minimizing the destruction of fibers and nutrients from fruits and vegetables, the ingredients can be crushed in a large scale. As a result, the product quality and productivity can be increased at the same time. The company has kept the improved tastes, colors, and textures without adding food additives, so high-quality products can be released to the market.
3: 갈아 만든 주스의 생산 공정에 있어서는 배합 공정의 온도, 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0: 중요합니다. 배합 시 온도가 오르면 영양소 파괴와 변색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온 상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배합, 충진, 냉동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배합 공정에서는 레시피별 정량 배합을 통해 어느 로트든 동일한 맛이 나오도록 관리하고 충전, 포장 후에는 금속 검출기와 중량 선별을 거쳐 이물과 규격을 전수 검사합니다.
1: Along with the growing amount of production, Finn Corporation has faced limitations with the manual works and handwritten records. And it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to improve the workflow as well as the production efficiency.
0: 저희 Finn Corporation은 OEM, ODM 사업 특성상 거래처별 레시피와 생산 이력을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신뢰의 기본인데 이를 수기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삼성전자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생산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수기로 작성하던 생산 일지, 배합 기록을 디지털화해 로트별 생산 이력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코드 기반 원료 재고 관리로 입출고와 유통기한을 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되어 원료 손실과 재고 오차가 줄었습니다.
1: The firm has constantly carried out studies to enhance the quality of its products. It has constantly developed optimal mixing ratio and recipes to keep the nutrients of the original ingredients. By developing cutting-edge equipment and new products, the firm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enhance the competitive power.
2: Finn Corporation은 카페 농커피 시장을 겨냥한 신제품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OEM 제품의 특성상 다양한 파트너사와 함께 카페 운영에 최적화된 음료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첨가를 유지하면서 신선도와 소비 기한을 늘리는 공정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과일 퓨레, 과채 아이스크림 등 과채 가공 카테고리 확장 연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achieved constant growth in Korea's B2B or business-to-business market. By promoting premium items that can cope with the rise of K-food, the firm aims to mak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s, including Asia.
3: 당사는 과일 채소 가공 식품 업계의 대표 OEM, ODM 기업으로 자리 잡고자 합니다. 특히 월 30톤 규모로 증설한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대형 프랜차이즈 급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스마트 팩토리의 2단계 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카페 프랜차이즈 중심의 유통 채널 확대 및 수출 확대를 이뤄나가고자 합니다.
1: Finn Corporation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processed fruit and vegetable smoothie market. And it is expected to achieve remarkable growth in the global field in the future.

0: 적혀있는데. 어, 저기 그 꽃게 팔던 거기 아닌가? 와, 저기가 보이네.
1: 나는 예 무과도다.
0: 예.
1: 아니 근데 진짜 나 오늘 소름 돋는 게 예. 어제 밤부터 비가 왔잖아. 예. 1950년 9월 15일 네. 인천 상륙작전 때도 날씨가 이랬어요. 우리가 인천을 세 번째 오지만 예. 오늘이야말로 제대로 노포를 찾도록 하겠다. 이름하여 인천 노포 상륙작전. 오.
2: 와. 칼칼한 맛 쫙 나요.
3: 저는 인천에서 1982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46년 됐어요.
4: 여기는 84년도.
5: 저희 어머니가 1961년에 하셨거든요. 제가 물려받았어요.
1: 와, 진짜 맛있다. 와. 미쳤다.
0: 야, 이거 진짜 맛있다.
1: 나 여기 지역 주민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투정 안 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처음으로 먹을 음식은 해장국.
0: 아, 해장국, 국밥.
1: 근데 뭐뭐 해장국. 무슨 해장국일까요?
0: 해장국이니까 뭐 뭐뭐 해장국? 뭘까?
1: 제일 흔한 거, 땡땡 해장국.
0: 북어?
1: 북어!
0: 맞췄어요, 바로?
1: 아니. 네가 뭐 한 번에 맞추는 거 봤나? 우리가 안동에서 먹었었어. 안동에서 내가 갔던 집이고
0: 갈비 먹었잖아 안동에서.
1: 야, 안동 갈비.
0: 갈비 해장국?
1: 저 두 번째 배랑 색깔이 비슷해.
0: 빨간색? 빨간색 배요?
1: 이렇게 멍청한 병사들과 무슨 상륙작전을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센스가 없어가지고 무슨 해장국? 해장국 뭐 있어? 북어 있고 양평 해장국 알지?
0: 네 알죠 알죠.
1: 그냥 뭐 들어가?
0: 선지.
1: 정답.
0: 아, 선제장국?
1: 선제장국.
0: 선제 별로 잘 못 드시잖아요.
1: 별로 싫어합니다.
0: 아, 괜찮을까요?
1: 그 선제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주는 집이라고 내가 들어가지고.
0: 아, 안동을 기억하시네요?
1: 거기는 내가 좋아하는 식당이야. 아, 여기 식당.
0: 여기도 기억하시나요, 그럼?
1: 여기요?
0: 여기요. 지금 우리 여기 서 있는
1: 인천.
0: 여기. 말해.
1: 아, 그 여기야?
0: 말해.
1: 아, 그 여기야? 아, 여기가 그 광규형한테 전화한대구나.
6: 여보세요.
1: 말해다오. 말해다오. 말해다오.
0: 기억이 좀 나시나요?
1: 야, 어두워서 그래. 아유, 답답해. 네?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썰어서도.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썰어서도. 넌 모를 만한 노래인데.
0: 뭐죠 또?
1: 인천 하면은 이제 우리 세대는 어릴 때 이 코미디 프로에서 이거 하도 해가지고. 인천 앞바다에 사자가 떴어도 허락 안 하면 못 먹습니다. 알아?
0: 전혀.
1: 쪼미에 나왔어.
0: 네?
1: 서영춘 선생님이라고 대한민국의 한 획을 그은 코미디언.
0: 알죠 알죠.
1: 원로가 계십니다.
0: 네네.
1: 대한민국 최초의 랩일걸?
0: 아 진짜요?
1: 그럼. 아. 그래서 오늘은 모든 노포에 들어갈 때 그 노래 부릅니다. 인천 앞바다에 먹보러 떴어도 허락 안 하면 못 먹습니다.
0: 오늘 거절 다 당할 것 같은데요?
1: 아니야, 그 좋아하실 거야. 노포니까.
0: 쫄쫄쫄쫄.
1: 아, 그 노래 정말 오랜만이다 이럴 거야.
0: 아, 진짜요? 아,
1: 노포니까. 네. 이거 노래 부르면서 한번 섭외 한번 나눠보도록 네,
0: 하겠습니다.
1: 갑시다.
0: 네. 가시죠. 비 오는 날 노포가 딱 죽이죠.
1: 자, 제가 선지해장국을 안 좋아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맛있는 데서 먹지 않으면 냄새가 납니다.
0: 그건 맞죠.
1: 두 번째, 맛있는 데서 먹지 않으면 퍽퍽 합니다. 그런 식당을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굳이 찾지 않는다.
0: 선지해장국은 진짜 그렇죠. 특히 또 냄새도 조금 나는 것 같고.
1: 나고.
0: 꼼꼼하고 좀 이러니까. 전 선지해장국 마지막 먹은 게 저녁무게에서 먹은 것 같은데.
1: 안동?
0: 네, 그게 마지막이에요.
1: 좋은 거 먹었네. 거긴 좋아.
0: 네.
1: 그건 냄새도 안 나고 부드러웠어.
0: 시작부터 선지국밥 너무 좋죠.
1: 이런 날씨에
0: 어.
1: 딱이지. 자, 이 집은 45년 됐습니다.
0: 아, 동네 분위기부터 여기는 그냥 노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집 앞.
1: 동네야.
0: 집 앞 국밥 먹으러 가자 이런 분위기인데 여기.
1: 그리고 요 빌라들도 봐라.
0: 그러니까.
1: 정말 빌라도 노포입니다.
0: 그러니까 대학교 때 자취하는 그런 느낌이다.
1: 이런데 이제 우유 넣는 통도 있어야 되는데.
0: 진짜 노포가 있을 수밖에 없는 느낌이네요, 여기는. 여기인가요, 설마?
1: 정답!
0: 여기인가요, 설마?
1: 정답!

0: 간판만 바꿨지 느낌은 진짜 높으네요. 아 어디 입구가 어디야? 아 여기네.
1: 네? 아 여기가 입구가 아니에요?
0: 여기네.
1: 입구가 무슨 유럽인데요? 벨베르데 궁전인데 우스트리아에?
0: 어 안녕하세요. 어,
1: 안녕하세요.
0: 전현무입니다.
2: 어쩐지 내가 지금 아무거나 멘붕이라고
3: 생각했는데. 아 왜 비 오는데 밖에 나와 계세요?
2: 아니 손님 차 좀 대라 대라고 좀.
1: 저희 프로그램 아세요?
2: 아.
0: 아유 네, 감사합니다. 저희 둘 먹는 거 좀 찍어도 될까요?
2: 네 들어가죠.
0: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저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1: 네. 노래 한 곡 제가 또
0: 인천 앞바다에 선지국이 떠서도 허락 안 하면 못 먹습니다. 붐바라 붐바 붐바바 뭐 뭔지 아시죠?
2: 네.
0: 예.
1: 아시는
0: 소한 반응이네요.
1: 잠깐, 예. 그냥 착 쳐서 해주시는 거 같아요.
0: 예 감사합니다. 이거 봐. 아 어머니 이게 뭐예요? 8월 1일부터 30일까지 휴가.
2: 우리는 여기 농사를 강화도 취직어 있는 데서 저다가 뭐 고추며 뭐 야채 한 70%를 다 수거해줬어요.
0: 아니 해장국집인데 고추가 이렇게 중요해요?
2: 여기는 김치석도 다 담가서 하지.
0: 오. 근데 우리 큰일 났네. 이거 7월 31일 방송인데? 그 시청자분들 한 달 뒤에 와야겠네. 어우 장독.
1: 와, 아니 선지국집 안 같아요. 무슨 고급 한정식집 같아.
0: 대박이다. 이게 다 재산이야.
1: 아, 그니까.
0: 누가 안 훔쳐가나 이거?

0: 사장님. 아유, 바쁘시다. 주문. 바쁘셔, 바쁘셔. 천천히 하세요. 난 살다 살다 선지 부침전을 또 처음 보네.
1: 에?
0: 선지로 전을 만들잖아.
1: 선지 부침전?
0: 선지전.
1: 선지전? 밥 먹어볼까요?
0: 먹어봐야지.
1: 상상이 안 된다.
0: 어? 우와!
2: 이렇게 상에 우리 같이 나가 바쁜
0: 김치 집이다. 직접 담그신 거죠?
2: 네네. 그리고 농사 진 거예요, 이것도.
0: 어?
2: 농사 짓는 거.
0: 농사 짓는 거예요?
1: 무 농사 지어서 한 거예요?
2: 네. 네, 여기는.
0: 아, 이거구나. 이게 뭐야? 고추 수확.
2: 고추. 아. 요거는 이제 풋고추 따서 절임.
0: 와. 이것 때문에 8월 한 달을 쉬시는 거예요?
2: 네네.
0: 진짜 맛있겠다. 아우.

0: 와. 그 전설에 재배한. 와. 우와. 와, 진짜 맛있다. 짜기만 하면 못 먹을 텐데, 잘짝지근함도 있어. 그 고추 향도 있고. 안 맵네요? 응. 김치맛, 김치맛 같다. 고춧가루 향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요게 이제 선제장국 먹을 때 이게 아주 킥이라는 거지. 선지랑 같이 먹으면 이게 궁합이 끝내준다는 거지. 고추를 재배한다고 하실 게 이해가 되는 게 알이 좀 큰 것 같고.
1: 그치? 어우 맛있다.
0: 맛이 확실히 알찬 느낌이 드네요. 확실히 고추가.
1: 잘 절였어. 아우 맛있다. 아우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따로 안 파나?
2: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46년 차 선지국 운영을 전문점으로 하는 73살 김순자입니다. 맛이라는 것은 그냥 정성이고, 첫째는 좋은 재료. 저는 이상하게도 농사가 재밌어요. 이 왜냐하면은 자라는 모습도 재밌지만 신선한 거를 우리 손님한테 이렇게 드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너무 가슴이 뿌듯하고. 8월 말 한 달은 쉬면서 1년 쓸 고추 준비, 수확 준비해요. 1년 절이면은 소금에다가 삭힌다 그래요. 삭혀서 저장고에다가 넣어요. 봄 되면은. 저장고에다 넣고 꺼내다가 이제 묻히는 거죠.

0: 손님들이 인기가 엄청 좋아요. 그 고추 없으면 우리 큰일 나요.
1: 잘 절였어. 아우, 맛있다.
2: 홧김치도 너무 맛있어. 이 양념장을 잘 아신다, 진짜.
1: 조리 명인 맞다.
2: 국밥이랑 먹으면 너무 죽이겠다.
1: 와. 진짜 반찬이 100점 만점이야.
2: 그니까.
1: 요, 그지?
2: 밸런스가 너무 좋아. 와, 드디어.
1: 선지 부침전. 우와! 우와!
2: 우와, 뭐야.
1: 우와!
2: 비주얼은 그냥 전이랑.
3: 전.
1: 그래서 씻어 먹구나. 예. 선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0: 비주얼은 냄새도 그냥 전 냄새.
1: 응, 전 냄새. 고소한 냄새.
2: 와, 맛있는 전이네. 선지향 하나도 안 나.
0: 진짜 잘한 전이다. 선지향 거의 없어요.
1: 없어.
0: 그러니까 선지 못 먹는 사람도 너무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선지라고 얘기 안 하면 절대 선지 있는지 모를 것 같아요.
2: 아,
0: 맛있다. 아, 촉촉하니 너무 맛있다. 선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전보다 훨씬 촉촉한 느낌이에요.
1: 촉촉하고 밑간을 잘하셔서 되게 감칠맛 있는 전이에요. 선지전이라는 네이밍에 겁먹지 마세요. 전혀 향 안 나요. 그리고 진짜 겉바속촉. 그냥 겉바속촉.
0: 아, 맛있다. 비가 오니까 그런 거야?
1: 너무 맛있다.
0: 비 오니까 더 맛있는 거야.

천지 부침전도 이제 제가 개발을 한 건데. 이 손님들이 오시면은 또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선지국을 한 그릇씩 다 드셨는데 뭐 다른 걸 시켜 드시려면 또 배부르고 간단하게 드시고 가시게끔 개발을 한 건데 외로다가 또 많이들 좋아하시고

부추, 깻잎, 당근, 양파, 고추, 선지를 다져가지고 부침가루로 반죽을 해서 부쳐나가는 거죠.

0: 아우. 전 진짜 맛있어. 아우. 이것만 먹다가 조금 늦게 할 것 같으면 고추장 같이 얹어서 먹으면 봉합이. 너무 맛있어.
1: 와, 전 진짜 맛있다.
0: 2026년 먹은 전 중 1등.
2: 전이 너무, 너무 맛있어. 중독성 있다.
0: 최근 먹은 전 중에 제일 맛있어.
3: 아, 귀한 집이다.
0: 나 여기 지역 주민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소개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2: 또 화날 것 같은데?
0: 화나지. 동네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사람 바글바글해지면.
2: 아, 여긴 좀 화날 것 같은데?
0: 아우. 저건 과연 우리 걸까?
2: 제발 우리 거여라. 아, 너무 기대돼요. 모든 식당의 기본이 재료잖아요. 재료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거다.
0: 어, 우리 거다. 어머니 이거 너무 맛있어.
4: 괜찮으세요?
0: 잘 팔아요?
4: 안 팔아요.
2: 반찬이 너무 맛있어요.
4: 아, 감사해요. 맛있게 드세요.
2: 국물이 블랙이에요. 비주얼이 되게 독특해. 진짜 블랙이다.
0: 보통 이 정도로 시꺼멓지 않고 이제 고추기름 좀 떠 있고 이거보다는 연한데. 그리고 선지가.
2: 우와. 우와, 선지밖에 없는데 거의?
0: 과연 선지가 부드럽고 냄새가 안 날 것이냐.
2: 기대된다.
0: 우와. 우와. 약간 도토리묵 같아. 하도 부드러워서. 그리고 씹으면 씹을수록 구수함까지 있어.
2: 아, 선지가 이렇구나.
0: 이게 신선한 선지가 이렇다는 거지. 선지가 하나도 안 뻑뻑하고 진짜 부드럽네.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진짜 신선한 게 느껴지네.
2: 아, 전 선지를 이렇게 맛있게 먹은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선지를.
0: 그러니까
2: 선지 국밥도 맛있는 집 많이 가봤지만 선지 자체를 먹는 게 아니라 전 국밥이 맛있어서 먹는 건데 얘는 선지가 진짜 맛있어. 너무 신기하다. 뻑뻑한 맛이 아예 없네요. 그러니까 조금은 있잖아요. 좀 잘한 데 가도. 그러니까 조금은 뻑뻑할 수 있는데.
0: 뻑뻑한 거 너무 싫거든.
2: 근데 이거는 메밀묵 수준, 진짜 그냥.
0: 수준이야.
4: 아, 선지는 물이 끓을 때 소주 생강을 넣어요. 잡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끓는 물에다가 불을 약하게 해놓고 조금씩 잘라서 넣어서 약한 물로. 선지 삶는 거는 한 세트에 1시간 걸려요. 1시간 동안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일부러 지키고 서서 지어줘야 돼요. 그거를 찬물에다가 다시 담궈서 또 소금을 약간 넣어요. 사골은 한 6시간, 고기 삶는 시간은 3시간.

다 혼합해가지고 우거지하고 넣는 거는 4시간에서 5시간 그렇게 과요. 포인트는 장이죠. 국장을 항상 유지를 하면서 이제 손님 입맛을 사로잡는 거겠죠.

0: 진짜 메밀묵인 줄 알고 먹겠다. 그 정도로.
1: 우거지만 먹어, 우거지.
0: 잘 어울린다, 되게.
1: 우거지가 이만큼 들어있어. 그냥 우거지를 말려서 넣은 게 아니라 그래도 밑간을 넣어 하신 것 같아.
0: 어, 자르락 절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양념에?
1: 우거지만 씹으면 장으로 미리 밑간을 하시는 게 느껴져.

0: 야, 아니 선지가 이렇게 맛있기 쉽지 않은데 참 신기하다.
1: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선지장국의 맛은 일단 아니고 선지도 너무 신선하고 선지도 선지지만 난 이 안에 있는 우거지가 정말 킥인 것 같아. 씹을수록 굉장히 독특한 풍미가 나요. 국물 맛도 너무 좋고 선지 자체도 씹음씹음 고소해요.
0: 밥 싹 말아서.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이렇게 하고.
2: 국밥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 선지를 국에 있는 밥처럼 먹게 돼요. 선지가 너무 맛있으니까.
1: 고소하게 밀려 들어오다가 얘로 새콤하게 한번 리프레시 한번 해주고 쭉 들어가고.
2: 아, 근데 반찬 진짜 맛집이다, 여기.
1: 버릴 반찬이 하나도 없어. 기본적으로 새콤함이 있어요. 베이스가. 그래서 얘가 더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2: 로테이션을 계속 먹으니까 안 질리고 계속 들어가잖아요. 세 개가 각자가 맛이 다 다르니까 또.
1: 이렇게만 팔면 선지장국이 내 최애 음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2: 아, 진짜 너무 맛있다. 다 직접 만드시니까 좀 다른 느낌이 확실히 있네요. 이게 다른... 체감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긴 체감이 확 돼요.
1: 여긴 체감이 돼요. 이건 아무리 둔한 사람도 와, 여긴 맛이 다르다는 게 느껴져요.
0: 이야, 대박이다.
1: 진짜 1등이네.
3: 선지는 나의 생명이죠. 선지는 정말 내 생명이에요. 은인이고. 선지국 한 그릇 하면은 그냥 값도 싸고 웃은 것 같지만 굉장한 정성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농사도 져야 되지, 여기 일도 많지, 너무 힘들어서 시간을 좀 짧게 하는데요. 손님들이 처음에는 뭐 이 집이 돈 벌었나 보다, 뭐 배불렀나 보다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이제는 많이 이해를 해주시더라고. 오래오래만 하세요 하고 난 눈물 나올라 그래.

0: 아, 저희는 8월 한 달은 고추 수확과 농산물 수확 단계로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조금 기다리셨다가 9월 되면 많이 많이 오세요. 감사합니다.
1: 오늘의 먹 친구
2: 맞추시겠어?
3: 승률이 좀 좋지 않나요, 제가?
1: 오늘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힌트. 도둑이야.
3: 도둑이요?
1: 도둑.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3대 도둑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간장게장이에요. 네.
3: 뭔 도둑이죠? 밥도둑.
1: 간장게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도둑이에요.
3: 끝! 네? 아! 왔다. 남자분이죠? 아, 맞췄어.
1: 누군데?
3: 나오신다고?
1: 누군데?
3: 연정훈 씨?
1: 연정훈 씨가 왜 도둑이야?
3: 그거 유명하잖아, 대통령으로.
1: 뭘로?
3: 한가인 씨 결혼 빨리 해서.
1: 아, 한가인 씨랑 결혼했기 때문에 도둑이다?
3: 아, 그 도둑 아니에요?
1: 그 도둑 봐,
3: 그럼. 그럼 연정훈 씨 아니면 B 씨 아니에요? B 오니까 B?
1: 가자.
4: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아무리 애를 써도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옷이 많이 폈어요. 저에 대한 힌트를 드리자면 간장게장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배역을 했던 배우? 맏형? 오래 했다?

0: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 연정으로 가는 거죠?
1: 아, 100%.
0: 오케이, 갑시다.
1: 도둑이 아이콘이시라서 제가 다른 사람이 떠오르지 않아요.
0: 아이고, 앞에 계시는구만.
1: 아, 존칭 쓰는 거 보니까 이제 100%입니다, 형.
2: 오케이, 가려볼까요?
0: 자, 가만히 보자. 그렇게 안 가리셔도 됩니다. 이분이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그렇구나.
1: 아, 어색해하는 거 보니까 100%.
0: 자, 이분의 뭐 유행어나 대사나 외쳐주시죠.
1: 옥상으로 올라와.
0: 권상우 씨잖아.
1: 반갑습니다.
0: 너 진짜 옥상으로 올라올래?
1: 아니, 아니요.
0: 헷갈렸지?
1: 아니, 아니요. 말죽거리에서 나오시니까. 한가인 씨 나오니까.
0: 제가 한가인 씨가 거기 나오니까.
1: 네, 제가 말죽거리 좋아해가지고요.
0: 자,
3: 처음 뵙겠습니다. 연정훈님 반갑습니다.
0: 네, 어서 주세요. 우! 와, 들어온다. 어, 좋네.
1: 올. 아, 촉이 좋다.
0: 아니, 힌트.
2: 괜히 숨어 있었네요.
0: 아니, 힌트를 단어 하나 줬거든요.
1: 아하.
0: 뭘 것 같아요?
3: 도둑이요.
0: 정답. 도둑이라고 그러고 간장게장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연정훈이라는 거야. 어쨌든 비와 유력한 후보였는데.
1: 아, 그러죠.
0: 예, 압도적으로 네. 표를 많이 받으셨어요. 네. 오늘 공복이시죠?
3: 네, 배가 너무 고픕니다.
0: 뭐가 땡기십니까?
3: 오늘 기분은 파전?
0: 먹고 왔는데. 아,
1: 지금 전닭 먹고 왔는데.
3: 진짜요?
0: 선지전.
3: 어머.
0: 선지를 으깨가지고 만든.
3: 선지전이 있어요?
0: 기가 막힙니다.
1: 맛있어요.
0: 여기 가셔야 됩니다. 예.
3: 선지전.
0: 선지전. 예, 일단 가시죠.
3: 네.
0: 근데 동안이다.
3: 저요?
1: 진짜 동안이세요?
3: 그래요?
0: 대학생입니다.
1: 형님이랑 나이 차이가 어떻게
0: 해요? 한 살.
1: 네?
0: 어?
1: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요?
0: 어.
1: 진짜요?
0: 왜 내가 형에게 믿기지가 않아?
1: 아, 형인 건 당연히 알고 있는데 한 달 차밖에 안 나는데.
3: 그래서 저희 이제 뭐 먹으러 가나요?
0: 직접 만드는 군만두가 킥이에요.
3: 오.
0: 직접 빚어서 구워요.
1: 중국집?
0: 중국집.
1: 군만두면 중국집 아니에요?
0: 넙.
2: 아, 약간. 약간의 분식 같은 개념 아닐까요?
0: 정답.
1: 와.
0: 분식집이 40년이 넘었어.
1: 아니, 분식집인데 40년 넘고 군만두를 한다고요?
0: 그렇죠. 인천 노포 상륙작전.
2: 아, 오래된지.
0: 완전 노포만 주잖아요.

0: 분식집이지만 42년대. 이곳 지역 주민들은 모두가 다 아는.
1: 저희 와이프도 그 학교 다닐 때부터 다녔던 분식집이 있어가지고.
0: 어디예요?
1: 그게 저기 그 은평구에 있는데요. 뭐 연애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그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갖고 사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0: 한가인 씨가 떡볶이 좋아해요?
1: 엄청 좋아해요. 이름이 뭐였더라? 참나무집이었나? 소나무집이었나?
2: 잘못 찍어서 그냥
1: 예, 네, 맞아요. 이 집이에요.
0: 전현무 계획이 좋아하는 비주얼이다.
3: 그러니까 떡볶이집 분위기가 아니야.
1: 그 떡볶이집은 집 앞이었어요. 아. 옛날 와이프 살던. 네. 주인 어머니께서 학창 시절 때부터 봐왔던 걸 다 기억하고 계셔가지고.
0: 그때 인기 얼마나 많았을까. 한가인, 여고생 한가인이 가는 그 떡볶이집에 건너편에 남학생들이 얼마나 보고 있었을까.
3: 진짜, 그게 진짜 말죽거리 장사인데.
0: 그렇지. 옥당으로 따라와.
1: 오, 다행히 여고를 나와가지고.
3: 자녀분도 그럼 먹었어요, 그거를?
1: 먹었죠.
3: 야, 그러니까 너무 낭만이 있죠. 네. 엄마가 어릴 때 먹던 거를 아이와 같이 먹는 게 진짜 낭만 있는 것 같아.
1: 그런 것 같아요.
3: 그래도 비 오는 날 분식 너무 좋은데요?
0: 좋지. 어. 연정호 씨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날은 부침개가 딱인데. 아. 우리가 이미 저 훌륭한 절을 먹고 와가지고.
3: 그러니까.
0: 전현무 계획이 골목 좋아합니다. 아하.
3: 와, 요즘 흔치 않은 골목.
0: 아, 멋지다.
3: 와. 아. 골목 귀해. 찐 골목이네, 진짜 여기. 생 골목이다. 응. 와.
0: 근처에 식당 있을 비주얼은 아닌데?
3: 우와. 여긴 위에 또 돼 있다.
0: 어, 지금 아, 돼 있네.
3: 양복 하나 맞출래?
0: 응?
3: 우와.

0: 아, 참기름 냄새 너무 좋다.
1: 진짜 기대된다.
2: 일단은 갈 곳이
0: 바로 여기입니다.
3: 여기입니다.
0: 어디요? 바로 여기입니다.
3: 여기입니다.
0: 어디요? 우와. 여기요?
2: 여기.
3: 아, 여기에요?
0: 사장님이신가?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사장님이세요?
2: 사장님이세요?
4: 사장은 아니고 주인이에요.
2: 아, 주인이세요?
5: 저희 여기 너무 오래된 분식집이라 그래가지고 먹으러 왔습니다.
0: 촬영해도 될까요?
2: 촬영해도 될까요?
0: 촬영해도 될까요?
2: 촬영해도 될까요?
4: 들어가서 물어봐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더.
2: 아니, 주인 아니세요?
4: 내가 주인이라도 내보다도 요즘은 마누라하고 젊은 친구들.
2: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안에 가서 허락을 좀 제대로 받아보겠습니다.
4: 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진짜로 섭외해요, 진짜로.
1: 식당 낭만 미쳤다.
2: 오, 안에가 넓어.
0: 아, 나 엄청 넓다. 우와, 신기하다.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전현무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예. 아. 탤런트 연정훈 씨하고 박규부하고 같이 먹는 거, 셋 먹는 거 좀 촬영해도 될까요?
1: 네네.
2: 네, 네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예.

0: 메뉴도 진짜 오래됐다.
1: 근데 명조체로 써있어.
2: 메뉴 이런 거나 이런 느낌이 맛집 느낌보다는 우리가 자주 가는 그 천국이나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의 메뉴 라인업이라서 만두를 직접 한다거나 그런 상상이 안 가요, 여기는. 분식집이 40년 하려면 무슨 맛을 내야 돼, 40년을.
3: 여기는 84년도, 한 40년 좀 넘었나요? 내가 고모님 밑에서 이 음식하는 걸 배웠어요. 고모님 밑에서 일한 것까지 따지면 60년 돼요. 60년. 요즘은 왜 그 수저통 요거만 한 데다가 그냥 담아놓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도 일회용 그 종이에다가 띄어서 나가면 좀 낫겠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가 노는 날이 되면 타이로를 이래 닦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 영업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원래 분식집들은 주로 학교 앞이라든지 이런 데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시장이라는 곳은 여러 계층의 사람이 나오는 곳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장에다가 내가 이렇게 분식집을 낸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0: 여기 평일에 학생들이 더 많은가 봐요. 주말이라.
1: 학생들이 오는 식당은 아니고요. 아. 근처 직장인들이랑 아. 상인분들. 아. 구청 직원분들 좀 많이 오시고.
0: 아, 찐이네. 여기서
2: 오래되셨으니까.
0: 오늘은 뭐 제일 많이 먹어요?
1: 보통은 이렇게 3개 많이 드시고.
0: 쫄면 군만두 돈까스.

0: 저는 쫄면 군만두
1: 너무 좋네.
0: 헐? 돈가스 해서 나눠 드시죠.
1: 돈가스? 남자 돈가스?
0: 아니 먹어봐야죠. 형. 유명하다니까.
1: 오케이. 네. 그 세 개 메인으로. 네. 감사합니다. 야, 내 연정은 대박이다.
2: 신기하네.
0: 그래요.
1: 왜 안 늙어?
0: 예?
2: 아, 관리 비법 같은 게 있어요.
1: 요거 안 하죠?
0: 많이 하죠.
2: 네?
1: 근데 왜 안 늙어?
2: 머리도 네? 안 빠졌어.
0: 네, 머리 뭐 그대로입니다.
2: 와, 뭐야?
0: 왜요?
2: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술, 담배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체질인 것 같아요.
0: 아, 그래도 영향은 있죠.
2: 저희 둘 다 술을 안 마시거든요.
0: 어.
1: 왜 그런데?
2: 네? 아니 뭐 무슨 술 좋아해요?
0: 거의 다 좋아하기는 하는데요.
2: 오, 거의 다 좋아해요.
0: 최근에는 좀 이제 와인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2: 오, 네. 잘 어울린다.
1: 잘 어울린다. 뭐, 그 와인 뭐 소믈리에 하려고?
0: 아니요, 소믈리에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고 처음에 이제 딸을 낳고 나서 네. 이제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네. 좀 기념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자 그럼 딸 빈티지 와인을 좀 가지고 있어보자. 그런 것들을 조금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어? 재밌네? 그래서 이제 좀 깊게 공부를 했죠.
2: 오, 되게 의미 있고 멋있다, 그게.
0: 요렇게 저렇게도.
2: 술이는 의미 있어.
0: 애기가 몇 살이야?
2: 지금 101입니다, 오늘.
0: 101?
2: 네네.
0: 오, 제일 힘들 때네.
1: 공감 많이 하네.
0: 아, 그럼요. 계속 애기 우유 먹여야죠, 트름 시켜야죠, 재우면은 이제 그 사이클이 있어요. 그 사이클이 딱 지나면 또 해야 돼요. 또 먹이고, 트름 시키고, 재우고.
1: 나만 에버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지? 애 나만 봐?
0: 아 근데 여자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줘도 섭섭할 수 있어요.
2: 그럼 섭섭하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0: 미안해 해야 돼요.
2: 저도 일하는데.
0: 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1: 아, 너는 글렀어. 네가 딱 그런 거잖아. 내가 노냐? 밖에서?
0: 아, 그러잖아. 그거 안 돼요.
1: 아니. 안 돼, 그거.
2: 아니야.
1: 그럼 와이프 그런다고. 난 집에서 노냐?
0: 응.
1: 이러다 이제 싸움이 커지는 거예요.
2: 그렇구만.
1: 나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2: 와.
1: 미쳤다, 이 냄새.
0: 이게 그거군요.
1: 이게 그거야.
0: 딱 봐도 만든데요?
1: 이게 불규칙하잖아. 뭐야? 조그맣게 만드셨나 봐요.

0: 크기가 너무 마음에 드네요, 진짜. 어. 똑 딱 한 입에. 되게 중독성 있다, 이거.
1: 치가 되게 쫄깃하네.
0: 100% 만두만두.
2: 만두 피가 좋네요.
3: 아, 네. 그러니까 적당히 쫄깃하면서 적당히 두께감도 있고. 시중에 없는 만두 맛이다.
4: 정확한 만두 이름은 이게 이제 교자 만두라는 거거든. 요렇게 만드는 걸. 우리 집에는 모든 걸 내가 해요. 그냥 오래전부터 내가 하던 길에서 내가 해요. 어떤 적에는 1시에도 일어나고 뭐 또 일거리가 조금 적은 날은 한 4시, 5시경에 일어나는 게 좀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반죽은 숙성이 돼야 되니까. 만두소예요. 뭐 일단은 돼지고기, 돈, 양파, 대파, 부추, 거기다가 무 말랭이 삶은 게 좀 들어가요. 뭐 만두소기 다른 거 있습니까? 양념 잘 넣으면 맛있는 거 아닌가요? 한 10분 정도 찐다라고 보나요?

0: 구추 너무 좋지 않아요?
1: 구추도 배합이 엄청 좋네요.
0: 후추 향이 좋고
2: 맛있다.
0: 이 소 안에 고추가 팔이야, 팔. 집중해. 진짜 맛있다.
2: 아, 일단 계속 들어가, 이거. 순식간에 달아지네. 중독성 있어. 죄송한데 만두 한 판만 더 주시겠어요?
0: 늘 있는 일인가 봐. 하나 먹고 또 시키는 게.
2: 무조건 먹어야 되는.
1: 와. 자녀들도.
2: 와, 클래식이다.
0: 어이, 돈가스 맛있겠네.
2: 돈가스도 직접 만든 거예요?
3: 네.
0: 옛날 경양식.

0: 뭐 마셨나요? 40년 내내 이거 한 거예요?
1: 네.
0: 품절되면 안, 뭐, 못 먹겠네?
1: 근데 이게 거의 메인이라 품절될 정도.
0: 이게 메인이구나. 네.
2: 진짜 맛있다.
3: 저희 집도 매년 만두를 했거든요.
2: 아, 그래요?
0: 뭐?
2: 만두를 만드세요?
3: 집에서 매년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만두를 만드세요.
0: 아, 아버지, 어머니랑?
3: 네.
2: 명절 이런 데 때요?
3: 아니요, 아니요.
2: 그냥요?
3: 그냥.
0: 오.
3: 아버지가 강원도 분이시다 보니까 또 크게 별의별 거 다 넣어갖고서는 만들어요.
0: 뭐 넣어요?
3: 아, 돼지고기, 소고기, 꽁고기도 넣을 때도 있고요.
2: 꽁만두.
3: 네.
0: 아, 강원도 넣고
3: 다 해갖고서는 만드는데 진짜 정성이에요. 이거 만두 이렇게 많이 만드는 게 힘들어.
0: 아, 힘들지. 만두 정성이야.

0: 1등이다 1등.
1: 야 쫄면 이렇게 맛있다. 너무 좋다 이거.
0: 아 쫄면 맛있다. 면의 쫄깃함이 완벽하네.
1: 면이 달라요.
0: 너무 막 쫄깃하지도 않고 너무 부드럽지도 않고.
2: 그리고 쫄면이 다른 쫄면 다른 게 원래 쫄면 시키면 무조건 그 밀가루 향 엄청 나거든요. 안 나요. 쫄면 그 밀가루 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뭐랄까 좀 인위적인 맛이 난단 말이죠. 근데 안 나요 면에서.
3: 그 쫄면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은 지금 돌아가셨어요. 지금 음식을 만든 사람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는 내가 가장 먼저 했을 거예요. 이 면 자체를 어떻게 삶느냐에 따라서도 맛이 굉장히 좌우가 달라져요. 그냥 좀 뜨거워도 우리들 손은 이렇게 좀 뜨거운 걸 만져도 만지거든. 만져보고 건지는 게 제일 정확해요. 만져보면서.

제일 주재료가 고추장이에요. 그다음에는 이제 개인 취향에 따라서 식초도 넣고 뭐 가전 양념 넣고 그래서 버무리는 거예요.

0: 자, 매워 이게?
1: 이건 매워요.
0: 와 매워.
1: 여기, 매, 여기 매운 편이에요.
0: 에잉? 응? 맵다고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1: 왜요?
0: 단맛이 들어서.
1: 다른 조림보다.
0: 단맛이 있으면 덜 맵게 느껴지거든. 근데 단맛이 적고 시큼함이 있으니까 매운 게 더 치고 들어오는 거야.

0: 두 개의 콤비네이션이
1: 여기 최고죠.
0: 엄청 좋네요.

0: 이런 게 결국은 우리 학교 다닐 때 먹던 분식 맛일 것 같은데 이런 집은 없었어요. 또 이렇게 맛있는 집은.
1: 저희 동네도 없었어요.
2: 나도 학교 앞에 맛있는 분식집 많았는데 쫄면 맛집은 없었어요.
0: 저희는 이제 컵볶이 이런 거 먹었거든요.
2: 컵볶이 나 좋아했는데.
0: 네?
2: 좋아했는데?
0: 컵볶이가 있었어요? 피카츄 돈가스 있었어요?
2: 어?
0: 예? 피카츄 돈가스 있었다고? 피카츄도 없었을 것 같은데 무슨 피카츄 돈가스가 있어요? 포켓몬스터가 저 초등학교 때 나왔는데.
2: 난 옛날에 김말을 그렇게 좋아했어.
1: 어우 맛있죠.
2: 떡볶이 일단 국물에 김말이 갓 튀긴 거를 반 잘라가지고 당면 이렇게 나오는 거 찍어가지고 먹는데 아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가 그 김말이 하나에 300원짜리.
0: 그 떡볶이 좋아하던 그때 그 시절 사진이 있대요 지금. 그래서
1: 뭐? 진짜?
0: 있어요.
2: 얘 누구야?
0: 누구지?
2: 누구?
3: 저예요.
0: 예?
2: 아이돌인데?
0: 두 발 자유예요?
3: 아니 미국에 있었다가 지금 한국에 잠깐 방학 때 들어와서
0: 우와.
3: 홍콩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2: 미국 유학했어요?
3: 네.
2: 잘 어울린다. 아니 근데 전형적인 옛날 미국 유학파 얼굴이야.
3: 그러니까.
0: 드라마에
3: 아, 그런 게 있어요.
0: 드라마에 나오는 귀공자. 저도 유학파긴 해요.
3: 어 그래요? 어디요?
0: 저 러시아 유학파.
3: 오!
2: 이렇게 차이가 나네.
0: 아이고 내가 갖다 붙이지.
1: 왜요?
2: 작년 될까?
3: 이때가 이제 그
0: 걸장
3: 그때 나온
0: 아 골든벨.
2: 조정 골든벨.
3: 네 골든벨도 나왔고
0: 그냥 말죽거리 잔혹사인데요. 그나 그거 영화인 줄 알았어요.
2: 길거리 캐스팅은 무조건이겠다.
3: 왜 네, 뭐 많이
2: 명함 많이 받아들이죠.
3: 쓸걸요?
2: 난리나지. 아. 무조건 말 걸어.
0: 굳이? 뭘 점검을 해요?
2: 아이고. 아이구라니 참 사람 얼굴을 보고 아이구라니. 아이구라니 시대 순으로 나열하시오 하면 못 맞출 걸.
0: 고등학생 없어요?
1: 아니 입시 보다 어려운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마지막 분 아는 게 마지막 분은 제가 볼 때는 KBS 아나운서 할 때 아니에요?
1: 야
2: 이런 애들이 안 늙어. 이런 애들이 안 늙는다고.
0: 어, 지금이랑 똑같은 게 너무 신기한데.
2: 그럼.
3: 저는 그러니까 약간 보면은 눈이 나빠지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2: 아 안경.

0: 선호하시는지 몰라서.
1: 와, 얇아. 그냥 똑같습니다.
2: 요 구성도 옛날 레트로.
3: 추억의 맛.
1: 옛날 돈 같습.
3: 이거에다가 아, 이것도 마카로니까지. 아, 돈가스도 직접 만드신다고?
1: 아니, 모든 걸 다 직접 만드세요.
3: 메뉴는 너무나 평범한 메뉴인데 다 직접 만드는 게 킥이다.
1: 역사가 느껴지잖아.
0: 아니 근데 여기 음식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1: 네, 맞아.
0: 이게 다 어? 하나가 이렇게 막 와! 특별한 게 아니라 이 세 개를 같이 먹었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거.
3: 무조건 생각나는? 중독성 엄청나는?
1: 40년 전부터 이렇게 먹었던 거예요. 이렇게.

0: 좋은 작품 또 하신다고.
1: 아, 네. 이제 연극을.
0: 아, 요즘 연극 많이 하더라, 배우들이.
1: 도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0: 첫 도전이에요?
1: 네. 이제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2: 어? 어? 네. 그 영화.
1: 네.
0: 키팅 선생님. 네.
1: 키팅 선생님. 네.
0: 내 인생 영화 중에 하나예요.
1: 아.
0: 내 인생 배우가 로빈 윌리엄스예요.
1: 저도 너무 좋아했었었고 또 요즘에는 또 이렇게 학생들과 선생님에 대한 다른 작품들이 많이 없기도 하고 그렇죠. 선생님 역할로 저랑 차인표 선배님이랑 오만석 선배 셋이서예요. 네. 세 명의 키팅 선생님이 너무 달라요.
2: 그러니까 이미지도 이미 달라요.
1: 네, 이미지도 다르고.
2: 되게 FM 선생님이실 것 같고 차인표 선생님은 오만석 선생님은 오히려 장난 많이 칠 것 같고 그런 느낌이네요.
3: 되게 따뜻할 것 같아.
1: 저요? 저는
2: 따뜻하다가 한번 화나면 진짜 못해요. 갑자기 애들 상처 되게 많이 받고.
0: 근데 그러면 그 트리플 캐스팅을 다 보는 재미도 있겠네.
1: 네, 네.
0: 언제요?
1: 저희가 7월 중순부터 이제 시작이거든요.
0: 리허설 많이 하겠네 요즘에.
1: 엄청 하고 있습니다.
2: 바쁘시겠다 그럼 진짜로 연습만.
1: 네, 아무래도 이제 첫 연극이다 보니까.
2: 아, 첫 연극이시구나. 네. 아, 예.
0: 아, 떨리겠다.
1: 혹시 또 실수할까 봐 열심히 더 하고 있죠. 그래서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0: 한 끼도 반응하죠?
1: 아, 그럼요.
0: 네. 왜 많이 안 부르죠?
1: 네.
0: 왜냐면 또 가야 될 노포가 있습니다.
2: 아,
0: 갑시다.
1: 근데 다음엔 섭외가 될까요?
2: 오.
0: 너무 잘 먹었습니다.
2: 잘 먹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4: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인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So come, imagine, and experience the future of transport systems through technology for humanity of infinite possibilities. Beyond Mobility, Connected World. Right here, S World Congress, Gangneung, Korea.
1: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2: Design은 꿈이었다면서요?
3: 네, 원래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를 너무 좋아했었어가지고요. 아,
2: 그러면 왜 갑자기 연기라고 해요?
3: 친구 따라 강남 간 케이스.
2: 어, 이런 애도 있다. 그 친구도 안 됐지.
3: 그 친구는 안 하죠.
2: 그래. 아, 친구 따라 강남 가서 친구가 된 걸 본 적이 없어.
3: 네, 맞아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여의도에서 연기 학원을 하셨었어요. 근데 친구가 갑자기 거길 간다는 거예요. 아. 네가 거길 왜 가냐? 그랬더니 예쁜 여자들이 많이 다닌다 그래가지고.
2: 그래서
3: 가서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글을 읽는 법. 어디서 쉬어서 어떻게 해야 어느 부분이 강조가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다 보니까 재밌었죠. 그랬더니 이제 지나다니시던 이제 매니저분께서 네. 캐스팅하셔가지고.
2: 어머, 네. 우와.
3: 그래서 이쪽에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됐죠.
2: 아버지는 반대 안 하셨고.
3: 반대 많이 하셨죠.
2: 아, 왜요? 쉬운 길 아니에요?
3: 사실 실력만 있다고 되는 길이 아니잖아요. 아, 이제 아니, 공부 잘하고 있다가 왜 그러냐 이렇게 되신 거죠.
4: 잘 되면 좋지만 안 될 확률이 높으니까 네. 그냥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2: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4: 그러면 따님이나 아드님이 연기를 한다고 해서 말리지는 않으실?
3: 네, 해보다가 안 돼도 그것도 재산인 것 같아요.
2: 가인 씨 생각도?
3: 거기는 좀 반대더라고요.
2: 근데 왜 이렇게 빨리 결혼했어요?
4: 이제 막 작품 많이 하기 하는데 딱 결혼해버리는 게

0: 전우희는 뭐 그렇게 결혼이 뭘 방해한다라고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1: 다인 씨도?
0: 네. 그런 환상을 좀 꼭 꿈꿔왔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알콩달콩 이렇게
1: 가장
0: 예, 예쁘게 결혼을 해서 그냥 잘 사는 게 가장 좋지 않나? 네.
1: 자, 육고기 해산물.
0: 저는 사실 육고기 쪽이죠.
1: 육고기.
0: 네.
1: 해산물입니다.
2: 또 인천에 왔으니까.
0: 인천이니까.
2: 네, 인천이잖아요.
0: 어떤 물고기냐가 중요한데.
1: 어떤 물고기 좋아하시죠?
0: 저는 돔 좋아합니다.
1: 돔! 그럼 이것도 좋아할 겁니다. 요생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먹는 생선입니다.
0: 오.
1: 그리고 여름에 대표 보양식. 여기는 심포시장 안에 있고 60년이 넘은 집이에요.
2: 10년?
1: 그러니까 노포 중에 형님입니다, 형님.

0: 여기 사람 많으니까 이제 각오하시고. 와우. 와, 여기는 늘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1: 야, 닭강정.
0: 내가 저번에 먹었던 닭강정 여기야.
1: 와, 아직도 줄을 서서 이렇게 먹네요.
0: 그럼.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여전히 잘 되는구만요.
1: 와, 근데 아직까지도 줄이 저렇게 긴 게 신기하다.
0: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사람 많은 데서 좀 벗어나서 여름 보양식 드셔야지.
1: 아하. 어, 저쪽 말고 또 이쪽도 있고.
0: 아유. 와, 여긴 또 조용하죠?
1: 어, 이건 뭐야. 오. 그러니까 와, 신기하다.
0: 그치?
1: 조용해졌다, 엄청. 여기 또 수선거리네, 여기는.
0: 야, 여기는.
1: 와, 이런 데가 있네.

0: 어.
1: 와, 대박이다. 냄새 봐. 와, 따네.
0: 세트장 같다, 여기는. 여기 설마? 신스 1961년? 오!
2: 61년부터 61년생. 자연산 민어!
0: 여름은
2: 민어.
0: 그렇구나.

0: 섭외로 가시죠.
1: 안녕하세요. 전현무 계획에서 나왔는데 혹시 저희 세 명 먹는 거 촬영 가능할까요?
2: 사장님 좀
1: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현무 계획이라고 나왔는데 저희 세 명 연정훈 배우하고 저희 튜브하고
3: 안녕하세요.
4: 지금 2층이 좀
5: 자리가 그렇게 넓진 않아요.
1: 괜찮아요.
6: 저희 테이블만 있으면 돼요. 네.
5: 그럼 안쪽에 테이블 2층이
6: 아, 네네. 네.
5: 네. 괜찮으시면 안쪽
1: 젊은 사장님이시네.
6: 감사합니다. 이거 2층으로 올라가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
0: 우와, 여기 2층이 있구나.
1: 와, 대박.
6: 야, 여기 민호 전문이네요. 다 민호네, 메뉴가.
1: 여러분, 여름은 민호입니다.
6: 몰랐어요?
7: 전혀 몰랐어요.
1: 여기는 민호 정식이다.
0: 아니, 근데 10월부터 5월까지인데? 10월부터 5월까지인데? 여름이라며.
1: 여쭤봐야지. 안녕하세요.
6: 요게 됩니까, 요거? 10월부터 5월까지 됐는데 뭐 주나요? 언제까지 돼요, 정식이?
1: 오늘까지.
6: 네?
0: 오늘까지?
6: 진짜요?
1: 내일은?
6: 저희가 와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1: 아니, 아니요. 이게 6월달부터는 이제 민호가 경매가가 확 올라가요. 그래서 보통 5월달까지가 안정적이라 그때까지 저희가 파는 거고 6월달은 경매가 보고.
6: 우리 오는 식당마다 그러면 이거 보고 와도 못 먹네요?
1: 아니면 거의 단품으로 당분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가격이 좀 안정되니까 지금.
6: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단품으로 드셔야 되겠네요.
1: 예,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6: 아니 근데 횟집이 어떻게 1961년부터 할 수 있어요?
1: 옛날에 여기가 여기서 바로 생선을 판매를 하고 남은 것 같다고 저희 할머니 때 분들이 남은 생선을 잘라서 장사하시던 자리가 이 자리예요.
6: 어물전처럼?
1: 근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횟집 중에서는 제일 오래됐다. 시장 안에서도 제일 오래된 편입니다.

0: 불에 나오죠?
1: 다 나옵니다.
0: 민어는 불을 먹어요.
2: 아 그래요?
0: 불회요?
2: 불회가 아니에요. 회를 구웠나 봐요.
0: 불에 불회가 아니에요.
2: 뜨는 거.
0: 민어가 1,000냥이면 불회가 900냥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불회를 먹지 않으면 민어를 안 먹거나 다릅니다.
2: 아 그래요?
0: 불회 먹으려고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히는 여름은 민어입니다.
2: 그리고 와양 회부터 좀 드릴게요. 이게 정식 회 양이에요?
0: 예. 이게 좀 설명 좀 해주시면?
3: 이게 껍질, 물에 뱃살 하고요. 이거 민어 회.
2: 이게 민어야? 이렇게 윤기가 난다고 회가?
0: 여름이 제철. 어서 드시죠.
2: 네. 너무 맛있다.
0: 등살도 되게 부드러워요.
2: 완전 도톰하게 써니까 씹는 맛이 확실히.
0: 회가 좋으면 두툼해서.
4: 아버지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크게 쓰시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0: 미식가신 거죠?
4: 네. 이거랑 맛이 좀 다른데?
2: 네, 그러니까 여기가 잘 썰어서 그런가?
4: 철에, 여기가 잘해서
2: 철에다가 썬 게 너무 잘 썰어서
0: 잘 썬 거예요.
2: 꽉 찬 느낌 진짜.
0: 여기가 저 기사 보니까 두껍게 써는 게 매력이래요.
4: 아하.
5: 민어는 목포하고 신안에서 올라오고요. 보통 저의 물건이 여름에는 한 6에서 7kg 기준으로 쓰고 있긴 하거든요. 평일에는 kg로 따지면 45kg, 주말에는 7, 80kg. 숙성을 하게 되면 살 자체가 약간 부드러워지고 그때 이제 좀 작업을 해야 맛이 좀 올라오는 것도.

이게 아무래도 수성을 하다 보면은 약간 투석해지거나 말랑말랑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걸어야 식감이 좀 더 많이 살아나고 맛이 좀 더.

0: 늘 느끼지만 재료가 죽이네요. 좋은 재료를 완벽한 썰기로 이렇게 회가 되게 촉촉하고 막 일본의 되게 고급진 오마카세 이런 맛이에요. 회 자체.
1: 아, 거기보다 낫지. 아.
0: 이게 왜 몰랐을까 여름에?
1: 우리만 빼고 다 먹고 있었어.
0: 너무 맛있다. 야 이런 회가 있었구나. 진짜 신기하다.
1: 그러니까.
0: 너무 맛있다.
1: 드시는 것도 좋은데 좀 맛을 느끼면서 부위별로 한번
2: 알겠습니다.
1: 그게 뱃살입니다.
2: 뱃살은 어디에 찍나요?
1: 최대한 소금장입니다.
2: 아 이거 소금장이에요?
1: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김치가 맛있는 줄 김치에 싸 먹었어요.
2: 어허, 회를.
0: 이게 뱃살이라고요?
1: 이게 뱃살.
0: 이게요? 우리랑 뱃살 좀 다르네요. 꼬들꼬들하면서 되게 단단하다. 위너의 재발견이네.
1: 김치랑 너무 맛있다.
0: 민어 회지 1등이다.
1: 와. 아, 너무 맛있네.
0: 보양식 얘기할 만한 게 되게 맛이 꽉 찬 느낌에.
1: 실제로 민어가 되게 고단백이고 우리가 알약으로 챙겨 먹는 오메가3 엄청 많고 비타민 당연하고 지방산. 하여튼 몸에 좋은 게 다 응축이 돼 있다 보시면 돼요. 여름에 그냥 빵빵하게.
2: 불회? 불회를 먹어야 90%를 먹어.
1: 맞아요.
0: 밖에 먹어야겠는데, 그러면?
2: 기름장인가요?
0: 아, 이건 진짜 기름장
1: 무조건. 이거 먹으면 치즈 못 먹어요.
2: 맛있다.
0: 야, 이거 진짜 맛있다.
1: 맛있지?
0: 아, 물에 진짜 대박이다.
2: 왜 90%라 그런지 딱 알겠어. 물에 뜨겠어.
1: 화장이 심하시네.
2: 아, 진짜?
0: 불회의 맛이었던 것 같잖아요.
2: 불이 아니네요.

0: 네, 장난 아니네요.
1: 왜냐면 불회를 먹으니까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0: 불회는 되게 고급진 소 간 먹는 느낌이에요.
1: 진짜
2: 고급진 제일 비해 부드럽지.
0: 그러니까 소 간이랑 비슷한데 느낌이 훨씬 깔끔하고.
1: 아, 너무 맛있네.
0: 늘 느끼지만 재료가 죽이네요. 그건 뭐예요?
3: 껍질.
0: 껍질까지 먹는구나.
1: 껍질은 약간 또 약간 뭐 약간 쥐포처럼 꼬릿함도 있어.
0: 부위별로 되게 다양한 맛이 나니까 좋다.
1: 그러니까. 전 나왔어. 아, 난
0: 민어전이 나.
1: 민어전.
2: 오, 예.
1: 여기 민어전 씨 중에 전.

0: 동태전 명태전을 비교해 보세요. 오. 우리 흔히 아는 생선전은 그런 거니까.
1: 녹는데요. 이건 명태. 명태나 동태는 그 이거 씹는 맛이 거의 안 느낄 정도로 촉촉하게 이거 사라진다 그냥.
2: 어, 그러네요. 부드럽고 촉촉하고 이 안 써도 될
1: 이를 안 써도 사라져. 되게 싹 사라지네.
3: 판매하는 민어전은 똑같이 그냥 회에 나가는 살, 생선살을 그대로 썰어서 나가기 때문에 식감하고 마찬가지예요.

0: 그 간장 위에 있는 고추를 이렇게 살짝 얹어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먹어봐. 아, 1등이야. 아.
1: 그리고 밑간이 거의 안 돼 있으니까 좀 찍어 먹으면 좋을 것 같다.
0: 그래도 올여름에는 그래도 덕분에 민어 먹네.
1: 아, 국물이 제대로인데요?
0: 아, 좋다.
1: 싹 사라지네요. 와. 내가 씹었나? 이런 느낌 들 정도로.
0: 맛있다.
1: 맛있어요, 여기.
0: 민어 먹으러 가야겠다, 여기.
1: 진짜 맛있다. 또 이게 한 살 차이 나시는데 결혼을 일찍 하셨고 아직도 안 하셨잖아요. 현무 형 보면은 막 이렇게 궁금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왜냐면 너무 일찍 하셨으니까.
2: 아니 뭐 인생을 즐기고 계시니까.
0: 남의 인생이라고 너무
2: 만끽하겠네. 인생을 만끽하라.
0: 본인은 만끽 못하고 있습니까?
2: 저는 너무 만끽을 했죠.
0: 내가 부럽거나 그러진 않아요?
2: 네, 부럽진 않아요. 저는 술 먹다가도 애들 생각나갖고 좀 빨리 가요.
3: 이제 100일 됐으니까 육아 선배로서 조언해줄 건 없어요.
2: 끝났다 싶어도 이제 시작이다.
1: 제가
2: 이제 기기 시작하면 네. 누워있을 때가 그립고 서서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기어다닐 때가 그립고
3: 대화 시작하면 대화 안 될 때가 그립고 자,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봅시다.
2: 아, 네, 하시죠.
3: 부부싸움.
2: 부부싸움이요?
3: 부부싸움을 안 할 것 같은데?
2: 네, 안 해요. 그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제가 항상 잘못했다 그래요.
1: 근데 이제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2: 억울하죠.
1: 그럼 이제 한 번 정도는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2: 근데 또 억울하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뭔가 나오죠.
1: 그렇죠? 의미가 없구나.
2: 다 계속 나와요.
1: 근데 이게 사람이 계속 지고만 살 수는 없으니까.
2: 남한테 이기는 거는 이길 수 있어요. 네. 어허. 근데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데려온 사람 아니야.
1: 어머머. 최수종이네.
2: 아니, 책임을 져야지 그런 건.
1: 뭔 재미로 사냐?
2: 저요? 나 골프를 네. 1년에 4번 가요.
3: 골프를 1년에 4번 가는 건 합의를 한 거야?
2: 아니요.
3: 근데 왜 4번 먹어?
2: 자기 마음대로 추려요. 진짜
1: 그분이?
2: 올해 2번 갔어.
1: 그러니까 이렇게 억울할 때 하잖아요.
2: 억울해요. 아니 원래 6번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4번이 됐어요.
1: 언성이 높아지네?
2: 어.
3: 지금 오늘 나와서 처음으로 내면의 목소리가 나온 거 알아요?
0: 지금 내면의 목소리가 나왔어. 막 억울해하는 게.
1: 아, 어머머머머. 너무 공감된다.
2: 아우. 여우. 아우. 여우.

0: 내 음식 안 시켜서 못할 뻔했니? 어?
1: 우와.
0: 다르지?
1: 야. 오, 진짜 다르다.
2: 좋다.
3: 그러니까 이 민어탕이 다르다고 느낀 게 뭐냐면 생선 향이 달라요. 다른 매운탕이랑.
0: 아. 아,
3: 국물 죽인다.
1: 야.
0: 같은 민어인데 다 느낌이 다르네.
3: 국물 너무 맛있는데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 맛이야.
0: 아우, 얼큰해. 아.
3: 강황가루 뿌린 맛이 나. 좀 뭐지? 살짝 얼얼한 맛? 살짝 마라까지는 아닌데 그걸 얼얼한 맛.
1: 진짜 그러네요.
0: 음식을 잘하네, 확실히.
3: 그 민어 손질부터 다르잖아요.
0: 자박자박하니.
3: 아, 국물 진짜 맛있다. 코리안 마라탕 느낌.
0: 맛있다. 그냥 매운탕이랑 다르다. 민어가 몸에 좋다고,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맛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가면 짜증나는데 맛이 있네. 재료도 좋고.
3: 민어가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어.
0: 감칠맛이. 맛있어.
2: 라면이 너무 기대되는데?

0: 와, 미쳤다. 스푼 필요 없다.
1: 스푼으면은 이상해질 것 같은데.
0: 아, 스푼 없어야 돼 이거. 간이 딱 맞아. 와.
2: 아, 개념 민어 낚시 가서 마지막에 먹으면 진짜
0: 낚시꾼들이 자기가 잡은 생선을 먹는 라면 맛이 나.
2: 그니까 진짜.
0: 그지.
2: 아, 진짜 맛있다.
0: 맵긴 한데 괜찮아. 민어 회하고 지금 전하고 탕에 민어를 먹어봤잖아요. 개인적으로 어느 민어가 제일 맛있어요?
1: 회 중에서는 불회가 진짜
0: 불회
1: 으뜸이요.
0: 불회 완전 푹 빠졌네.
1: 그리고 전이 진짜 맛있어.
2: 해 먹으면서 놀랐는데 전 먹고 놀래고 마지막 탕 먹고 한 번 더 놀랐어요.
0: 여기 진짜 민어 1등집이다. 민어를 지구상에서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2: 집이에요. 여기 60년이 아니라 600년 해도 될 것 같아요.
0: 여기는 이 맛만 유지하면 앞으로 망할 일은 절대 없어. 절대로. 민어가 멸종되지 않는 한.

0: 어쨌든 이제 우리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책이 네. 이제 7월부터 네. 올라가요. 어디서요?
1: 저희 대학로.
0: 대학로.
1: 네. 죽은 시인의 사회를 이제 예전의 영화를 보시고 이제 추억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새롭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이제 현재를 즐기고 자기 인생을 바뀌 가라.
0: 까르페디엠.
1: 네, 까르페디엠이죠. 그래서 기존의 어떠한 작품과는 다르게 좀 개개인에 맞게끔 그러한 향수를 불러올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약간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작품.

0: 유일하게 예능을 했던 배우기 때문에 민호로 이행시로 끝내겠습니다. 민!
1: 민호 드시러?
0: 어.
1: 어서 오세요. 오.
0: 깔끔했다.
1: 도망가야 돼.
0: 역시 고생했습니다. 잘
1: 먹었습니다. Korean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is home to a very special structure.
1: องค์นางสีดาเป็นสถานบูชาหนึ่งที่มีความหมายความสําคัญทางด้านประวัติศาสตร
2: ์องค์นางสีดาถือว่าเป็นสถานที่ศักดิ์สิทธิ์อันนึงอยู่ในเขตภาคใต้ของเราส่วนใหญ่คนมาแล้วเขาเจ้าจะมากราบไหว้สักการะบูชา
0: A temple with profound significance for the Lao people. What kind of place was Hongnang Sida?
3: Hong이라는 것이 뭐 큰 공간, 방 아니면 뭐 그런 건축물 그런 걸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낭은 아가씨 뭐 이런 뜻이에요. 시다는 이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직역을 하면은 시다 아가씨의 방.
0: About 70% of the population of Laos is Buddhist. Surprisingly, Hongnang Sida is believed to be a Hindu temple.
4: 지금 언뜻 보면 정말 이제 힌두 사원인지 그 형태를 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발굴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힌두의 성소라고 하는 그런 장소에는 요니와 링가를 모시고 이제 기도를 하고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0: The Linga and Yoni, each symbolizing male and female deities, are important relics found in ancient Hindu temples.
5: 예전에 이제 종교 행사, 그러니까 제례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 링가 위에 성수를 뿌리게 됩니다. 그 성수가 링가를 타고 요니를 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들이 생물학적으로 따지면 생명이 잉태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The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Development Team, participating in the restoration of Hongnang Sida, has found a large number of artifacts. The most remarkable among them is this gilt.
5: 금동으로 만들어진 요니는 그 라오스에서 처음 발견된 사례예요. 라오스의 지금 국보급 유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According to local residents, Hinduism flourished in Champasak in ancient Laos.
6: 인도 같이 뭐 사스나 사스나 인도 이티폰 공 사스나 인도 버트 바이다가 사스나 푸드카마 강 사타바티 12 13 사스나 푸드카마 앞에 이티폰 요네 박타이 공라
5: 예전에 크메르 제국 시대에 수리아 바르만과 자이 바르만 7세가 영토를 확장하면서 이 참파사 일대까지 점령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힌두교 사원들이 많이 건립이 됐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홍낭 시다도 그때 건축됐다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0: Hongnang Sida is located in front of the sacred Pukao Mountain, which resembles the Linga, a symbol of the male deity. There is an interesting legend about this mountain located in a sacred spot. King Kamanta, who once ruled ancient Laos, he had a very devoted daughter, Princess Sida. When the king was threatened by a man-eating monster.
5: 그 시다 공주가 본인이 희생을 하겠다라고 해서 괴물하고 이제 같이 만나러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마을에 있었던 카타남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괴물하고 여러 날 동안 싸워서 괴물을 물리쳤고 그거를 이제 기리기 위해서 사원이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6: 네, 홍랑 시다 아니까 뜨바 뺀 전능 뺀 몇뜨와 더 카타남 뺀 보.
0: That is how Hongnang Sida came to be known as the princess's chamber. But originally, it looked different from what it is today.
3: 햇빛이 나는 사암을 썼을 수도 있다. 회색과 민트색이 섞인 그 정도의 예쁜 색깔이었을 것이다. 근데 가끔 부재에 해체하다 보면은 그 힘을 못 번디고 딱 부러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면을 보면 정말 민트색이 나와요. 그걸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색깔은.
0: Hongnang Sida used to be a beautiful mint color temple. But it grew dark over time, and for some unknown reasons, it eventually shattered into pieces. There are many different opinions about why that happened.
5: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고 여기 홍낭시다에 있는 집안, 석재의 강도, 구조적인 안정성 평가, 붕괴 원인에 대한 공학적인 조사들을 지금 같이 통합적으로 한 4년 동안 이제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은 상태인데
4: 약간의 구조적인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원인

0: 수 있지만 비신우나 요니, 링가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풍화가 되거나 깨졌다기보다는 인위적인 파괴의 흔적들이 실제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In 2022, a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Development Team discovered some artifacts during the temple's restoration.
2: 저 안쪽에 내부 쪽을 다 이렇게 꺼낼 때 그 바닥면에서 금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금 반지도 나오고 금판도 나오고 이렇게 중요하게 생긴 구멍들이 있어요. 그 구멍들마다 원래 하나씩을 넣고 구조물을 세웠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구멍마다 금판이 거의 하나씩 나왔었어요.
1: A silver statue of the Buddha was found among gold ornaments. This means Buddhism had already been introduced to Laos, and Hongnam-sida was still standing at that time. Then, what was the exact cause of its collapse?
3: 몇 가지 붕괴됐던 모델들을 추정을 했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주변에 있던 나무들이 자라면서 뿌리가 집안 내부로 침투를 했고 그러면서 집안이 불안해지면서 붕괴됐을 가능성 하나. 그리고 홍남시다 주변에는 땅이 고르게 단단한 게 아니고 약한 부분이 주저앉으면서 붕괴됐을 가능성 하나. 그리고 과거에 지진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말했던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홍남시다가 붕괴되지 않았을까.
1: If more clues are found during the restoration process, the history of Hongnam-sida may have to be rewritten. Let's hope that one day, the secret of Hongnam-sida is finally unraveled. Seongnyu-gul Cave, an iconic tourist attraction of Ulsan, a hidden gem on Korea's east coast, is famous for its diverse cave formations. Formed about 250 million years ago, they have a significant ecological value. But
4: 신라 시대부터 이제 근대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5: 세계적으로도 좀 희소한 사례가 아닌가.
6: 하나의 역사서로 볼 수도 있을 정도예요.
1: Traces of the past inscribed alongside various cave formations. What kind of stories do they have to tell? We set out to uncover that mystery. Seongnyu-gul Cave, a well-known attraction of Ulsan, is visited by some 700,000 visitors annually. Often called a living fossil, it is home to ecologically significant formations. Its value was recognized early on, and it has been protected as a natural monument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A surprising discovery was recently made at the cave.
7: 아, 여기 글자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선명하게 드러나진 않지만은 밑에 글자 윤곽들이 이렇게.
1: It is none other than inscriptions carved into the cave. With this discovery, Seongnyu-gul, once regarded as a natural site, drew the spotlight as a repository of historical writings.
5: 국내에도 많은 동굴이 있지만은 이런 사례들은 전혀 없고요. 세계적으로도 좀 희소한 사례가 아닌가.
1: Inscriptions believed to have been carved over a span of about 1500 years, and the messages they carried were all astonishing.
6: 성유굴에서 나오는 명분 중에 특이한 게 우20필이라고 소 20마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소는 지금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포항에 있는 냉수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울진에 있는 봉평리 신라비 같은 경우 여기에 사루 또는 살반우라는 내용이 나와요. 즉 그 당시 때 신라 시대 때 어떤 의식을 행할 때 소를 잡거나 또는 얼룩소를 잡아서 이런 행위를 해요. 여기 성유굴에서 소가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뢰 행위를 했던 소사의 지역이지 않을까 하는.
1: They suggest that this was not just an ordinary cave, but may have been used for important national rituals. And that's not all.
7: 바로 여기가 진흥왕이 다녀갔다는 명문이 25자 새겨져 있는 곳입니다.
1: A 25-character inscription inside the cave says that King Jinheung of Silla Dynasty had visited it. That record had never been found in any historical documents before. Another unexpected discovery was found.
5: 진흥 왕 그 진흥왕이 거동하셨다라고 하는데 아마 561년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록이 성유굴 속에서 나오는데 연대상으로 또는 그 왕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연대가 확실하고 가장 최초에 보이는 기록이 진흥왕 거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1: A record saying that King Jinheng visited Sungryugul Cave in June of the year 560.
6: 울진 성유굴에 나오는 명문들이나 이런 것들은 삼국 현재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삼국사기나 유사에 없는 기록들이 많아요. 특히 진흥왕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의 삼국사기의 공백 기간이 있는데 그때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1: King Jinheng traveled across his territory to erect monument stones. However, no such monuments were found in the area around Sungryugul Cave. Even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says nothing about King Jinheng's activities during that period. Inscriptions in the cave can be found even in places that are not easy to spot.
4: 물이 이제 현재 고여 있는 공간 자체도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녔던 길이 아마 거기에 있었다고 추정이 되는데 이러한 이제 뭐 환경 때문인지 몰라도 이제 수중 조사 당시에 이제 명문과 비슷한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마 그 실제 이제 수중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아마 그러한 사람들이 직접 걸어 다니면서 남겼던 흔적이 나오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So why are there so many inscriptions in this cave? The answer can be found in the inscriptions themselves.
6: 우리가 뭐 신라 시대 장군 하면 김유신을 뭐 말 안 할 수가 없죠. 김유신이 태어난 6세기 말부터 이제 김유신의 성장 과정들이 삼국사기나 이런 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히 그 젊은 나이에 그 중학석굴이라는 데서 수련을 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마 근데 이제 성유굴은 이보다 빠른 6세기 뭐 초부터 기록들이 나온 거 보면은 아마 김유신도 그 당시 때 하랑도들 또는 군사 뭐 이런 청년들의 그 수련 활동 중에 동굴에 들어가서 수련하는 게 있었던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 많은 하랑도들이 와서 글을 남기고 아마 그 당시 때의 수련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1: It is believed that the inscriptions were first made during the Silla Dynasty. When members of the elite youth group Hwarang visited the cave for training. What other messages may still remain in the cave visited by countless people?
6: 지금 역사에 없는 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삼국사기나 유사에 나오는 화랑 간창이라든가 김유신이라든가 특히 뭐 우상국을 정벌한 뭐 이사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명문이 동해안을 다녔거든요. 기록에. 그런 분들이 다니면서 여기를 분명히 들렀을 걸로 예측이 돼요. 그렇다 이러면은 그런 분들의 이름이라든가 어떤 기록들이 나온다면은 더욱더 이 역사적인 장소를 중요시하죠.
1: The inscriptions in Sungryugul Cave still have more to be uncovered than what has already been revealed. 4 heavenly kings. The four heavenly kings are the symbols of Buddhism in the Silla Dynasty. Mysterious artifacts were discovered at a temple site in Gyeongju named after the four heavenly kings.
8: 저는 그거를 보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좀 충격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9: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합니다.
10: 굉장히 귀한 제품이다. 지금으로 치면 명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붙이는 과정에서 마치 퍼즐처럼 딱 들어맞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1: The origin of Sachon Wangsa Temple, which represents Silla's state-protecting Buddhism, is quite extraordinary.
10: 사천왕사는 당나라 군사들이 신라로 침략해 오는 것을 인지한 문무왕이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낭산 남쪽에 문두루 위법을 설하고 그에 따라서 침략해 오던 당나라 군사가 수몰하게 되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에 사천왕사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1: The artifacts found at the site are green glazed guardian statues called Nogyu Shinjangsang. Made using green glaze, an advanced technique and luxurious material at the time, they depict guardian deities that protect the temple and all living beings. In Silla, where Buddhism was believed to protect the nation, such guardian figures symbolized the nation's safety and prosperity.
8: 네, 노규 신장상은 경주에서 그 일제강점기에 철로를 놓기 위해서 수리를 하다가 파편이 발견돼서 그 존재를 처음 알게 됐고요. 그 뒤에 그 일대에서 다양한 다양한 종류의 파편들이 나와서 이 전돌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0: The restoration process of the green-glazed guardian statues that adorned the wooden pagoda at Sachenwangsa Temple was full of remarkable discoveries. After their initial discovery, the statues lost their original form for nearly a century. Their restoration was a grueling process. Through excavations in 2006, the statues finally saw the light of day after 100 years.
1: 일제강점기 때 발굴된 유물은 경주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었고 2006년부터 출토된 유물은 저희 연구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이제 붙이는 과정에서 그 100년 전에 일제강점기 때 출토된 유물과 2006년에 발굴했던 유물이 마치 퍼즐처럼 딱 들어맞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0: However, piecing together more than 200 fragments was a challenge.
1: 사실은 이 노규신장상은 발굴 당시에 각각의 조각편으로 이렇게 출토되었습니다. 모두 한 200여 점이 출토되었는데요. 그게 굉장히 이제 하나하나 붙여 나가는 작업이 쉽지 않았고 저희가 한 7, 8년에 거쳐서 실제로 손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결합해보고 또 3D 스캔을 다 촬영해가지고 가상으로도 다 이렇게 접합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쳤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한 과정 중에서 저희가 7년, 8년 만에 우리 노규신장상을 완벽히 복원할 수 있었고
0: After a century of waiting, the green-glazed guardian statues were finally revealed to the world. They have countless intricate details.
2: ABC가 쳐다보는 그 시선이 다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사촌왕사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그 당나라 군대로부터 물리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하고 물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촌왕상이 했겠지만 이 기단에 있는 이 신장상 역시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삿된 것들을 막아주고 또 그 탑 안에 있는 부처님 사리를 보호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 The statues appear to be looking around like guards on watch. A total of 24 statues, six on each of the four sides, were placed around the pagoda to ensure impenetrable defense. But what makes these statues truly special goes beyond that.
3: 저는 그거를 보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좀 충격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시기 미술들은 거의 대부분 딱딱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주로 불상이라든가 보살상이라든가 똑바로 서 있거나 아니면 좌우 대칭을 엄격하게 따지는 그런 그 경직된 조형인데 비해서 이 노규신장상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신체의 굴곡이라든가 자세라든가 얼굴 표정 같은 것들의 생동감이 넘쳤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강이 뼈라고 할까요? 뼈 같은 게 이제 제대로 표현되어 있는 점이라든가 발가락하고 이제 발등 같은 데의 뼈와 힘줄이 드러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더 주목해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0: Buddha statues, the green glazed guardian figures are more dynamic. Why is that? Could there be a secret in how they were made?
1: 노규신장상은 목탑 기단에 똑같은 형태의 조각상이 두 개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면에 각각 들어갔기 때문에 한 탑에 8개, 동서탑에 16개의 똑같은 문양과 똑같은 크기의 전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손으로 빚기는 어렵고 그것을 모두 한 틀에 찍어서 나타내는 어떤 그런 조각 제작 기법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The green glazed guardian statues represent the spirit of the Silla dynasty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when vigorous exchanges and cultural fusion took place. They display exceptional artistry and a high level of craftsmanship. Yet, their true nature remains a mystery.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The first stop for the East Sea Expedition is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is located in Yangyang County in Gangwon-do Province. This is a traditional cemetery where people pay respect to the East Sea Dragon King. Ancestral rites are held for a prosperous year and the safety of the village. A place where we can meet the East Sea Dragon King. It's definitely a meaningful experience for the five members. Officiant Kim Bu-pung is the person in charge of ancestral rites and takes care of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He dressed in the official outfit which is worn when ancestral rites are held. He wore traditional shoes and was holding a small wooden sign. Designs of good fortune were embroidered on the outfit. An official hat known as Yangwan. The members became even more curious about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1: 여기다 집을 짓고서 그 용이 아버지가 들어오게끔 여기다 굴을 파여 들었대요. 예,
2: 그래서
1: 그때 옛날 신라시대 보통 이 용, 바다 용에 대한 제사를 지냈대요.
0: Ancestral rites at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are held on January 1st and July 1st.
1: 저 이제 제가 이제 구령을 하거든 이제 예. 이제 굽구하면 이제 제가 이거 머리 좀 이렇게 굽구하면 굽으래요.
3: 예.
1: 그러면 이제 배 하면 이제
3: 배
1: 흥
3: 배
1: 흥 흥 배
3: 다섯
1: 흥 평신
3: 흥 이제 흥 같은데.
1: 이렇게 일어나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나 가면 그다음에 네. 아헌관 또 이제 의장이 다시 또 와서 그런 똑같은 행동.
4: 그럼 저 좋아하겠습니다.
1: 하세요. 이게 다 독받는 일이에요. 이거 나 아주 나도 모르게 먼 데서 네. 신이 다 도와주는 거래요. 네. 좋은 일이라고요.
4: 좋은 일이죠. 네. 좋아하겠습니다.
1: 구구 배
3: 배
1: 흥
3: 흥
1: 배
5: 좀 내려가지.
4: 내려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1: 흥, 배, 흥, 평신.
4: 네,
1: 일어나세요.
4: 도와줄 감사합니다.
3: 아, 괜찮아요.
4: 핸들지 마.
1: 복구 무릎을 꼬르.
4: 어, 생각보다
6: 여기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5: 있으면 돼.
1: 그치. 왜
5: 가세요? 자, 적응돼.
1: 흥,
6: 이렇게 하면 돼.
1: 배, 흥. 한번 와서 저 향 좀 불 피워보라.
5: 어, 네, 하나씩 주세요.
1: 네, 원래
3: 그건 뭐 제사 때문에.
0: What did the members think of as they prayed and burnt incense to the East Sea Dragon King?
7: I guess a big thing that's not part of the Western culture is praying to gods of the sea or whatnot, especially for... And being here in Korea, I think it had a special meaning.

0: An elderly shaman appeared at the climax of the East Sea Ugugun. Kim Yong-hee is named an honorary intangible cultural asset. She is the eldest of the hereditary shaman in the Kim family.
1: 지금
2: 여기 오구꽃 지금 하고 있잖아요.
3: 예.
2: 그 아까 그 살짝 봤는데요. 그 대내림 그 이런 거
4: 대나무
2: 예. 네, 그거 봤거든요.
3: 예.
2: 근데 그거 어떤 의미인지.
3: 아, 저 붓을 먹지 이제 다 12석에서 다 하고 제일 마지막에 불쌍하나 영가시들 연불로 지를 닦아 극락세계 잘 가시는지 그런 의미를 해서 그 이제 이렇게 천도를 해주니 이제 죽은 영가들이 이제 고맙다고 그런 포시를 하는.
2: 저 선생님 그 동해 별신 그 있잖아요.
3: 예, 예.
2: 그거 어떤 거죠?
3: 동해 별신 구서는 고별별자, 이별별자, 그 저 뭐고 귀신 귀자. 그러니까는 별신 구시라. 일단 그 내한테도 되고 돌아간 조상님네를 부르고 술이야 안주야 많이 해가지고 구슬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잡수고 가셨다가 다시 청해가지고 또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해서 별신굿이라야.
2: 그럼 여기 동해에서 굉장히 큰 의미겠네요.
3: 예, 부산서부터 강원도까지 이제 요 저게 이북 끝끝 대진 거진 곳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거쯤 이제 별신굿을 해야.
4: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되셨나요?
3: 아버지 엄마가 우리 친정에는 세시무라 우대 조상 때부터 내려오면서로 받음을 받았는데 저거 5대째
2: 5대째로
3: 받았어요.
2: 오늘 우리 진짜 이런 자리에서
3: 예.
2: 진짜 대단한 선생님 만날 수 있는 게 진짜 영광이었고요.
3: 예.
2: 문화재에 있다 보니까 예. 얼마나 대단한 사람 진짜 다시 느끼게 되고요. 선생님도 앞으로 계속 건강하시고요.
3: 예.
2: 그리고 이 동해 별신굿 계속 유지해 주세요.
3: 예.
2: 예.
3: 다 어른들 다 돌아갈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이 우리 동해하는 별신 중에도 제가 제일 나이가 많거든요. 본 나이는 75이라요. 75이고 지금 죽었다 태어나도 무당이 되고 싶어요.
4: 오, 지금 그러면 에이스시네요, 완전.
3: 예, 굿이 너무 좋아서. 예.
0: Shaman Kim Yong-hee does her best to protect the East Sea with the East Sea 별신굿. The members can now see the East Sea in a new light, thanks to the insight from her. 정동진 Station is recorded on the Guinness Book of Records as the train station closest to the seashore around the world. This is the closest station to the East Sea. 정동진 Station is a very popular tourist spot in Korea. The members are at 정동진 Station. They are about to experience something special here.
5: Wow!
0: They are greeted by the East Sea as soon as they come out. It's a sight that makes everyone speechless. But it's too early to swoon over the landscape, fellas. This is a hot tourist attraction. It's the East Sea train where passengers face the ocean as the train moves

0: Samcheok Port was a central port of the East Coast with the naval bases which were stationed there to prevent Japanese invasion during the Joseon Dynasty. Soldiers were stationed at Yukhangsan Mountain in Samcheok City to stop Japanese invasion. Yukhangsan is better suited to be called a low hill, and there was something the members must seek out in this mountain.
1: In this city, what do you say? The East Sea is like, you know, very well known for its windy surfaces and like very strong,
2: strong ocean
1: waves
2: and stuff.
1: Currents. Yeah. So, rough waves. There was like lots of, you know, like natural calamities and everything because, oh, just wow. because of the sea. So this guy had this inscription written on the rock head, so headstones, and like he wrote some, I don't know, like poems or something like that, which prevented the natural calamities. So it's for the citizens. Just, you know, like to protect them from the sea waves and everything. So he made it out.
3: Well, it says here it's got mystical powers to drive the tides away. And like, he's got one of the best styles of handwriting in Asia.
0: 안녕하세요. The East Sea Expedition met up with a researcher to gain some detailed information. They went to see some mystical looking characters.
1: It's clear.
4: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잠깐만 요금만 잠깐 뵙고 갈게요. 여기가 원래 그 해군 함대 사령관이었어 옛날에 근데?
5: 동해를 지킨 군인들이 썼다면서요.
4: 동해를 지키는 군인들이 여기 거자던데요. 여기가 이거 산을 좀 해가지고 요 주변으로 다 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구라든가 일본 군인들 있죠. 네. 그런 군인들이 쳐들어오거나 그랬을 적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성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동해안 방어의 의미가 많이 있어요.
1: 그러니까 그 옛날 조선 때가 갖고 있는 그 힘으로 이렇게 울릉도 하고 독도까지 이렇게 컨트롤을 한 거잖아요.
4: 그렇죠. 네. 여기서 울릉도가 잘 있나 안 있나 누가 다른 사람이 들어왔나 아니냐를 확인하러 갈 적에 여기서 사람들이 간 거예요.
1: 그렇죠.
4: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국방적인 나라를 지키는 의미에서 좀 굉장히 크거든요.
5: 올라가면은
4: 이제 메인 이 지역을 지금 상징적으로 지켜주는 비석이 있거든요.
5: 가볼까요?
4: 그 비석 한번 가보시겠어요?
5: 이야.
0: Samcheok was geologically a key point in the East Sea. There's the Cheokju East Sea headstone. Cheokju is the old name of Samcheok. The East Sea Eulogy, which praises the East Sea, is written on the Cheokju East Sea headstone. In 1661, a government official named Homok wrote the East Sea Eulogy. The headstone with the eulogy on it is the Cheokju East Sea headstone.
4: 근데 이 비를 왜 세웠냐면은 당시에 이 삼척이 지금 여기 보면은 50천이 있거든요. 50천 있는데 50천이 물이 내려가면서 하구가 막히게 됩니다. 풍랑이 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나미라든가 큰 파도가 왔을 적에 나가지 못하니까 물이 거꾸로 역류로 뚫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척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에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이 허목 선생님이 불쌍하잖아요.
1: 네, 그렇죠.
4: 주민들이 불쌍하니까 이 물들이 잘 빠져가지고 동해 바다가 노하지 않고 잔잔해가지고 물이 잘 빠지게끔 하도록 시를 지은 거예요. 이걸 세워놓으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파도가 세게 치지 않고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5: 들어가봐도 돼요?
4: 예, 한번 들어가보시겠어요?
5: 안 들어가요? 이렇게
6: 들어갈 수 있어요?
1: 들어갈 수 있어요.
6: 열쇠 뭐 선생님 열쇠 6열 가지고 계시나 봐요.
5: 1006
4: 옛날에.
0: Homok's sincerity and praise for the East Sea can be seen in each and every character engraved on the headstone.
5: 얘는 생각하고 있는 거 다.
0: His sincerity is passed down to the citizens of Samcheok.

0: York City to this day.
1: 제출하는 거. 예.
2: 우리 삼척 지방에는 보면은 이 닭본을 이렇게 놓습니다. 해놓고 가게 같은 데 가면은 이 닭본을 한 걸 다 이렇게 가게에다가 붙여놓습니다. 네, 아까 그 뭐나 그 파도를 물리쳐가지고 파도가 뭡니까? 재앙 아닙니까? 재앙. 나쁜 거니까 그걸 잔잔하게 했듯이 이것을 가지고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 갖다 놓으면은 나오는 나쁜 기운을 다 막고
3: 기운을 다 막고 좋은 것만 네, 들어오고
2: 좋은 것만 들어오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0: They must sense Homok's sincere love and affection for the East Sea and the people of Samcheok too, right?
4: 동의를 지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비석인 것 같아요.
2: 예, 그렇죠. 예. 우리 선생님들 오늘 이렇게 다니시면서 East Sea 동해에 대해 가지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5: 네.
2: 근데 350년 전에도 동해란 말을 썼다는 거죠. 이 비석이.
5: 네.
2: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해가 아니고 동해라는 얘기죠.
6: 예. 그게 증명한 거예요.
2: 예, 증명해주는 하나의 역사적인 산물인 거죠.

0: 어디 가요 지금? 형 우리 어디 가?
1: 지금?
0: Where are you going?
1: 지금 울진 가는 거 아니야? We going to 울진, right?
2: 울진.
3: Where are the guys off to now? Susan looks like he wants to know more about the East Sea.
4: I'm loving it.
5: What up?
4: And the reason is you.
3: They drove along the coastline of the East Sea and arrived at Uljin. This place is a small county located in the far northeastern tip of Gyeongsangbuk-do province. A long time ago, there were people who came to this small county with an important mission for the East Sea. What brought them here? Did they look at the East Sea in the same manner as the East Sea expedition team? The guys became more curious about the story hidden in this place. The men who came to the East Sea with an important mission are known as Sutosa, patrol officers who came to patrol Ulleung-do and Dokdo Islands. Daepunghon in Uljin is the place where the Sutosa rested and waited for fair winds so they can set sail.
6: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0: 네. 네. 네. 저는
11: 티처.
12: 반갑습니다.
10: 네. 강화암내 자원봉사자 김승조입니다. 그 수토사들이 그 여기서 그 기거하면서 독도를 수토하러 갈 때 네. 여기 바람을 기다리던 장소입니다. 저기 대풍을 네. 예. 글자 그대로 바람을 기다리던 장소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네. 저기 그 우리 그 대풍은 그 역사가 대충 나와 있거든요.
12: 네.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독도나 울릉도 가려면 여기서 기다렸다가 예, 예, 그렇죠. 이제 예, 예. 날씨가 허락되면은 이제 그때 예, 가는 거
10: 예, 여기서 이제 기다리다가 거. 날씨가 좋아지면은 배를 타고 문화인생에서 2005년도에 이제 문화재로 등록시켜가지고 그때부터 이 조사를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완문하고 수토 절묵이 네. 그 문화재생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서 완문과 수토 절묵이 나왔어요.
3: 장 한상 was the first Sutosa to be dispatched to Ulleung-do. His inspection journal had a detailed record of the direction of the compass, which was pointing to Dokdo. The Suto Jolmo chronicled the whereabouts of the patrol officers and are important documents which show evidence that Dokdo was a part of Korean territory, even in the 19th century.
10: 수토를 하러 갔던 그 문서가 있어가지고 그 문서에 의해서 경북 기념물 16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아. 예. 그
3: 동, Even if the weather allows, it looks like the journey to Ulleung-do wouldn't be trivial.
10: 그리고 다시 해체 복원한 겁니다.
6: 그럼 저희 여기서 그 구산항에서 예. 울릉도로 가는 거죠?
10: 예, 여기서
6: 얼마 정도 걸릴까요? 여기서 가시면?
10: 4박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6: 일주일 정도. 예. 일주일이요?
10: 세이닝. 예. 노를 접고 돛을 아, 달고, 예, 노도 접고 돛도 달고, 바람 불게 되면 돛 달고. 이게 철종 2년 때, 1581년대에 이걸 이제 현판에 달아가는 게 그게.
3: The significance of Daepunghon was solidified even more as King Cheoljong, the 25th king of Joseon Dynasty, personally posted up the signboard of Daepunghon in Uljin, which was the perfect location to head to Ulleung-do.
10: 그 의미는 하여튼 그 이 대풍에 대한 이 홍보는 네. 그 뭐 우리나라 네. 사람들뿐 아니라도 외국인들이라도 이걸 전 세계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예. 마음으로
12: 그거는 저희가 자원봉사를 하고
6: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0: 감사합니다.
12: 네. 예.
3: The members followed the footsteps of the Sutosa, the patrol officers, and headed over to Ulleung-do Island.

0: Dodonghang is the gateway to Ulleung-do and is the sole port in the East Sea. The first thing the members caught sight of at Dodong Port is the freshly caught seafood at the market stalls. The Ulleung-do squid is very popular and is well loved all over the nation for its taste and quality.
1: Few hours.
2: You just caught it?
1: Yeah, I think they just caught it. Like 2 hours.
3: Fried.
2: Yes.
1: 이제 언제 잡은 거예요?
4: 이거 오늘 새벽에 잡아온
1: 거예요. 아, 그쵸. 아,
4: 새벽에 잡아온 거예요.
2: 이 지금 말릴 거면 얼마나 걸려요?
4: 이틀요. 비대기는 이틀. 아.
1: 서울에서 먹는 오징어랑 울릉도 오징어랑 뭐가 틀려요?
4: 아, 저희는 동해에서 해풍을 해서 100% 자연 건조하기 때문에 좀 단맛이 나요. 짠맛보다 단맛이 나요.
1: 단맛이 나요?
5: 네.
2: 단맛이.
5: 그럼
2: 어떻게 먹어요? 간장하고 구워서
1: 냄새 못
5: 먹어.
0: The members tried the delicacy with the stunning backdrop surrounding them.
1: Removing these.
2: The little.
0: We're sure the members are probably thinking, good thing we came to Ulleung-do.

0: Now, Austin, this is the
1: Haengnam Esplanade is a coastal walk path around Ulleung-do.
2: This is where we're in Sadonghwang.
1: The Haengnam Esplanade is a 2.6-kilometer walk connecting the Dodong port to the Jeodong port. This is a must-visit spot in Ulleung-do, where everyone can fall in love with the emerald-colored waters of the East Sea.
3: What's that?
4: What is it?
3: Looks like some volcano stuff.
5: Igneous rock.
3: And you?
4: Well, it's cool because
3: how do you know that?
6: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저 울릉도 독도 지질공원 해설사 임만주입니다.
7: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6: 지금 이 밑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은 화산재들이 이렇게 쌓여 있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또 여름에 수십 년 후에 화산이 폭발해서 쌓이게 되죠. 그래서 오랜 세월이 또 흘러갔고 저는 용암이 또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 무거운 용암이 이 부석을 눌러서 그 압력에 의해서 시루떡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질학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그님 브라이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8: 그럼 쉽게 말하면 울릉도라는 자체가 화산이었어요?
6: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화산섬이 됩니다. 독도하고 울릉도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제주도 이 세 개 섬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화산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9: 그 독도 보인다고 했었잖아요.
6: 네.
9: 그 언제 보여요?
6: 방향으로 보면은 저 방향, 저 멀리 배가 있는 방향 쪽이 이 독도가 되겠습니다.
8: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8: 네, 잘 들었습니다.
6: 좋은 구경 많이 하고 가십시오.
8: 네, 네
6: 감사합니다. 네.
1: The team headed over to the spot where Dokdo can be seen. Will they be able to see the island from here?
10: 세종신록 진리시.
11: And
10: it's you know it's
11: from which time is it? Like Joseon.
10: Yeah, it's from Joseon Dynasty. It's like actually the records from the king. And in this book, they say you can see Dokdo like from this spot here actually.
11: Really?
10: Yeah, when the weather is good, so Dokdo is not that far from here. So they say you can see Dokdo like from this spot here.
1: The geography section of the annals of King Sejong's reign was completed in 1454 in the Joseon Dynasty over a time span of three decades. The two islands, Usan and Murung, are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sea. The two islands aren't far apart from one another and are visible on a clear day. In the old days, Sutosa left Daepunghon in Uljin and entered Ulleung-do. We're sure they probably caught sight of this beautiful landscape and probably saw Dokdo. The members received an unexpected present while they were out on the esplanade.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로맨틱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백제인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내 노래 한 자락 하려고 하는데 들어보시겠어요?

0: 안녕하세요. 제노베이션 김태련입니다. 요즘 또 한국 관광이 엄청나게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한국에 많이 방문을 하시는데 좀 더 특별한 여행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국인인 제가 오늘 트립 큐레이터로 한국의 숨은 관광 명소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하십니까? 원하신다고요? 좋습니다. 가보시죠. 아유, 비가 오는구나. 오늘 이렇게 비가 오고 있는데요. 저는 비가 오는 것도 또 나름 낭만이 있다 생각하고 또 나름 특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선택한 곳은 바로 충남의 부여인데요. 이곳 충남의 부여는요, 백제시대의 수도여서 많은 역사 유적과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곳 부여에 오시려면 인천공항에서 리무진 버스를 타고 출발을 하시면 바로 이곳 부여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보실까요?
1: 이제 안 만들어 일단 갈게요.
0: 네. 비가. 여러분들은 여행하는 거 혹시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걷는 여행을 진짜 좋아하는데 저 혼자도 그렇고 부모님이랑도 산책하면서 약간 여행지를 이렇게 방문해서 걷는 걸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이 아, 부모님이랑 왔으면 진짜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너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도 모시고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기에 지금 서동왕자랑 선화공주 두 분이 이렇게 손잡고 계시는데 오늘 저를 이곳에서 지금 맞이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두 분께서 저를 맞이해주시는 걸 보니까 동남지에 이제 다 온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국남지인데 지금 주차장도 무료고 이 국남지 입장료도 무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설명이 써져 있는데요. 국남지 설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 국남지. 국남지는 부여 시가지 남쪽에 위치한 백제시대의 별궁에 딸린 연못이다. 국 남쪽의 연못을 화타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따라 국남지라 부른다. 아, 또 삼국사기에 한국이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삼국으로 나눠져 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기원전 1세기부터 7세기까지 역사적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쪽으로 가시면 국남지 여행자 쉼터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네, 이곳이 문화관광해설사의 집인데요. 이곳에 사전 예약을 하고 오셔도 되고요. 직접 오셔서 신청을 하셔도 그 국남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국남지로 한번 떠나볼까요?

이렇게 크고 높고 많은 연꽃은 태어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풍경도 너무 좋고요. 지금 보면 여기에 살고 있는 식물들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또 이곳 이 연못에, 이 국남지 연못에 대한 또 배경 스토리가 있는데요. 백제의 서동왕자가 신라로 잔입해서 마장수로 위장을 합니다. 그 신라의 어린아이들에게 말을 나눠주면서 서동요를 불렀는데, 서동왕자와 선화공주가 사랑에 빠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곡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노래가 울려 퍼지자 쫓겨나게 됐는데, 서동왕자는 그걸 바라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실로 용서를 구하고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했지만 선화공주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서 속상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동왕자가 이 연못을 선화공주에게 선물로 만들어주게 된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스토리를 몰입하시면서 이 국남지를 걸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거보다도 약 3배 정도 더 컸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사이즈의 연못을 그 시대에 만들 수 있었을지 예상이 안 갑니다. 호용성, 용을 품은 정자라는 뜻이죠. 또 안에 보면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정을 통하고 서동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아, 서동요의 가사인데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는 잘 아시겠죠? 이곳이요, 선화공주와 백제 모왕이 사랑을 속삭이던 장소라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사랑을 속삭이다니 정말 낭만적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이렇게 큰 연못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남자로서 너무 부러운 것 같습니다.

0: 다음 여행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지금 버스를 불러볼 건데요. 이곳 우연은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장소나 정류장에서 어플을 통해서 버스를 호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도 한번 지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쉬운데요? 이제 곧 버스가 올 텐데. 좀 가보실까요?
1: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너무 편리한데요?
1: 이게 성인 기준 1,400원. 이 버스가 성인 기준 요금이 1,400원이라서 부담 없이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저는 지금 백제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백제 문화단지로 이동을 하는 중입니다. 풍경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백제가 가장 영화로웠던 시기, 바비성 시기를 재현한 곳인데요. 그때 약 1500년 전 백제가 이곳 부여로 수도를 옮기면서 세운 공이 바로 사비공인데요. 이곳에 그 사비공을 무려 14년 동안 역사적 고증을 통해 재현했다고 합니다. 백제 무왕, 그러니까 허동왕자가 허나 공주와 살았던 사비공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들어가서 한번 함께 보실까요? 가보시죠. 서울에 있는 창덕궁과 경복궁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넓기 때문에 다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문. 하늘의 뜻대로 정치하는 문인데요. 안에 전이 있어가지고 직접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전으로 가시죠. 아름다움과 평화를 사랑했던 백제인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귀한 것 같아요. 분양이. 여기는

서궁. 서궁은 정전과 외전으로 구성되었다. 정전인 무덕전은 서궁에서 가장 중심적인 건물로 왕이 평소 진물을 보는 공간이다. 외전은 민덕전으로 태평성대에 나타난다는 영물인 기린의 덕을 의미한다. 이곳이 백제 국왕과 무신들이 회의를 하던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또 마침 백제 의상 체험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저도 입어보고 싶어가지고 빨리 가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려가보겠습니다. 어때요? 좀 백제 사람 같나요? 백제 옷도 입어봤으니까 여기 어좌에 가서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뭄이 극심했는데 다행히 버스 작업을 통해 백성들의 피해가 크지 않았다니 짐이 걱정이 한시름 또 기대었구려. 이 모든 경들이 애써준 덕분이라 내 노래 한 자락 하려고 하는데 들어보시겠소? 알겠소. 관두겠소. 제가 막상 이 자리에 앉으니까 지금 임금으로서의 책임감이 막 솟구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은근히 재밌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오셔서 챌린지 한번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까 보셨죠? 봉남지에 가득 피어있던 연꽃들. 아직 연잎밥을 제가 제대로 안 먹어봐서 무슨 맛일지 너무 궁금한데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가 선화밥상? 아까 선화공주의 이름을 따서 만든 메뉴인 것 같아요. 사장님, 선화밥상 하나 주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0: 반찬 종류가 엄청 많네요.
1: 네.
0: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네, 어우, 색깔 예쁘다.
1: 이렇게가 에피타이저로 먼저 나오는 거예요?
0: 네. 고기버섯장.

0: 원래 1인에 1피스거든요, 닦갈비가.
1: 네. 아, 진짜요?
0: 네, 너무 멋있고 잘생기셔가지고.
1: 아, 감사합니다.
0: 1피스 더 드리겠습니다.
1: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진짜 반찬이 너무 많은데 가장 메인 메뉴는 우리 연잎밥이니까 연잎밥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데요? 오! 이 연잎향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향긋하시죠? 아, 이거 연근이고? 이게 뭐지? 사장님, 이거 혹시 네. 뭔가요, 이게?
0: 아, 이게 연꽃이라고도 하는데요.
1: 네.
0: 연자육이에요.
1: 아, 연자육?
0: 네네.
1: 맛있나요?
0: 아, 환자는 이거예요.
1: 아, 진짜요? 네. 저 필요하겠네요. 네.
0: 활력, 활력.
1: 엄청 고소하고, 매력이 있어요. 너무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요. 밥도 한번 먹어볼까? 아, 향이 너무 좋습니다. 맛있어서 멘트가 생각나. 슴슴하고 그윽한 향이 있는데 밥 알에 하나하나 스며들어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메인 반찬 떡갈비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명품입니다. 명품 떡갈비고요. 육향이 되게 엄청 살아있어요. 약간 에피타이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연근전도 한번 먹어볼게요. 연근전을 생각보다 간이 돼 있고 그 연근의 씹히는 식감이 약간 그 나야 연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오, 진짜 맛있다. 서울 돌아가면 생각날 것 같아요, 이 맛이.

오케이. 여러분도 부여에 오시면 다른 음식도 너무너무 맛있겠지만 엿잎밥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향을 꼭 맡아봐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다시 집에 돌아가서 다시 생각나는 향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 마저 식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원픽은요? 너무 맛있는데 저 아직 약간의 애기 입맛이 있어가지고 연근전으로 하겠습니다. 연근전 1등.

0: 이제 맛있는 밥도 먹었으니까 조금 활동적인 걸 해볼까 합니다. 와, 진짜 크다 여기. 여기가 백제시대의 국제무역항이었다고 합니다. 저기 보이시죠? 저기 황포노배라고 하는데요. 옛날엔 저렇게 황토로 물들인 옷을 달고 물건도 실어 나르고 사람도 태우는 중요한 이동수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직접 타서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함께 가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와우. 지금 제가 선장이 된 것 같습니다. 배 머리에 있는 건 처음이어서. 기분이 좋은데요?
1: 네, 여러분 여행하기 좋은 계절에 저희 백마강 유람선을 이용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산이 부소산성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큰 바위, 난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다 보이는 바위가 낙화암입니다. 백제말 의자왕 20년에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지요. 이때 삼천궁녀가 만국의 한을 품고 치마폭에 얼굴을 감싸고 이곳에서 떨어졌답니다. 떨어질 낙자, 꽃화자, 바위 암자를 써서 낙화암이라고 불려지는 바위가 오른쪽에 강에서부터 10m 높이에 빨간 글씨로 쓰여져 있습니다. 저 빨간 글씨는 조선시대 학자인 우암 송시열 선생님의 친필을 바위에 안각을 해 놓았답니다.
0: 와, 진짜 강이 진짜 크고 넓은 것 같아요. 이 강 이름이 백마강인데 아까 버스 타고 이동할 때도 한번 봤었죠. 백제의 큰 강이라는 뜻도 있고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신라와 연합해서 백제를 멸망시킬 때 백마의 머리를 미끼로 사용해서 강에 사는 용, 백제를 지키는 포궁용을 낚아 올렸다는 설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아까 낙화암의 삼천궁녀 얘기도 그렇고 정말 슬픈 설화인 것 같습니다.
3: 아파트 단지도 멋있네요.
0: 아, 저기요?
3: 어떤 슬픈 설화가 있을지.
0: 내 신발에 관해서로.

다림성. 백제의 부흥을 꿈꿨던 이곳 정상에는 묘한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나무를 소개하고자 이곳에 왔는데요. 저와 함께 올라가 보시죠. 산에 올라갈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저와 함께 조심조심 가보시죠.

여러분, 어떤 나무인지 정말 궁금하시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나무가 바로 저 나무입니다. 수령이 약 400년 이상 된 느티나무인데요. 희한하게도 모양이 이렇게 하트 모양이라서 사랑나무로 불려집니다. 제가 이따가 또 사진도 찍어볼 건데요. 선화공주와 소동왕자의 애틋한 사랑이 이렇게 하트나무로 재탄생했다고 생각해서 한국인들이 꼭 남기고 싶어하는 인생샷 스팟 중 하나입니다. 저도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며 사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부여는요, 로맨스가 가득한 도시입니다. 밥도 맛있었고, 연못도 너무 멋있었고, 다 배 타본 것도 너무 재밌었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마지막에 사랑나무에서 마무리하는 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너무 로맨스 있고, 사진도 예쁘고. 아, 멤버죠? 아, 매튜요. 초록색 좋아하고, 갈색 좋아하고, 낭만 있는 거 좋아하니까 매튜가 와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여에 꼭 오시면요, 연잎밥을 꼭 드셔보셔야 됩니다. 나쁘지 않죠? 그래요? 그리고 제가 하는 게 두 가지 정도 더 남았는데, 두 가지 도시에서도 더 재밌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화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0: 여러분은 바다를 좋아하시나요? 산을 좋아하시나요? 김치가 있고요. 가슴이 확 트이는 것 같습니다. 날개를 단 천사 같나요? 오케이.
1: 네, 좋아요.
0: 오케이.
2: 너무인가? 그냥?

0: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목소리) 역사의 현장에 서면 저는 제가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저를 가르친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유적지의 주인공인 그 애국지사들의 그런 준엄한 그런 가르침을 받아 적어서 저는 세상에 똑바로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보내는 간절한 메시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한일영상역사재단 이사장인 이원혁입니다.

2009년도가 되겠네요. 그때 2009년도에 제가 임시정부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프랑스의 국립문서보관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임시정부가 중국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기록이 프랑스에 많이 보관이 돼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저는 거기서 먼저 그 자료의 방대함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 조계 경찰이 우리나라 임시정부 요인들의 동선을 감시한 그런 기록들이 마치 100년 전의 어떤 그 일상이 마치 오늘날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그대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그런 어떤 그 치밀함에 또 한 번 놀라게 됐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기록문화 선진국의 저력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크게 좀 감명을 받아서요. 나는 영상을 하는 사람이니까 영상으로 독립운동을 기록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한 4년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2013년도에 재단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0: 제가 지금까지 KBS에서 일을 할 때 그리고 그 뒤에 나와서 제작사를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만든 다큐멘터리들이 대개 한 100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외국인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임시정부를 도우고 그리고 프랑스의 한국 친우회를 만드신 분이고요. 더군다나 그 1932년 윤봉길의 이럿 당시에 그 일기영 일제를 압박을 해서 한국인들의 어떤 그 체포를 최소화로 막은 그런 그 분이 있습니다. 바로 루이 마랭이라는 분인데 그분을 다큐멘터리로 프로그램을 해서 2015년도에 프랑스인으로 최초로 독립운동 포상을 그런 받게 됐죠. 그리고 아일랜드 출신의 얼굴 없는 테러리스트라고 불렸던 조지 루이스 쇼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1963년도에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건국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행적이 전혀 밝혀지질 않아서 그걸 수여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제가 아주 그 우연한 기회에 그분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단서를 찾게 돼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래서 2012년도 그 광복절에 그분의 후손을 초청을 해서 그 당시에 우리 국가보훈처장이 훈장을 수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50년 만에 찾은 훈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좀 다큐멘터리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외국인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는 일은 그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그 외연을 넓히고 보훈 정책을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로 격상시키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은 한 나라의 민족 해방운동에 그치지 않고 세계사적으로 볼 때는 인권운동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독립운동에서 그 배울 수 있는 점으로는 저는 먼저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정신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즉 누구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가능하다고 믿고 도전하는 정신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폭력에 대한 저항. 그러니까 그 정치 권력부터 성폭력에 이르기까지 어떤 그 부당한 그 권력 행사를 저지하려는 그런 시민의식이다. 또 마지막으로는 국제연대를 통해서 한국의 그 평화정신 그리고 자유에 대한 의지를 구현하려는 그런 글로벌 정신 이런 점들을 저는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독립유공자들 중에서는 그 광복군 출신들을 가장 많이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생전 애국지사들뿐만이 아니고 그 후손들의 영상을 기록으로 이제 남겼습니다. 그리고 한 대략 지금까지 한 150분 정도 증언 영상을 기록을 해왔고요. 그 중에는 어니스트 베델과 같은 외국인 독립운동가들의 유족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지금 이미 그 독립운동 생존된 독립운동가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2대, 즉 아들 때도 거의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3대, 4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선대에 대한 그런 그 기억이 지금 흐릿해지는 그런 상황이라 상당히 좀 서둘러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유적지가 바로 그런 그 애국지사들의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그런 저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으로 기록한 독립운동 그 유적지는요, 국내 독립운동 유적지가 한 450개, 그리고 전 세계 한 20개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 독립운동 유적지 해서 모두 한 850개 정도의 그런 유적지를 현장을 답사를 하고 영상으로 이제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유적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 돌덩어리가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그리고 인권, 그리고 그 삶의 가치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라이브한 그런 증거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적지 속에 담겨 있는 그 용기, 그리고 헌신, 희생, 이러한 가치들을 미래 세대에게 살아 숨쉬는 그런 교과서로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세대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역사는 과거 아니냐, 미래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제 말씀들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제 문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아팠나, 그 과거의 병력이나 유전적인 어떤 그 요인까지도 묻게 되죠. 그래서 그 과거의 병력과 그리고 현재를 진단한 것을 가지고 처방이라고 하는 미래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역사라는 과거는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1: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죠?
2: 저 앞에 면사무소입니다.
1: 예. 그럼 거기서 한 몇 분이나
0: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작업은 이제 한국에서 아시아를 넘어 그다음에 세계로 확장되는,
1: 그리고 그 뒤에 더
0: 어떤 그 독립운동의 세계 독립운동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제 목표이죠. 어떤 그 영웅 한 사람의 이름보다는 그 영웅을 도와준 수많은 그런 민초들의 그런 희생과 헌신, 그리고 진심을 그런 담아내는 그런 기록자가 돼야 된다. 저는 가슴속에 그것을 새기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소리로 표현한 것이 제가 작곡한 음악들이고요. 저에게 들리는 소리들, 꼭 음악이 아니어도 사람 살아가는 소리, 또 지구촌의 어떤 곳에서의 소리, 우리 저한테 들리는 것을 이미지와 그림 그린 것이 저의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작곡가 겸 화가 김수철입니다. 제가 원래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림을 그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음악을 알기 시작해가지고 음악에 빠졌어요.

0: 그럴까?
1: 그럼 또 대학교까지 가서 대학교 때 작곡하면서 그 저의 못다 믿고 탄소리가 히트하면서 제가 이제 다른 영 작곡에 대한 영역도 외국에서 드라마 음악이라든지 영화 음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가수 겸 작곡가로 된 거고요.

크게는 올림픽 음악 작곡 맡고 또 한일 월드컵 개막식 음악 작곡 맡고 이런 세계 대회 행사에 작곡을 맡음으로 해서 작곡가로서의 뭐라 그러지 입지를 더 붙이게 됐어요. 제 성격이 그 계획하진 않아요. 좋아하는 거를 계속 깊이 파는 스타일이어서 30년 넘게 이제 그림 일기 이런 형태로 계속 그려오다가 코로나 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저희 그 부엌이 제가 음식은 안 해먹고 부엌 복도가 한 2m 돼요. 1m, 1m 이렇게. 거기서 이제 화폭 캠퍼스를 구입하다가 30포, 40포, 50포, 100포, 200포까지를 그 좁은 데서 한 230점을 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감 냄새 때문에 제가 자꾸 두통이 오고 못 견딜 상황에 이르러서 여기를 오게 된 건데요. 그 그림들을 옮기면서 오 이렇게 내가 많이 그렸나? 그러면서 그림이 많이 모아지다 보니 전시를 하게 된 거죠. 내가 살면서 들리는 소리들, 내가 생 앞에서의 나의 자세 들리는 소리들, 또 외부에서 주는 메시지 소리들 이런 것들을 그린 거예요. 자화상은 제가 이제 희로애락 뭐 이렇게 즐거워할 때 뭐 할 때 생각할 때 뭐 고민에 찰 때 사춘기 왔을 때 뭐 여러 형태가 있는 그림들이고요. 소리 넘어 소리는 그 뜻하지 않는 옛날 패스트처럼 뭐 그런 시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현상이 병이 생기고 또 그 전에는 더 인간들의 욕심에 의해서 지구촌에 병들어 있잖아요. 자연도 병들어 있고 바다도 그렇고 그래서 이상기후가 생기고 우리가 접하지 않는 병들을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지구촌에 전 이런 소리를 제가 듣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그림화한 거예요. 슬픔 때문에 아직도 사람을 죽이면서 전쟁을 일으키나 이런 메시지도 있고 너무 자연을 인간의 욕심으로 너무 자연을 많이 파괴했다. 지구를 병들게 해서 오는 이런 현상은 뭐지? 그러면서 이제 가끔 밤하늘의 별을 별이 딴 행성이잖아요. 딴 행성을 보면서 야 니네들 이렇게 싸우면서 사니 그 행성한테 묻기도 오고 또 다시 2026년이잖아요. 5000년도 안 된 데에서 짧은 역사를 가진데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이렇게 인간의 욕심으로 벌써부터 지구를 병들게 했나? 그 니네도 그러니 이렇게 묻다 보니까 내가 그 행정에서 처음에 반응 안 하다가 오 그래 별 반응이 오다 다른 행성에서 보면 우리가 엄청나게 정말 먼지 같은 존재거든요 지구라는 게 근데 그렇게 잘난 척을 많이 하면서 겸손하지도 않고 너무 돈이나 물질을 추구하는 데 오는 메시지예요. 저는 그 미술도 독학이기 때문에 기법 그런 거 몰라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지. 그래서 밑그림 없어요, 저는. 저는 구상을 밑그림 이렇게 안 해요. 계속 그리면서 완성시키지. 수철 소리는 제가 주장하는 가장 나다운 소리예요. 제가 기쁠 때의 자화상도 있지만 뭐 고민할 때의 자화상도 있고 엉뚱할 때의 자화상도 있는데 그걸 넘어선 소리는 뭐지? 그건 이거죠. 내 안에 또 다른 나. 이런 표현할 때의 그림이에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그린 게 수철 넘어 수철 이거예요.

제 전체적인 제 그림의 특징은 일단 저는 색. 색에 좋아야. 색에 제가 생각할 때 세련되지 않거나 어울리지 않으면 싫어, 안 그려요. 제가 이제 그 파란색을 좋아해요, 블루를. 파란색으로 뭘 했냐면 움직이는 소리도 그렸지만 수묵화라고 있잖아요. 수묵화는 먹으로 그린 그림이 있잖아요. 그 시대적으로 그 당시에는 먹이 주로 이루는 어떤 그림 형태였어요. 그걸 수묵화라고 그러잖아요. 저의 수묵화는 블루야. 제가 봤을 때 어느 행성 갔을 때 느끼는 파란, 푸르는 어떤 소리들을 또 그리고 이런 거에 모여져서 김수철의 푸른 소리야. 그냥 여러분들이 오셔서 제 그림 보고 즐거워하시거나 조금 힐링이 되시면 그런 전시였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게 됐어요. 이제 그림은 내가 이번에 데뷔했으면 이것도 음악처럼 대충 안 할 거죠. 계속 작곡 끝나면 그림 그리고 작곡 끝나면 그것도 계속 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전시가 다양한 전시로 이제 표출될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그림 전시 데뷔기 때문에 음악 이런 거 아무것도 다른 타 장르를 개입 안 시켰는데 다음부터는 그 획기적으로 바뀔 거예요. 요 다음 전시부터 시리즈로. 제 성격이 계속 좋아하는 거를 끊임없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돈이 되거나 안 되거나 망하거나. 아니 저는 그러니까 작곡이랑 그림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좋아하니까 50년이고 30년이고 지나온 거거든요. 그냥 그 모습이 다고 저한테 들리는 메시지가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거나 뭐 납득이 가지 않는 어떤 소리들이 있을 때 또는 기쁜 소리가 있을 때 감사의 소리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작곡하면 음악으로 표현되고 그림으로 하면 또 그림으로 표현되고 이런 것이죠. 계획은 없습니다. 이걸 전시 계획도 안 했다가 갑자기 했듯이 건강한 한무대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건강한 소리, 건강한 음악, 건강한 그림이 그렸으면 그런 바람은 있죠.

0: Books where Hangul sits beside Cyrillic. And English sits beside both Hangul and Chinese characters. Who made these dictionaries and why? To find out, our team went to see an expert.
1: 제가 초기에 한국어라는 것을 쓰는 글쓰기가 어떻게 현대에 와서 안정됐는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한국어를 한글로 써야 한다라는 그 개념 말고 실천 행위가 외국인들이 상당하게 참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이 사전을 만들고 문법서를 만들고 한국어 연구에 초기 초석을 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런 관심이 사전을 수집해서 영인해서 내고 해설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0: The dictionaries he gathered came back into the world as an 11-volume facsimile edition published with his colleague, Professor Lee Sang-hyun. From the Korean-French Dictionary of 1880 to 1937, more than half a century of dictionaries brought together in one place. But this raises a question. Why did dictionaries pairing Korean with foreign languages come before those that explained Korean in Korean?
1: 사실 생각해 보면 한국어는 우리한테 너무 자명하잖아요. 한국어를 한국어로 해제한다는 개념은 사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발상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먼저 의식되는 건 외국어와의 관계입니다.
0: In Joseon, where writing was largely done in classical Chinese, dictionaries explaining Chinese characters had long existed, but books linking Korean with Western languages were rare. Those who first built that bridge were outsiders who needed to learn the language. Of the dictionaries they made, the first to be published was Dictionary Across the Northern Border. In 1874, in St. Petersburg, capital of the Russian Empire, a book was printed. Its title translates as An Attempt at a Russian-Korean Dictionary.
2: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또 연구도 진행하고 있는 노원어문학과 박수빈이라고 하고요.
0: What caught Professor Park's eye was the very first word of the title.
2: 앞에 오프잇이라는 러시아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뒷부분에는 루스커 까레스커버 슬라바리아라고 해가지고 러한 사전이 뒷부분에 있고 앞에 오프잇이 있는데 그 오프잇이 시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노한 사전이 아니라 노한 사전의 시도인 거죠. 아마도 사전스러운 뭔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사전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 아마 어휘집 정도의 성격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0: A dictionary that called itself an attempt. The man who made it was no linguist. Mikhail Pavlovich Putsilo. He was an official of the Russian Empire. He was posted to the empire's far east in what is now Primorsky Krai. Living there were Koreans who had crossed the border. In the late 1860s, driven by drought, famine, and heavy taxes, people from northern Hamgyeongdo province crossed the Tuman River. But when he arrived at his new post, he had no interpreter. Putsilo needed people at his side.

0: The villager recorded in the preface as Rian was a Korean who spoke a little Russian, thought to have been surnamed Yang. Father Palladius headed the Russian Orthodox mission in Beijing. A priest and a scholar of China, he was in the Usuri region at the time and helped Putsilo by checking the Chinese characters. And so, word by word, Putsilo began writing down the villager's speech. But this dictionary did more than translate words.
1: 단어만 실린 게 아니라 문장 단위가 실린다든지 혹은 관용구 자체를 표제어로 실는 그런 것이죠. 뭐 안녕하세요도 이제 실리게 되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안녕하세요 밑에 이제 새로운 주석을 다는 겁니다. 뭐 조선인들은 뭐 만났을 때 손을 위로 올려서 뭐 합장을 해서 어떻게 인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써주는 거죠.
0: It was far from a perfect dictionary. It said nothing of parts of speech or grammar, and it had its share of mistranslations.
1: 뭐 예를 들면 재기라는 거를 기술을 할 때 거기다가 뭐 금속 작은 원반을 뭐 뭐로 감싸서 차고 노는 놀이 뭐 이렇게는 기술을 했는데 중요한 건 러시아어로 며치라고 써놨어요. 근데 며치는 러시아어로 공이거든요. 근데 공과 재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다르죠. 공과 재기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발로 차고 노는 것밖에 없는데 재기는 발에서 떨궈지면 안 되잖아요. 바닥에 떨궈지면 안 되는데 공은 전혀 다른 거죠.
0: But the villagers did not forget Putsilo.
1: 푸칠로의 공적을 기려 그럼 푸칠로프카라는 이제 마을로 하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함경도 북부 주민들 이주한 한인들이 자신들의 의지에 의해서 푸칠로의 이름을 붙여서 푸칠로프카라는 이름을 지어준 마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In 1884, Joseon and Russia signed a treaty of amity and commerce, formally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10 years before the treaty, in a small border village, a clumsy but earnest dictionary had already begun a diplomat's work. And in 1880, in Yokohama, Japan, another diplomat, another dictionary, was printed. The name on its cover, Hanbul Jajeon. Today, we know it as the Hanbul Jajeon, a dictionary that explained Korean and French. Why was a dictionary of Korean printed in Japan rather than Joseon and by French priests? The story begins with priests who risked their lives to enter Joseon.
2: 저는 부산대학교 불어불문학과에 재직 중인 이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언어학을 전공을 했고요. 리델 신부님과 페롱 신부님은 둘 다 파리 외방정교회라는 선교회 소속의 신부들입니다. 이미 조선에 입국해 있었던 다른 이제 신부님들과 함께 같이 전교도 하고 한국어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교리 번역 등등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0: At the time, Catholicism was forbidden in Joseon. The priests lived in hiding as they learned Korean. They took over the dictionary manuscript left by Bishop Davului, who had arrived before them, and added to it word by word. In 1866, the Pyongin persecution began. Along with countless Korean believers, 9 of the 12 French priests in Joseon were killed. 2 of the 3 survivors were Father Ridel and Father Ferron.
2: 그래서 그 두 분이 이제 병임 박해 때 살아남아서 일부는 불타서 소실됐던 그 다블리 주교의 그 사전 원고를 들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상하이에서 한 사람은 만주 차쿠라는 곳에서 남아서 이제 그 사전 집필을 하게 되고
0: Yet neither priest saw the dictionary through to print himself. Father Ferron never returned to Joseon, and Ridel, by then a bishop, entrusted the manuscript to a fellow priest.
2: 후임 신부였던 코스트라는 신부한테 그 원고를 주면서 일본 가서 이것을 출판을 해달라 그렇게 이제 전달을 하고 코스트 신부가 일본 요코하마에서 다양한 그 준비 작업을 통해서 활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파리에서 공수를 받아가지고 일본에서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1880년에 한불자전이 출간이 됐고요.
0: And yet, this dictionary carries the handwriting of one Korean.
2: 그 한불자전에 쓰여져 있는 한글을 최지혁이라는 그 사람이 썼는데 그 사람은 이제 리델 신부의 굉장히 중요한 조력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이 사전은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쓴 필체를 그대로 본을 떠서 활자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한글 서체 1호 최지혁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0: A dictionary built on Korean head words. The Hanbul Jajon, the Korean-French dictionary, contains about 27,000 Korean entries and some 29,000 when place names are included.
2: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한국어로 된 사전, 단일어 사전이 있었더라면 오히려 더 이 사전의 가치가 좀 떨어졌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단일어 사전이 없었죠. 그리고 한국어를 표제어로 놓는 그런 사전 없었고 자전만 있었 옥편에 해당하는 자전만 있었던 상황이어서 사실상 한국어 사전으로서는 최초에 출판된 최초의 한국어 사전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It is filled with words you would never find in a dictionary of Chinese characters. Not only Sino-Korean words, but the everyday Korean people spoke aloud. In 1886, Joseon and France signed a treaty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6 years after the Hanbul Jajon was published. And the Hanbul Jajon passed its work on to other dictionaries.
2: 그런데 이후에 그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에서 들어왔던 그 선교사들이 그 사전을 보고 이제 거기 있는 표제를 그대로 옮겨다가 영어로 뜻풀이를 달았죠. 그게 지금 여러 다른 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연구하고 계시는 한영자전의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한영자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샘플을 모아서 표제어 매핑을 했더니 거의 뭐 80%에 해당하는 표제어를 한영자전 1판이 가져가서 그대로 썼고요.
0: Earlier in 1882, Joseon had signed a treaty with the United States, its first with a Western nation. The following year, it signed one with Britain. Now, Western diplomats, credentials in hand, began to set foot in Joseon. And in their wake, new dictionaries began to appear. The English dictionaries hel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were born in this era. And one of them was made by an actual diplomat.
3: 스콧은 외교관이었습니다. 근데 스콧이 이제 흥미로운 거는 한국어 사전에 잊을 수 없는 하나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로 끝나는 해제. 먹다, 있다, 하다 하는 식의.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뭐뭐 했소, 이렇게 그리고 하오 이런 식의 해제였거든요. 동사를 해제할 때. 근데 이제 스콧에 의해서 다라는 기본형을 해제어로 활용하는 방식이 일반화되기 시작해서 그렇게 많이 활용된 사전은 아니지만 스콧 사전이 꽤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James Scott, British Vice Consul. In 1887, he published a Korean phrase book. And in 1891, an English-Korean dictionary. And in 1890, American missionary Horace Grant Underwood published the Hanyoung Jajon, a concise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Today, we know it as the Hanyoung Jajon, a dictionary that explained Korean in English and English in Korean. Behind these dictionaries too stood Koreans.
3: 선교사들은 공식적으로 교구에서 조사를 둘 수 있었어요.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조사는 도와주는 선비. 그러니까 한국인 조력자죠. 그러니까 한국 사전을 만드는 거 그 언덕을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조사들 한국인들하고 같이 만든 거거든요.
0: Meanwhile, the standing of Hangul was changing. For centuries, official documents have been written in classical Chinese, while Hangul, dismissed as Eonmun, the vernacular script, was not recognized as an official script. Then, in 1894, King Gojong ordered that laws and royal decrees be written primarily in Hangul. For the first time, Hangul became the official script of the nation. And in 1897, Canadian missionary James Scarth Gale published a new Korean English dictionary under the same title, Hanyeong Jadeon. It wasn't only foreigners who welcomed this dictionary. So did the 독립신문, or The Independent, a newspaper written in Hangul alone, without Chinese characters. At the time, a young man was working at the paper. Chu Si-kyung, the scholar of the Korean language widely credited with giving the Korean script its name, Hangul.
3: 주시경 선생이 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바로 논설이 실려요. 뭐냐면 이 사전을 공부해라. 조선말을 공부하려거든 이 사전을 봐라. 또 영어를 공부하려거든 이 사전을 봐라.
4: Nothing this fine has ever before been made in Joseon. If Koreans had this book, they could learn their own words properly and learn how to write their own letters. For thousands of years, Koreans have lived without ever learning their own language in an orderly way. Any Korean who wishes to learn Korean or English and classical Chinese should buy this book and first of all, learn how to write Korean letters.
3: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에게 창이 되어준 사전이다라고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세계어로서 한국어를 만들어줬다. 왜냐하면 한국어가 영어로 해제할 수 있고 또 독일어로 해제할 수 있고 러시아어로 해제할 수 있는 독립된 문화어다.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중국 글자를 쓰는 나라. 한문을 쓰는 나라, 아니면 자기 언어가 있지만 안 쓰는 나라가 아니라 대등한 외교를 하고 있는 저 나라에는 우리와 대등한 얘가 있다. 그게 바로 한국어고 국문 한글이다.
0: The dictionary had now become a road running both ways. In 1905, under the Ilsa Treaty, forced on it by Japan, the Korean Empire was stripped of its diplomatic rights. 5 years later, in 1910, it lost the country itself. Until then, most dictionaries had explained Korean in foreign languages or classical Chinese, or explained foreign languages in Korean. Now, with the country lost, work began, for the first time, on a dictionary that explained Korean in Korean. At the center of that work was the same young man who had worked at the 독립신문, Chu Si-kyung.
3: 말모의 원고가 나온 원고가 작성된 시점은 참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문연구소라고 해서 대한제국이 고종의 명에 의해서 국문을 연구하는 연구소를 국책연구소를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서경이나 주시경 같은 분들이 맞춤법을 통일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말모의 작업은 1911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서 나라가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0: 말모의, a name in native Korean meaning a gathering of words. 주시경 and his students began gathering Korean words and defining them in Korean. This was not a dictionary for foreigners learning Korean. It was the first attempt by Koreans to explain their own language in their own language. But 말모의 was never completed. Chu Si-kyung died in 1914, and the students who carried on the work went their separate ways. Today, only a single volume of the manuscript survives. In 1921, Chu Si-kyung's former students took the lead in founding the Korean Language Research Society, the very group that would go on to create Kagya Day in 1926. The society set out to compile a Korean dictionary and was later renamed the Korean Language Society. But in 1942, the Japanese colonial authorities arrested members of the Korean Language Society and seized the manuscript of their dictionary. Then, in September 1945, shortly after Korea's liberation from Japanese rule, the seized manuscript was found in a warehouse at Seoul Station. In 1947, the recovered manuscript was published as the first volume of the 조선말 큰사전, the Great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And on Hangul Day, October 9, 1957, all six volumes were finally complete. It had been 46 years since Zhu Xigyeong and his students began Malmui. And those who made the Great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also knew the dictionaries that foreigners had made before them. Its preface has this to say.
4: All we ever lived through day after day were dictionaries of Chinese characters and rhyme books. We never even felt the need for a dictionary of our own language. The French came and made a Korean dictionary in French. The Americans and the British each made one in English. But these were all made for their own needs, not for our use.
3: 저는 그걸 역설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만큼 의식을 하고 있다라고 또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말모이 또 이중어 사전 또 우리말 큰 사전들은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를 상속해가면서 이렇게 확장된 그런 것의 역사로 봐야 되고 한국어를 정리한다는 것은 외국어를 정리하는 일과 다른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라는 건 번역들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또 새로운 개념도 태어나고 그리고 그 개념들이 외국어와의 관계에 의해서 고정되기도 하고
0: French priests who fled persecution A Russian official posted to the border, a British vice consul in Jaemulpo, and missionaries from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The dictionaries they left behind were diplomats introducing the Korean language to the world. Sitting face to face as languages of equal standing, it all began with an effort to understand the other. And when the country was lost, with Malmui, Koreans began, for the first time, to explain their own language in their own language. The day a people stripped of their country set aside a day for their own alphabet. 100 years on, those diplomats without credentials, the dictionaries, still stand on the shelves today, bridging two languages.

와우.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래할게요. 항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대 아임 라이브 관객 여러분. 안녕. 그 강풍기? 아, 이걸 뭐라고 하죠? 컴패티. 컴패티 발사기 안녕. 정말 성능이 좋더구나. 일단 이 하트가 지금 제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윤마침입니다. 아, 처음 들은 곡은 항복이란 곡이고요. 제가 어제 앨범이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1년 만에 EP를 냈는데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곡을 불러야겠죠? 다큐멘터리란 곡이고 이제 정말 첫 발매되고 첫 라이브라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영화처럼이란 곡을 옛날에 냈었어요. 첫 데뷔 앨범에 실려있는 곡이 영화처럼이란 곡이었는데 이게 살다 보니까 인생이 영화가 아니라 약간 다큐인 거예요. 이게 웃으셔도 돼요. 다큐네? 어랏? 내가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왜 다큐지? 뭔가 이런, 물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웃기지만은 않은 경험들로 인해 다큐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쓴 곡이고요. 그래도 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영화 같긴 합니다. 다큐멘터리 들려드릴게요.

0: 제가 사실 이 곡들을 합주하면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여기서 고백 하나 하자면 제가 쓴 곡을 부르면서 뭔가 감정에 이렇게 폭받치거나 이랬던 적이 아예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약간 뭐 ENFP스러운 노래를 많이 했거든요. ENFP 계세요? 어? 아, 계시죠? 아.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네. 어쩐지 약간 통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 아까도 사실 눈을 마주치고 울 뻔한 분이 계셨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다큐멘터리 마지막에 이제 별거 아닌 순간들 별거 없는 한데 확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살짝 올라오는데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뭔가 너무나도 집중해서 들어주시 이 곡이 처음이잖아요. 이 곡을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처음이에요. 사실 이제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약간 울음이 나올 뻔했어요. 처음이에요. 이게 되시나요? 제가 너무 두서없게 얘기를 해가지고 울음이 나올 뻔했다? 감사하다 이렇게 네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왜 근데 네 마지막 곡 아니죠? 마지막 곡 아 맞네요. 이게 이렇게 말하라고 써 있어요. 네 이게 마지막 곡이라고 말하라고 아시죠?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오늘만큼 이제 제 팬 해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저희 팬은 이거 괜찮아요? 이거 알콜 알콜 외쳐도 괜찮은가요? 방송에서? 제가 앵콜 앵콜을 알콜 알콜로 하거든요. 왜냐면 제 팬덤명이 완취단이에요. 네, 그래서 알콜 알콜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콜 알콜 이제 타이밍 좋게 외쳐주시면 네, 뭐 어떤 일이 일어날 겁니다. 다음 곡은 컬러잇이란 곡이고요. 자, 키가 뭐였지, 조용아?
1: 버려진 상상들을 채워.
0: 아쉽다, 너무 쉽다.
1: 버려진 상상들을 채워.
0: 가시죠.

감사합니다. 알콜. 아유 자가라. 아유 이래서 취하겠어요. 자 그럼 어쩔 수 없이 알콜을 해야겠군요. 아직은 낭만이란 곡이고요. 제가 대학생 때

쓴 곡이에요. 뭐 바로 어제라고 할 수 있죠. 뭔가 한강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핸드폰만 보다가 버스가 한강을 지나가니까 다 한강을 보시는 거예요. 너무 귀엽게. 그래서 아직 낭만이 남아있구나 해서 쓰게 된 아직은 낭만이란 곡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윤마치였고요. 뭐 그냥 어제 앨범이 나왔다고요. 아직은 낭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선생님, 네. 제가 머구리란 단어를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머구리 뜻이 뭐예요?
1: 머구리는 일본에서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1800년대 후반에 머구리 빼기가 제주도 해안을 둘러싸고 우리 제주도 바다를 어마어마하게 밀고 들어왔죠. 그래서 그때 일본어로 모구리라고 하는 잠수하다는 뜻인데 그게 한국에 들어오면서 머구리가 된 거죠.
0: 같은 잠수사잖아요. 머구리는 장비를 차고 한다는 차이가 있는 거네요.
1: 장비를 차고 안 차고가 하늘과 땅 차이에요. 배녀 같은 경우는 10m 이내의 바다에서 물질을 한다면 머구리 같은 경우에는 50m까지 들어가요.
0: 50m요?
1: 그리고 해녀 같은 경우에 1분, 2분 정도를 물질해서 채취한다면은 머구리 같은 경우는 1시간, 2시간을 물 밑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손길이 여태까지 닿지 않았던 40m, 50m 수심에 들어가면은 전복하고 해산들이 거의 깔려있다시피 했대요.
0: 제가 잠수복을 한번 봤는데 무게가 많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1: 제가 바로 이 장소에서 머구리 전체를 착용하고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2: 아, 직접
1: 이용? 네. 들어가 봤더니 실제로 투구하고 모든 걸 착용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제가 힘이 굉장히 좀 센 편이에요.
3: 입만 벌리면?
1: 근데 못 일어나겠는 거야.
0: 몇 킬로인데요?
1: 너무 무거워갖고 한 50킬로 되니까.
2: 50킬로요? 네.
1: 그냥 맨몸으로 일어나는 것과 달리 제가 손을 무릎에 짚고 일어났어요.
0: 그 장비를 입고 그다음에 산소 호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호수 같은 거를 달고 그걸로 이제 산소 주입을 하면서 아마 이제 작업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어떤 식으로?
1: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배 위에서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산소 공급도 공급이지만 이 배가 움직이잖아요. 배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호수가 배가 움직임에 의해서 꼬이게 되는데 이 꼬이지 않도록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 위에 퉁이라는 걸 달아요. 배 뒤쪽에 마치 돛대같이 이렇게 다는데 이게 배가 움직이지 않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단다고 해서 배가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순간도 이 호수가 꼬이는지 안 꼬이는지를 눈을 떼면 안 되는 거예요.
0: 그럼 머구리 잠수부들은 혼자서 하는 작업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팀이라고 해야 되나요?
2: 팀원이요.
0: 네. 와, 그 신뢰관계라는 게 형성이 안 되면 작업을 할 수가 없겠네요.
1: 제가 있을 때 5분의 잠수부들이 계셨으니까 그 잠수부들께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생생한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어떻게 계신지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찾아가 봐서 한 분씩 한 분씩 이야기도 듣고 인사도 드리고 오랜만에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0: 이렇게.
1: 어유,
0: 안녕하세요.
2: 아이고, 한눈에 알아보시네.
3: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2: 아이고.
3: 예, 정세요, 커피 한잔 드세요.
2: 아이고, 이제 촬영한다고.
4: 시베리라고 거기에 와가지고.
5: 시베리.
6: 시베리.
4: 돌아가실 때 되니까, 나 그,로 인해가지고, 열이 왔어. 그 한참 코로나 그 날이 칠 때.
5: 코로나 할 때.
4: 그때요, 고마워. 그 열이 나가지고, 이 잠수기 시베리라 이렇게 몰래 들었고, 옛날에 이런 그, 이런, 가만, 이런 걸 덮어씌고.
5: 의사들이 그 시베리를 몰랐네.
4: 몰라가지고.
5: 그 잠수병이 힘들게 하고 사람을 좀 무서워요.
4: 그래서 나와가지고 뭐 한 달 안 돼가 돌아갔었어.
5: 그지 이 사몽, 어 사몽의 할아버지, 그다음 이주옥 할아버지, 그다음에 아이고 우리 동준이 할아버지.
4: 동준이 할아버지 우리 영감.
5: 그래 영감 의자에 앉아가지고 미역 채취하고 이런 거.
4: 이제 이거 다 찍어놨네. 내가, 할머니는 오늘 처음 봤는데.
5: 내가 이건 몰래 찍었지.
4: 추억이지.
7: 34살에 시베리가 왔댔어요.
8: 너무 빨리 왔다. 그 김광정이 동생이죠. 형이 아프니까 그걸 물려받았고 했죠. 아니 34살에 시베리 왔으면 힘들 텐데.
7: 그래도 살아야지 어떡하나. 삼남의 공부 다시고 할아버지가 64살까지 물에 종사했잖아. 시베리 와도.
8: 아이고야.
7: 그래가 그 삼남의 대학은 다 맞춰.
9: 정말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물 속에서 40m, 50m에 있으면서 갑자기 물 위로 올라오면은 안 된다는 걸 누구도 몰랐대요.
10: 왜 그런 거죠?
9: 물 속에 있다가 갑자기 올라왔을 때 이 질소가 혈액 속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10: 잠수병의 원인.
9: 그게 잠수병이죠.
5: 옛날에 지가리도 하시고 문어도 많이 잡고 낙가리떼 갖고 미역도 막 잘 채취하시고 하셨는데. 그 우리 아저씨 이거 이 책 보고 건강한 모습만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해주고 모구리 가지고 나한테 이거 설명해주고 이거 입혀주고 모구리 잠수복 입혀주고 모구리 하시던 어르신들 내가 찾으러 갔더니 다들 안 계신다 이제 익수 아저씨도 안 계시고 동준이 어르신은 옛날에
2: 제만 남아 있다.
5: 그러네. 아유, 이제 혼자 남으셨으니까 오래 사셔야 돼. 오래 사셔야지. 혼자 남았는데.
10: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그 머구리 장사들은 계속 해왔을까요?
9: 순식간에 처성과 이성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목숨과 그리고 여기에 수없이 깔려 있는 사실은 황금밭이에요. 그 전복과 해산물. 그러니까 그걸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황금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목숨과 이 경제적인 것들이 맞바꾸는 거죠, 사실은.
10: 위험해도 어쨌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이제 가장들이 결국 그 잠수복을 입고 바닷속으로 뛰어든 거거든요.
9: 뭐 저희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바닷속에서 싸워 나갔던 그 가족의 잠수부들의 이야기죠.
10: 황혜 쌤 얘기 들으니까 오늘은 좀 바다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9: 바다는 풍요지만 대신에 또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10: 그러네요. 네.

0: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1: 인스파이링 데일리 라이프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0: 좀 알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전통에 대해서도 좀 먼저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외국인들이 이 한글에 두 가지 흥미로 갑니다. 하나 역사적 맥락. 만든 임금이 이름이 지금당 명확하고 왜 만드는지가 또 책으로 남아 있고 이러면 되게 신기해요. 그다음에 신기한 것은 바로 그 글꼴이 반듯반듯하면서도 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쉽게 배운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그 되게 매력을 느끼는 거죠. 2026년 정말 돌아오는 소름 되게 감격스러운 해인데 왜냐면 한글이 반포된 지 580주년이죠. 그리고 한글날이 제정된 지 100주년입니다. 이렇게 진짜 뜻깊은 해가 겹친 해라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저는 한글 학자이자 한글 운동가인 김슬웅입니다.

아버님이 한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 회초리 맞아가면서 초등학교 때 천자문을 배웠습니다. 한자를 배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더욱 한자와 한글을 이제 비교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제가 신문을 봤는데 1977년 무렵에 그 아기를 영화라고 그랬어요. 근데 영자가 그 아기 영자입니다. 그게 되게 복잡해요. 그때 신문이 진짜 조사와 은느니가 하고 순 우리말만 한글이고 거의 다 한자였어요. 대중적인 정보를 주고받는 신문에서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글학자가 또 한글 운동가가 되어야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이 훌륭한 문자를 500년 넘게 무시하고 깔보고 이름자 취급한다는 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그 한글이 주는 무한한 매력이죠. 정말 쉽고 과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멋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한글이? 원래 제 이름이 한자식 이름이죠. 그 중용의 용자랑 성리학의 성자인데 용성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공무원이 된 학교니까 공문서를 쓰는데 이 김용성 이거를 한자와 한글로 적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한자로 적는 걸 거부했습니다. 이건 내 이름이 아니다. 내 이름은 한국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니까 순 우리말 이름 짓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죠. 그래서 슬기롭고 옹골찬 옹달샘이 되자라고 해서 우리말과 그래. 그래서 이제 슬옹이라는 이름을 제 스스로 짓게 됐습니다. 한글은 1443년 12월 달에 세종대왕이 한국 나이 만 7살 때 처음으로 공표한 거예요. 이게 세종실록에 창제를 공표했던 그 당시 1443년 음력 12월 30일자 실록에 보면 훈민정음이라는 그 명칭은 당연히 세종대왕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거는 창제자만이 붙일 수 있는 거죠. 이 훈민정음 해례부호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새 문자, 훈민정음 설계도이자 해설서이자 학습서예요. 이 문자를 어떻게 쓰면 좋은지, 거기다가 이 모든 백성들이 쉽게 이걸 배울 수 있도록 또 용자리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1977년에 세계 기록사로 등재된 까닭은 저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봅니다. 하나는 진정성이죠. 이 책의 진정성. 저는 이 해례본의 많은 내용들이 가슴에 와닿았지만 저 가장 감동적인 말은 뭐냐면 세종 서문에 내가 이것을 가엽게 여겨라는 말입니다. 이것이라는 것은 글 모르는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을 못한다. 이거를 가엽게 여겼다는 한자 민연이라고 하는데 가엽게 여겼다는 말이 나와요. 저는 이 낱말만 볼 때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15세기에 진짜 그 시대에 한자 모르는 백성들을 가엽게 여길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가엽게 여겼어도 임금이 가엽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런 말을 했고 문제를 해결했고 그걸 기록에 남겼어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 훈민정음을 창제를 공표한 뒤에 세종대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10여 명의 서리들, 대민 업무를 맡은 그 공무원,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들이죠. 그분들한테 막 가르쳤어요. 왜냐면 대민 업무를 통해서 빨리 보급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세종대왕이 한글이 주류 문자가 된 걸 꿈꿨지만 이 한글이 이 주류 문자가 되어온 역사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최만리 선생을 비롯해서 한 7명의 그 당시 양반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대부들이 막 반대한 겁니다. 대단히 이 문자 훌륭하지만 이거 반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안 되겠다. 이 양반 사대부들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이 문자가 살아남을 수도 없고 백성들의 문자가 되긴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년 9개월이 걸린 겁니다. 2년 9개월 동안 뭘 하셨습니까? 바로 양반들을 설득하고 또 진짜 그 천년이 가는 문자를 만들기 위한 이 훈민자 해례본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2년 9개월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446년 음력 9월 상순 지금의 한글날에 책을 통해서 반포하게 된 겁니다. 세종대왕께서는 훈민정음 반포한 뒤에 그야말로 그 문자를 만들고 반포한 사람으로서의 정도를 걷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포하고 나서 한 달쯤 뒤인가요? 이 공문서에 써요. 실제 본인이. 그 다음 11월 달에 업문청을 만듭니다. 이 공식 기구를 만들어 빨리 보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2월 달에는 과거 시험에도 도입해요. 왜냐면 공무원 시험에 도입을 해야 이 빨리 이게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이런 진짜
문자를 반포한 데서 그치지 않고 이 문자가 진짜 그 백성들 문자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진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인 거예요. 세운당께서 훈민정예회본을 펴내고 나서 1947년 무렵에 이 월인청강지곡이라는 책을 펴내요. 그래서 월인청강지곡은 그 천계강에 떠오른 달의 노래죠. 그래서 마치 달빛이 천계강에 떠오르듯이 이 훈민정음이 모든 백성의 문자가 떠오르도록 그런 염원을 담은 게 월인청강지곡이죠. 곧바로 사용되지 않았냐 이거를 좀 그 시간의 범위까지 모아하긴 한데 최대한 그래도 빨리 보급됐다는 증거가 하나 실록에 실려있어요. 그게 1449년 세종실록입니다. 하연이라는 대감, 지금은 장관급이신데 그 하연 대감이 이분을 비판,

0: 이 나라는 한글 벽서가 그 하얀 대감 담벼락에 붙는 겁니다. 하정승아, 또 공사를 망령되이 하지 마라. 그런 한글 벽서가 붙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만에 그 일반 민중의 한글 벽서가 붙었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보급이 됐다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최소한 3년 전에 어느 정도 보급이 됐다라는 걸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는 주로 어문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할 때만 훈민정미라 불렀고요. 주시경과 그 제자들이 한 나라의 글을 줄여서 오직 하나의 큰 글, 뭐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한글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명칭을 만든 겁니다. 1919년에 조선의 연구회가 조직이 돼요. 우리말과 글을 지켜야 된다, 연구해야 된다, 그래야 독립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일제강점기 때 말글을 빼앗기고, 이런 진짜 엄청난 세월 속에서 한글을 가꾸고 지켜온 이 역사가 대단히 감동스럽고, 인도네시아 부톤섬 찌아찌아족 한글 훈민정 보급한 게 2009년 무렵부터 되거든요. 그때 왜 시도했냐면은 그 찌아찌아족의 그다지 쓰는 말을 그 인도네시아 공인문자 로마자로 이게 표기 안 되는 게 많았다고 합니다. 저울래 적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던 타에 이제 훈민정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쪽에 아비딘이라든가 그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서울대학교 와서 우리 한글을 배우고, 그래서 이제 한글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 거고요. 찌아찌아 정이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있어요.
1: The King Sejong Literacy Prize.
0: Ah, 진짜 세종대학교에서 진짜 지금 환생하신다면 진짜 내가 만든 문자가 이렇게 널리 쓰이고 있다니, 그것도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로 쓰이고 있다니, 참으로 감동스럽구나, 뭐 이런 말씀을 반드시 하실 것 같고요. 저는 한글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진짜 그 자기 생각 느낌을 마음껏 적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언어가 6천 개, 7천 개라고 그래요. 하루에 하나씩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사라져가는 말들 왜 사라집니까? 그 적을 수 있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훈민정음을 바로 그런 사라져가는 말을 적는 문자, 바로 찌아찌아 말을 적는 문자로 활용하듯이 이런 사업을 제가 전 세계 운동을 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벌이고자 합니다.

0: 이너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1: 제목이 참 강렬하다. 목소리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2: 그것이 상상이 아닌 실존임을 이해하는 건 우리 둘 뿐이라는 거죠.

0: Today, the movie case story brings you is Gil. It's an animation based on author Ku Byung-mo's steady seller, Agami. It tells the story of Kun, a boy who survives rotting to death by developing gills, and a story of the people in his life. It is a work that has been invited to numerous film festivals, including the Anse International Animation Film Festival. Director An Jae-hoon directed the work by adding imaginative elements to the original story. Actors Jung Hae-in, Lee Chung-ha, Kang Han-eul, Yoo Jae-myung, and musical actress Kim Sun-young participated in the voice acting, enhancing the quality of the production.
1: 그 인어 남자와는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2: 하가 정신 차려봐.
3: 얘 귀 뒤에 상처가 있어.
4: 세상에서 완벽히 버려진 거지.
5: 아무 관심도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데.
6: 잘 생각해.
7: 다 나 때문이야.
8: 날 죽이고 싶진 않아.
9: 가라고.
0: Let's watch Gil together.
10: It's the deep of night.
11: 안 돼. 나는 자살 희망자가 아니었어요.
10: Haeryu accidentally falls into the river. Just as she reaches the brink of death, from afar, a man swims closer.
11: 이 사람은 나를 구해주려고 뛰어든 모양이구나.
10: In her hazy state, she knows strange wounds on the man's neck. He lays her down on dry ground. Then he leaves.
11: 왜 거기 그러고 있어요? 사람들은 저 건너편에 있는데.
8: 내 편의대로 해서 미안하지만 건너편엔 사람이 너무 많아서.
10: Not moving towards dry land, but into the water.
8: 나는 괜찮아요.
10: Are those scales on his back? And just like that, Hun, the merman, vanishes from Haeryu's view. That brief encounter remains seared in Haeryu's mind.
1: 내가 그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건 그로부터 1년 뒤였어요.
10: She tries to track him down. Just as she's about to give up, she receives a message from Kang Ha.
12: 비공개로 돌리시기 전에 우연치 않게 인어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1: 그 인어 남자와는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12: 이야기가 길어질 텐데 괜찮아요?
1: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 온 걸요.
10: From him, she gets to hear about Kun's past. The timeline moves back to a long while ago.
4: 호수에 무슨 문제가 생겼구만.
3: 어딜 가는 거야 이 밤에?
4: 둘러보고 올 테니 어서 자거라.
10: Young Kang Ha and his grandfather live in isolation by a closed-off lake. One day, while looking out on the water, grandfather sees that a car has crashed into the lake.
4: 한동안 뜸하다 했더니 산 사람을 건지긴 글렀구만.
10: It takes him a moment to discover and pull a boy out of the water.
2: 하가, 정신 차려봐. 하가.
10: That boy is none other than Hun.
3: 감촉이 이상하네.
10: Kang Ha realizes that Hun is no ordinary boy.
3: 얘 귀 뒤에 상처가 있어.
10: They're not wounds, but gills that had formed spontaneously to save the boy from drowning.
3: 어째서 물고기?
4: 자꾸 물가로 가서 하나 꺼내줬더니 저러고 있다. 경찰한테 알려야 하는 것 아니니?
3: 저게 사람인지 물고기인지 몰라. 어디 알 수 없는 비밀기관에 끌려가 산채로 실험대에 오를걸? 아, 그러니까 그냥 뒤질라고 환장했나? 진짜 물고기 아니야?
10: Thanks to that change, Kun survived. But he ends up half human, half fish, and is forced to keep his existence hidden. As time passes, both Kang-ha and Kwon grow into young men.
6: 야, 그만하고 빨리 나와!
10: Kang-ha still grumbles, but he looks after Kwon. They live a quiet life.
12: 어느새 녀석은 그냥 몸에 남다른 상처가 있을 뿐인 보통 사람이 되어 있었죠. 다름을 인정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채로 좁은 세계에 가둬뒀었죠.
10: But one day, a figure appears to shatter the tranquility. It is Kang-ha's mother.
9: 아버지, 애는?
7: 네가 지금 나한테 그걸 묻는단 말이냐?
10: In-young, who abandoned young Kang-ha and went off on her own, she sees Go-on.
9: 애가 아직 이렇게밖에 안 돼.
10: And as a mom, she's so out of touch that she almost confuses him for Kang-ha.
7: 보면 모르냐?
8: 누구 왔어?
10: Longing for a glorious past, In-young lives in a denial of her reality that she thinks leaves her nothing but scars.
13: 나가면 안 돼요!
14: 모두가 날 기다린단 말이야.
13: 이대로 나가면 안 돼요!
14: 네가 날 망쳤어.
10: Because of her, Hoon and Kang-ha's lives are thrown into turmoil.
13: 그만 쳐 울고! 지금부터 내 말 똑바로 들어!
7: 다 나 때문이야.
10: How will they deal with the way things change? A dazzling story of survival and salvation. It is the animation Gil.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the voice actors. In the process of visualizing the original novel, a work where beauty and sorrow coexist, director An Jae-hoon changed the setting to Europe.
15: 이야기가 한국어가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문체로 돼 있어서 과연 애니메이션 속에서는 구경모 작가의 문체나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을까? 배경을 조금 옮겨옮으로 인해 가지고 애니메이션이 줄 수 있는 아름다움을 주면서 원작에 좀 온전하게 집중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10: The cast is impressive. An chose actor Jung Hae-in for Kwon as the voice that would best capture the essence of the original work.
15: 고병모 작가가 특이하게 곤의 목소리만 어떤 목소리다라는 것들을 정확히 명명해 놨어요. 계속해서 어떤 얼굴이 어울릴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정혜인 배우님 이름이 처음 나왔을 때 그분의 소리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혼자서 상상을 해가면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게 됐고요.
10: Actor Kang-ha를 acts the voice of Kang-ha, Gon's friends and part of his new family who deals with mixed feelings.
16: 강하라는 친구가 곤이라는 인물을 만나서 인생이 변하고 세계관 자체가 변한다고 생각해요. 그 성장을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여서 참 재밌게 읽었고 이제 실사 영화 안에서는 조금 더 1인칭으로 연기를 한다면 이런 목소리 연기라는 거는 조금 더 3인칭으로 봐지는 것 같아요.
10: For veteran actor Yoo Jae-myung, this was his first voice acting role. This is how he came to join the project.
17: 이 작품을 제안을 받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서 다른 어떤 실사보다 훨씬 자유롭게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해내는 애니메이션이구나. 상처를 실사로 만든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어떤 장면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는 훨씬 더 감수성이 풍부하게 또 미학적으로 그 상처에 대해서 또 그런 표현에 대해서 열려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10: In-young, the character who triggers the events that lead Kwon to leave home and venture out into the world, is portrayed by musical actress Kim Sun-young.
18: 배우이기도 하면서 노래도 하는 그런 캐릭터라서 유질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지점이 있어서 그 인형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다가가지 못했던 그것에 조금 더 제가 상상력을 더해서 할 수 있었던 거라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10: A blend of deep meaning from literary roots, the fantasy of animation, and subtle acting. It is the animation movie, Gil. The character from Gil that captured the attention of Kay's story.
3: 얘 귀 뒤에 상처가 있어.
10: A child who grew gills to survive a deadly situation.
12: 고는 저로선 들어본 적 없는 세계에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이루어진 존재였어요.
10: The mutant Kwon, who is most himself in the water, but so lonely.
0: Actor Chung Ain lent his voice to Kwon. Modulating vocal pitch and breath, he is said to convey deep, rich emotion in each line of dialogue.
6: 혼을 연기할 때는 감정을 크게 드러내기보다는 말과 말 사이에 남아있는 말 끝에 있는 외로움 그리고 조심스러운 마음 그리고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살아 숨쉬고 있는 감정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0: Witness a heart-wrenching coming-of-age story shared by Chung Hae. A meeting of K-literature and K-animation. This is the animation movie, Gear.

기존 뮤지컬이랑은 조금 다르게 1인극입니다. 그래서 1인 다역이고 배우 한 명이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연기하고 그리고 이제 반주자님과 호흡을 맞춰서 이 작품을 처음 끝까지 쭉 이끌어 나가는 그런 굉장히 특별한 뮤지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약!

0: 새로운 도파민 유니크. 안녕하십니까. 저는 명품 패션 브랜드를 기획하는 스타트업 CEO 김정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모여보세요. 지난 몇 달간 시장 조사하고 아이디어 짜내느라 아주 애들 썼습니다. 근데요, 나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거랑 이거랑 이거. 처음 나한테 올 때부터 영 느낌이 안 오네. 이 카피라이팅도 그렇고. 됐어요? 됐다고. 톤온톤 진짜 몰라 김과장 원단 선택 못하는 너.
1: 작년 2025년 빔프 뮤지컬 창작 아카데미에서 이 이야기가 처음 기획이 되었는데요. 멘토링을 통해서 작가인 저와 가장 가까운 이야기가 무엇이 있을까 소재를 찾아보다가 제가 집에서 혼자 발견했던 징그러운 벌레 한 마리를 잡았던 기억을 발전시켜서 이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2: 이게 뭐야? 머리가 새하얘졌어. 내 배 위에 이불 위에 있는 몸 처음 봤어. 이렇게 새까만 처음 봤어. 이렇게 가까이 코가 간지러워. 내 코를 만지는 그 내 코를 만지는 그 내 코를 만지는 그 그 더듬이. 그놈이 이렇게 막 이렇게 도망갔습니다. 저놈을 빨리 잡아야 돼. 저놈 못 잡으면 난 잠을 못 자고. 그럼 내일 주변을 둘러봤는데 오늘 아침에 도착한 먼지덩어리가 보였습니다. 전 이걸 잡고 놈을 노려봤어. 뭐야, 어디 갔어? 어디 설마 천장. 천둥에 비친 검은 광태 삐죽삐죽 나온 다리들 거기에 보이는 솜털 같은 뭔가.
3: 정우가 패션 스타트업 CEO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일이 굉장히 이제 발전이 되는 어떤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야근을 한 뒤에 굉장히 늦은 시간에 이제 집에 귀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늦은 시간에 이제 빨리 자야 다음 날에 오전에 있는 미팅을 이제 잘 해낼 수 있는데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방해 요소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방해 요소가 결국에는 정우를 집에서 내쫓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0: 이 망할 놈의 벌레 때문에. 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놈이 제 집을 막 헤집고 다닐 것만 생각하면 아 스트레스. 그래, 세스코를 부르자. 아주 한 번에 씨를 말려버리자. 저는 단숨에 세스코에 전화를 걸어버리려고 했죠. 근데
1: 정우가 만나는 사건들 자체가 굉장히 다채롭고요. 또 연기해야 하는 캐릭터들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네 개의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음악이 같이 표현을 해줘야 해서 그냥 하나의 색깔이 아니라 요사적인 클래시컬한 음악부터 발라드,

0: 또 락 음악.
1: 플러스 에피소드 하나 추가.
0: 춤 음악.
1: 자, 일단은 집에 들어가서 짐만 챙겨서 나오죠.
0: 다채롭게 구성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1: 침착해 김정우 한 번에 가자. 내 해병대 군번에다가 내가 파인다이닝 처음 가본 날,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에, 그리고 우리 회사 우편 번호, 그리고 전 여자친구 휴대폰 번호는 나중에 바꿔야겠다. 왜 이러지? 뭐야 왜 이래? 도어락이 죽었어. 건전지가 나갔어. 어떻게?
2: 정우는 굉장히 완벽해야 되고 틀에 맞춰서 뭔가 일이 진행이 돼야만 안정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또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강미훈이라는 저 개인의 사람과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계속 조금씩 어그러지면서 나타나는 그 인물로서의 감정 변화도 있지만 그 그냥 배우로서 제 개인으로서도 나타나는 그런 감정 변화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1인극이기 때문에 모든 관객분들이 저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인물로서 뭔가 실수를 했을 때 나타나는 그 감정과 그리고 배우로서 뭔가 실수를 했을 때 나타나는 감정들이 굉장히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그냥 가감없이 보여진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 자네 마누라는 이 키패드에 건전지를 뽑아버리고 문을 잠가버렸어요. 밖에서 열지도 못하도록. 내가 어떻게 하냐고? 껴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쩌나? 이 자네가 가진 건전지로는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9볼트짜리 사각형 배터리만이 키패드를 열 수 있다. 자네 이 나만난 거

0: 자, 이 5번 중에 살아남는 방법 첫 번째, 9V짜리 건전지를 챙긴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냐? 내가 우리 집 우편함에 미리 구비를 해놓았다. 자, 우리 집이 501원이께 원, 투, 차차차, 투, 투.
1: 연주자로서 이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연기를 배우거나 경험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정우와 함께 한 시간 이상 무대에 함께 하는 입장으로서 정우가 그래도 기댈 수 있는 한 사람의 파트너가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음악적으로 정우와 소통을 할 때는 저도 정우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감정에 몰입을 해서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2: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 너무 더러워요. 이것도 아니야. 아이 다 아니야. 아니야. 쓰레기.
3: 패션 스타트업 CEO이기 때문에 이 패션에 굉장히 민감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자기 전에 옷을 벗은 채로 그 집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그 패션에 관한 어떤 그런 철학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요. 입을 수 있는 옷이 없으니까 헌옷수범도 뒤지게 되고. 근데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발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남들이 버린 옷들 사이에서도 정말 되게 가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해낼 수 있구나라는 어떤 지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우가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냥 나만의 그냥 어떤 기준일 수도 있다. 세상과는 닿아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우가 자신을 올가매던 완벽주의라는 그 기준이 사실은 삶의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객분들도 이제 이 공연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쓰게 되었습니다.

0: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1: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guk을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2: 김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2: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3: 네.
2: 어떤 게 나 있어요?
3: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2: 너무 맛있어요.
3: 네, 맛있어요.

0: rate over the weekend.
1: The economy is expected to expand 2.5%.

로맨틱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백제인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내 노래 한 자락 하려고 하는데 들어보시겠어요?

0: 안녕하세요. 졸업일선 김태라입니다. 요즘 또 한국이 요즘 한국에 많이 방문을 하시는데 좀 더 특별한 여행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국인인 제가 오늘 트립 큐레이터로 한국의 숨은 관광 명소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하십니까? 원하신다고요? 좋습니다. 가보시죠. 비가 오는구나. 오늘 이렇게 비가 오고 있는데요. 저는 비가 오는 것도 또 나름 낭만이 있다 생각하고 또 나름 특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선택한 곳은 바로 충남의 부여인데요. 이곳 충남의 부여는요, 백제시대의 수도여서 많은 역사 유적과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곳 부여에 오시려면 인천공항에서 리무진 버스를 타고 출발을 하시면 바로 이곳 부여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보실까요?
1: 안 만들어 일단 갈게요.
0: 네. 비가. 여러분들은 여행하는 거 혹시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걷는 여행을 진짜 좋아하는데 저 혼자도 그렇고 부모님이랑도 산책하면서 약간 여행지를 이렇게 방문해서 걷는 걸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이 아 부모님이랑 왔으면 진짜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너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도 모시고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기에 지금 서동왕자랑 선화공주 두 분이 이렇게 손잡고 계시는데 오늘 저를 이곳에서 지금 맞이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두 분께서 저를 맞이해주시는 걸 보니까 동남지에 이제 다 온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국남지인데 지금 주차장도 무료고 이 국남지 입장료도 무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설명이 써져 있는데요. 국남지 설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 국남지. 국남지는 부여 시가지 남쪽에 위치한 백제시대의 별궁에 딸린 연못이다. 궁 남쪽의 연못을 팟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따라 국남지라 부른다. 또 삼국사기에 한국이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삼국으로 나눠져 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기원전 1세기부터 7세기까지 역사적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쪽으로 가시면 국남지 여행자 쉼터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네, 이곳이 문화관광해설사의 집인데요. 이곳에 사전 예약을 하고 오셔도 되고요. 직접 오셔서 신청을 하셔도 이 국남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국남지를 한번 떠나볼까요?

이렇게 크고 높고 많은 연꽃은 현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풍경도 너무 좋고요. 지금 보면 여기에 살고 있는 식물들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또 이곳 이 연못에, 이 북남지의 연못에 대한 또 배경 스토리가 있는데요. 백제의 서동왕자가 신라로 잔입해서 마장수로 위장을 합니다. 그 신라의 어린 아이들에게 말을 나눠주면서 서동요를 불렀는데, 서동왕자와 선화공주가 사랑에 빠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곡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노래가 울려 퍼지자 쫓겨나게 됐는데, 서동왕자는 그걸 바라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실로 용서를 구하고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했지만 선화공주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서 속상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동왕자가 이 연못을 선화공주에게 선물로 만들어주게 된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스토리를 몰입하시면서 이 북남지를 걸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거보다도 약 3배 정도 더 컸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사이즈의 연못을 그 시대에 만들 수 있었을지 예상이 안 갑니다. 호용성, 용을 품은 정자라는 뜻이죠. 또 안에 보면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정을 통하고 소동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아, 서동요의 가사인데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는 잘 아시겠죠? 이곳이요, 선화공주와 백제의 모왕이 사랑을 속삭이던 장소라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사랑을 속삭이다니 정말 낭만적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이렇게 큰 연못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남자로서 너무 부러운 것 같습니다.

0: 다음 여행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지금 버스를 불러볼 건데요. 이곳 우연은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장소나 정류장에서 어플을 통해서 버스를 호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도 한번 지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쉬운데요? 이제 곧 버스가 올 텐데. 지금 가보실까요?
1: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너무 편리한데요? 이게 성인 기준 1,400원. 이거 뭐야?
1: 이 버스가 성인 기준 요금이 1,400원이라서 부담 없이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저는 지금 백제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백제 문화단지로 이동을 하는 중입니다. 풍경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백제가 가장 영화로웠던 시기, 합의성 시기를 재현한 곳인데요. 그때 약 1500년 전 백제가 이곳 구여로 수도를 옮기면서 세운 공이 바로 사비공인데요. 이곳에 그 사비공을 무려 14년 동안 역사적 고증을 통해 재현했다고 합니다. 백제 무왕, 그러니까 허동왕자가 허나 공주와 살았던 사비공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들어가서 한번 함께 보실까요? 가보시죠. 서울에 있는 창덕궁과 경복궁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넓기 때문에 다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문. 하늘의 뜻대로 정치하는 문인데요. 안에 전이 있어가지고 직접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전으로 가시죠. 아름다움과 평화를 사랑했던 백제인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귀한 것 같아요, 이 분양이.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천정전입니다. 엄청 멋있는 게 보이는데 함께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서궁. 서궁은 정전과 외전으로 구성되었다. 정전인 무덕전은 서궁에서 가장 중심적인 건물로 왕이 평소 진물을 보는 공간이다. 외전은 민덕전으로 태평성대에 나타난다는 영물인 기린의 덕을 의미한다. 이곳이 백제, 무관과 무신들이 회의를 하던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또 마침 백제 의상 체험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저도 입어보고 싶어가지고 빨리 가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려가보겠습니다. 어때요? 좀 백제 사람 같나요? 백제 옷도 입어봤으니까 여기 어저에 가서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뭄이 극심했는데 다행히 저수 작업을 통해 백성들의 피해가 크지 않았다니 심히 걱정이 한시름 녹여였구려. 이 모든 경들이 애써준 덕분이라 내 노래 한 자락 하려고 하는데 들어보시겠소? 알겠소. 관두겠소. 제가 막상 이 자리에 앉으니까 지금 임금으로서의 책임감이 막 솟구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은근히 재밌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오셔서 챌린지 한번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까 보셨죠? 봉남지에 가득 피어있던 연꽃들. 아직 연잎밥을 제가 제대로 안 먹어봐서 무슨 맛일지 너무 궁금한데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가 선화밥상? 아까 선화공주의 이름을 따서 만든 메뉴인 것 같아요. 사장님, 선화밥상 하나 주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0: 반찬 종류가 엄청 많네요.
1: 네.
0: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네, 어우, 색깔 예쁘다.
1: 이렇게가 에피타이저로 먼저 나오는 거예요?
0: 네. 이거 어떻게 그리고 감사합니다.
1: 원래 1인에 1피스거든요, 딱갑니가.
0: 네. 아, 진짜요?
1: 네, 너무 멋있고 잘생기셔가지고.
0: 아, 감사합니다.
1: 1피스 더 드렸습니다.
0: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진짜 반찬이 너무 많은데 가장 메인 메뉴는 우리 연잎밥이니까 연잎밥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데요? 오! 이 연잎향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향긋하시죠? 아, 이거 연근이고 이게 뭐지? 사장님, 이거 혹시 네. 뭔가요, 이게?
1: 아, 이게 연꽃이라고도 하는데요.
0: 네.
1: 연자육이에요.
0: 아, 연자육?
1: 네네.
0: 맛있나요?
1: 아, 환자 좀 이거예요.
0: 아, 진짜요?
1: 네.
0: 저 필요하겠네요. 네.
1: 활력.
0: 엄청 고소하고, 매력이 있어요. 너무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요. 밥도 한번 먹어볼게요. 아, 향이 너무 좋습니다. 맛있어서 멘트가 생각나요. 슴슴하고 그윽한 향이 있는데 밥 알에 하나하나 스며들어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메인 반찬 떡갈비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명품입니다. 명품 떡갈비고요. 육향이 되게 엄청 살아있어요. 이게 아까 에피타이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연근전도 한번 먹어볼게요. 연근전을 생각보다 간이 돼 있고 그 연근에 씹히는 식감이 약간 그 나야 연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거 진짜 맛있다. 서울 돌아가면 생각날 것 같아요, 이거 맛이. 오케이. 여러분도 부여에 오시면 다른 음식도 너무너무 맛있겠지만 연잎밥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향을 꼭 맡아봐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다시 집에 돌아가서 다시 생각나는 향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 마저 식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원픽은요? 너무 맛있는데 저 아직 약간의 애기 입맛이 있어가지고 연근전으로 하겠습니다. 연근전 1등.

0: 이제 맛있는 밥도 먹었으니까 조금 활동적인 걸 해볼까 합니다. 와, 진짜 크다 여기. 여기가 백제시대의 국제무역항이었다고 합니다. 저기 보이시죠? 저기 황포노배라고 하는데요. 옛날엔 저렇게 황토로 물들인 옷을 달고 물건도 실어 나르고 사람도 태우는 중요한 이동수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직접 타서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함께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1: 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와우. 지금 제가 선장이 된 것 같습니다. 배 머리에 있는 건 처음이어서. 기분 좋은데요?
1: 네, 여러분 여행하기 좋은 계절에 저희 백마강 유람선을 이용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산이 부소산성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큰 바위, 난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다 보이는 바위가 낙화암입니다. 백제마을 의지.

0: 자왕 20년에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지요. 이때 삼천궁녀가 만국의 한을 품고 치마폭에 얼굴을 감싸고 이곳에서 떨어졌답니다. 떨어질 낙자, 꽃화자, 바위 암자를 써서 낙화암이라고 불려지는 바위가 오른쪽에 강에서부터 10m 높이에 빨간 글씨로 쓰여져 있습니다. 저 빨간 글씨는 조선시대 학자인 왕 송시열 선생님의 친필을 바위에 안각을 해 놓았답니다.
1: 와, 진짜 강이 진짜 크고 넓은 것 같아요. 이 강 이름이 백마강인데 아까 버스 타고 이동할 때도 한번 봤었죠. 백제의 큰 강이라는 뜻도 있고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신라와 연합해서 백제를 멸망시킬 때 백마의 머리를 미끼로 사용해서 강에 사는 용, 백제를 지키는 포궁용을 낙화 올렸다는 설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아까 낙화암의 삼천궁녀 얘기도 그렇고 정말 슬픈 설화인 것 같습니다.
2: 아파트 단지도 멋있네요.
1: 아, 저기요?
2: 어떤 슬픈 설화가 있을지.
1: 내 신발에 관해 서로.

가림성. 백제의 부흥을 꿈꿨던 이곳 정상에는 묘한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나무를 소개하고자 이곳에 왔는데요. 저와 함께 올라가 보시죠. 산에 올라갈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저와 함께 조심조심 가보시죠. 으쌰.

여러분, 어떤 나무인지 정말 궁금하시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나무가 바로 저 나무입니다. 수령이 약 400년 이상 된 느티나무인데요. 희한하게도 모양이 이렇게 하트 모양이라서 사랑나무로 불려집니다. 제가 이따가 또 사진도 찍어볼 건데요. 선화공주와 소동왕자의 애틋한 사랑이 이렇게 하트나무로 재탄생했다고 생각해서 한국인들이 꼭 남기고 싶어하는 인생샷 스팟 중 하나입니다. 저도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며 사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부여는요, 로맨스가 가득한 도시입니다. 밥도 맛있었고, 연못도 너무 멋있었고, 다 배 타본 것도 너무 재밌었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마지막에 사랑나무에서 마무리하는 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너무 로맨스 있고, 사진도 예쁘고. 아, 멤버죠? 아, 매튜요, 매튜. 초록색 좋아하고, 갈색 좋아하고, 낭만 있는 거 좋아하니까 매튜가 와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여에 꼭 오시면요, 연잎밥을 꼭 드셔보셔야 됩니다. 나쁘지 않죠? 그래요? 그리고 제가 하는 게 두 가지 정도 더 남았는데, 두 가지 도시에서도 더 재밌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화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0: 바다를 좋아하시나요? 산을 좋아하시나요?
1: 김치가 있고요.
0: 가슴이 확 트이는 것 같습니다. 날개를 단 천사 같나요? 오케이, 오케이.
2: 네, 좋아요, 좋아요.
0: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1: 먹는 거? 그냥?

0: Laos, a country about a six-hour flight from Korea. One of the residents of this rural village in Laos is said to be a very devoted daughter.
1: 아버지를 바쳐라 이랬는데 시다공주가 아버지 대신 자기가 가겠다. 뭐 효녀심청 같은 그런 느낌인데.
0: This magnificent structure is believed to have been built for Princess Sita.
2: 너무나 아름다운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외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다 공주의 방이 아주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3: 흥나 시다가 왜 무너졌을까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은 상태인데.
0: The room of Princess Sita is said to hold secrets of a thousand years. Let's unravel the mysteries of the Hongnang Sita Temple. Champasak, Laos is where Korea's first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 for the World Cultural Heritage is underway. It is home to a very special structure.
4: Hongnang Sita is a place that has a lot of importance in the world of the world.
5: Hongnang Sita is a place that is a place that is a place that is a place that is a place that is a place that is
0: a temple with profound significance for the Lao people. What kind of place was Hongnang Sita?
1: Hong이라는 것이 뭐 큰 공간, 방 아니면 뭐 그런 건축물 그런 걸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낭은 아가씨 뭐 이런 뜻이에요. 시다는 이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직역을 하면은 시다 아가씨의 방.
0: About 70% of the population of Laos is Buddhist. Surprisingly, Hongnang Sita is believed to be a Hindu temple.
2: 지금 언뜻 보면 정말 이제 힌두 사원인지 그 형태를 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발굴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힌두의 성소라고 하는 그런 장소에는 요니와 링가를 모시고 이제 기도를 하고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0: The Linga and Yoni, each symbolizing male and female deities, are important relics found in ancient Hindu temples.
3: 예전에 이제 종교 행사, 그러니까 제례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 링가 위에 성수를 뿌리게 됩니다. 그 성수가 링가를 타고 요니를 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들이 생물학적으로 따지면 생명이 잉태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The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Development Team participating in the restoration of Hongnang Sita has found a large number of artifacts. The most remarkable among them is this gilt bronze yoni.
3: 금동으로 만들어진 요니는 그 라오스에서 처음 발견된 사례예요. 라오스의 지금 국보급 유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According to local residents, Hinduism flourished in Champasak in ancient Laos.
5: Hindu, what's it called? Sasana, Sasana Hindu. It depends on Sasana Hindu, but by the Sasana Putkama, Kang Satavati, Sipsong, Sipsam, Sasana Putkama, Mape, it depends on you, Nepak Taikongla.
3: 예전에 크메르 제국 시대에 수리아 바르만과 자이 바르만 7세가 영토를 확장하면서 이 참파사 일대까지 점령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힌두교 사원들이 많이 건립이 됐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홍낭 시다도 그때 건축됐다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0: Hongnang Sita is located in front of the sacred Pukao Mountain, which resembles the Linga, a symbol of the male deity. There is an interesting legend about this mountain located in a sacred spot. King Kamanta, who once ruled ancient Laos, he had a very devoted daughter, Princess Sita. When the king was threatened by a man-eating monster,
3: 시다 공주가 본인이 희생을 하겠다라고 해서 괴물하고 이제 같이 만나러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마을에 있었던 카타남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괴물하고 여러 날 동안 싸워서 괴물을 물리쳤고 그거를 이제

0: 기르기 위해서 사원이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1: That is how Hongnang Sida came to be known as the Princess's Chamber. But originally, it looked different from what it is today.
2: 여기에 사용됐던 사암 자체가 약간 민트빛이 나는 사암을 썼을 수도 있다. 회색과 민트색이 섞인 그 정도의 예쁜 색깔이었을 것이다. 근데 가끔 부재에 해체하다 보면은 그 힘을 못 번디고 딱 부러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면을 보면 정말 민트색이 나와요. 그걸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색깔을.
1: Hongnang Sida used to be a beautiful mint color temple. But it grew dark over time, and for some unknown reasons, it eventually shattered into pieces. There are many different opinions about why that happened.
0: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고 여기 홍낭시다에 있는 집안, 속재의 강도, 구조적인 안정성 평가, 붕괴의 원인에 대한 공학적인 조사들을 지금 같이 통합적으로 한 4년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은 상태인데
3: 약간의 구조적인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원인일 수 있지만 비신우나 요니, 링가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풍화가 되거나 깨졌다기보다는 인위적인 파괴의 흔적들이 실제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In 2022, a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Development Team discovered some artifacts during the temple's restoration.
2: 저 안쪽에 내부 쪽을 다 이렇게 꺼낼 때 그 바닥면에서 금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금 반지도 나오고 금판도 나오고 이렇게 중요하게 생긴 구멍들이 있어요. 그 구멍들마다 원래 하나씩을 넣고 구조물을 세웠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구멍마다 금판이 거의 하나씩 나왔었어요.
1: A silver statue of the Buddha was found among gold ornaments. This means Buddhism had already been introduced to Laos, and Hongnang Sida was still standing at that time. Then, what was the exact cause of its collapse?
0: 몇 가지 붕괴됐던 모델들을 추정을 했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주변에 있던 나무들이 자라면서 뿌리가 집안 내부로 침투를 했고 그러면서 집안이 불안해지면서 붕괴됐을 가능성 하나 그리고 홍낭시다 주변에는 땅이 고르게 단단한 게 아니고 약한 부분이 주저앉으면서 붕괴됐을 가능성 하나 그리고 과거에 지진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말했던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홍낭시다가 붕괴되지 않았을까.
1: If more clues are found during the restoration process, the history of Hongnang Sida may have to be rewritten. Let's hope that one day, the secret of Hongnang Sida is finally unraveled. Seongnyu-gul Cave, an iconic tourist attraction of Uljin, a hidden gem on Korea's east coast, is famous for its diverse cave formations. Formed about 250 million years ago, they have a significant ecological value. But
4: 헬라 시대부터 이제 근대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5: 세계적으로도 좀 희소한 사례가 아닌가.
6: 하나의 역사서로 볼 수도 있을 정도예요.
1: Traces of the past inscribed alongside various cave formations. What kind of stories do they have to tell? We set out to uncover that mystery. Seongnyu-gul Cave, a well-known attraction of Uljin, is visited by some 700,000 visitors annually. Often called a living fossil, it is home to ecologically significant formations. Its value was recognized early on, and it has been protected as a natural monument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A surprising discovery was recently made at the cave.
7: 아, 여기 글자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선명하게 드러나진 않지만은 밑에 글자 윤곽들이 이렇게.
1: It is none other than inscriptions carved into the cave. With this discovery, Seongnyu-gul, once regarded as a natural site, drew the spotlight as a repository of historical writings.
5: 국내에도 많은 동굴이 있지만은 이런 사례들은 전혀 없고요. 세계적으로도 좀 희소한 사례가 아닌가.
1: Inscriptions believed to have been carved over a span of about 1500 years, and the messages they carried were all astonishing.
8: 성유

0: 그래서 나오는 명분 중에 특이한 게 우20필이라고 소 20마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소는 지금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포항에 있는 냉수리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울진에 있는 봉평리 신라비 같은 경우 여기에 사루 또는 살반우라는 내용이 나와요. 즉 그 당시 때 신라시대 때 어떤 의식을 행할 때 소를 잡거나 또는 얼룩소를 잡아서 이런 행위를 해요. 여기 성유굴에서 소가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뢰 행위를 했던 소사의 지역이지 않을까 하는.
1: They suggest that this was not just an ordinary cave, but may have been used for important national rituals. And that's not all.
2: 바로 여기가 진흥왕이 다녀갔다는 명문이 25자 새겨져 있는 곳입니다.
1: A 25-character inscription inside the cave says that King Jinheng of Silla Dynasty had visited it. That record had never been found in any historical documents before. Another unexpected discovery was found.
3: 진흥 왕 그 지동왕이 거동하셨다라고 하는데 아마 561년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록이 성유굴 속에서 나오는데 연대상으로 또는 그 왕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연대가 확실하고 가장 최초에 보이는 기록이 진흥왕거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1: A record saying that King Jinheng visited Sungryugul Cave in June of the year 560.
0: 울진 성유굴에 나오는 명문들이나 이런 것들은 삼국 현재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삼국사기나 유사에 없는 기록들이 많아요. 특히 진흥왕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의 삼국사기의 공백 기간이 있는데 그때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1: King Jinheng traveled across his territory to erect monument stones. However, no such monuments were found in the area around Sungryugul Cave. Even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says nothing about King Jinheng's activities during that period. Inscriptions in the cave can be found even in places that are not easy to spot.
4: 물이 이제 현재 고여 있는 공간 자체도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녔던 길이 아마 거기에 있었다고 추정이 되는데 이러한 이제 뭐 환경 때문인지 몰라도 이제 수중 조사 당시에 이제 명문과 비슷한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마 그 실제 이제 수중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아마 그러한 사람들이 직접 걸어 다니면서 남겼던 흔적이 나오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So, why are there so many inscriptions in this cave? The answer can be found in the inscriptions themselves.
0: 우리가 뭐 신라 시대의 장군 하면 김유신을 뭐 말 안 할 수가 없죠. 김유신이 태어난 6세기 말부터 이제 김유신의 성장 과정들이 삼국사기나 이런 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히 그 젊은 나이에 그 중학석굴이라는 데서 수련을 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마 근데 이제 성유굴은 이보다 빠른 6세기 뭐 초부터 기록들이 나온 거 보면은 아마 김유신도 그 당시 때 하랑도들 또는 군사 뭐 이런 청년들의 그 수련 활동 중에 동굴에 들어가서 수련하는 게 있었던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 많은 하랑도들이 와서 글을 남기고 아마 그 당시 때의 수련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1: It is believed that the inscriptions were first made during the Silla Dynasty. When members of the elite youth group Hwarang visited the cave for training. What other messages may still remain in the cave visited by countless people?
0: 지금 역사에 없는 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삼국사기나 유사에 나오는 하랑 간창이라든가 김유신이라든가 특히 뭐 우상국을 정벌한 뭐 이사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명문이 동해안을 다녔거든요. 기록에. 그런 분들이 다니면서 여기를 분명히 들렀을 걸로 예측이 돼요. 그렇다 이러면 그런 분들의 이름이라든가 어떤 기록들이 나온다면 더욱더 이 역사적인 장소로 중요해지죠.
1: The inscriptions in Sungryugul Cave still have more to be uncovered than what has already been revealed. 4 Heavenly Kings. The four heavenly kings are the symbols of Buddhism in the Silla Dynasty. Mysterious artifacts were discovered at a temple site in Gyeongju named after the four heavenly kings.
5: 저는 그거를 보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좀 충격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6: 그중에서도 아주 특별합니다.
7: 굉장히 귀한 제품이다. 지금으로 치면 명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붙이는 과정에서 마치 퍼즐처럼 딱 들어맞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천왕사는 당나라 군사들이 신라로 침략해 오는 것을 인지한 문무왕이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낭산 남쪽에 문두루 위법을 설하고 그에 따라서 침략해 오던 당나라 군사가 수몰하게 되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에 사천왕사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1: The artifacts found at the site are green glazed guardian statues called Nogyu Shinjangsang. Made using green glaze, an advanced technique and luxurious material at the time, they depict guardian deities that protect the temple and all living beings. In Silla, where Buddhism was believed to protect the nation, such guardian figures symbolized the nation's safety and prosperity.
2: 네, 노규 신장상은 경주에서 그 일제강점기에 철로를 놓기 위해서 수리를 하다가 파편이 발견돼서 그 존재를 처음 알게 됐고요. 그 뒤에 그 일대에서 다양한 종류의 파편들이 나와서 이 전돌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 The restoration process of the green glazed guardian statues that adorned the wooden pagoda at Sachenwangsa Temple was full of remarkable discoveries. After their initial discovery, the statues lost their original form for nearly a century. Their restoration was a grueling process. Through excavations in 2006, the statues finally saw the light of day after 100 years.
0: 일제강점기 때 발굴된 유물은 경주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었고 2006년부터 출토된 유물은 저희 연구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이제 붙이는 과정에서 그 100년 전에 일제강점기 때 출토된 유물과 2006년에 발굴했던 유물이 마치 퍼즐처럼 딱 들어맞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1: However, piecing together more than 200 fragments was a challenge.
0: 사실은 이 노규 신장상은 발굴 당시에 각각의 조각편으로 이렇게 출토되었습니다. 모두 한 200여 점이 출토되었는데요. 그게 굉장히 이제 하나하나 붙여 나가는 작업이 쉽지 않았고 저희가 한 7, 8년에 거쳐서 실제로 손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결합해보고 또 3D 스캔을 다 촬영해가지고 가상으로도 다 이렇게 접합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쳤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한 과정 중에서 저희가 7년, 8년 만에 우리 노규 신장상을 완벽히 복원할 수 있었고
1: After a century of waiting, the green-glazed guardian statues were finally revealed to the world. They have countless intricate details.
3: ABC가 쳐다보는 그 시선이 다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사천왕사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그 당나라 군대로부터 물리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하고 물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천왕상이 했겠지만 이 기단에 있는 이 신장상 역시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삿된 것들을 막아주고 또 그 탑 안에 있는 부처님 사리를 보호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 The statues appear to be looking around like guards on watch. A total of 24 statues, six on each of the four sides, were placed around the pagoda to ensure impenetrable defense. But what makes these statues truly special goes beyond that.
2: 저는 그거를 보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좀 충격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시기 미술들은 거의 대부분 딱딱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주로 불상이라든가 보살상이라든가 똑바로 서 있거나 아니면 좌우 대칭을 엄격하게 따지는 그런 그 경직된 조형인데 비해서 이 노규 신장상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신체의 굴곡이라든가 자세라든가 얼굴 표정 같은 것들의 생동감이 넘쳤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강이 뼈라고 할까요? 뼈 같은 게 이제 제대로 표현되어 있는 점이라든가 발가락하고 이제 발등 같은 데의 뼈와 힘줄이 드러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더 주목해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1: Compared to other Buddhist statues, the green glazed guardian figures are more dynamic. Why is that? Could there be a secret in how they were made?
0: 노규 신장상은 목탁 기단에 똑같은 형태의 조각상이 두 개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0: 4면에 각각 들어갔기 때문에 한 탑에 8개, 동서탑에 16개의 똑같은 문양과 똑같은 크기의 전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손으로 빚기는 어렵고 그것을 모두 한 틀에 찍어서 나타내는 어떤 그런 제작 기법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The green glazed guardian statues represent the spirit of the Silla dynasty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when vigorous exchanges and cultural fusion took place. They display exceptional artistry and a high level of craftsmanship, yet their true nature remains a mystery.

해금은 두 줄로 된 하마끼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해금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rt changes that have brought about innovation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Yesun Tech, which provides advanced adhesive solutions for cutting-edge industries. Also, we look into Yuchang Metal, which has laid a firm foundation for different industries with precision extrusion technologies. And we explore PIM Corporation, a provider of fresh fruit and vegetable smoothies with highly added values. Stay tuned and explore the emerging businesses which have strengthened competitive power in the global market with smart technologies.
1: A variety of adhesive materials can increase the performances and quality of products in different industrial fields. Yesun Tech specializes in producing functional adhesive materials for a variety of industrial areas. By building a cutting-edge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through a smart factory solution, the company has strengthened the production capabilities. We explore Yesun Tech, a leading provider of premium adhesive materials. Yesun Tech is located in Gunpo, Gyeonggi-do Province. The company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materials industry by constantly developing functional adhesive materials. By cooperating with different businesses, it has developed innovative adhesive solutions.
2: 예선테크는 2005년 설립된 기능성 점착 소재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설립 초기 휴대전화용 연료접착 필름 공급을 시작으로 현재는 LCD와 OLED 등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자동차 2차전지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여 다양한 기능성 점착 소재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재를 선제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소재 전문가와 디바이스 전문가를 두고 있으며 시장의 니즈가 형성되는 시점에 맞춰 상품화하여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의 성장을 바탕으로 2008년 중국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현재는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현지 법인을 두고 글로벌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 The adhesive products for displays are the major items of the company. Foam pad is a type of adhesive item which is specialized for thin displays. It can fix the panels as well as prevent the inflow of impurities and backlight bleeding.
3: 예선테크는 내로우 베젤 TV가 개발되기 전부터 디스플레이 시장에서의 디자인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폼패드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점착층과 충격 흡수용 폼, 기재층의 물리적 특성을 설계하고 이를 실제 양산의 제품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하반기부터는 기존보다 더 좁은 폭의 디자인에 대응할 수 있는 고신뢰성 제품과 내화성을 더욱 강화한 신제품을 개발하여 양산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예선테크의 홈패드는 고객이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0: 핵심 제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The designing of products for different purposes is the initial production stage. The products go through the cutting, processing, and testing process, and the finished ones are released to the market. The corner area of the products is precisely designed to prevent the leakage of light, and the product quality has increased.
2: 정착 제품은 온도와 습도 같은 환경과 공정 조건에 따라 품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전공정부터 제공품, 합지 재단 공정과 완제품 창고까지 전 과정의 온습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습도는 자동 제어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요구하는 주요 물성을 원재료부터 완제품 검사 단계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사 데이터는 원재료와 제공품, 완제품의 로트 정보와 함께 시스템에 저장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대상 로트를 추적하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The high mix and high precision products of the company needed a more systematic management solution. Escaping from the current method, which used to depend on human workers, the firm has introduced a data-based production and quality control solution.
2: 예선테크는 삼성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통해 MES 기반의 생산 품질 이력 관리와 AI 비전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원자재 로트부터 생산, 검사, 출하까지 공정별 이력을 하나로 연결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상 로트를 추적하고 원인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육안 검사에 의존하던 부분을 AI 비전 검사로 보완하면서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른 편차를 줄이고 검사 결과도 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과 품질 전반을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Yesontech has constantly improved the functional adhesive materials and expanded the scope of its business. The company has developed an insulation material for industrial batteries. It has tested the performances and promoted the mass production of the material.
3: 예선테크는 현재 OLED 대형화 대응, 전장용 고신뢰 소재, 배터리 안전 소재와 AI 자동화 기반 제조 공정,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사업에서는 신뢰성, 제작업성, 내화성 등을 강화한 차세대 홈패드와 OLED용 기능성 소재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장 분야에서는 진동과 고온고습 환경에서도 점착력과 내구성을 유지하는 오토 디스플레이, HVAC용 고신뢰 점착 소재와 정밀 가공 조건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조 기술 연구도 병행함으로써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1: The firm has built overseas branches to better manage the local production and quality control process. And it has made a bit of effort to make rapid responses to the clients. By accelerating the mass production of the future adhesive items, the company aims to expand the supply network in overseas markets.
4: 예선테크는 현재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정적인 기존 사업을 기반으로 자동차와 2차 전지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꾸준히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와 AI 기반 검사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생산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시장에 한 발 앞서 대응하고 점착 소재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1: All eyes are now on the future growth of Yesontech, which aims to provide more precise and stable technologies for a better future.
5: When aluminum cylinders go through metal molds under high temperature and high pressure conditions, they can be converted into new materials with highly additional values. As a nationally designated root industry enterprise, Yutsang Metal has constantly developed aluminum extrusion technologies and made contribution to Korea's basic industries. From the designing of molds to the extrusion and processing process, The company has built an integrated production system and increased the product quality. We introduce Yuchang Metal, a developer of advanced aluminum processing skills, which have given a boost to Korea's manufacturing sector. Yuchang Metal is located in Ansan, Gyeonggi-do Province. Based on 30 years of experience and large-scale production facilities, the company has developed precision skills and provided customized molds to the clients. It has offered high-quality aluminum products to varied industrial sectors, including construction, automobiles, and electronic parts.
6: 저희 유창금속은 1995년 설립 이후 알루미늄 아틀 분야 한 우물만 집중해온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제조업 집정지인 안올 시와 국가산업단지에 거점을 두고 지속적인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 품질 관리,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여왔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후방 산업을 보완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 The firm has produced about 200 aluminum extrusion items. The company has analyzed and developed detailed specifications that have been required by different industries. And it has applied precision technologies to the products. As part of an effort to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market trends, the company has expanded the product lineups and made rapid responses to the needs of the clients. Sunshade frame for automobiles is one of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Thanks to the high durability and improved product quality, the products of the company have been applied to world-class automobiles.
7: 저희 유창금속이 공급하는 도어 커튼 프레임은 햇빛 가리개에 적용되는 프레임 부품으로 차량에 적용되는 부품 특성상 일반 압출 제품보다 공차가 타이트하고 정밀도가 요구됩니다. 압출 후 제품을 전수 검사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작업자가 직접 리워크하는 방식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2열 유리의 형상에 맞게 제품의 치수와 형상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생산 과정에서 품질 편차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5: With the aim of strengthening the quality of its products, the company has developed aluminum billets in a variety of sizes for different purposes. Even slight errors can determine the quality of the products, so it is important to precisely control the temperature and time during the production process.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accelerated investments in production facilities and built precise cutting and processing lines. And it has laid the foundation for a more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6: 저희 유창금속의 생산 능력 확대의 가장 큰 전환점 중 하나는 2018년 시화 공장을 설립하고 2,350톤 압출 라인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규격과 제품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2022년에는 MCT 설비 라인을 신설하고 안산 공장의 1,500톤 압출기를 신규 설비로 교체하는 등 압출뿐만 아니라 가공 분야까지 생산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5: Yuchang Metal has implemented innovative changes to enhance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related industrial fields. Aside from internalizing the production stages, which used to depend on outsourcing businesses, the firm has introduced MES solution to manage the whole process in real time. As a result, it can prevent possible contamination and damage, as well as build a high-quality production system.
8: 저희 유창금속은 스마트 공정 도입 후 현장의 체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정이 실시간 데이터로 눈에 보이니 관리 업무가 훨씬 간결해졌습니다. 그리고 품질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왔다는 것도 큰 변화입니다. 외부로 나가던 세척 작업을 직접 통제하다 보니 우리가 원하는 품질 기준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됐고 외주 비용 절감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조도 개선이나 작업 대차 교체로 현장 불편 요소가 개선되어 직원들의 피로도는 줄고 생산 효율성은 훨씬 높아졌습니다.

0: Yutang Metal has thoroughly tested the core properties of the finished products by checking the strengths, hardness, and electrical conductivity. Based on the collected data, the company has minimized errors and obtained trust from the clients. It has achieved a near zero defective rate.
1: Yutang 금속은 KSD 6759 인증, KSQ ISO 9001, IATF 16949 등의 품질 관련 인증 획득은 물론 건축 분야에서도 알루미늄 압출 기술을 활용한 복합 단열장을 개발하여 2015년 조달청 우수 제품으로 지정되는 등 연구 개발 결과를 실제 제품과 사업으로 연결해 왔습니다. 또한 유럽 시장 진출에 대비해 ESG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and trust, the company has entered the Japanese market, which has high technical barriers. By constantly developing advanced technologies for the field of precise aluminum parts, the firm aims to gain recognition as a leading global partner in various cutting-edge industries.
2: 저희 유창금속은 지난 30여 년간 축적해온 알루미늄 압출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 영역을 한 단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 장비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을 확대하고 최고의 상호업체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Yutang Metal has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Korea's industries by continuously developing leading-edge technologies. And it is expected to take a huge leap forward as a global business that leads the growth of future industries.

0: There's a company which has strived hard to deliver the original nutrients and freshness of nature to consumers. Finn Corporation has developed and provided fresh fruit and vegetable smoothies. The company has developed its own facilities that can keep the nutrients from the raw ingredients. The advanced blending technology has seized a lot of attention in the related fields. We look into Finn Corporation, which has led the global healthy beverage market. Finn Corporation is located in Namyangju, Gyeonggi-do Province. By using selected premium ingredients, the firm has provided processed fruit and vegetable products. It has offered smoothies as OEM and ODM products, and the beverages have enjoyed positive reviews from the clients.
1: Finn Corporation은 2021년 지금의 사명으로 출범한 이후 과일과 채소가 품은 자연 그대로의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는 철학으로 달려온 과일 채소 가공 전문 기업입니다. 주력 사업은 갈아 만든 과채 주스, 과일 퓨레, 과채 아이스크림의 OEM, ODM 생산으로 설탕, 첨가물, 착색료를 일절 넣지 않고 과일과 채소 본연의 원칙입니다. 특히 전문 제조사의 신선함은 그대로 가격과 품질은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를 목표로 현재는 각종 프랜차이즈, 특급 호텔, 국가대표, 진천선수촌, 전국 1,300여 개 개인 카페까지 다양한 고객들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0: The fruit and vegetable smoothie is the main product of the company. The smoothie products are made based on the patented extracting technology. And the products have a thick texture and a fresh taste. The firm has developed varied lineups so consumers can choose according to their preferences.
2: 저희 핀코퍼레이션의 대표 제품은 갈아 만든 과채 주스입니다. 시중 주스의 상당수는 농축액을 물에 환원하거나 당 첨가물을 더해 만들어집니다. 반면 카페에서 생과일을 직접 착즙하면

0: 신선하지만 인건비가 높고 매장마다 맛이 달라집니다. 저희는 방금 짠 주스의 일관된 맛을 목표로 자체 개발한 착즙 설비를 통해 섬유질과 영양 파괴를 최소화한 주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장에서 직접 착즙 대비 원가를 낮추면서 품질은 균일하게 유지한다는 점에서 프랜차이즈, 호텔, 개인 카페 모두에서 재구매율이 높습니다.
1: The advanced production facilities are the major strength of the company. While minimizing the destruction of fibers and nutrients from fruits and vegetables, the ingredients can be crushed in a large scale. As a result, the product quality and productivity can be increased at the same time. The company has kept the improved tastes, colors, and textures without adding food additives, so high-quality products can be released to the market.
2: 갈아 만든 주스의 생산 공정에 있어서는 배합 공정의 온도, 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배합 시 온도가 오르면 영양소 파괴와 변색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온 상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배합, 충진, 냉동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배합 공정에서는 레시피별 정량 배합을 통해 어느 로트든 동일한 맛이 나오도록 관리하고 충전, 포장 후에는 금속 검출기와 중량 선별을 거쳐 이물과 규격을 전수 검사합니다.
1: Along with the growing amount of production, Finn Corporation has faced limitations with the manual works and handwritten records. And it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to improve the workflow as well as the production efficiency.
2: 저희 핀코퍼레이션은 OEM, ODM 사업 특성상 거래처별 레시피와 생산 이력을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신뢰의 기본인데 이를 수기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삼성전자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생산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수기로 작성하던 생산일지, 배합 기록을 디지털화해 로트별 생산 이력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코드 기반 원료 재고 관리로 입출고와 유통기한을 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되어 원료 손실과 재고 오차가 줄었습니다.
1: The firm has constantly carried out studies to enhance the quality of its products. It has constantly developed optimal mixing ratio and recipes to keep the nutrients of the original ingredients. By developing cutting-edge equipment and new products, the firm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enhance the competitive power.
0: 핀코퍼레이션은 카페 농커피 시장을 겨냥한 신제품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OEM 제품의 특성상 다양한 파트너사와 함께 카페 운영에 최적화된 음료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첨가를 유지하면서 신선도와 소비기한을 늘리는 공정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과일 퓨레, 과채 아이스크림 등 과채 가공 카테고리 확장 연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achieved constant growth in Korea's B2B, or business-to-business market. By promoting premium items that can cope with the rise of K-food, the firm aims to mak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s, including Asia.
3: 당사는 과일 채소 가공 식품 업계의 대표 OEM, ODM 기업으로 자리 잡고자 합니다. 특히 월 30톤 규모로 증설한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대형 프랜차이즈 급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스마트 팩토리의 2단계 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카페 프랜차이즈 중심의 유통 채널 확대 및 수출 확대를 이뤄나가고자 합니다.
1: Finn Corporation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processed fruit and vegetable smoothie market. And it is expected to achieve remarkable growth in the global field in the future.

0: 정해년 6월 강원도 감찰사로서 2100성 김아무개의 사망사건을 심리하였다. 망자는 구타로 인해 사망하였는데 이는 필시 원한에 의한 것이다. 망자는 생전에 술주정과 욕설, 폭력을 일삼아 이웃들에게 평이 좋지 않았으니 이웃이 모두 척이라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허나 그 어떤 살인사건도 의심만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법. 검시를 시작하라!
1: 이천부사 김인송, 오작인, 환쟁이 백가는 어서 들어와서 망자의 검시를 시작하라!
0: 그대가 시신을 처음 발견했다 했는가?
2: 예, 그렇습니다요.
3: 상세히 공하거라!
2: 그러니까 같이 밭을 갈기로 했던 개석이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게 집으로 와보니 이렇게 죽어있었습니다요!
3: 검험이 끝나면 따로 불러 신문을 할 터이니 물러가거라!
2: 나으리, 소리를 절대로!
3: 썩 물러가라 하였다.
1: 의원, 법문을 꺼내고 백가는 시형도 그릴 준비를 하는 뒤 그때 경산대감이...
0: 잠깐! 망자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옷고름이 아니냐?
4: 망자의 저고리에도 고름이 뜯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죽기 전에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 몸싸움이다. 망자가 손에 옷고름을 쥐고 있는 건 분명 중요한 연유가 있을 것. 손에 쥔 고름, 망자가 남겨준 단서, 현장이 말한 증거.
5: 피해자다!
0: 터진 의복, 쿠타의 흔적인 혈흔, 사인은
5: 실직하다!
0: 간수하라.
5: 남겨놓은 증거!
0: 김부사는 망자의 아내와 시신을 처음 발견한 자 그리고 이웃들까지 가장 가까운 세 집의 식솔들을 모두 불러 신문하시오.
3: 예! 신문 내용을 잘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수일 내로 복검을 실시할 것이니 시신을 잘 보존하고 아무도 들이지 않도록 하라!

0: 모두 썩 물러가라.
1: 경산대감이 증좌에 입각해 억울한 백성이 나오지 않게 하라 하였으나 여기가 어디요? 돈과 권력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조선. 이 어깨에 어떤 의복을 걸치느냐에 따라 있는 죄도 사라지고 없는 죄도 만들어진다 하는 조선 아니요, 조선. 그러니 일이 잘 해결될 수 있을까 싶은데. 자, 다들 귀 쫑긋 세우고 눈을 반짝이며 또 어떤 의복들이 난장을 부리는지 구경 한번 해봅시다.
2: 주모!
3: 어, 주모, 거기 잠깐만 기다려보셔. 내가 금방 갈 테니. 아유, 내가 왔어.

0: 누시오?
1: 아니 내가 누군지 모르시오?
0: 모르시오. 대체 누시오?
1: 나로 말할까?

0: 자, 그나저나 이 참혹한 살인 사건이 났다 하는데 또 이 사건의 범인은 어찌 잡을지 억울한 이들이 생겨나지 않을지 참으로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 주모? 아이 주모!
1: 최수 씨.
2: 서방님.
1: 최수 씨. 그러다 넘어지시겠소?
0: 어라. 이 망자의 처와 친구가 다행히 들어선다.
1: 그렇게 운다고 죽은 대석이가 돌아오겠소?
0: 아니 둘이 이렇게 다정하면 곤란한데.
3: 아, 갑자기 니쇼. 아,
0: 나는 이 모지라 하네. 나 억울한데 이게 뭐지? 나 누명 썼는데 이게 뭐지 할 때 그 이모지.
4: 왜지 무구만요? 우린 그 억울할 것도 없고 누명 쓸 것도 없으니 필요 없어.
0: 우리? 그 손을 잡아. 그게 바로 문제예요.
2: 아니 뭐가 문제라는 것이오?
0: 그 딱 보아하니 이번에 구타로 숨진 망자의 처와 사건 현장 발견자 같은데. 아 그 둘이 우리가 어쩌니 저쩌니 하며 이리 다정하니 그 누가 보면 불륜 사건인가 생각하지 않겠소?
2: 뭐요?
4: 이놈의 자식아 어디다니? 야 이놈의 자식아 어디지?
0: 아그 그 상민이 양반 멱살을 잡고 욕을 하면 강상죄요.
4: 강상죄?
0: 그러지 말고 이 내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오.
4: 아니 무슨 얘기?
0: 내일이면 모두 줄줄이 역격 끌려가 관아로 억울하다 외쳐 눈물이 줄줄 흘러도
2: 참아라
0: 우리나야 불륜 사건 증거 있어 신경 안 써 겸해요 누가 알아
5: 억울해요
0: 내가 등장 어디?
2: 우리 친정에
0: 왜?
2: 아빠 환갑에
0: 뭐했어?
4: 일찍 잠들어
0: 누가 알아?
4: 증인이 있어
0: 이제 내가 나설 차례 내일이면 모두 줄줄이 엮여 끌려가 하나로

0: 사실 확인서
1: 잠 잤는데
0: 증인이 필요
1: 여주댁이랑
0: 사실 확인서
2: 내가 나설 차례니
1: 어머 어머
0: 그럼 됐고 이 두 사람은 내일 관아에서 봅시다. 사또 사또 누가 봐도 이 자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3: 뭐라?
0: 여기 주모는 죽은 자에게 외상값을 받아야 하는데 이 망자가 되면 외상값을 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게 다 외상값이라 합니다. 헌데 그를 죽여 무슨 이득을 보겠습니까?
3: 그래.
0: 그리고
3: 아니 그
0: 지금 이 자는 죽은 자의 처로서 남편 개석이를 너무나 사랑하여 숟가락을 놓고 식음을 전폐하니 아이고 말랐네.
3: 어디가?
0: 아니, 볼?
3: 이놈이 이모지라는 얼자 외집으로구나. 비록 천한 어미를 두었다곤 하나 이 양반의 피를 이어받고선 어찌하여 이런 천한 것들을 돕는 무도한 일을 하느냐. 썩 물러가거라.
1: 아이고.
0: 사또 부디 증거와 증언으로 이를 푸시오. 억울한 이들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오.
3: 이놈들이 좀... 옳거니 낸 이놈 말대로 이 증거와 증언이 나올 때까지 여기 있는 모두를 고신하면 되겠구나.
0: 아이 사또! 그것이 아니라 사또! 야! 아휴, 고을 수령이란 자가 저리 무능해서야 그저 애꿎은 백성들만 죽어나는구만.
4: 그러게나 말일세.
0: 그 뒤슈?
4: 정원용이라고 하네.
0: 나는 이 모지라 하네.
4: 모질이구만.
0: 아니 그럼 당신 이름은 뭐? 강원감사? 아이고 그 지체 높으신 관찰사 나으리 아니십니까?
4: 그건 그렇고 네. 자넨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찌하면 범인을 잡을 수 있겠는가?
0: 아니 근데 그게 그 맨입으로는 그 말씀을 드려야죠. 그날 밤 죽은 김계석에게는 아주 큰 다툼이 있었을 겁니다.
5: 그건 나도 아네.
0: 이 평소 아는 사이였을 테니 한참을 마주보고 다투다 이 다투다 옷고름이 뜯어졌을 겁니다.
4: 그것이 범인의 것이 분명하긴 한데 너무 흔한 것이라 누구의 저고리에서 뜯겨진 것인지 특정할 수가 없네. 심지어 망자가 입고 있던 저고리와도 같은 옷감으로 보이네.
0: 같은 옷감이라 하긴 아무리 돈을 벌었다 한들 일개 상놈일 뿐 이 12세의 고급 무명 옷을 입진 않았을 테고.
4: 12세의 무명 옷이라?
0: 범인에게는 옷고름이 뜯어진 저고리가
4: 입이 버리지 않았겠는가?
0: 에헤, 그 물정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이 돈 많은 양반님네들이야 그럴진 모르겠지만 이 가난한 서민들은 옷고름 하나 뜯어졌다고 내다버리진 않습니다.
4: 그렇다면 고쳐달았겠구만.
0: 바로 그겁니다. 그날 밤 범인은 옷고름이 뜯겨나간 것을 알고
4: 직접 찾으러 가긴 어려웠을 테고
0: 이 바느질을
4: 누군가에게 맡겼다 하면
0: 고래 삭바느질하는 여인들을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4: 저 같이 가서나?
0: 네?
4: 같이?
0: 헌데 굳이 이렇게까지 나선 연유가 무엇인지?
4: 하루빨리 범인을 잡아야 저 무고한 백성들이 풀려날 것 아닌가?
0: 에휴, 저 무능한 사또를 문책하면 될 것이지.
5: 이게 더 빠르네.
4: 자 어서 가. 어디 좀
5: 따라오게.
6: 대시오 옷 수선은 다 끝났어.
7: 아, 잠시만요.
4: 네 이놈! 너는 사흘 전날밤 김계석이를 찾아가!
5: 난 아무것도 모르.
8: 지금부터 이완득의 신문을 시작한다.
9: 너는 망자를 죽이지 않았다.
6: 그게 무슨...
5: 내가 범인이오!

0: 진범이요!
1: 이천 백성 이완대가 동네에서 고약한 자가 자기 아비를 때리고 욕하기를 반복하자 그 자를 구타 살해하였다. 허나 그 사실을 안 형제가 서로 자기가 수범이라 주장하니 극진한 형제의 우애에도 그 죄를 물을 수밖에 없는 내게 가혹함이 느껴질 뿐이다.

0: 이완대 형제의 사형은 감하여 주었으나 그 아비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1: 유경이라 함은 교화는 무겁게 하되 처벌은 가볍게 하라는 뜻으로, 경산 정원용 대감은 법의 집행에 있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 노력했고, 그 노력의 하나로 조선 최초의 살인사건 보고서 유경록을 집필하고 후세에 남겼소. 헌데 이 양반이 영의정까지 오른 양반이라 이런 살인사건 보고서 말고도 수많은 기록을 남겼는데, 자, 그 두 번째 판이요.
2: 대감! 대감!
1: 이리 사냥.
2: 대감! 대감! 대감!
3: 아이고.
2: 대감! 대감! 대감!
3: 아이, 어째 가는 곳마다 자꾸 따라다니는 겐가?
2: 그것이 아니라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겨서 그렇습니다.
3: 뭔가?
2: 대감께서는 기록 남기는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3: 그런데?
2: 그렇다면 대감께서 여기서 이러고 계실 것이 아니라 어서 한양에 가서 백성들이 왜 고통을 받는지 임금께도 고하고 이 기록으로도 남기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3: 이미 한양에는 훌륭한 법관들이 그리하고 있네.
2: 그럼 꼬레 양반이랍시고 그것들이.
3: 이놈이.
2: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야.
3: 자네 마음은 잘 알겠지만 우린 그만 여기서 헤어지세. 난 이제부터 좀 험한 길을 가야 해서. 그럼
2: 대감?
3: 아이고, 이게 뭐야? 깜짝이야! 또 무슨 일인가?
2: 그것이 아니라 최근에 일어난 연쇄 실종 사건이
3: 제일... 이보게!
2: 대감!
4: 대감! 대감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어린 일이십니까?
3: 잘 지냈는가? 내 전에 말하지 않았나? 자네와 함께 부세관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4: 어찌 미천한 소인과 이야기를 나누신다고?
3: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신분 같은 것이 필요한가? 네, 오늘은 자네가 만든 붓을 하나 살까 하여 왔네.
4: 대감께서 쓰실 만한 붓이 못되옵니다요.
3: 붓을 좀 보여줄 수 있겠는가?
4: 예,

0: 흔치 않은 부시로다. 2리터로 만든 낙모필이옵니다. 낙모필이라. 낙모필은 탄력이 넘쳐 글씨를 쓸 때 마치 붓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지.
1: 붓이 거기서 거기서 다를 게 뭐 있습니까?
0: 아주 다르다네. 아주 좋은 붓은 명예로운 사람의 덕목과도 같은 법이지. 붓끝 모으면 뾰족하고 마음은 강해. 첫 번째는 처음이라 해요. 처음이라 붓과 사람의 강한 마음을 이룹니다. 펼쳐진 붓털 비단같이 갈라짐 없고. 두 번째는 재라 하여 가지런한 자세와 갈라짐 없는 마음을 이룹니다. 세 번째는
2: 세 번째 원이라.
0: 둥근 모양 한쪽도 치우침 없는 꽉 찬 마음. 네 번째는 건이라 하지. 탄력 풍부한 붓 끝에 거두어 들려도 언제나

0: 그 살다 살다 별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럼 좋은 붓이 있으면 훌륭한 사람이 된답니까?
1: 네, 오늘 자네와 함께 이렇게 붓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최근에 같이 다니는 치와 이야기하고는 달리 아주 풍요로운 시간이었네. 이걸로 하나 주게. 얼마면 되겠는가?
2: 소인의 미천한 재주를 알아봐 주시는 대감께 어찌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훗날 붓이 필요하시면 소인을 찾아주시지요.
1: 이보게.
2: 아닙니다. 대감께서 필요하실 때가 되면 제가 직접 찾아뵙고 드리겠습니다요.
1: 이보게, 잠시만.
0: 대감, 그리 좋으십니까? 공짜라 더 좋은 건가? 아무튼 예나 지금이나 있는 양반들이 더해.
1: 저자는 그림 그리는 환쟁이가 아니라 필장일세.
0: 그 환쟁이고 필장이고 간에 음침한 게 기분 나쁘게 생겼습니다.
1: 뭘 그렇게 보십니까?
0: 이 잘생긴 뇌지부 처음 보십니까? 근데 족제비 털인지 이리털인지 온갖 짐승털이 다 날아다니고 무슨 썩은 냄새가 나는 게?
2: 대감! 나 할 말 있다니까!
3: 이리 사냥이라 생각해라!

0: じゃな아나먼저간다
1: 조심해그러다다쳐

0: 말이냐?
1: 아버님, 최고의 티모피는 젊은 양반의 권세와 명예를 보여주는 최고의 물건입니다. 아버님께서 저는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고 하셔서 무엇이든 갖고 난 것뿐입니다, 아버지!
2: 그래도 이놈이!
3: 내가 아직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2: 깜짝이야!
3: 내가!
0: 이천 부사 김인성은 들여라! 암회는!
3: 내가!
0: 이리를 사냥했을 뿐이다!

0: 야구였을
1: 어둠 속에 진실을 밝혀진 건 미니 사냥꾼
2: 조야! 조야 이리와!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3: 우리 아들 암배가 이리 사냥을 갔다 자네의 여식이 마음에 들어 데리고 왔다 하네
2: 하지만 그것은 제 딸아이를
3: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라 이리가 될 수도 있었네 무너진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 방법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게

0: 어떤 가슴 아픈 사건들이 있을지. 세 번째 판이오, 살인의 기록.
1: 대감! 아유, 귀청 떨어지겠네. 사건입니다.
2: 이제부터 어찌된 사건인지 한번 알아봐야겠다.
0: 은퇴한 세상 김우야의 집으로 가자.
3: 대감, 관아에는 자액으로 신고하였다 합니다.
4: 자액이면 필시 몸부림의 흔적, 들보와 기둥을 자세 살펴라.
3: 먼지 자국이 한 줄로 나 있습니다.
4: 한 줄이란 것은 죽음 후의 위장, 자액을 가장한 타살의 흔적들.
0: 시신의 상태는 복줄로 죽임을 당한 액서와 스스로 목을 맨 자액의 구분이 어려웠다면, 다만 입과 눈을 벌리고 있는 것이 타살의 정황이 의심됩니다.
4: 검험의 결과는 자액 아닌 타살, 증거들이 말하는 살의 흔적. 시신의 상태는 목졸림의 액살, 누군가가 조작한 타살이다. 살해 후 자살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시체의 목을 매 조작한 조액사로구나.
2: 대감께서는 아들 아내와 며느리가 비명해 죽었는데도 관에 고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거늘 도리어 검실을 안 받겠다 하신 이를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아는 것이 있다면 사실대로 말씀을 하시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있다면 즉시 내어주시죠.
5: 저희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2: 그러면 며느리의 검실 원치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6: 며느라이는 아들을 따라가기 위해 스스로 목을 맨 것이네.
2: 그것은 검시 과정에서 차차 밝혀질 것입니다.
6: 그만두시게! 검험을 하게 되면 아무리 망자라 하나 여인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가?
2: 그렇다면 아들은 어디에 묻었습니까?
5: 그건 왜 물으십니까?
2: 아들의 사인부터 밝혀야겠습니다.
5: 대감! 설마 굴검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6: 감히 우리 아이의 묘를 파헤치고 훼손해 그 아이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겠다는 겐가?
2: 아들과 며느리가 죽었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그저 가문의 명예만을 걱정한단 말입니까?
6: 경선!
2: 사인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굴검이 아니라 사검, 모검을 해서라도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것이 정당한 이치입니다. 다 먹어라.
7: 금선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8: 머릿결이 흑단같이 곱구나.
7: 이 밑에 우리 오라버니들이 계세요. 제가 소리 한 번만 지르면.
8: 내 네 머릿결이 하더구와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해버려. 미안하다.
7: 별꼴이야 진짜. 금선아,
8: 머리카락이 최고인 것 같구나.
5: 철없는 며느리, 시집살이가 어려워 서방이 죽으면 친정으로 돌아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리 흉악한 짓을 저질렀다 자백하였습니다.
8: 단지 그뿐입니까?
6: 단지 그 이유뿐이네.
9: 푸른 달이 뜨던 밤,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고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어 일이 되었습니다. 돌아가겠다 하였으나 이미 더럽혀져 갈 곳조차 없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때리고 어르기 일수, 매일 밤 자행되는 고약한 짓 또한 견뎌내기 힘들어 울며 불며 살려달라 수개월.
6: 걸어 들어왔든 끌려왔든 모든 것을 지우고 복종하며 살거라. 그리하는 것이 너와 네 집안을 위하는 길이다.
9: 홀로 되면 돌아갈 수 있을까 하여 그리하였습니다.
2: 하여 아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 며느리의 숨통을 끊어놓았습니까?
6: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네. 아들을 죽인 며느리라 하나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빼앗을 수는 없는 법.
2: 하면
1: 출가 외인인 며느리의 시신은 어찌하여 다시 친정으로 보냈습니까?
6: 그만 돌아가시게. 대감!
1: 대체 무슨 연유로 그리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이냐? 어찌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단 말이냐?
9: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어찌 빼앗냐 하셨습니까? 사람으로서 살고자 그리하였습니다.

医療なら医療와서내청을들어야지않겠느냐아무래도니년이또피맛이그리운모양이구나그럼내기꺼이그리하면

0: 사슴떼를 쫓아 사냥을 하다 보면 궁지에 몰린 사슴 한 마리가 가만히 멈췄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네. 더 발버둥을 치다가는 자신들의 동료까지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고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지. 경산, 자네의 그 쓸데없는 발버둥이 백성들의 고통만을 가중시킨다는 생각은 안 해보았는가?
1: 대감!
0: 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법이네.
2: 경술년 5월, 17 어린 나이에 시집온 김조이가 핍박을 일삼던 남편을 액살하였다. 내 힘이 미치지 못하였구나.
3: 제 삶이 멈춰있는 곳, 그곳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저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 행복하기만을 바랬을 뿐입니다.

0: 이 모든 일을 소상히 기록하여 장계를 올렸으나 결국 김조인은 남편을 따라 자진한 연려가 되었고 김우여의 집안에는 연려문이 세워졌다.
1: 대모 필요입니다. 대감기 가장 먼저 드리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요.
0: 백한네 이놈, 니놈이 그러고도 살기를 바라느냐?
1: 대감께서 원하신다면 더 좋은 붓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0: 계속 가라, 계속 가라 이놈!
2: 대감, 그놈을 놓치셨단 말입니까? 무슨 수를 써서든 잡으셔야죠.
0: 놓쳐서 미안하네.
3: 아니,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몸이 상하지는 않으셨죠?
0: 테모피를 두고 갔다네.
3: 네? 아니, 최근에 처녀들이 사라졌다고 하더니 역시 백가놈이 살아있는 거였습니다.
0: 그렇다네. 하여 곳곳에 백가의 용무파기를 붙이고 어린아이들과 처녀들의 문박출입을 금하도록 해야겠네.
3: 헌데 이 백가놈은 왜 대감에게 그 붓을 주고 간 것일까요?

0: 머리카락.
1: 대감, 거기 계시죠?
0: 어쩜 이리 올까?

0: 看那一路，你看，你那么。너의사사로움을위해수도없는목숨을아사갔다순순히오라를받으라사사로움이라고하셨습니까전지금까지단한번도사사로이행한적이없습니다대감께서원하셔서붓을만들었고최고의붓을드리기위해이태모를사용한것이어찌사사로움이라고할수있겠습니까제목숨부지하기위해양반들의명을따른것이어찌사사로움이라할수있겠습니까대감께서도이붓을원하시는거아닙니까
1: 사람의목숨은
0: 그어느가치보다우선하는것보박하라
2: 대감대감

0: 이 붓은 언제나 대감 같은 양반께로 향하겠지요. 대감! 자! 자! 자! 자!
1: 자! 제가 잡히더라도 대부필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2: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3: 백가는 내게 다시 붓을 주고 싶어 했네.
2: 그래서 저를 미끼로 던져놓고.
3: 내가 자네를 지키고 있을 테니 서재는 비어있을 거라 생각했을 테고 그 틈을 타 붓을 놓고 가려 했겠지.
2: 헌데 대가님 생각과는 반대로 그놈이 절 노렸으면 어쩌시려 그랬습니까?
3: 그럼 너 눈이 있으니 보고 알지 않았겠느냐?
2: 아니 뭐 제가 어디가 어때서.
3: 이보게, 나는 이제 그만 한양으로 갈까 허네.
2: 대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감 같은 분들이 백성들을 지켜주시...
3: 자네도 말하지 않았는가?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세상 모든 일을 세세히 기록하고 낱낱이 파헤쳐서 후세에는 더 이상 억울한 백성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거라고.
2: 그래도 대감께서 떠나시면 이곳의 백성들은...
3: 자네가 있지 않은가? 나는 자네하고 이곳 백성들을 믿네.
2: 대감.
3: 잘 부탁하네.

나는 그저 법이 정의롭다 생각할 뿐 그것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미처 알지 못했네. 알 수 없었네 백성 고통.

공정함이란 어느 기준인지 판결은 누굴 위한 것인지.

이제야 자네들의 소리를 듣고 이제야 자네들의 모습을 보았네. 나는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억울한 백성들이 나오지 않도록 이 세상의 모든 거짓을 명명백백히 밝혀 기록으로 남기겠네.

0: 내리고 매화가 피고 매미가 울고 낙엽이 지는구나. 우리네 인생은 백구과극하여 원하는 바 이루지 못해 추상같은 백발이 되어가니. 자, 이제 네 번째 판을 버리세.
1: 어떤 손님께서 이걸 전하여달라 하였습니다.
2: 이건 붓이 아니냐? 이 붓을 주고 간 자는 어디로 갔느냐?
1: 실은 오전에 부탁을 받은 것이나 제가 깜빡하여. 혹시 무슨...
2: 아니다. 그만 들어가 보거라.

끝 모으면 뾰족하고 마음은 강해. 첫 번째는 처음이라 하여 붓과 사람의 강한 마음을 이웁니다. 별처짐부터 비단같이 갈라짐 없고, 두 번째는 재라 하여 가지런한 자세와 갈라짐 없는 마음을 이룹니다.

대감, 대감을 위한 부십니다. 아직도 변하지 않은 긴가?

0: 대감! 에이, 대감! 뭐 하십니까, 대감?
1: 저는...
0: 접니다. 나 억울한데 이게 뭐지? 나 두 명 썼는데 이게 뭐지? 그 이모지!
1: 오랜만이구만.
0: 아이, 곧 또 만나자는 말씀 벌써 있으셨습니까?
1: 누군가 또 붓을 놓고 갔다네.
0: 아니, 그러니까 그런 놈들을 빨리 잡으러 가셔야지요.
1: 내가 이 몸으로 나서는 건 되려 짐이 되지 않겠느냐?
0: 아, 또 핑계대로 그러십니까? 지금 대감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한양 사대문부터 여기 밤골까지 줄을 쫙 섰습니다.
1: 농은 여전하구만.
0: 아, 진짜 안 가실 겁니까? 아, 내가 이래서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하고는 같이 일을 잘 안 하는데. 아, 좋습니다. 그럼 대감께서 간다고 하실 때까지 저 여기서 꼼짝 않고 있겠습니다.
1: 내가 도움이 되겠는가?
0: 대감, 억울한 백성 도와주고 함께 싸우겠다는데 어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1: 백성들이 나를 기다리기는 하고.
0: 예, 대감, 그들은 여전히 대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그래, 가서 차별에 대항하고 불의에 저항하는 이 민초들과 함께 이 세상을 바꿔보자라.
0: 예, 그러셔야지요. 우리 함께 세상을 바꿔야죠.
1: 그 앞에서 기다리시게.
0: 예, 대감.
1: 여봐라, 버튼하느냐. 내 지금 당장 현장으로 달려가 더 이상 억울한 백성들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증거에 입각한 수사를 실시할 것이다.

0: 저는 건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여러분 헤드셋으로 잘 듣고 있어요?
1: 네.
0: 뭔가 이런 새로운 경험 어때요? 좋아요? 저도 이렇게 I'm Live 두 번째 오는 거지만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들한테 무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항상 이 경험이 좀 소중하고 또 재밌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남은 시간도 저와 함께 이제 보내게 되실 텐데 오늘 준비한 저의 공연은 제목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What am I afraid of when there's nothing there? 이라는 영어 문장이에요. 근데 요거는 제 이번에 나온 EP 앨범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거기엔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내용인데 제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좀 건강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 위해서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망설임이나 두려움 같은 것들을 어떻게 다뤄내고 있는지 다루고 싶은지 저의 얘기로 채운 EP 앨범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곡들을 오늘 하나씩 불러보면서 여러분들과 얘기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스! 여기 CD도 보이는데요. 와우. 자, 좀 이따 사인해드릴게요. 이번 EP의 타이틀곡 내가 그 벽을 허물게라는 곡이 있어요. 이 곡은 제가 할머니 댁에 가면 그 할머니 댁 소파에 항상 그 할머니 사진이 있어요. 흑백 사진, 소녀 때 사진. 그래서 그때 그 사진에 사진 속 할머니를 보고 제가 마치 제 여동생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렇게 곡으로 만들었고요. 여러분도 이제 마음속에 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모두 각자가 안고 있는 그런 벽들. 이 노래가 여러분들의 그 벽을 허무는 그런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격 좀 허물어졌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노래는요, 헛똑똑이라는 노래예요. 제가 사실 이렇게 조금 제 마음을 진실되게 좀 진솔하게 표현했던 좀 부정적인 마음도 좀 꺼내 보였던 그런 노래들은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 항상 제가 괜찮은 척하는 거, 아닌데 좋은 척하는 거, 뭔가 그런 저의 모습들을 가끔 느낄 때 스스로 좀 헛똑똑이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좋은 것만 드러내고 싶어 하고 웃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하는 저를 딱 느꼈을 때 이 노래에 대해서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저의 어떤 개인적인 노래지만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와닿아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좀 공감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요, 펄스라는 곡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라스트 씬이라는 노래를 냈었거든요. 혹시 아세요? 네. 라스트 씬을 저희 제주도 가서 뮤직비디오를 찍었어요. 근데 제가 그 뮤직비디오를 사실 진짜 많이 봐요. 저 혼자서 되게 많이 보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그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 나오는 그 여주인공 분께서 눈에 되게 펄을 이렇게 잔뜩 올리신 그런 메이크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밤 씬이었고 그게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그런 펄같이 그런 디테일한 메이크업을 요청드린 적은 없었는데 그게 너무 밤씬과 잘 어울리면서 아 그냥 저를 스쳐간 우연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는 항상 계획을 하고 싶고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조금 불안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아 우연히 그냥 흐르는 대로 우연들이 나를 만드는 대로 이렇게 두어도 되게 예쁘고 또 아름다운 그런 결과가 있구나 하면서 그런 우연들을 펄스라고 이름 붙이고 이런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스쳐 지나간 수많은 펄스들에게 바치는 그런 감사의 노래고요.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도 저의 9월 16일의 펄스로서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듣고 있나요, 여러분? 이제 어느덧 마지막 곡만 남았어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죠? 그쵸? 마지막 곡은 항아리라는 곡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 노래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저는 사랑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 응당 물이 차잖아요. 그냥 사랑도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래 알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알게 되고 물이 찬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리는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새로운 모습을 이제 알아가면서 아, 그게 다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또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항아리가 채워지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채워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해서 항아리라고 이름 붙이고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 노래를 항상 부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어쨌든 제가 만드는 이 음악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변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항아리처럼,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처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많이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항아리 불러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노래 앞에 대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벌스에 그 부분 누군지 아세요? 네, 맞아요. 조지님께서 나레이션으로 함께 해주셨고요. 깨알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 남자 부분도 한번 이렇게 잘 들어봐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아리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의 현장에 서면 저는 제가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저를 가르친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유적지의 주인공인 그 애국지사들의 그런 준엄한 그런 가르침을 받아 적어서 저는 세상에 똑바로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보내는 간절한 메시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한일영상역사재단 이사장인 이원혁입니다.

2009년도가 되겠네요. 그때 2009년도에 제가 임시정부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프랑스의 국립문서보관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임시정부가 중국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기록이 프랑스에 많이 보관이 돼 있었던 것이죠.

저는 거기서 먼저 그 자료의 방대함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 조계 경찰이 우리나라 임시정부 요인들의 동선을 감시한 그런 기록들이 마치 100년 전의 어떤 그 일상이 마치 오늘날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그대로 그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그런 어떤 그 치밀함에 또 한 번 놀라게 됐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기록문화 선진국의 저력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크게 좀 감명을 받아서요. 나는 영상을 하는 사람이니까 영상으로 독립운동을 기록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한 4년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2013년도에 재단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0: 제가 지금까지 KBS에서 일을 할 때 그리고 그 뒤에 나와서 제작사를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만든 다큐멘터리들이 대개 한 100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외국인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임시정부를 도우고 그리고 프랑스의 한국 친우회를 만드신 분이고요. 더군다나 그 1932년 윤봉길에 이르 당시에 그 일기영 일제를 압박을 해서 한국인들의 어떤 그 체포를 최소화로 막은 그런 그 분이 있습니다. 바로 루이 마랭이라는 분인데 그분을 다큐멘터리로 프로그램을 해서 2015년도에 프랑스인으로 최초로 독립운동 포상을 그런 받게 됐죠. 그리고 아일랜드 출신의 얼굴 없는 테러리스트라고 불렸던 조지 루이스 쇼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1963년도에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건국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행적이 전혀 밝혀지질 않아서 그걸 수여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제가 아주 그 우연한 기회에 그분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단서를 찾게 돼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래서 2012년도 그 광복절에 그분의 후손을 초청을 해서 그 당시에 우리 국가보훈처장이 훈장을 수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50년 만에 찾은 훈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좀 다큐멘터리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외국인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는 일은 그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그 외연을 넓히고 보훈 정책을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로 격상시키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은 한 나라의 민족 해방운동에 그치지 않고 세계사적으로 볼 때는 인권운동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독립운동에서 그 배울 수 있는 점으로는 저는 먼저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정신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가능하다고 믿고 도전하는 정신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폭력에 대한 저항. 그러니까 그 정치 권력부터 성폭력에 이르기까지 어떤 그 부당한 그 권력 행사를 저지하려는 그런 시민의식이다. 또 마지막으로는 국제연대를 통해서 한국의 그 평화정신 그리고 자유에 대한 의지를 구현하려는 그런 글로벌 정신 이런 점들을 저는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독립유공자들 중에서는 그 광복군 출신들을 가장 많이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생존애국지사들뿐만이 아니고 그 후손들의 영상을 기록으로 이제 남겼습니다. 그리고 한 대략 지금까지 한 150분 정도 증언 영상을 기록을 해왔고요. 그 중에는 어니스트 베델과 같은 외국인 독립운동가들의 유족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지금 이미 그 독립운동 생존된 독립운동가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2대, 즉 아들 때도 거의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3대, 4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선대에 대한 그런 그 기억이 지금 흐릿해지는 그런 상황이라 상당히 좀 서둘러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유적지가 바로 그런 그 애국지사들의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으로 기록한 독립운동 그 유적지는요, 국내 독립운동 유적지가 한 450개, 그리고 전 세계 한 20개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 독립운동 유적지 해서 모두 한 850개 정도의 그런 유적지를 현장을 답사를 하고 영상으로 이제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유적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 돌덩어리가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그리고 인권, 그리고 그 삶의 가치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라이브한 그런 증거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적지 속에 담겨 있는 그 용기, 그리고 헌신, 희생, 이러한 가치들을 미래 세대에게 살아 숨쉬는 그런 교과서로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세대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역사는 과거 아니냐, 미래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제 말씀들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제 문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아팠나? 그 과거의 병력이나 유전적인 어떤 그 요인까지도 묻게 되죠. 그래서 그 과거의 병력과 그리고 현재를 진단한 것을 가지고 처방이라고 하는 미래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역사라는 과거는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1: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죠?
2: 저 앞에 면사무소입니다.
1: 예. 그럼 거기서 한 몇 분이나
0: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작업은 이제 한국에서 아시아를 넘어 그다음에 세계로 확장되는
1: 그리고 그 뒤에 더
0: 어떤 그 독립운동의 세계 독립운동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제 목표이죠. 어떤 그 영웅 한 사람의 이름보다는 그 영웅을 도와준 수많은 그런 민초들의 그런 희생과 헌신 그리고 진심을 그런 담아내는 그런 기록자가 되어야 된다. 저는 가슴속에 그것을 새기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소리로 표현한 것이 제가 작곡한 음악들이고요. 저에게 들리는 소리들, 꼭 음악이 아니어도 사람 살아가는 소리, 또 지구촌의 어떤 곳에서의 소리, 외부 행성의 소리, 이런 소리들이 저한테 들리는 것을 이미지와 그림 그린 것이 저의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작곡가 겸 화가 김수철입니다. 제가 원래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림을 그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음악을 알기 시작해가지고 음악에 빠졌어요.

0: 그럴까?
1: 그럼 또 대학교까지 가서 대학교 때 작곡하면서 그 저의 못다 믿고 탄소리가 히트하면서 제가 이제 다른 영역, 작곡에 대한 영역도 외국에서 드라마 음악이라든지 영화 음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가수 겸 작곡가로 된 거고요.

크게는 올림픽 음악 작곡 맡고 또 한일 월드컵 개막식 음악 작곡 맡고 이런 세계 대회 행사에 작곡을 맡음으로 해서 작곡가로서의 뭐라 그러지 입지를 더 붙이게 됐어요. 제 성격이 그 계획하진 않아요. 좋아하는 거를 계속 깊이 파는 스타일이어서 30년 넘게 이제 그림 일기 이런 형태로 계속 그려오다가 코로나 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저희 그 부엌이 제가 음식은 안 해먹고 부엌 복도가 한 2m 돼요. 1m, 1m 이렇게. 거기서 이제 화폭 캠퍼스를 구입하다가 30포, 40포, 50포, 100포, 200포까지를 그 좁은 데서 한 230점을 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감 냄새 때문에 제가 자꾸 두통이 오고 못 견딜 상황에 이르러서 여기를 오게 된 건데요. 그 그림들을 옮기면서 오 이렇게 내가 많이 그렸나? 그러면서 그림이 많이 모아지다 보니 전시를 하게 된 거죠. 내가 살면서 들리는 소리들, 내가 생 앞에서의 나의 자세 들리는 소리들, 또 외부에서 주는 메시지 소리들 이런 것들을 그린 거예요. 자화상은 제가 이제 희로애락 뭐 이렇게 즐거워할 때 뭐 할 때 생각할 때 뭐 고민에 찰 때 사춘기 왔을 때 뭐 여러 형태가 있는 그림들이고요. 소리 넘어 소리는 그 뜻하지 않는 옛날 패스트처럼 뭐 그런 시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현상이 병이 생기고 또 그 전에는 더 인간들의 욕심에 의해서 지구촌에 병들어 있잖아요. 자연도 병들어 있고 바다도 그렇고 그래서 이상기후가 생기고 우리가 접하지 않는 병들을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지구촌에 전 이런 소리를 제가 듣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그림화한 거예요. 슬픔 때문에 아직도 사람을 죽이면서 전쟁을 일으키나 이런 메시지도 있고 너무 자연을 인간의 욕심으로 너무 자연을 많이 파괴했다. 지구를 병들게 해서 오는 이런 현상은 뭐지? 그러면서 이제 가끔 밤하늘의 별을 별이 딴 행성이잖아요. 딴 행성을 보면서 야 니네들 이렇게 싸우면서 사니 그 행성한테 묻기도 오고 또 다시 2026년이잖아요. 5000년도 안 된 데에서 짧은 역사를 가진데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이렇게 인간의 욕심으로 벌써부터 지구를 병들게 했나? 니네도 그러니 이렇게 묻다 보니까 내가 그 행성에서 처음에 반응 안 하다가 오 그래 반응이 오다 다른 행성에서 보면 우리가 엄청나게 정말 먼지 같은 존재거든요 지구라는 게 근데 그렇게 잘난 척을 많이 하면서 겸손하지도 않고 너무 돈이나 물질을 추구하는 데 오는 메시지예요. 저는 그 미술도 독학이기 때문에 기법 그런 거 몰라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지. 그래서 밑그림 없어요, 저는. 저는 구상을 밑그림 이렇게 안 해요. 계속 그리면서 완성시키지. 수철 소리는 제가 주장하는 가장 나다운 소리예요. 제가 기쁠 때의 자화상도 있지만 뭐 고민할 때의 자화상도 있고 엉뚱할 때의 자화상도 있는데 그걸 넘어선 소리는 뭐지? 그건 이거죠. 내 안에 또 다른 나. 이런 표현할 때의 그림이에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그린 게 수철 넘어 수철 이거예요.

제 전체적인 제 그리고 특징은 일단 저는 색. 색에 좋아야. 색에 제가 생각할 때 세련되지 않거나 어울리지 않으면 싫어, 안 그려요. 제가 이제 그 파란색을 좋아해요, 블루를. 파란색으로 뭘 했냐면 움직이는 소리도 그렸지만 수묵화라고 있잖아요. 뭐, 수묵화는 먹으로 그린 그림이 있잖아요. 그 시대적으로 그 당시에는 먹이 주로 이루는 어떤 그림 형태였어요. 그걸 수묵화라고 그러잖아요. 저의 수묵화는 블루야. 제가 봤을 때 어느 행성 갔을 때 느끼는 파란, 풀이는 어떤 소리들을 또 그리고 이런 거에 모여져서 김수철의 푸른 소리야. 그냥 여러분들이 오셔서 제 그림 보고 즐거워하시거나 조금 힐링이 되시면 그런 전시였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게 됐어요. 이제 그림은 내가 이번에 데뷔했으면 이것도 음악처럼 대충 안 할 거죠. 계속 작곡 끝나면 그림 그리고 작곡 끝나면 그것도 계속 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전시가 다양한 전시로 이제 표출될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그림 전시 데뷔기 때문에 음악 이런 거 아무것도 다른 타 장르를 개입 안 시켰는데 다음부터는 그 획기적으로 바뀔 거예요. 요 다음 전시부터 시리즈로. 제 성격이 계속 좋아하는 거를 끊임없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돈이 되거나 안 되거나 망하거나. 아니 저는 그러니까 작곡이랑 그림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좋아하니까 50년이고 30년이고 지나온 거거든요. 그냥 그 모습이 다고 저한테 들리는 메시지가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거나 뭐 납득이 가지 않는 어떤 소리들이 있을 때 또는 기쁜 소리가 있을 때 감사의 소리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작곡하면 음악으로 표현되고 그림으로 하면 또 그림으로 표현되고 이런 것이죠. 계획은 없습니다. 이거 전시 계획도 안 했다가 갑자기 했듯이 건강한 한눈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건강한 소리, 건강한 음악, 건강한 그림이 그렸으면 그런 바람이 있죠.

로맨틱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백제인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내 노래 한 자락 하려고 하는데 들어보시겠어요?

0: 안녕하세요. 졸업했던 김태란입니다. 요즘 또 한국 관광이 엄청나게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한국에 많이 방문을 하시는데 좀 더 특별한 여행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국인인 제가 오늘 트립 큐레이터로 한국의 숨은 관광 명소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하십니까? 원하신다고요? 좋습니다. 가보시죠. 아유, 비가 오는구나. 오늘 이렇게 비가 오고 있는데요. 저는 비가 오는 것도 또 나름 낭만이 있다 생각하고 또 나름 특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선택한 곳은 바로 충남의 부여인데요. 이곳 충남의 부여는요, 백제시대의 수도여서 많은 역사 유적과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곳 부여에 오시려면 인천공항에서 리무진 버스를 타고 출발을 하시면 바로 이곳 부여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보실까요?
1: 이 안 만들 일단 갈게요.
0: 네. 비가. 여러분들은 여행하는 거 혹시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걷는 여행을 진짜 좋아하는데 저 혼자도 그렇고 부모님이랑도 산책하면서 약간 여행지를 이렇게 방문해서 걷는 걸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이 아 부모님이랑 왔으면 진짜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너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도 모시고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에 지금 서동왕자랑 선화공주 두 분이 이렇게 손잡고 계시는데 오늘 저를 이곳에서 지금 맞이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두 분께서 저를 맞이해주시는 걸 보니까 웅남지에 이제 다 온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국남지인데 지금 주차장도 무료고 이 국남지 입장료도 무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설명이 써져 있는데요. 국남지 설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 국남지. 국남지는 부여 시가지 남쪽에 위치한 백제시대의 별궁에 딸린 연못이다. 궁 남쪽의 연못을 화타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따라 국남지라 부른다. 또 삼국사기에 한국이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삼국으로 나눠져 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기원전 1세기부터 7세기까지 역사적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쪽으로 가시면 국남지 여행자 쉼터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네, 이곳이 문화관광 해설사의 집인데요. 이곳에 사전 예약을 하고 오셔도 되고요. 직접 오셔서 신청을 하셔도 이 국남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국남지를 한번 떠나볼까요?

이렇게 크고 높고 많은 연꽃은 현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풍경도 너무 좋고요. 지금 보면 여기에 살고 있는 식물들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또 이곳 이 연못에, 이 북남재 연못에 대한 또 배경 스토리가 있는데요. 백제의 서동왕자가 신라로 잔입해서 마장수로 위장을 합니다. 그 신라의 어린 아이들에게 말을 나눠주면서 서동요를 불렀는데, 서동왕자와 선화공주가 사랑에 빠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곡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노래가 울려 퍼지자 쫓겨나게 됐는데, 이제 서동왕자는 그걸 바라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실로 용서를 구하고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했지만 선화공주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서 속상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동왕자가 이 연못을 선화공주에게 선물로 만들어주게 된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스토리를 몰입하시면서 이 북남지를 걸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거보다도 약 또 3배 정도 더 컸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사이즈의 연못을 그 시대에 만들 수 있었을지 예상이 안 갑니다. 호용성, 용을 품은 정자라는 뜻이죠. 또 안에 보면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정을 통하고 소동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아, 서동요의 가사인데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는 잘 아시겠죠? 이곳이요, 선화공주와 백제 무왕이 사랑을 속삭이던 장소라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사랑을 속삭이다니 정말 낭만적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이렇게 큰 연못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남자로서 너무 부러운 것 같습니다.

0: 다음 여행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지금 버스를 불러볼 건데요. 이곳 우연은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장소나 정류장에서 어플을 통해서 버스를 호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도 한번 지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쉬운데요? 이제 곧 버스가 올 텐데. 지금 가보실까요?
1: 안녕하세요.
2: 네,
1: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너무 편리한데요?
1: 이게 성인 기준 1,400원. 이 버스가 성인 기준 요금이 1,400원이라서 부담 없이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저는 지금 백제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백제 문화단지로 이동을 하는 중입니다. 풍경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백제가 가장 영화로웠던 시기, 합의성 시기를 재현한 곳인데요. 그때 약 1500년 전 백제가 이곳 구여로 수도를 옮기면서 세운 공이 바로 사비공인데요. 이곳에 그 사비공을 무려 14년 동안 역사적 고증을 통해 재현했다고 합니다. 백제 무왕, 그러니까 허둥왕자가 허나 공주와 살았던 사비공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들어가서 한번 함께 보실까요? 가보시죠. 서울에 있는 창덕궁과 경복궁

본 거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넓기 때문에 다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문. 하늘의 뜻대로 정체하는 문인데요. 안에 전이 있어가지고 직접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전으로 가시죠. 아름다움과 평화를 사랑했던 백제인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귀한 것 같아요. 분양이.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천정전입니다. 엄청 멋있는 게 보이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서궁. 서궁은 정전과 외전으로 구성되었다. 정전의 무덕전은 서궁에서 가장 중심적인 건물로 왕이 평소 진물을 보는 공간이다. 외전은 인덕전으로 태평성대에 나타난다는 영물인 기린의 덕을 의미한다. 이곳이 백제 무관과 무신들이 회의를 하던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또 마침 백제 의상 체험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저도 입어보고 싶어가지고 빨리 가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아입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좀 백제 사람 같나요? 백제 옷도 입어봤으니까 여기 어좌에 가서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뭄이 극심했는데 다행히 저수 작업을 통해 백성들의 피해가 크지 않았다니 심히 걱정이 한시름 녹여였구려. 이 모든 경들이 애써준 덕분이라 내 노래 한 자락 하려고 하는데 들어보시겠소? 알겠소. 관두겠소. 제가 막상 이 자리에 앉으니까 지금 임금으로서의 책임감이 막 솟구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은근히 재밌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오셔서 챌린지 한번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까 보셨죠? 봉남재에 가득 피어있던 연꽃들. 아직 연잎밥을 제가 제대로 안 먹어봐서 무슨 맛일지 너무 궁금한데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가 선화밥상? 아까 선화공주의 이름을 따서 만든 메뉴인 것 같아요. 사장님, 선화밥상 하나 주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0: 반찬 종류가 엄청 많네요.
1: 네.
0: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네, 어우, 색깔 예쁘다.
1: 이렇게가 에피타이저로 먼저 나오는 거예요.
0: 네. 이거 어떠시죠?

0: 원래 1인에 1피스거든요, 닦갈비가.
1: 네. 아, 진짜요?
0: 네, 네, 너무 멋있고 잘 생기셔가지고.
1: 아, 감사합니다.
0: 한 피스 더 드렸습니다.
1: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진짜 반찬이 너무 많은데 가장 메인 메뉴는 우리 연잎밥이니까 연잎밥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데요? 오! 이 연잎향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향긋하시죠? 아, 이거 연근이고? 이게 뭐지? 사장님, 이거 혹시 네. 뭔가요, 이게?
0: 아, 그게 연꽃이라고도 하는데요.
1: 네.
0: 연자육이에요.
1: 아, 연자육?
0: 네네.
1: 맛있나요?
0: 아, 환자증 이거예요.
1: 아, 진짜요?
0: 네.
1: 저 필요하겠네요. 네.
0: 활력, 활력.
1: 엄청 고소하고, 매력 있어요. 너무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요. 밥도 한번 먹어볼까요? 아, 향이 너무 좋습니다.

맛있어서 멘트가 생각나. 슴슴하고 그윽한 향이 있는데 밥알에 하나하나 스며들어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메인 반찬 떡갈비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명품입니다. 명품 떡갈비고요. 육향이 되게 엄청 살아있어요. 약간 에피타이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연근전도 한번 먹어볼게요. 근전을 생각보다 간이 돼 있고 그 연근에 씹히는 식감이 약간 그 나야 연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오, 이거 진짜 맛있다. 서울 돌아가면 생각날 것 같아요 이거 맛이. 오케이. 여러분도 부여에 오시면 다른 음식도 너무너무 맛있겠지만 연잎밥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향을 꼭 맡아봐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다시 집에 돌아가서 다시 생각나는 향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 마저 식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원픽은요? 너무 맛있는데 저 아직 약간의 애기 입맛이 있어가지고 연근전으로 하겠습니다. 연근전 1등.

0: 이제 맛있는 밥도 먹었으니까 조금 활동적인 걸 해볼까 합니다. 와, 진짜 크다 여기. 여기가 백제시대의 국제무역항이었다고 합니다. 저기 보이시죠? 저기 황포도배라고 하는데요. 옛날엔 저렇게 황토로 물들인 못을 달고 물건도 실어 나르고 사람도 태우는 중요한 이동수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직접 타서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함께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1: 네, 어서 오세요. 네,
2: 안녕하십니까?
0: 와우. 지금 제가 선장이 된 것 같습니다. 배 머리에 있는 건 처음이어서. 기분이 좋은데요?
1: 네, 여러분 여행하기 좋은 계절에 저희 백마강 유람선을 이용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산이 부소산성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큰 바위, 난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다 보이는 바위가 낙화암입니다. 백제말 의자왕 20년에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지요. 이때 삼천궁녀가 만국의 한을 품고 치마폭에 얼굴을 감싸고 이곳에서 떨어졌답니다. 떨어질 낙자, 우타자, 바위 암자를 써서 낙화암이라고 불려지는 바위가 오른쪽에 강에서부터 10m 높이에 빨간 글씨로 쓰여져 있습니다. 저 빨간 글씨는 조선시대 학자인 우암 송시열 선생님의 친필을 바위에 안각을 해 놓았답니다.
0: 와, 진짜 강이 진짜 크고 넓은 것 같아요. 이 강 이름이 백마강인데 아까 버스 타고 이동할 때도 한번 봤었죠. 백제의 큰 강이라는 뜻도 있고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신라와 연합해서 백제를 멸망시킬 때 백마의 머리를 미끼로 사용해서 강에 사는 용, 백제를 지키는 포궁용을 낚아 올렸다는 설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아까 낙화암의 삼천궁녀 얘기도 그렇고 정말 슬픈 설화인 것 같습니다.
3: 아파트 단지도 멋있네요.
0: 아, 저기요?
3: 어떤 슬픈 설화가 있을지.
0: 내 신발에 대해서로.

백제의 부흥을 꿈꿨던 이곳 정상에는 묘한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나무를 소개하고자 이곳에 왔는데요. 저와 함께 올라가 보시죠. 산에 올라갈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저와 함께 조심조심 가보시죠.

여러분, 어떤 나무인지 정말 궁금하시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나무가 바로 저 나무입니다. 수령이 약 400년 이상 된 느티나무인데요. 희한하게도 모양이 이렇게 하트 모양이라서 사랑나무로 불려집니다. 제가 이따가 또 사진도 찍어볼 건데요. 선화공주와 서동왕자의 애틋한 사랑이 이렇게 하트나무로 재탄생했다고 생각해서 한국인들이 꼭 남기고 싶어하는 인생샷 스팟 중 하나입니다. 저도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며 사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저에게 부여는요, 로맨스가 가득한 도시입니다. 밥도 맛있었고, 연못도 너무 멋있었고, 다 배 타본 것도 너무 재밌었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마지막에 사랑나무에서 마무리하는 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너무 로맨스 있고, 사진도 예쁘고.
1: 멤버들.
0: 아, 멤버죠? 아, 매튜요, 매튜요. 초록색 좋아하고, 갈색 좋아하고, 낭만 있는 거 좋아하니까 매튜가 와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여에 꼭 오시면요, 연잎밥을 꼭 드셔보셔야 됩니다. 나쁘지 않죠? 그래요? 그리고 제가 하는 게 두 가지 정도 더 남았는데, 두 가지 도시에서도 더 재밌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화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0: 바다를 좋아하시나요? 산을 좋아하시나요?
1: 김치가 있고요.
0: 가슴이 확 트이는 것 같습니다. 날개를 단 천사 같나요?
1: 오케이, 오케이.
2: 네, 좋아요, 좋아요.
1: 오케이. 오케이.
0: 먹는 거? 그냥?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인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되게 고요한 느낌이 있으니까.
1: 나, 아니 나 한국에
0: 기본적으로 이거 있으면 다 관광지니까 너무 사람 많아서 보이다 한옥이고 다 낙골
1: 앞에 바로 나무 보이고
0: 너무 좋아. 그러니까. 여기 오래된 한옥 집 같아. 봐봐.
1: 여기는 좀 오래됐어.
0: 기와 오래되고 여기는 오,
1: 맞아 태국. 맞아 좀 달라. 아니 그리고 기와 보면 이게 다 다르네. 그 그려져 있는 모양이랑 그런 예. 그런 게 다 다르네.
0: 아 여기 안 사는 집 내가 살까? 어? 리모델링
2: 언니 한번 플렉스 큐? 한번 해줘.
0: 어 내가 살까?
2: 여기 온 김에
0: 그냥 하나 살까?
1: 땅 찾게 하나 뭐 하나 이렇게 사서. 그래.
0: 나 여기 나 딸기 좋아하는데 여기 딸기 많아.
1: 그니까 나 완전 딸기 러버야.
0: 그림이 딸기 다 그
1: 그러니까.
0: 딸기야.
1: 너무 좋지.
0: 아니 기와집 귀엽다. 이게 꼬꼬스 다 있네.
1: 여기 다 한옥이네. 여기도 기와집인데?
0: 저기 뭐지?
1: 여기 뭐야? 언니 이거 밭출수인데?
0: 밭출수라고?
2: 아니겠지.
1: 아니 밭출수. 아닐 거야.
0: 밭출수가 기와집이야?
1: 밭출수 왜 한옥집이야?
0: 가자.
1: 헐 너무 신기한데? 잠깐 이건 찍어야 돼. 너무 신기한데?
0: 찍어줘.
1: 사람도
0: 이상한
1: 신기해야겠다.
0: 이상한 여자가 밭출수에 스며들고.
2: 예쁜 애는 죄로 잡혔다 뭐 이런 느낌.
0: 잡혀갔어.
1: 어? 어, 계셔.
3: 어, 안녕하세요.
4: 네.
1: 어,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오셨습니까?
1: 아, 저희가 신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잠깐 들렀거든요. 어떻게 밭출수인데 한옥으로 그러니까 아. 이렇게 생겨가지고.
4: 아, 그렇지요. 저희 우리 산천군 저 신덕면 지역은 전통 한옥단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돌담도 네.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돌담.
0: 아, 역시 완전 이게 한국의 미는 제대로 여기는 보호된 느낌이어서 네. 너무 좋아요.
1: 그러니까.
4: 그리고 우리 신덕면 지역에는 공동체 파출소로서 우리 신덕 파출소로 등록되어서 1인이 혼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지금 혼자세요?
4: 그렇습니다.
1: 심심하시겠네요. 저희가 어떻게 좀 일 좀 만들어 드려요? 일 좀 만들어 드려요? 여기서?
4: 아니요.
0: 나 거꾸로 일하고 싶었는데 여기 잠깐만.
1: 아, 심심하실까 봐.
4: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100m만 내려가면은 100m 내려가서 우측으로 가시면 초등학교 정문이 있습니다.
1: 아,
4: 초등학교 역시. 정문도 기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 오, 네.
0: 너무 보고 싶어요.
4: 네. 참고 하시고 가셔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수고하세요. 네.
4: 아니 그냥
1: 하지 말래.
0: 너무 예뻐. 나 이게 너무 예뻐. 뭐
1: 그러니까 기와 여기 보이네. 언니
0: 잠깐만,
1: 여기
0: 이게 학교 아니야?
1: 여기가 학교야. 그래 맛있는 교육이래. 맛있는 교육이래. 와 대박.
0: 교육 맛집이야 여기.
1: 그러니까 우와.
0: 근데 이게
1: 그러니까. 나 여기 학교에 나 진짜 다니고 싶다.
0: 저거 한자.
2: 아 여기.
0: 이 글 줄 압니까?
2: 나 한자로 문밖에 안 배웠어.
0: 그럼 비는 무슨 뜻일까?
2: 비가 내려와요. 날다. 비가 내려와.
0: 날다는 비.
2: 날라다닌다? 문이 날라다닌다고?
0: 아니 이게 많은 이들이 날아갈 수 있게 해주는 문. 아니까? 이게 내 예상.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0: 다시 학생 되고 싶다 진짜.
1: 아 알로 갈로.
0: 아니 학교가 이렇게 예뻐도 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예뻐?
2: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원래 이게 돌 던지는 거 아니야?
0: 대박인데?
2: 띵!
1: 뭐가 어려워?
0: 그리고 한 발로 이거를 잡아야 된단 말이야. 올! 몸이 아직 기억하네. 너무 좋다!
2: 야.
0: 와, 진짜 너무 좋다. 너무 힐링되는데, 언니?
1: 너무 좋아.
0: 학생 된 기분이야. 아, 너무 좋다. 역시 나는 조딩이야. 조딩이서 멈췄어, 나는.
2: 어? 그래도 돼.
0: 아니, 진짜 근데 역시 학교 언제 오든 이게 동심이 느낄 수밖에 없어.
2: 나는 하나 참고로 하고 싶은 게
3: 여기가 더 그래.
2: 왜냐면 맞아. 우리 고향의 맞아. 학교는 다 회색이야.
0: 아, 진짜?
2: 다 회색.

0: 아, 맞아, 맞아, 맞아. 한국 학교는 약간 그 건물 자체가 알록달록하잖아.
1: 너무 좋아.
0: 아, 그리고 한국 있다는 게 일단 이게 안 믿겨.
2: 신기하지 않아? 학교 앞에서 맞아. 있는데 돌담길이 되게 낮잖아요.
0: 맞아, 맞아, 맞아. 아니, 서울 학교 보면은 뭔가 문도 그렇고 그 주변 약간 이런 펜스 되게 높잖아. 여기는
2: 근데 안에 볼 수 있어서 너무
0: 근데 솔직히 예뻐. 내가 학생이잖아? 뭔가 이거 튀어서 땡땡이 칠 것 같지 않아?
2: 아니면 거꾸로
0: 나라면 그럴 것 같아.
2: 아니면
0: 낮잖아.
2: 거꾸로
0: 그럼 나는 바로
2: 늦게 와서 빨리 여기로 그냥 늦게 와서 그냥 뛰어서 슉! 옛날 스타일. 숙소 가서 조금 씻길까?
0: 어, 좋아.
2: 숙소는 예뻐? 좋아?
0: 언니 근데 심쿵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물론 지금도 심쿵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 얼굴 보고 있어서. 근데 더 예쁜 거 내가 준비해봤어.
2: 저 설마 저거 아니야?
0: 어때?
2: 진짜야?
0: 우리 숙소야.
2: 자. 이게 우리 숙소야?
0: 어서 와. 대박이지?
2: 너무 좋은데?
0: 내가 말했잖아.
2: 그냥 들어갔는데?
0: 또 이 언니 신났네. 아, 이 언니 신났네. 에이, 내 매력에 빠졌네, 이거. 아하.
2: 너무 예쁘다,
0: 아,
2: 여기.
0: 자, 언니 열어봐.
2: 열어도 돼?
0: 열어, 열어. 대박.
2: 감성이요. 안녕하세요. 이 친구가 예약을 해가지고 제가 처음 보거든요.
3: 그러셨군요. 예, 이 집은 책을 읽으면서 쉬는 집이에요.
2: 야, 언니 알고 있었어?
0: 알고 있었죠.
3: 출발하고요. 거실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2: 와, 리딩룩이 있어.
0: 그러니까 여기 포토존이야.
2: 멋있다.
0: 책 진짜 많네요.
3: 두 분이 여기 앉아서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이에요.
2: 저도 여기서 책 읽고 싶어요, 사장님.
3: 네, 어, 맞아요. 여기 이렇게 누워서
0: 너무 좋아.
3: 여기 좋아하는 한옥 보이시죠?
2: 어, 너무 좋아.
3: 이렇게 한옥 보면서 책을 읽으시면
0: 너무 좋다.
3: 다음 요 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와, 내 방이구나.
0: 언니 여기 마음에 들지?
2: 다 마음에 들어.
0: 오케이. 언니 여기 쓰면 되겠네.
3: 여기에서는
0: 대박이다.
3: 차를 마실 수 있게 준비해놨어요. 보면 말.
0: 다르다.
3: 차 마시고 명상할 때 창문을 한번 이렇게 열어보시면 좋은데.
0: 우와, 대박이다.
2: 우리 집이다. 여기서 살자.
0: 나 진짜 여기서 살고 싶어. 진짜 진심.
2: 진짜 이게 뷰가 여기서 진짜.
3: 이 방은 잠이 작은 방이에요.
2: 아, 강아지 귀엽다.
3: 편안한 시간 되시고.
2: 감사합니다.
0: 사장님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너무 좋아요.
0: 이런 동생 어떤데?
2: 야, 그럼 앞으로 너가 플랜해야겠네, 우리 여행.
0: 그건 좀. 그건 좀 그래. 그건 좀 부담스. 이거 뭐야? 환영합니다. 이건 잔잔한 목소리로 읽어줘야 돼. 환영합니다. 산뜻한 가을을 맞이하는 비가 내린 날 방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따끈한 대추차로 마음을 안정시키시고 멋진 추억 만들어 가세요. 어, 사장님께서 이게 섬세하시다. 짜잔. 오, 향기 진짜 좋다. 꿀도 들어간 것 같은데?
2: 여기도 위험한 게 여기 사실 마을 전체를 구경해도 진짜 예쁠 게 많은 것 같은데 여기만 있을 것 같아. 책 너무 많잖아. 읽어야지.
0: 맞아, 맞아.
2: 읽어줘야지.
0: 언니 다 읽고 가. 나는 부엌 차고 갈게. 어때?
2: 그래.

0: 의도 없는 행동은 화살 없는 활과 같아.
1: 급하게 갈 필요 없어요. 당신의 속도로 가다 보면 그 속도에 맞는 사람들을 한 명씩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그들과 함께 가면 됩니다.
0: 그치.
1: 진짜 너무 와닿는 말이다.
0: 아, 진짜 이게 완벽한 한옥 집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게다가 책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은가요? 앉아서 읽을 수 있고 아니면 의자에 앉을 수 있고 거기 창문 옆에서 다 그냥 하나하나에 몇 시간 동안 그냥 혼자 말 안 하고 그냥 책 따지고 싶은 느낌? 너무 좋았어요.
1: 진짜 개인적으로 한옥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딱 여기 왔을 때 느꼈던 게 제대로 힐링하고 갈 수 있겠다. 여기서 살고 싶다. 저 정말 진짜 진심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0: 요리는 뭔데?
2: 곧 내 생일이기 때문에 미역국이랑
0: 나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해주는 거구나.
2: 맞아. 아. 나를 위해서 하는 요리야.
0: 알았어.
2: 맛있게 먹고 싶으면 말 걸지 마. 진짜로 진심.

0: 그치, 내가 계속해도 되지.
1: 괜찮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살려주는 거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딩딩딩딩딩. 딩딩딩딩.
0: 괜찮아.
2: 할 수도 있어, 이거. 이 정도면.
1: 어머, 어머, 어라? 어라, 어라, 어라? 이거를 분명히 시켰네. 어라, 어라, 어라.
0: 왜, 왜, 왜, 뭐 도와줘?
1: 아니야, 아니야. 언니, 진짜. 계속 이렇게 나 못 믿잖아? 그럼 나 더 불안해져.
0: 아, 내 코, 나는 마음으로 믿지. 내 코가.
2: 바람 좀 쐬고 와.
1: 이거 열고 바람 좀 쐬고 와. 괜찮아, 괜찮아.
3: 아, 이거 언제 됐냐, 근데? 이렇게 안 돼.
1: 모르겠다, 못 기다리겠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맛이 중요하잖아. 됐어, 됐잖아. 그리고 이거를 그냥 엄청 끓이는 거지, 이제. 괜찮아, 괜찮아. 얘 닦으면 되지, 뭐.
0: 좋다.
1: 아, 다 됐다. 언니!
0: 어.
1: 다 됐어. 먹자, 먹자.
0: 다 됐어?
1: 응. 와, 열일했다. 오랜만에.
2: 어떻게 비주얼이 미쳤는데?
1: 대박. 색깔 봐봐. 일단 아니, 색깔. 그러니까
2: 비주얼 아니, 합격.
0: 인정이지. 진짜? 아니, 완전 인정. 기다릴 보람이 있었네. 내가 그러니까. 괜히 의심했다.
1: 어, 근데, 어, 마늘 단맛이 나긴 해. 나도 그거가 좀. 고기는 근데 맛있더라.
2: 아닌데?
1: 인정.
2: 자신감 가져도 돼? 맛있는데?
1: 과정이 지저분 했으나 난 맛은 있잖아.
2: 그래,
1: 인정?
2: 내가 미안하게 된다. 너 위심해. 너 위심해서 미안하게 됐다. 생일 네. 축하해.
1: 고마워.
2: 먹었잖아. 그러면 한 살 먹었어.
1: 괜히 먹었네.
2: 설거지는 인정. 내가 해줄게.
1: 고마워. 뒤를 못 보겠어. 역시 언니.
2: 나도 든든해. 어렵긴 해. 보는 게. 그 뒤에 뭐 좋아. 하지?
1: 일단 너무 배부르잖아. 산책 괜찮지? 내가 알아낸 게 있거든.
0: 생각한 게 있었구나.
1: 오늘 좋아. 진짜 산책 코스가 장난 아니야, 언니.
2: 기대되는데?
1: 기대해도 좋아.
0: 그래.
1: 고기는 진짜 기가 막혀.
4: 그럼 내 설거지 하고 있을게.
1: 고맙습니다.

0: 너무 예쁘잖아.
1: 아 근데 진짜 운이 좋은 게 생각해봐. 날씨.
0: 그러니까.
1: 그러니까. 아, 진짜 봐봐, 이게 바람이
0: 진짜.
1: 오고.
0: 진짜.
1: 여기 예쁘네.
0: 아니 이게 사람도 없고 자연밖에 안 보여서 너무 좋다.
1: 귀여워.
0: 와.
1: 어 잠깐만. 난 정말 최고야. 봐봐.
0: 아 여기 또 뭐야? 사실 여기보다 난 끌리는 데 하나 더 있거든. 요거.
1: 이렇게? 이렇게?
0: 하나, 둘, 셋, 넷, 다섯.
1: 똑같이. 근데 약간 얘네들 일자로 안 있어. 너 이래야 돼.
0: 얘 부종 어떻게 한 거야? 아 약간 진지하게 했네.
1: 약간 아 dance dance dance with my hands above my hands.
0: 귀엽네.
1: 장수.
0: 아 언니 언니 아 또 언니에게 이렇게 허락 없이 있으면 어떡해. 아. 예쁜 것은 다 너를 닮았다래.
1: 어떡해.
0: 써봐 써봐 써봐.
1: 맞는 거 같아.
0: 안 되겠다.
1: 글씨는 난데.
0: 그렇지. 야 대박인데 그림이다 완전.
2: 빨리 껴. 눈부시니까.
1: 어머.
0: 나는 잘나네. 눈 부시도록 이래. 나 내 얘기 말이야. 오, 눈부시니까 다들 선글라스 껴.
1: 예쁘네. 선글라스 끼기 잘했네.
0: 와, 진짜 그림이다. 그림이야. 가기 싫다.
1: 그래 여기 있어.
0: 언니 먼저 서울로 가. 나는
1: 책 읽으러 갈게. 넌 여기 있어.
0: 그러니까 아니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나 완전 도시 여자라고 시골 안 맞다고.
1: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고.
0: 드디어 맞는 시골을 찾은 것 같아. 이 정도면 나는 오케이.
1: 그렇지. 커피도 진짜. 있고 시설 좋은 숙박도 있고 카페도 그러니까. 있고.
0: 아니 봐봐 나 진짜 그리고 또 내가 기회를 엄청 좋아한단 말이야.
1: 이게 진짜
0: 지나가면서 기회야? 이렇게 따서 먹어도 되잖아.
1: 아 근데 이게
0: 따도 되나?
1: 이게 진짜 키위야?
0: 이게 우리 알고 있는 키위보다는 좀 다른 건데 다래야 이거.
1: 한국 키위.
0: 한국식 키위.
1: 아하.
0: 그런 거 있잖아 멜론 그리고 오, 참외. 예뻐. 참외는 한국식 그 멜론이잖아.
1: 봐봐 얘가 큰 거.
0: 어 그러니까.
1: 내가 달 수 있으면 해.
0: 아니면 숙소 가서 언박싱 해볼게.
1: 아 그래.
0: 예,
1: 이거를
0: 다래.
1: 천천히. 쪼꼬매. 너무 쪼꼬매.
0: 여기 여기 여기
1: 여기 커?
0: 응 큰 거 하나 자자. 엄청 크지는 않지만. 어 야 마사지 효과 대박인데?
1: 괜찮네.
0: 와와와
1: 다리 마사지. 아, 내가 전문가거든.
0: 여기 여기 여기.
1: 다리 오 마사지.
0: 진짜 시원한데? 언니 진짜 시원한데 이거 뭐야?
1: 다리 마사지 모르지? 아, 난 전문가거든.
0: 오 아우 시원 아우 아 좋다 좋다. 아 조금 더 해봐라 조금 더 해봐라.
1: 요리 잘해주면.
0: 아, 안 까먹었네. 까먹을 줄 알았는데.
1: 시원하고 좋구만요. 애들아 안 와?

0: 지금도 충분히 햇살보다 따뜻한 당신.
1: 아, 언니 이건 진짜 꿈 같아.
0: 지금 모습 그대로 충분해.

0: 솔직히 우리 여행 간 장소에서 난 여기 제일 최고야.
1: 나도.
0: 비, 아 오, 이거
2: 봐봐 봐봐 봐 영 꽃 예쁘다. 거기 떨어졌잖아.
0: 그러네. 나 떨어졌네. 야 잎 진짜 크다.
2: 어 얘는 지금은 얘네들이 안 이미 폈던 식인데 얘 마무리. 걔는 필 거야. 앞에 보여?
0: 어 그러네.
2: 아직도 안 핀 친구도 있어. 해서 봐. 너무 좋아. 나 여기서 얘 집 살까 그냥? 어?
0: 아 여기는 진짜 대박이야. 언니는 진짜. 아, 말 필요도 없어. 나 진짜 진심.
2: 봐봐 얘네들.
0: 건강은 제일 봐봐, 재산이래.
2: 얘네들 춤추고 있어.
1: 너무 멋있어.
0: 여기 가만히 들어보자.
2: 춤추고 있어. 너무 멋있잖아.
0: 휘날리는 바람 소리 어때? 이건 서울에서 그러니까 들으려면 뭐 들을 수는 있겠지. 근데 들을 여유가 없잖아 서울에서는. 바람 소리 안 듣잖아.
2: 여유라는 게 선택인 거야.
0: 아 근데 언니 진짜 여기 오니까 솔직히 서울에 있을 때 생각하는 것들 생각이 안 나. 나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 아 그냥
2: 왜 맑아지는 거지 생각들이.
0: 나 진심 여기서 조금 더 있다가 가고 싶어.
2: 그래야지. 그러면 우리 그냥 2주 있을까? 한 달 있을까?
0: 이래야 돼. 이러러 가야 돼.
2: 요런 데를 돈 내기 위해 와서 놀라주기 위해 열심히
0: 근데
2: 일해야지.
0: 근데 우리 알아냈잖아 지금 이 코스를. 응. 다시 여유 느끼고 싶을 때마다 우리끼리 약간 스케줄 그래. 비고 오면 되잖아. 야 이게 행복이야.
2: 예쁘네 여기 진짜. 올 가치가 있었네
0: 진짜로.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인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체험해야지 또 여기까지 왔으면.
1: 너무 예쁜데?
2: 그치. 우와. 그래서 내가 언니를 위해서 진짜 딱 맞는 카페를 찾았어.
1: 이 정도 올렸어.
3: 어떻게 이게 너무 멋있는데?
2: 그치.
3: 어디를 봐도 다 예뻐.
1: 고양이들.
2: 너무 귀엽네.
1: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이거 너무 예뻐요. 어떡해요.
2: 진짜.
1: 이게 대박이에요. 어디로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5: 아까 만났지 않았어요?
2: 맞아요.
1: 숙소하고 여기를 카페도 운영하시는 거예요?
5: 네, 같이 하고 있어요.
1: 어쩐지 감성이, 어?
2: 진짜.
1: 감성이 어디 갈 수는 없어요.
2: 그러면 일단 시그니처로 딸기 라떼 하나랑 네. 돌체 딸기 하나랑요.
3: 아이스크림 와플?
5: 그렇게 준비해드릴까요?
2: 네, 네 감사합니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1: 어,
2: 얘 생각하고 있대.
1: 별이야? 고양이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
2: 그래서 나 너무 좋아. 나 완전 고양이 엄청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여기 나한테 전국이야. 소리도.
1: 이 풍경 소리가 진짜 이 감성을 완벽화시키는 것 같아.
6: 그럼 어차피 시켰으니까 조금 걸릴 건데 조금 구경해도
2: 그래?
6: 될까?
2: 구경하자.
1: 그 한옥 집에 고양이가 드나드는 게 진짜 낭만적인 것 같아.
2: 그지?
1: 우와, 너무 예뻐!
2: 서점 갈 때 나 책을 좀 많이 읽지는 않아. 근데 한 번 읽잖아? 딱 확실한 책을 읽는 걸 좋아해. 그래서 어떻게 책을
1: 고쳐야죠.
2: 고르냐? 나는 이런 식으로 골라. 제목이랑 커버를 봐. 그리고 딱 이렇게 랜덤으로 봐. 눈에 들어오는 약간 마음에 드는 문구가 있다 그러면 그걸 사고 없으면 약간 너는 아니야. 아하 나는 저쪽으로 가봐야겠다.
1: 할머니 그 고양이 삶아서 드실 거예요? 이게 제가 맞는 게 아니야 진짜.
2: 언니 여기 감성 미쳤다.
1: 난 여기서 숨을래.
2: 우와 언니 머리 조심.
1: 여기 들 수 있는 공간이네. 단독 공간 이용하는데.
2: 들어간다?
1: 두 시간. 우리한테는
2: 이따 봐요. 괜찮아. 머리는 필요 없어.
1: 그래.
2: 머리는 필요 없어.
1: 그래.
2: 머리 쓸 일이 없어.
1: 그치. 들어와. 우리 두 시간밖에 없어.
2: 아 시간이
1: 정해져 있어. 시간 한계. 이게 봤어요? 이게 너무 예쁜데?
2: 그니까.
1: 이게 옛날 스타일이잖아.
2: 진짜.
1: 찐이다, 찐.
2: 고무신 귀여운 거 봐라.
1: 아, 귀여워.
2: 미치겠다. 이거 봐. 이거 옛날에 막 여기 막 중요한 것들 놓고 막 줄리리도 놓고 보석이랑 옷이랑 뭐 이런 거. 이집트도 옛날에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었거든? 이런 거 좀 다른 거 같아. 이집트는 진짜 이런 모습 볼 수 없거든? 오늘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1: 동양 쪽에만 있으니까.
2: 선풍기도 완전 옛날 거네. 이거 한번 이렇게 노래 불러줘야 돼.
1: 와.
2: 영원하렴 하비브 나 꼰대 바람 빅 바닉 위에메스탄나 알비 영원하렴 하비비 마게니노 하비비 아지니게 하비비 와지니게이트. 언니 이거 봐봐. 요즘 그거잖아. 뭔지 알지?
1: 띠리띠리띠리 띠리띠리
2: 야마사라파말르르사라파. 대박이지?
1: 너무 멋있네.
2: 잘 어울리지 않아?
1: 멋있어.
2: 와
1: 너무 감사합니다.
5: 이게 돌체 딸기 라떼고요. 이게 딸기 라떼인데 잘 섞어서 드셔야 맛있어요.
1: 여기 딸기로 만드신 거예요?
5: 예, 단계 딸기가 유명한데 그 단계 딸기로 직접 우리가 청을 담아서 만든 거예요.
2: 감사합니다. 아 찍어야 돼 이건. 아니, 대박이다.
1: 예쁘게 올릴게.
2: 아 여기 그러니까요. 오케이.
1: 이거를
2: 한국의
1: 비를 살려줘요.
2: 좋아 좋아 좋아.
1: 예. 이렇게 하고.
2: 진짜 뭐야?
1: 사진인 줄 알고 있나 봐.
2: 영상. 영상이야? 영상이었어?
1: 먹자.
2: 맛있겠다. 언니 이거 진짜 진딸기인데? 자 이제 먹어볼게요.
3: 행복해.
2: 이거지?
3: 이것도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게 달달할 것 같아 나한테는. 먹어도 돼?
0: 응. 아 이게 칼 있었잖아.
3: 어 미치.
0: 이 칼 어딨어?
3: 어 이거 진짜
0: 언니 칼 좀.
3: 와.
2: 와 너무 맛있다. 딸기 장난 아니네.
3: 나 딸기 좋아.
2: 아 나 흘릴 것 같은데.
3: 흘렸네. 흘렸어.
2: 와우. 달달한 거 땡겼어.
3: 이제 당 떨어졌어. 당 떨어졌어.
2: 언니 근데 여기 딸기 대박이지?
3: 너무 맛있어.
2: 언니가 계속 그랬잖아. 딸기 먹어보고 싶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내가
3: 처음 먹어봐서 고마워.
2: 내가 그거까지 다 부탁했단 말이야.
3: 뭐?
2: 여기서 클래스 받을 수 있대.
3: 체험 뭐 콜라
0: 체험 같은 거.
3: 어떤 클래스?
0: 체험 받아가지고
2: 딸기로 뭐 잼도 만들고 뭐 그런 이런 약간 수제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내가 부탁을 드렸는데 맞아. 어?
4: 맛있게 드셨어요?
2: 어, 네 너무 맛있었어요. 네.
4: 그 쿠킹 클래스 신청하셔서 이제 준비 됐는데.
2: 다 됐어요?
4: 예, 해드리고.
2: 좋아요.
3: 좋아요, 좋아요.
0: 좋아요.
2: 완전 좋아.
0: 준비 다 됐어요. 뭐,
4: 네, 여기에서 잠깐 기다려 주시겠어요?
2: 아, 네. 네. 알겠습니다.
4: 자, 이쪽 준비됐습니다. 이쪽 어? 오시겠어요?
7: 네. 오, 됐나 봐요.
8: 우와, 땡겨졌나?
9: 오,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4: 제 아내입니다.
10: 와, 반갑습니다.
3: 예쁘네. 어? 너무 예쁜데요?
2: 얼굴도 그렇고 이름까지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진짜.
12: 실은 저희가 이제 언젠가는 도시를 떠나서 시골에 네. 와서 살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는데
3: 어, 원래는 어. 여기 사람 아니세요?
12: 그렇죠. 도시남 도시녀였는데
3: 어쩐지
12: 어, 이왕이면 시골에 왔을 때 책과 함께하면 좋겠다. 책방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매력에 빠져.
4: 나는 한옥을 좋아하고 나는 책방을 하고 싶고 그럼 한옥에서 책방을
2: 합치자.
3: 아, 아 최고. 뭔가 꿈 같아. 제가 하고 싶은 네. 것들.
2: 아 근데
3: 제가 옆집으로 이사 올게요.
2: 그럼 시끄러우실 텐데.
3: 아, 괜찮아요.
4: 저는 이제 갈 테니까 네. 즐거운 유리 시간 되세요.
2: 좋아요.
12: 딸기. 저희 마을은 딸기 마을이에요.
2: 우와.
12: 소문을 들으셨죠?
3: 네, 곳곳에도 있더라고요.
12: 그래서 원래는 정말 한 12월부터 우와. 6월까지는 정말 딸기를 실컷 먹을 수 있어요.
3: 그냥 바로, 있으니까?
12: 네, 바로 이제 농장에서 가져온 딸기를 실컷 먹을 수 있는데 우와. 아쉽게도 지금은 이제 여름. 냉동 딸기로 이제 한번 잼을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2: 좋아요.
12: 조금 녹였어.
2: 네. 좋아요, 좋아요.
12: 저는 약간 식감 있는 걸 좋아해서 씹는 식감. 그래서 딸기를 이렇게 좀 반 정도씩 잘라서. 썰어서 네, 같이 한번 네. 해보실래요?
2: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12: 네, 우리 단계 딸기는 많이 빨갛지는 않은데
3: 그러니까.
12: 약간 핑크빛이 돌지만 되게 산뜻한 맛이 있어요. 어 잘하시네 아주.
2: 아 제가 맞네. 또 손으로 하는 것들 좀 하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12: 네. 썰은 딸기를 여기에 넣어요.
2: 네.
12: 살짝 딸기를 먼저 끓인 후에
3: 네. 그다음에 설탕을 네.
12: 그다음에 이제 설탕을 넣을게요. 근데 요즘에는 건강을 생각해서 예전에는 이제 딸기가 800g이면 설탕도 800
2: 네.
12: 그런 식으로
2: 네.
3: 절반.
12: 예, 네, 요즘에는 근데 저당 딸기잼.
2: 오, 좋아요, 좋아요.
3: 저도 적게 넣어요, 만들 때.
12: 네, 그쵸.
3: 제가 마지막으로 만들었을 때 완전 아예 그 끈적거릴 수 있게 원정 뭐 2시간이 3시간을 끓였거든요.
12: 아, 그랬구나.
3: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12: 예전에 그렇게 많이 졸이는 게 이제 유행이었으면 요즘은 좀 약간 그 식감 살려서 설탕도 적게 넣고.
2: 근데 이건 뭐예요?
12: 아, 요거는 레몬즙.
2: 아, 레몬즙이요?
12: 요거는 뭐냐면 레몬즙이 들어가면 그 단맛도 좀 올려주고 그다음에 그 잘 응고되게 도와줘. 그런 역할을
3: 써야죠.
12: 향기 나요?
2: 딸기 냄새 대박이에요, 지금.
12: 아,
3: 배고파.
12: 딸기, 딸기. 자, 그러면 요 정도 좀 녹인 다음에 설탕을 오. 한번 넣어 주실래요? 네, 얘는 한 350g 정도 돼요.
2: 아. 네.
12: 실은 요즘에는 특히 저희 마을은 고추장 담글 때도 딸기
2: 딸기를 넣어요?
12: 딸기를 넣어요.
2: 고추장이에요?
12: 예, 그러니까 설탕 대신에.
2: 설탕 대신에.
12: 우와. 설탕을 조금만 넣고 고추장에 넣으면은 딸기 그 고추장이 색깔도 예쁘고.
2: 오, 그러겠다.
12: 네, 저도 한번 담아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2: 우와.
3: 맛있겠다.
1: 네. 어, 그렇죠.
2: 괜찮아요? 왜?
7: 벌레요.
1: 벌레.
2: 오, 갔어요, 갔어요.
12: 아, 괜찮아요.
1: 근데 무서워해서 그래. 어, 그 야스민이 뭐 벌레 뭐.
2: 저 벌레 진짜 무서워해요. 아, 저도 완전 도시 거일이에요.
12: 어, 도시냐.
2: 와, 사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우와.
1: 멋있다.
12: 모기뿔, 모기뿔. 아, 쑥 알아요?
1: 어, 네.
12: 그걸 베다가 하루 정도 말려서 이렇게 밤에 모기 있고 그럴 때 모기뿔 피운다고 그래요.
1: 그러면 이게 약간 건강적인데.
12: 네, 향기도 좋고 모기들은 저걸 싫어하는데 우리는 나쁠 게 없죠.
1: 어, 그러네. 네. 우리가 요리하고 있는데 남편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쑥을 태우고 있네요.
2: 진짜. 근데 두 분 너무 네. 그 사랑이 넘치시는 것 같은데 비결이 뭐예요?
12: 비결은 귀촌에서. 왜냐하면 이게 귀촌을 하면 정말 좋은 친구가 필요한데 그게 남편이에요.
1: 그렇죠. 네. 그럼 같이 뭐 모든 걸 하게 되니까 네. 더더욱
12: 근데 서로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여기 귀촌하신 분들 다 공통적으로
2: 아~
12: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진대요.
1: 어~ 산청의 비법 아닐까요, 산청?
12: 맞아요. 산청이 살아보니까 아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어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밖에 없구나.
1: 왜냐면 어떻게
12: 부지런해야 돼.
2: 우리.
1: 그럼 전해와야 되네.
12: 요거를 이렇게 해서 내일 아침에 직접 만든 잼으로 빵에 발라먹으면 어떨 것 같아요?
1: 맛있겠다, 네.
2: 너무 부드찬 것 같아요.
12: 그쵸?
2: 저는 빵보다 요거트를 진짜 많이 먹거든요.
12: 아, 그렇구나.
2: 네. 그래서 딱 이 정도면 좋을 것 같긴 해요.
12: 먹어요, 그렇게.
2: 좋아요, 좋아요.
1: 오, 좋아. 네.
2: 먹을 맛있겠다.
12: 거, 맛있을 것 같아요.
1: 와, 감사합니다. 시키는 네. 공간을 줘야 될 것 같아서. 네,
12: 맞아요.
2: 와. 내가 만든 딸기. 뿌듯하네요, 진짜 이게.
1: 귀여워, 짠.
2: 너무, 너무 예쁜데요?
1: 감사합니다, 사장님.
3: 감사합니다.
1: 저희 숙소 가서 쉴게요. 내일 아침 봬요.
12: 좋아요.
1: 좋아요. 감사합니다.
12: 꿀잠
1: 자야죠.
2: 딸기 참 잘게요.
1: 딸기잼, 딸비잼 갈게요.
3: 딸기 참 자야지.

0: 이거 그림인데 진짜로? 이럴 수가 있다고?
1: 잠깐 감상 좀 해볼게요.
2: 아침에 야스민. 와.
0: 대박이다 진짜.
2: 너무 잘했어요.
3: 아침에 알람 딱 울렸을 때 그때 일어났어요.
2: 아,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깨고.
0: 완전이요.
2: 이게 침대인지 구름인지는 잘 모를 우와. 정도 너무 맛있었어요. 아, 이거 보니까 맛있었어요. 라고 남았네. 정신이 없다.
0: 감사합니다. 네. 와!
4: 예, 낯익지 않아요?
0: 어, 아, 우리가 어제?
3: 응. 맞아요? 어제 만든 쟤.
0: 우리 거예요. 어제가 만든 거.
4: 와. 만든 건데 이렇게 이제 예쁘게 나왔죠? 요거는 샐러드.
2: 여름 샐러드.
4: 우리는 이제 그 블루베리랑 요 복분자도 다 농사 지으신 분들이 주신 거예요.
0: 와, 진짜.
4: 계란도 특별한데 우리 산청에서 1호로 네. 유정란 그 하신 분이.
0: 어, 오래요?
4: 키우신 그 계란.
3: 네. 네. 네. 맛있게 사랑합니다. 네. 네. 네. 네. 맛있게 사랑합니다.
2: 네. 사랑합니다.
3: 진짜. 감사합니다.
2: 네. 잘 먹겠습니다.
0: 네. 좋아. 야, 이건 진짜 그림인데?
3: 그치. 어제 만든 잼 먼저부터 먼저 먹어보고 싶다.
5: 부드러워 보인다.
3: 사장님 센스 소금 살짝 뿌려주셨네. 그럼 우리 잼 열심히 만들 필요가 있었네. 맛있죠?
1: 먹기가 아까워. 자, 샐러드를 먹어볼게요.
3: 블루베리랑 리코타 치즈가 잘 어울릴 것 같아.
1: 먹어볼게. 언니, 샐러드 대박이야.
3: 오, 오렌지 맛이
1: 유자네.
3: 아, 유자.
1: 너무 맛있네.
3: 잠깐만, 나도 먹어야지. 아침에 상큼한 샐러드 좋은 아이디어네.
1: 아, 이런 아침밥 진짜 좋으면. 서울에서 나 진짜 아침밥 진짜 안 챙겨 먹거든? 대박이다. 진짜. 와우.
3: 여기서 재배된 산딸기랑 블루베리.
1: 너무 맛있다. 솔직히 난 한옥 많이 가잖아. 이런 브런치? 아침 식사? 이렇게 나오는 한옥 집이 나는 처음인 것 같아.
3: 아, 그거 인정.
1: 예상도 못했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3: 나 탐 플랜은 내가 짰어.
1: 뭔데?
3: 여기 동네 권씨라는 사장님 계신데 거기 되게 오래된 집이 있거든. 거기를 우리가 들어가게 해준대.
1: 진짜?
3: 아, 내가 급하게 섭외했는데 완벽.
1: 좋다.
3: 응.
1: 오케이.
3: 다 먹었어?
1: 좋아. 갈까?
3: 응.
1: 가자. 재밌겠다.
2: 먹었습니다.
3: 잘 먹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5: 저희는 잘 계시고 네. 내일 아침에 또 만나요.
2: 네, 좋아요.
3: 감사합니다. 빨리 가자, 재밌을 것 같아.
2: 네.
1: 우와, 길 봐봐. 나 이렇게. 그 키와랑 돌 이렇게 한 번에 나와 있는 게 너무 예뻐.
3: 이게 돌다면 또 아까보다 더 높잖아. 진짜, 진짜네 이게.
1: 집도 다
3: 보여. 이거 같아. 요 집 같아.
1: 아, 요거야?
3: 예, 보면 이게 오래됐잖아, 완전. 어, 이 집 같아.
1: 어, 여기 문이 있네. 뭐야?
3: 어, 꽃!
1: 완전 옛날 집이네. 이거 우리 숙소랑 완전 느낌이 다르잖아. 이거 누가 봐도 옛날 집이다.
3: 이게 야. 집이야? 궁이지?
1: 우와,
3: 이렇게 넓은 거 처음 봐.
1: 약간 경복궁 느낌인데, 진짜?
3: 이게 그러니까, 이게 궁 같아.
1: 약간 민속촌 느낌이네. 아니, 여기 돌 보기만 해도 이게 완전 옛날 거네. 돌 봐봐, 밖에 있는 거. 우리 숙소 앞에 있는 돌이랑 좀 다르네.
3: 그거는 그렇지.
1: 와, 집 진짜 대박이다. 근데 살아 계시나?
3: 인가?
1: 들어가 봐야겠다.
2: 아, 저기 혹시 계세요? 안녕하세요.
1: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여기 주인이세요? 권씨세요?
1: 아, 쉬고 계시는데.
3: 여기서 권씨는 아니세요? 근데 권씨가 아니신데 어떻게 여기서 사시게 된 거예요?
1: 우와, 여기 사신지 얼마나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6: 나는 여기 산지가 30년인데.
1: 30년이요? 그러면 여기 거의 뭐 집주인 수준이시네요.
6: 집주인 뭐 다 죽고 없는데 뭐 눈말 맞다는 뭐 내가 살면 내 집이지 뭐.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 여행 왔거든요. 근데 여기가 너무 딱 옛날 느낌이 나가지고 신기해서 집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6: 옛날 고가고
1: 고
6: 건시고
1: 네네
6: 주인이 성이 건가라 건시고가
1: 아 권시
6: 건시고가
3: 근데 여기는 오, 건물이 굉장히 많은데 몇 개인지 몇 개예요?
6: 때깔이가 세보소 여덟 때깔이라
1: 어머 여덟 개요?
6: 지붕이 여덟 때깔이라
1: 근데 그걸 혼자서 다 쓰고 계시는 거예요?
6: 그 내 혼자 썼는데 내 감이 크제?
1: 그러면 제가 한번 여기
6: 이 크여서 살아 이 집이 터가 굉장히 좋아
1: 아 뭐가 좋다고요?
3: 터가 좋대
6: 터가 좋은 게네 주인이 옛날에 이어서 천수꾼 만수꾼 때였던 거 부재라 아.
3: 여기 고양이 키우세요? 아까
1: 고양이 아 아까 보이던데 맞아요.
6: 우리 개가 저 아파갖고 저 물이 저 밭에 한 들어앉았다.
3: 누 거기 개요?
1: 어떤 거요?
3: 고양이?
6: 거부소 개.
1: 개요? 왈왈 개요? 진짜요?
3: 아 고양이 말고 개
1: 진짜요?
3: 키우시는 거예요?
6: 네 나서 괜찮아. 어디 누가 보소?
3: 강아지 어떤 강아지예요?
1: 개가 어머 아이고야 야 너무 귀엽잖아.
3: 이름이 뭐예요? 개요? 저 방에?
6: 깡순이.
1: 깡순이? 깡순이. 깡순아 일로 와봐.
3: 한국에서 일로 강아지를 깡순아. 밖에서 두지 않아요?
1: 어 답답했지 깡순아. 아니 근데 어머니 저 궁금한 게 이렇게 오 아이고 저 이게 깡순이가 이렇게 따로 사랑방에서 살고 있다는
6: 있어요.
1: 게
6: 젖어 있는데 몸이 안 좋다고 내가 깨끗하라고 그래 이런데 막 벌기가 생겨갖고 막 치료받았어.
1: 진짜 세상에서 제일 사랑받는 강아지인 것 같은데요?
3: 사람 좋아해요. 여름 강아지 사람 좋아하는 종류인데.
1: 어우 너무 귀엽다.
3: 덥죠? 우리 다 더워요. 저희가 그러면 조금 둘러봐도 될까요? 저희 곳곳에?
6: 어, 근데 저희도 옛날 모형하는 데도 가보고 막 소민 데도 가보고.
3: 아 모형도 있어요?
1: 와.
3: 아 애기가 산책이네.
1: 깡순이랑 같이. 아 좋다. 깡순아 안내 잘 해줘.
6: 이건 옛날에 부재집에서 나락진 고망이고.
1: 오 그래요? 진짜요?
6: 나락진 고장이고.
1: 우와.
6: 이어서 불뚝 이어 모욕한 데라. 옛날 모욕한 데.
3: 아 모욕했어요?
6: 모욕가이라. 이어
1: 불뚝. 모욕하는데.
3: 여기서 따뜻하게 하고.
6: 저 옷물이 있고.
1: 우와.
3: 아 어머 거기서 찾으러 가고.
6: 서갖고.
3: 여기 우물이 있네. 봐봐. 여기.
1: 우와. 여기 물이 있어. 나 이거 살면서 처음 봤어.

0: 진짜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경 시켜주셔서 감사하고
1: 한번은 너무 오래오래 사세요. 행복하게 진짜
0: 행복하게 사세요.
2: 다음에 또
0: 그럴게요. 심심하실 때마다 네. 저희가 바로
2: 올 때는
0: 달려올게요.
2: 사탕도 사고 그리고 와.
0: 당연하죠. 아, 그러니까. 당연하죠. 너무 예쁘세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의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한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 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